0: 마녀 티셔츠 아가씨.
1: 먹었어요. 그간 배워서 뭐 하시라고요?
2: 다야금이나 아쟁 배우기는 늦었고요. 우리 춤은 배우기 쉽잖아요. 장단을 외우니까 춤이 저절로 돼요. 잘 치시던데요? 아유, 아가씨도 참.

0: 나한테 날벼락을 맞았는지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하더란 말이지.
1: 엄마, 한 교수가 독재를 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0: 쓰글린.
1: 엄마는 엄마 방식대로 가야금하고 한 교수는 한 교수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 가짠 게 그러지. 설빈이 그녀는?
1: 가짠 뭐고 진짜는 뭐예요?
0: 아, 그녀는 하는 소리 들어봐. 악보인지 개꼰지 맹긴다고 안 하냐?
1: 국악도 악보가 있어야 발전을 해요. 악보가 없으니까 주먹구기란 소리를 듣죠.
0: 아, 음을 어쩌게 콩나물 대가리로 정할 것이냐? 응? 매매 따라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것이 음인 것인디.
1: 연주자 마음대로 달라지는 건 구식이에요.
0: 인연 보게?

0: 소리를 쫓아서 사람 뱀이 놀란 말이야. 응? 요렇고 이것을 어떻게 악보로 맹길 것이냐? 귀신 울음소리를 기림으로 맹기는 형상이나 다름없지. 알아듣겄냐?
1: 정말

0: 아가.
1: 네.
0: 내 손 좀 만져보거라.
1: 네. 아유, 내 손끝이 보도.

0: 땅이다.
1: 왜 그래?
2: 뭐야? 흙장난하지 말라고 했지? 응? 손끝이 무뎌지면 가야금은 틀린 일이여.

0: 비가 오고 달밤이라. 비가 오는 달밤에 님이라. 달밤은 무엇이고 님은 또 뭐여? 손님이 오셔가지고는 국수를 먹었다고요.
1: 하이. 들어오세요.
0: 손님 오셔가지고.
1: 선생님 오셨어요. 네. 건강하시네요, 선생님.
0: 아이고, 맞기는 맞구나. 그래요, 백살가장은 살아야지.
1: 그러면.
0: 올라오니라. 아이, 그란디. 너는 어째 시집 간다는 소문이 있냐?
1: 이제 가야죠.
0: 나가 너를 처음 딱 봤을 적에 내 매누리감으로 점을 딱 찍어놨었는데.
1: 선생님도.
2: 괜찮아요. 박 선생님 얘기 나오면 어머니 꼭 그 얘기 하세요.
0: 상관 있냐? 자가 내 며느리 된 것도 다 인연이고 너가 안 된 것도 팔자고 그런 거지.
2: 아이 참, 아가씨 깨워야겠네.
1: 뭐 이 학교 안 나갔나 보죠?
0: 아프단다.
1: 어디 가요?
0: 몰라.
3: 일어나세요 아가씨. 박 선생님 오셨어요. 일어나세요.
0: 자가 날 닮아서 심통이 나면 며칠씩 말도 안 하고 그런다.
1: 무희가 선생님 닮은 분 아시네요.
0: 닮으려면 좋은 거나 닮았지. 아니 근데 뭘 사왔냐?
1: 참외예요. 오다가 보니까 길에서 파는 게 잘 익었길래 좀 사왔어요.
0: 그 뭐 풍류빵인가 세월빵인가 그건 잘 되고?
1: 네.
3: 아가씨! 아가씨!
0: 아이 아가. 그깟냐는 간두고 참이나 좀 깎아오니라.
3: 네.
0: 술도 좀 가져오고니.
3: 네, 네.
1: 낮술 드세요, 선생님?
0: 예. 술 먹는 시간을 따로 법으로 정해놨냐.
1: 선생님, 잠깐 무의 좀 보고 올게요.
0: 그냥 시위하는 거요. 애미 못마땅해서.
1: 안 덥니? 아팠어? 보긴 멀쩡한데?
0: 그 알량한 상금 맡겨놓은 거 애미가 몽땅 집어삼킬까봐 걱정이 되냐?
1: 상금 탄 거 선생님 드렸어?
4: 방어도 나가겠다고 하니까 저야 다니야.
1: 여자가 혼자 사는 거 좋은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야. 더구나 이 나이에 여자가.
4: 엄마가 날 조금씩 미치게 하는데 어떻게 해 그럼?
1: 도대체 뭐가 문제야?
4: 엄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도 몰라. 그게 날 싫고 두려워.
1: 가야군?
4: 뭐든지.
1: 손윤호 씨가 연주를 혼내왔더라. 약수대로 반인내가 뗐어. 왜?
4: 난 이 돈 받기 싫어.
1: 그럼 네가 직접 돌려줘.
3: 드세요.
0: 어이 좋다.
1: 맛있다. 단물이 듬뿍 들었네요. 선생님 술 그만 드시고 참외 좀 들어보세요.
0: 아이고 먹는 것도 참말로 복스럽지. 여자는 그래야지. 그래야 시집 가서 잘 살지.
1: 시집을 가야 잘 살든지 말든지 하죠.
0: 미친가 오래?
1: 서른은 넘었고요.
0: 이 벌써?
1: 전 포기했어요, 선생님.
0: 뭘 땀시? 요거 없냐? 뭐? 나는 서른이 넘어서 진짜 백이 연애를 했는데.
1: 그러세요, 선생님?
0: 서른이 넘어야 진짜가 배는 백이요.
1: 바람 피셨군요, 선생님?
0: 이 진짜 백이 연애를 했단 게
1: 어떤 게 진짜 백인데요, 선생님?
0: 말 가지고는 말 못하지.
1: 선생님 눈빛이 반짝반짝 하시네요.
0: 혼이지. 몸이 아니고 혼이야.

0: 꿈꾸시는 거예요, 어머님?
1: 내가 살아서 할 일이 딱 두 가지가 있다. 우리 선생님 가락을 지키는 일이고.
2: 또 뭐예요, 선생님?

0: 어딘가 살아있을 거인데.
1: 누가요?
0: 설빈이 인연 참말로 똥벼락 맞지?
1: 선생님.
0: 왜?
1: 당분간 모일 제가 드리고 있으면 안 될까요? 한두 달 정도요. 그만한 나이면 만사가 신드렁할 때잖아요.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0: 그렇게 하소.
2: 박 선생님은 안심이죠, 뭐.
0: 무의 전연이 피가 뜨거워서 그런 거인 게.

0: 지금이 어디야? 언니 좀 수상하다.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허허지탱한 말을 했어?
1: 네 방은 여기야. 아휴, 살 것 같다.
0: 이 아파트 산 거야?
2: 주의사항. 첫째,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 것. 둘째,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 것. 셋째,
0: 언니.
2: 셋째, 나한테 의지하지 말 것.
0: 그것뿐이야?
2: 난 너한테 방을 빌려줬을 뿐이야. 알겠어? 그 이상의 의미를 붙이지 마.
0: 알았어. 난 지금 지옥에서 탈출한 기분이야. 그것만으로도 만족해.
2: 내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마.
0: 넷째, 내 감정에 너무 상관하지 말 것.
3: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니, 집에 물병 많은데 뭐 하러 사셨어요?
4: 멀리 갈 때 가지고 댕기려고.
3: 어디 가시려고요?

당시 정말 매정하기가 둥지 섯달 서리 빨갔어. 어째 그래. 소식을 딱 끊어본지.

0: 입맛 좀 봐야지.
1: 그래, 정신 나가서는 거지, 진짜.
2: 어머님이요? 잠깐만요.
0: 안 돼, 진짜.

0: 들어가. 왜?
1: 저 차 한 잔만 사주면 안 돼요? 드세요. 당신은 남이 물어볼 때 아무 말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당신하고 연애할 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내가 뭐라고 쫑할 때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0: 당신
1: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가씨 나가 있죠? 당신 집에 안 들어오죠. 더 이상 안 바래요. 안 돼요? 나 어머님한테 충배와요. 힘들어요. 이렇게 어깨를 추스리는 게 쑥스럽고 잘 안 돼요. 처녀 때는 잘 됐는데.
2: 다음 달에 인간문화재 심의위원들이 모인대요. 박 교수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님이 꼭 지정을 받도록 일을 꾸미겠다고 했어요.
3: 그려, 그려. 그려도 설빈이밖에 없어, 내 생각해주는 것은.
2: 안심하세요, 어머니. 이번엔 꼭 되실 거예요.
3: 예, 그려.
2: 아, 오셨어요, 한 교수님?
3: 아가. 설빈이가 날 인간 문화재 만들어준단다. 아, 아가도 이리 와서 이 바나나 좀 먹어봐라. 이 비싼 걸 우리 설빈이가 사왔구나.
2: 네, 창을 좀 올려놓고요.
3: 그래, 독주의 준비는 잘 돼가고.
2: 네, 어머님.
3: 그래요, 그래요.
2: 어머님,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박 교수가요, 어머님 나중에 집 짓고 사시라고 땅을 좀 떼주겠대요.
3: 땅을?
2: 인간문화재 지정 받으시면 본격적으로 제자도 키우셔야 하는데 집부터 모양새를 갖춰놔야 한다고요.
3: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이 일전에 내가 심했지.
2: 아니에요, 어머님.
3: 내가 늙어간 게 심통만 크나비요.
2: 다

0: 저 잘 되라고 걱정해 주시는 건데 제가 모르겠어요.
1: 아이고 우리 설빈이 이뻐라. 이 몸뚱아리는 조그마하여도 속은 부처님 속이구만 그려.
0: 예. 어머니 마음이 풀려서 다행이에요. 어찌나 걱정을 했는지.
2: 저 독주회가 다음 주일인가요?
0: 네. 은수 씨도 꼭 오세요. 이제 그만 들어가 보세요.
3: 한 교수님.
0: 네?
2: 그거 연기하면 안 될까요? 올 가을쯤으로.
0: 안 돼요. 나보다 어머님을 위해서 안 돼요. 그날 문화재 신의원들이 와요. 그분들 앞에서 처음으로 서기봉 산적아락을 선보이는 거예요. 죽사 선생님은 세상에 알려주는 거라고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세요?
2: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풀어지셨던데요. 뭐.
0: 내가 모자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누구보다 어머님의 인생을 사랑하고 어머님의 예술을 존경한다는 거 그걸 믿어주세요. 고마워요. 걱정해줘서. 들어가세요. 이제 그만 가.

0: 내가 따르지. 같이 늙어가는 처지.
1: 장모가 따라도 술은 지집이 따라야 제맛이 아닙니까?
0: 땅은 그렇구만.
1: 받으세요.
0: 고마워요. 자네도 같이 한잔 없어요?
1: 아유, 한잔 드시고 잔 주셔야지요.

0: 손이 아직도 곱구만.
1: 살기는 험하게 살았어도 손만은 험한 걸 피하면서 살았지요.
0: 한잔하고 오랜만에 자네 가야꽃 소리나 한번 들어보세요.
1: 영감님, 내 딸아이 장례 문제입니다.
0: 무의 말인가?
1: 예.
0: 그 어인 재색을 겸비하고 교육까지 제대로 받았는데 무슨 걱정을?
1: 제 나이 아홉에 권번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2: 부르셨습니까? 저 금화입니다.
3: 들어오너라.
4: 이해가 금화입니다.
3: 아, 제동 도련님이 바늘만 하구나. 응?
4: 미색도 미색이지만 이 아이의 가야금 소리에 탐복을 하셨다고 합니다.
3: 저 어서 준비를 시키게.
4: 응? 네. 너는 오늘로써 이승에 들게 된다.

0: 생각나십니까? 그때 영감님께서는 제 몸에 손끝 하나 대지 않으셨습니다. 한때는 명망 있는 얘기로서 이름도 날리고 부귀영화도 누렸습니다. 하나 인연의 피가 그 아인 저를 쏙 빼닮았지요. 앞으로 살아갈 길이 평탄치가 않을 겁니다. 지금 사는 집도 그러고 영감님께서는 제가 어려울 적마다 군소리 없이 도와주셨습니다. 영감님께서는 제 소리를 알아주시는 유일한 풍객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제 딸아이를 부탁드리는 거입니다.
1: 나도 그 아이를 무척 아끼고 있네. 무엇보다도 그 소리가 탐이 나. 죽사 자네가 젊었을 때 신들린 소리가 그 아이한테 담겨 있어. 술이나 들게.

0: 오늘은 제가 짧게 취하겠습니다.
1: 일부 끝 순서에 무희하고 찬우가 박 교수님의 작곡한 가야금 산조를 연주해줘야겠어. 되겠지?
2: 그러죠.
1: 여보, 악보 가져놨어요?
3: 응. 여기 있어요.
1: 이번에 과장 선생님이 새로 작곡하신 곡이야. 무희하고 찬우가 첫 번째로 연주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 거지. 한 일주일 연습하면 되겠지?
2: 좀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3: 연주 시간은 한 5분 정도 걸릴 거야. 이 사람이 하도 졸라서 급하게 작곡을 하느라고.
1: 그리고 무희야. 2부 시작 전에 어머님을 무대에서 인사시키려고 그러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어머님도 기뻐하실 거야.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말씀드려.
4: 네.
1: 서기복류가 처음 세상에 알려지는 연주회니까 역사적 사건이 될 거야. 요새 마음이 설레서 잠도 못 자지 뭐니?

좋은 쪽으로 생각해. 한 교수 덕분에 죽자 선생님이 세상에 소개된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나쁘지 않잖아. 악보 훑어봤지? 시작하자. 아, 네? 그놈의 고지에 누가 데리고 살 거니 속창케나 터지겠다. 나 아니면 너 데리고 살 남자도 세상에 없어. 세상에 속창케나 빠진 놈이 나밖에 더 있냐? 참, 가야길만 잡아.

0: 이야,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 곡인데? 어때, 무희야?
1: 난 이런 곡을 연주하면 배가 고파져.
2: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 거니? 차 선생님 뭔데 말이야, 원장인 너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회원 모집 광고를 내는 거야? 그것도 말이 좋아 회원이지. 이건 무슨 국악학원 광고도 아니고 말이야.
3: 흥분하지 마. 왜 그래?
2: 너 안 보여? 시간표까지 나왔잖아. 민요반, 장구반, 고전무용회, 풍류방이 무슨 민속음악 가르치는 데니?
3: 그거야 차 선생 생각이겠지.
2: 광고가 나갔잖아. 그냥 넘어갈 거야?
4: 아유, 이거 날씨가 아주 후덥지근해졌습니다.
5: 최 선생님, 저 커피 한 잔 타주십시오.
3: 뻔뻔하기는. 정연아, 차 선생님 조심해. 어수룩한 척하지? 전형적인 사기꾼 타입이라.
6: 민재윤 언니?
1: 언니가 전화 안 했으면 내일 아침까지 잤을 거야.
6: 옷 갈아입고 외출 준비하고 있어. 5시까지 차가 올 거야.
1: 아, 싫어. 그 사람 좀 이상하다 그랬잖아. 불편해. 가야금 선생이 나 하나뿐이야. 딴 사람 소개시켜줘.
6: 잔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가야금만 배워주면 되지. 그 사람 성격은 왜 따지니? 끊는다. 말했지? 나하고 같이 있고 싶으면 이유 따지지 말고. 그래. 그래야 피자 편해. 5시 정각에 놀이터에 나가 있어. 차가 올 거니까. 끊는다.

0: 야구 학생이로군.
1: 안녕하세요.
0: 박 선생 집에 계신가?
1: 홍유방에 나왔는데요.
0: 내가 일찍 왔나?
1: 장현 언니 만나러 오셨어요?
0: 괜찮아. 저기 가서 기다리지.

아직도 귀에 쟁쟁해. 내 이름을 부르던 어머니의 목소리, 트럭이 급정거하는 소리, 몸이랄 수도 없는 살더미를 으스러져라 껴안고 기가 막혀서 울지도 못하는 내 귓가에 피울음이 되어서 내 고막을 핥히던 어머니의 목소리. 윤호야, 윤호야, 난 어머니가 살아서 다시 내 손을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 아들을 위해서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내 손을 잡으실 줄만 알았어. 머리 따로 몸 따로인 사람의 몸뚱이를 본 적이 있어.

모습과 영원히 아름다우면은 죽은 다음의 모습도 아름다워야 할 것 아니야. 그렇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어요. 일개 날벌레와 똑같았어. 오로지 살뭉텅이에 불과했을 뿐이오. 어머니를 위해서 바치는 꽃, 어머니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어머니를 위해서 지은 마을라, 그 모든 것이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0: 3년 동안 난 어머니의 악몽 속에서 헤매며 살았어.
1: 내겐 지옥이 지나서

0: 들어와. 안 계셔?
1: 누구? 김 회장님?
0: 아까 밖에서 기다리시던데.
1: 순이방이 시끄러워서 집으로 오시라고 했어.
0: 남들 이상하게 보면 어쩌려고.
1: 남들이 아니라 왜 네가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0: 하긴 뭐 삼촌인데 아버지인데 알겠지. 알았어, 상관 안 할게.
1: 손윤호 씨 집에서 오는 길이니?
0: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야? 이건 나하고도 상관 있는 문제니까 물어봐도 되잖아.
1: 나한테 가야금 배우러 다녔다고 했잖아.
0: 언니하고 길거리에서 실갱이 하는 거 봤어. 보통 사이로 남.
1: 네 상상일 뿐이야.
0: 언니의 해명이 필요해.
1: 고슴도치처럼 온몸에 가시를 세우고 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살고 싶니?

0: 이거 하나만 더 명심해. 무희는 잃어버린 내 젊은 날의 분신이야. 난 네 모습을 사랑해. 굳이 한마디 더 한다면 넌 나처럼 실패하지 않길 바래. 됐어? 저녁은?
1: 먹고 싶지 않아.
0: 커피 마실래?
1: 응.
0: 손인호 씨는 여전히 개성에?
1: 못 만났어.
0: 집에서 기다리겠다고 해놓고 차까지 보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1: 빈방에서 가야금만 연주하다 왔어. 그 사람 좀 정신병자 같아.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나? 언니도 알지?
0: 어린애야. 부잣집

0: 도련님 치고 꽤나 순진하잖아. 나쁘게 생각할 거 없어. 무희 널 좋아하더라.
1: 아니 왜 밖에 나와 계세요, 교수님?
2: 우이동에서 오시는 길이에요?
1: 예. 자, 형님이 이거 생갈비도 몇 개 들었을 거예요. 선생님 구워드리라고.
2: 들어가세요.
1: 예. 근데 누구 기다리세요?
2: 아, 네. 어머님이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아.
3: 아니, 피하마시겠어요, 아저씨?
4: 에헤, 이제 오나?
3: 예. 오늘 일이 좋군요. 예.
4: 아이고, 시원하다.
5: 아진 선생님, 전화 받으세요.
6: 어디에요?
5: 집이래요.
2: 기호 언니 집이 아니군.
5: 아, 네, 저예요. 아직 그게 아니고요. 어젯밤에 어머님이 안 들어오셨어요. 모르겠어요. 좀 늦는다고는 하셨는데.
2: 여기서 좀 쉬었어요?
7: 새벽까지 안 끝난 방이 있어서.
2: 엎드리면 코 닿는데 집 놔두고 여기서 좀 쉬었단 말이에요? 요즘 왜 그러세요? 제가 당신 불편하겠어요?
7: 아니야.
2: 가세요. 아침 차려놨어요.
7: 아저, 나 집에 좀 다녀와야겠어.
2: 어느 집이요? 당신 집소리 나올 때마다 내 간이 덜컹 떨어져요.
5: 아유, 쌌어. 쌌어. 머리도 있으시고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고 나가셨어요. 아무래도 어머님 심중에 무슨 일이 계신가 봐요.

0: 글쎄, 이 보온병 속에 오물을 잔뜩 이겨가지고 한 교수님 연재장에 가신 모양이에요.
1: 신경 쓸 거 없어.
0: 하지만 어머니.
1: 그 양반, 역마살 발동이 또 시작된 거야. 이불 좀 펴줘. 잠이나 좀 자고.
0: 새벽까지 일하셨어요?

0: 세수도 해야 되고 집 나오던 생각이 나요.
1: 엄마! 내 목욕 간다!
2: 뭐라고? 아이고, 안 된다!
1: 아이고, 마. 아이고, 목욕도 가지 말란 말이가? 엄마가 근질근질해서 미치겠단 말. 네 집에서 물 대표 사가라. 아이고, 이 고무신 신고 어디 가겠노? 엄마, 내 돈 좀 두고 나 목욕 가도 됐다, 아이가. 설마 내 집 도망갈까 봐 그러나? 나가서 뭐 먹고 사노?
3: 그 풍각쟁이를 완전히 이 집 빌 때까지는 네 집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못 나간다.
1: 아이고, 날 그렇게 못 믿나? 나 그 사람 잊었다, 아이가. 목욕 좀 하고 새 기분으로 새 출발하려고 했더니. 어미, 어미, 돈 좀 두고.
2: 은수야! 네 한 시간 안에 꼭

0: 오느라.
1: 알으신다마. 아이 들어가라마.

0: 궁각쟁이 집안에 군당짝 박을 기집인지 봐야 쓰겠다.
1: 무슨 말씀이신데요?
2: 아, 이제 노력을 하고

0: 진짜 오늘은 생각이 나. 벌써 7년 넘었죠? 그동안 한 번도 못 뵀잖아요. 아마 내년에 우리 어머님 환갑일 거예요.
1: 방금 찾아뵙지 왜?
0: 오늘 목욕 간다고 세수대야 들고 나갔던 딸년이 7년 만에 돌아온 뭐라 그러겠어요? 네 뭔 목욕을 그리 오래 하다 만노. 당신한테 반해서 딥 주망자 나온 게 바로 오자일 같아요. 당신은 우리 학교 국악제에서 아쟁을 연주하던 모습도 오자일 같고, 당신 아쟁 연주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었어요. 듬직하고 당신 부쩍 슬퍼 보였어요.

사람이야. 사는 세월 남는 여자.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제주시립 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 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곡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잉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하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사장님만 해도 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관이 생겼구나 봉관돌이나 대관짓과 대구나 배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홍감

0: 일필의 휴지, 여기 그림은 덧칠하고 하는데 서예는 덧칠이 없거든요. 한번 획을 그었으면 별로 끝이거든요. 스무크로키라는 게 이제 모델의 움직이다가 잠깐 정지한 모습을, 순간적으로 정지한 모습을 빠른 시간 내에 그리는 게 크로키거든요. 서예를 했으니까 일필로 한번 해보자. 자고 난 게 운명이라 그러면, 운명은 이제 피할 수도 있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건 숙명이다.
1: 손이죠, 그냥 손.
0: 갈 수 있는 게 많은 손.

저는 수묵그로키를 하고 있는 석창우라고 합니다. 초기에 이제 서예 작업을 하다가 누드크로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양의 서예하고 그 서양의 크로키를 접목한 그 수묵그로키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서예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나오는 거 보면 막 석석석석 하면 다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예가 그림보다 훨씬 쉬운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해봤더니 서예가 그림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예는 획 하나만 잘못하게 돼도 그냥 다 저기 되거든요. 이제 덧칠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예는 진정한 예술입니다. 이거는 순간에 조금만 뭔가 비틀어져도 작품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서예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작업도 하고 그런 거지. 서예를 안 했으면 이런 작업을 못하거든요.

이게 당시에 이제 전기 점검을 하다가 보통 스위치가 그 한 스위치 하나를 끄게 되면 세 개가 동시에 끊어지는데 한 개가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살아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졌다가 이제 감전이 된 거죠. 22,900볼트에. 그래서 만진 기억만 있고 그다음에 깨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양손이 있을 때 손으로 웬만한 거 다 하다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됐었는데 그게 가장 이제 힘들었죠. 안 불편한 걸 찾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숨 쉬는 거, 걸어 다닐 수 있는 건 할 수 있으니까 그 외에는 전부 불편했죠.

다쳤을 때 애들이 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나 다치기 한달반 전에 둘째가 태어나고 그 위에 이제 누나가 있었는데 이 애들이 커가면서 양팔이 없이 아무것도 안한 아빠보다도 내가 뭔가를 하는 아빠를 비치기 위해서 찾았었거든요. 뭘할 건가. 근데 마침 그 둘째 애가 5살쯤 됐을 땐가 그림을 그려달라면서 가져와가지고 그게 보니까 새 그림이 책을 가져왔더라고요. 그 그림이 그리기 전에는 뭔가를 하려고는 노력하는데 무엇을 할지를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양팔이 없다 보면 일반적인 건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런 게 진단이 나와 있을 때니까 그런데도 뭔가 찾다가 보니까 처음에 참새를 그렸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더잘 나오더라고. 잘 그려졌으니까 아, 할수 있는 게 있겠구나. 이걸로 하면 되겠구나. 그런 이제 마음을 가졌죠.

처음에는 이제 그 화실에 갔더니 양팔이 없으면 자기들이 가르친 사람이 없고 그리고 다양한 물감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다른 취미를 가져보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뼈아내하고 생각한 게 사군자는 먹 하나입니까? 가능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인이 아는 이제 여태명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군자 좀 배우겠다고 했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제가 포기할 때까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죠.

모든 게 다 힘들었어요. 붙잡는 자체도 이 갈고리하고 붓하고 다 같이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잡게 되면 도망을 가더라고요. 자꾸 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거기에 구멍도 뚫어서 하고, 그리고 또 작업대가 일반 사람들 작업대는 너무 높아가지고 안 되고 더 낮아야 되거든요. 더 낮은 데다 하니까 허리를 굽혀서 하니까 막 몸살 나고 막 코피까지 났었거든요. 맨 처음에 할 적에는 손 모양 같은 걸로 했는데 그걸로 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별로. 근데 이제 이 갈고리는 훨씬 그보다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이 갈고리로 바꿨죠.

처음이 힘들지, 그다음부터는 괜찮아. 몸이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웬만한 건 그냥 수영을 해버려도 돼, 몸이. 손이죠, 그냥 손. 탈 수 있는 게 많은 손. 그러니까 양팔이 없으면,

보통 이제 이게 그 일반적으로 사군자 붓을 썼거든요. 탄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자가 더 오래 걸리죠. 그림은 순식간에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글씨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획 하나 더 틀리게 되면 이제 그게 버리는 그런 작업이 되니까 서예가 훨씬 힘들죠.

처음에 이제 그 누드크로키를 접한 게그 현대미술관에서 1년 과정에 그 이론 공부를 하다가 그 수강생 중에 한 사람이 누드크로키 한다고 이제 해서 갔었는데, 그 누드크로키를 봤더니 누드 모델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막 산수도 보이고 막 다양한 모양이 보이더라고요. 포즈에 따라서. 아, 이걸 나는 서예를 했으니까 일필로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스무크로키라는 게 이제 이 모델의 움직이다가 잠깐 정지한 모습을, 순간적으로 정지한 모습을 빠른 시간 내에 그리는 게 크로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서예 기법으로 해가지고 모델이 움직이는 걸 눈으로 관찰해가지고 보이게 되면 그걸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었거든요. 누드 모델에서 스포츠로 돌아갈 계기가 일본에서 나가노 올림픽 때 미셸 쿼이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미국 선수였는데 그 사람 동작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즈를 그려봐야겠다 해가지고 한동안 그 사람을 그리다가 김연아가 나와서 2009년인가 그때 뭐 세계선수권 대회인가 우승하면서 절창기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김연아를 그리기 시작했죠.

움직이는 거니까 멈춰져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영상을 보면서 중간에 캡처라든지 해가지고 뽑아내는 게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그 손이 있는 사람 손으로 하면 쉬운데 전 이제 마우스를 발로 하거든요. 그 발로 하다 보면 놓쳐가지고 순간 놓쳐가지고 그 넘어간 걸 캡처를 하게 되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포즈를 캡처를 하게 되면 덜 힘들게 했을 건데 그런 게 좀 힘들었습니다.

2011년도 평창올림픽 실사단이 왔을 때 김연아의 그 블루 증가호를 그려가지고 실사단한테 보여줘가지고 실사단들이 상당히 감동한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복도에다가 펼쳐놓고 작업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안 가고 한 시간이 넘게 거기 있더라고요. 휴식도 안 하고. 그렇고 나서 그냥 그 반응이 더 좋아져가지고 이제 됐다고 그 김진선 강원 도지사님이 나중에 책을 냈는데 그게 내가 엄청 역할을 했다고 써놨더라고요.

현대미술관에서 이론을 공부했을 때 김태정 교수님이 강의를 했었는데 가장 한국적인 작품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저 한국의 전통 그 공연, 그다음에 한국 사람, 한글 이렇게 세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이제 작업했는데 그 과정에서 거기 정동극장에 그 마침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공연을 보면서 그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가지고 그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몸짓이

주제가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스포츠 선수들 그다음에 이제 뭐 축구, 뭐 야구, 아이스 댄싱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 같은 것도 하고 또 춤 같은 것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극도 그리고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다 그리게 됐죠.

거기 광명 돔 경륜장에서 그러니까 월드컵 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제 작업을 한 게 있었는데 그걸 전시했었는데 거기 관장님이 여기 한번 경륜을 거리가 전시해 볼 생각이 없냐 해가지고 거리게 됐었거든요. 근데 스피드가 끝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확 지나가는 스피드하고 사람하고 그 자전거하고 일체감이 딱 보이고 그래서 아 이걸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1년 넘게 계속 경륜장에 가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전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전거라는 게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인생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나아가지를 못하거든요. 가장 절실했던 게 뭐냐면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자식들한테 그 할 수 있다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내 일상이고 생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집중을 했었죠.

0: 보통 개인전을 하게 되면 그간 많은 작품을 한 작품들이 자꾸 세상을 나가려고 막 아우성을 치거든요. 오래간만에 이제 했는데 작품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작품들이 좋아하면 사람들도 좋아하더라고요.
1: 석청화백님은 국내에 의수화가 1호라는 타이틀이 있긴 한데요. 이러한 좀 신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화백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전시의 주안점은 정중동의 미학, 침묵, 그리고 하나의 절제된 조용한 깊이감을 보여줬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신체가 갖는 역동성, 생동감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자연이 지닌 본질의 침묵에 대한 깊이, 또 미학적 담론에 대한 해석, 이 부분을 새롭게 선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게 사람을 표현한 거거든요. 평소에는 이제 그 사지를 다 이제 표현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는 거기 사람의 머리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만 표현하더라도 사지가 있는 것처럼 느낌이 오더라고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스펠로라는 곳에서 꽃축제가 있었어요. 동네 입구에서부터 성당까지 가는 길을 꽃잎을 따서 여러 가지 문양을 만들어서 이제 주교님이 그걸 밟고 성당까지 가는 그런 행사인데, 그 뒤를 따라가면서 봤더니 다양한 이제 색깔의 꽃잎으로 다양한 모양이 만드는 게 한번 색깔도 해보자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말축제가 있었는데 밑에서 본 게 아니고 베란다, 2층 베란다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축제를. 그래서 밑으로 내려다봤더니 거머리만 보이더라고요. 그 아우성도 있고 다양한 느낌이 막 전해져가지고, 아, 굳이 사지를 다 그릴 필요가 없지, 머리만 그리더라도 뭔가 전달이 되겠구나. 그걸 이제 그때 해서 작업을 해보겠다 해서 이제 와서 이제 작업한 게 지금 전시하는 작품입니다.

그때 이제 치유를 이제 생각하고 했거든요. 그때는 뭐 치료제도 없고 그냥 암담한 상태였죠. 백신도 안 나오고 그런 상태인데 번지는 거 계속 번지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많이 있잖아요. 십자가가 십자가도 되고 병원도 되거든요. 같이 이제 신하고 인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제 그런 걸 만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작품을 한 것이죠.

0: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중에서 내가 이제 필사하면서 이제 그 괜찮은 단어를 따로 적어놨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 작업에 적어놓은 거거든요.
1: 지금 선생님 마음에 가장 와닿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0: 행함이라고, 행함. 뭐든지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게 없거든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시, 또 우리 인간은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제가 다쳤을 때 30살이어서 30년을, 그러니까 손 있는 30년, 손 없는 30년을 이제 보냈었는데, 60살이 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뒤를 봐봤으니까, 생각을 해봤으니까, 손 있을 때 30년하고 손 없을 때 30년을 생각해봤더니, 손 없을 때 30년이 더 행복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다쳤어, 팔이 없어, 다리가 없어, 사실이잖아요. 옛날 괜찮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내가 뭘 할 건가. 그러니까 현재의 걸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할 것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양팔이 없는 사람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보면 이제 저보다 이제 약하게 다친 사람도 있고 많이 다친 사람도 있지만 뭐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 아무 움직이도 못하는데도 그런 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데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제 수용을 하고 할 걸 찾다 보면 즐거운 삶을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지금의 삶을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현재의 삶.
1: 현재의 삶이 이제 그 양손이 없는 거는 상당히 단점이 되는데 그 양손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림을 그릴 때 보게도 온몸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온몸을 움직이러 나온 선하고 이제 팔이 있을 때그 깔짝깔짝 하는 선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없는 거는 단점이지만 손이 없음으로 인해서 온몸을 움직이는 이제 장점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작업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에 이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어떤 작가로 남고 싶은 것보다도는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작업을 하는 작가로 남고 싶어요. 저는 예술이 생활인 석창우 작가입니다.

0: 엄마, 그거 암?
1: 또 뭐?
0: 나 6학년 몇 반인지 암?
2: 4반이잖아.
0: 아닌데? 2반인데? 그럼 남자도 HPV 감염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거 암? 아.
3: 6학년이라 씩씩하네.
1: 아들 그거 암?
0: 뭐?
1: 12살은 HPV 예방접종 무료임.
2: 대박.

0: 달려볼까나. 쫄깽 외쳐보자.
1: 쿵더러 쿵더러 쿵덕쿵.
0: 웃길 땐 웃어보자.
1: 까르르르르 까르 까르.
0: 재밌을 땐 외쳐보자.
1: 개굴 개굴 개구르르르.
0: 이야기와 노래가

0: 둥둥 다 이야기가 벌써
1: 오늘의 이야기는 멍서방 뚝서방. 근데 왜 멍서방일까?
2: 어? 서야!
3: 전화!
2: 아니, 뭘 그렇게 재밌게 보는 중이야?
3: 멍서방 뚝서방.
2: 멍서방 뚝서방? 와, 제목 진짜 웃기다. 내용이 대체 뭐야?
3: 옛날 옛날에 멍서방이랑 뚝서방이 살았거든? 멍서방은 멍해서 멍서방이고 뚝서방은 똑똑해서 뚝서방이야.
2: 어허.
3: 그런데 어느 날, 아니다,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다시 읽어줄게. 어때?
2: 그럼 나야 좋지?
3: 잘 들어봐. 옛날 옛날에 멍서방과 뚝서방이 살았어요. 뚝서방은 계란을 파며 살았고 멍서방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자기만 했죠.
4: 아휴, 또 자? 이봐, 멍서방! 멍서방!
5: 어? 어? 어? 어? 어, 뚝서방! 계란 팔고, 와!
4: 그럼 내가 계란 팔고 오지, 콜라 팔고 오겠냐?
5: 맞네. 역시 넌 똑똑해.
4: 너 매일 그렇게 잠만 자고 어쩌려고 그래?
5: 야, 나 맨날 잠만 자지 않거든.
4: 그럼?
5: 밥도 먹고 똥도 싸고.
4: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일을 해야지. 매일 먹고 자고 싸고. 그게 자랑이냐? 자랑이야?
5: 자랑이 아니었어? 몰랐네.
4: 그러지 말고 너도 삶은 계란 팔아볼래? 내가 가르쳐줄게.
5: 진짜? 우와, 고마워 친구야.
3: 멍서방은 가진 돈을 다 털어 계란을 산 후 뚝서방 옆에 앉아 삶은 계란을 팔았어요.
4: 멍서방, 일어나봐. 잘 보고 잘 따라해. 계란이 왔어요! 계란!
6: 계란이 왔어요! 계란!
4: 그래서 계란이 팔리겠냐?
5: 솔직히 난 계란이 안 팔렸으면 좋겠어!
4: 뭐? 왜?
5: 그럼 내가 다 먹을 수 있잖아.
4: 뭐?
3: 열심히 삶은 계란을 파는 뚝서방과 달리 멍서방은 돈으로 바빴어요.
4: 어허라.
3: 얼마나 잤을까요? 드디어 멍서방이 잠에서 깼어요.
5: 잘 못 잤다. 아유. 아, 역시 잠은 누워서 자야 돼. 안 그래, 뚝서방? 어? 어? 뚝서방! 어? 어디 갔어, 뚝서방? 설마, 얘 누워서 자려고 집에 갔나? 그럼 나도 가서 자야지. 어? 내 계란! 내 계란이 어디 갔지? 설마 내가 자면서 먹어버렸나?
7: 으이그, 뭔 소리야? 자네 옆에 있던 친구가 몰래 싹 다 가져갔는데.
5: 뚝서방이 왜 내 계란을? 힘들까 봐 우리 집으로 대신 가져가줬나 보네. 맞네, 맞아.

0: 와, 똑스랑 되게 착한 줄 알았더니 완전 나쁜 친구였네.
1: 우리가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멍사방은 집에 가서 잘 생각밖에 안 할걸?
0: 하긴. 그럼 우리 멍서방이 집까지 과연 무사히 갈수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 서야, 책 계속 읽어줘.
1: 알았어. 어느새 날이 저무자 멍서방은 가던 길에 발견한 집에서 하루 머물다 가기로 했어요.
2: 할머니, 재워주셔서 고맙습니다.
3: 고맙긴 뭐. 그나저나 자네 밥은 먹었는가?
2: 당연히 먹었죠. 어제 아침에요.
3: 뭐? 어쩌? 차는 없네만 많이 들게.
2: 잘 먹겠습니다.
3: 그럼 편히 들게나.
2: 다 먹었다.
3: 뭐?
2: 할머니, 한 공기도 추가해요.
3: 밥을 뚝딱뚝딱 잘 먹는 게 장군이네. 아주 장군이요.
2: 그럼 전 멍군이요.
3: 맛있게 드셨는가?
2: 예, 할머니, 잘 먹었습니다. 제가 공짜로 밥 먹긴 좀 그러니까 밥값을 드릴게요.
3: 밥값은 무슨, 아유, 됐네, 됐어.
2: 할머니,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할머니, 받으시와요.
3: 에휴, 그럼 그렇지. 아유, 멍장군, 그러지 말고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게.
2: 설마? 잠잘 때 코고지 말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늘이 두쪽 나도 그건 절대로 안 돼요.
3: 뭔 소리요? 그게 아니라 내 원수 호랑이 좀 쫓아내주시게. 내 평생 소원일세.
2: 아유, 호랑이요?
3: 해줄 거지? 할 수 있지?
2: 아니, 그럼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죠.
3: 아이고, 고맙네. 고마워.
2: 아이, 밥을 그렇게 많이 먹고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아이, 어떻게 하면 좋지?
0: 아니, 큰 소리 칠 게 따로 있지. 그래서 멍서방은 어떻게 됐어?
1: 한번 볼게. 다음날 멍서방은 호랑이를 잡겠다고 나섰다가 멍멍 하고 도망갔습니다.
0: 에? 무슨 이야기가 그래?
1: 그러게. 아무래도 도깨비가 이야기에 장난친 것 같지.
0: 그니까. 안 되겠어. 나 청이가 이야기 속으로 가서 이야기를 원래대로 되돌려놔야겠어. 자, 가자 깨몽아.
1: 알았어, 창아. 호랑이 조심하고.
0: 걱정 마. 모두를 위한 모습으로!

0: 청이 심청이. 청이. 이야기 속으로 고고고.
1: 오, 아이, 집 가는 방향이 어디지? 아하! 어느 곳으로 갈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딩동대 멍멍 박사님 어디로 갈까요? 오? 저쪽인가? 아, 맞네, 맞아!
0: 무사히 도착!
1: 호랑이다!
2: 호랑이라니요? 우리는
0: 청이와
2: 쇠몽이에요.
1: 아, 저리 비켜! 호랑이가 쫓아오기 전에 얼른 도망가야 돼!
3: 아저씨, 호랑이를 잡는다고 약속해놓고 이렇게 도망가면 어떡해요? 저희가 호랑이 잡는 걸 도와줄 테니까 같이 잡아요.
1: 우와, 진짜 고마워, 친구들!
3: 아저씨, 저랑 깨몽이가 호랑이 불에서 호랑이를 이쪽으로 몰고 올게요. 그럼 눈앞에 나타나면 딱! 박치기를 꽉! 하는 거예요. 알겠죠?
1: 빡! 빡! 호랑이까지 꼭! 아야...
3: 자, 그럼 저랑 깨몽이는 호랑이를 몰고 올게요. 아저씨, 파이팅!
2: 파이팅! 가자.
3: 호랑이, 갑니다!
1: 와라, 와! 안 들린다. 아무것도 안 들린다.
4: 널 잡아먹겠다. 에이? 널 잡아먹겠다!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2: 멍서방 아저씨, 호랑이는요?
1: 어, 살려달라고 빌길래 불쌍해서 보내줬지.
3: 아, 그럼 어떡해요, 아저씨. 호랑이를 잡아야죠. 이번엔 잡아야 돼요. 꼭!
2: 네.
3: 화이팅!
2: 화이팅!
3: 호랑이 갑니다!
1: 와라, 와!
4: 뭘 봐?
1: 눈 감고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4: 에? 에? 얘도 안 보여? 에이? 에? 이래도 안 보여? 에이, 에잉!
2: 멍서방 아저씨, 호랑이는요?
1: 어, 무서워서 벌벌 떨길래 보내줬지!
3: 네? 이번에 또요? 아저씨, 꼭 잡아야 된다니까요. 화이팅!
2: 화이팅!
3: 호랑이 가고 있어요.
1: 와라, 와.
4: 아유, 또 너냐? 내가 이번엔 가만 안 둬. 널 잡아먹겠다.
1: 진짜요? 와.
4: 잡아먹겠다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 에이?
2: 멍서방 아저씨, 호랑이는요?
1: 호랑이.
3: 쫓아냈어요?
4: 여기 있다, 호랑이!
3: 아니, 쫓아낸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좋아하고 있어요?
1: 호랑이가 맛있는 거 같이 먹자잖아!
2: 진짜요?
3: 우와!
4: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2: 그럼요?
4: 내가 뭐라 그랬는지 맞춰보라고!
5: 목숨을 건 조용한 대결!

0: 고요 속에서 외치자. 과연 멍사방과 그 일행은 호랑이의 말을 맞추고 목숨을 건질 수 있을까요? 손에서 땀이 쭉쭉, 온몸이 찌릿찌릿.
1: 내가 뭐라 그랬냐면

0: 같이 먹자. 우리 다 같이 먹자.
1: 정답! 우리 밥 같이 먹자.
2: 땡! 아니야. 아니라고.
3: 그럼 뭐지?
4: 마지막이야. 제대로 잘 들어.
3: 네. 네.
4: 어흥. 잡아. 먹겠다. 어흥.
5: 야옹. 자가 너 먹어. 야옹.
0: 야옹. 작으니까 네가 먹어. 야옹.
1: 정답. 야옹아, 그냥 네가 다 먹어. 야옹.
2: 뭐? 아이, 야옹이가 왜 나와? 아우 답답해. 아우 답답해. 내가 여기 있다간 답답해서 못 살아. 아니, 안 살아. 아유.
1: 우와, 호랑이가 도망갔다. 우와.
6: 호랑이가 답답해서 그냥 다 버렸네요. 오늘의 승리는 청이, 멍서방, 그리고 깨몽이.
7: 호랑이 어떻게 됐어?
1: 아, 호랑이 도망갔어요. 답답해서 못 살겠대요.
7: 뭐? 역시 멍장군이네. 멍장군 최고!
8: 멍장군 최고!

0: 어떻게 호랑이도 쫓아냈으니
1: 밥 한 공기도 주시겠다고요.
0: 밥이 뭔가? 네, 산삼 열두 뿌리를 주겠네.
1: 예? 산삼 열두 뿌리요?
0: 그 정도면 평생 일 안 하고 놀고 먹어도 될걸?
1: 할머니! 제가 놀고 먹는 거 좋아하게 생겼어요! 예!
0: 그렇게 생겼지!
2: 완전!
1: 정답!
0: 가자고! 산삼 열두 뿌리 가지러!
1: 좋습니다요! 얼쑤!
0: 호랑이를 내쫓은 방법이 조금 어이없긴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되돌려 놓은 걸로 하자.
2: 좋지.
0: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돌아가라. 청이청이 심청이
2: 깨몽깨몽 깨몽이 고백홍.
0: 오늘은 멍서방, 똑서방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재밌었나요?
3: 난 멍서방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어.
0: 언제 어디서 좋은 일이 생길 줄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실망하지 않기에요.
2: 근데 멍서방 아저씨는 뭐 하고 있을까?
1: 띠리리리. 너네 노래 부를 거지? 나도 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깨몽 쇼타임. 안녕 친구들, 난 MC 깨몽. 내가 랩으로 신기한 전통 굿즈를 소개해주지. 오늘의 전통 굿즈는 빠밤, 바로 연자방아. 수가 끄는 방아, 연자 방아, 연자 방아, 뭐든지 가루로 빠. 연자 방아, 연자 방아, 많은 곡식도 한 번에. 연자 방아, 연자 방아, 마을 사람들 같이 써요. 방소야 힘내 힘내라, 어기 영차 어기 영차, 돌덩이야 크게 굴러라.

옛날엔 연자방학, 요즘은 방앗간. 응? 방앗간도 모른다고? 그건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깨몽의 얼쑤 굿즈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 뛴다. 쭉!

0: 더 눈에 띄게
1: 이런 정책 소통 했습니다.
0: 확실하게 당신의 시야에 닿을 때까지.
2: 그래서 어떤 소통혁신 사례를 선택하시겠어요?
0: 당신의 공감이 정책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최애 소통을 응원해주세요.

영재 한임에 오신 여러분, 저는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서현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임회는 크라운 혜태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임 영재들 및 한임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이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씨구!

0: 좋다.
1: 좋다.
0: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이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축의 대찬 소리 국악 관현악단 친구들의 우조두거 경풍년입니다. 경풍년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기던 가곡의 반주 음악인 우조두거를 관악합주로 연주하는 곡으로 풍년을 기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성악곡이 기악화된 대표적인 예로서 한국 관악합주 음악의 예술적 완성도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이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씨구!

두 번째 무대는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매화가입니다. 매화가는 정가의 한 장르인 12가사 중에 한 곡으로 노랫말은 떠나간 임에 대한 그리움을 눈이 다 녹기 전에 피어 봄철이 다가옴을 알려주는 매화꽃에 비유한 노래입니다. 12가사 중에서 민요풍의 식임새가 제법 들어가는 곡이며 화려한 창법으로 많이 애창되는 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무대는 김지안 선배님의 서용석류 피리산조 중 중중몰이 자진몰이입니다. 서용석류 피리산조는 남도 신화의 가락을 바탕으로 피리산조 가락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음악적 어법에 따라 농음의 폭이 크고 꺾는 음의 간격을 넓게 두어 표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지안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네 번째 무대는 이민준 친구의 한량무입니다. 한량은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으나 양반으로 기품을 잃지 않고 권력이나 출세 대신 자연과 예술, 삶의 여유를 택했던 이들을 일컫는데요. 한량무는 바로 이들의 철학과 태도, 정신의 몸짓으로 형상화한 무용예술입니다.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내딛는 움직임, 부채를 펼치는 절도 있는 손짓, 그리고 장단을 타고 흐르는 섬세한 디딤새 속에 선비의 고고한 미학이 스며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민준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다섯 번째 무대는 소리이음 친구들의 가야금 병창 연곡입니다. 아리랑 꽃이 피었네. 유색 황금눈을 엮은 가야금 병창 이중주 연곡으로 여러 연주자가 선율과 소리를 주고받으며 입체적인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중중모리 장단을 기본으로 하여 느리고 빨라지는 다양한 변형 장단을 통해 흐름의 변화를 풍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각 곡의 정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흥을 동시에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리 이음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여섯 번째 무대는 김포시 문화예술단 친구들의 소고춤입니다. 소고춤은 작은 북인 소고를 들고 경쾌한 장단에 맞춰 흥과 멋을 표현하는 한국의 전통 민속무용입니다. 소고춤은 세 가지 계통의 여러 유형이 전승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종합적으로 재구성한 창작 소고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포

무대는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중부농악입니다. 경기와 충청 지역에서 전승된 중부농악 장단이 동시대적으로 편곡하여 예음만의 중부농악 장단으로 연

연주됩니다. 중분홍악 장단은 홀수박의 연주가 특징인데 예음의 중분홍악 장단은 짝수박도 함께 구성되어 과거와 현대의 시대를 동시에 품고 있는 사물놀이입니다. 다 같이 즐길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서현이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독특한 장묘 문화를 보여주는 조선 왕릉은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519년 동안 지속된 조선 왕조의 왕릉이 모두 남아있는데요. 조선 왕릉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평야도 아니면서 산도 아닌 적당한 경사가 있는 비산비야의 자리에 있다는 점입니다. 야트막한 평지에 있는 경주나 부여의 왕릉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금천교와 홍살문으로 구성된 진입공간은 참배자의 공간으로 속세의 구간입니다. 홍살문에는 정자각으로 향하는 두 개의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을 지나면 제사를 지내는 제향전이 공간이 나오는데요. 성역과 속세가 만나는 곳입니다.

정자각을 지나서 만나게 되는 능침은 죽은 자를 위한 공간으로 속세와 엄격하게 구분되는 성역인데요. 이곳의 석조물과 조형물은 조선의 뛰어난 예술성과 함께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 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 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곡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잉,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아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안 아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하나님만 해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관이 생겼구나 봉관놀이나 대관짓고 대구나 배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홍감

0: 불맛이죠.
1: 칼맛이죠.
2: 아니 맛은 손맛이죠.
3: 손보고 가세.
4: 손 씻기, 보관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다혈하기, 세척 소독하기.
5: 식중독 예방수칙은 안전을 지킵니다.

0: 안녕들 하셨는지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알까기가 컴백했어요. 네? 국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한데 모여 흑돌, 백돌화를 까며 크게 한번 웃어보는 시간.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입니다. 알까기의 정석, 알까기의 존심,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네,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무척 행복하고 여한이 없습니다.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조상 대대로 전해온 놀이 알까기가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속에 이렇게 시즌2를 마쳤습니다. 아,
1: 최서범님은 헤어스타일을 완성하느라 무척 공을 들이셨다고 들었습니다.
0: 아실런지요, 이 머리가 어떤 머리일지. 네? 헤어스타일에 돈 좀 쓰고 나왔습니다. 머리숱도 이렇게 풍성해진 저의 생머리입니다. 일부 물지각한 인간은 가발 아니에요? 이렇게 뭐 땡겨보는 사람도 있는데 찰랑찰랑, 네? 찰랑찰랑, 네? 오늘 대국장에는 정말 빅매치, 사상 최대 빅매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0: 네, 대국장입니다. 와. 국민 MC,
1: 네,
0: 네? 신동엽 구단,
1: 네.
0: 아, 백돌을 잡은 대국자 신동엽 구단,
1: 네.
0: 보세요. 참, 그 아직도 동안이에요.
1: 네, 맞아요.
0: 예, 그 데뷔했을 때 아주 미남이라고
1: 네.
0: 화제만발이었습니다.
1: 유명했죠.
0: 미남에 또 이렇게 보면 얼굴 보면 이렇게 잘까게 생겼어요.
1: 네,
0: 벌써 네. 이 오래됐군요. 91년도
1: 아,
0: S본부 네. 특채 개그맨으로 네. 데뷔를 했습니다.
1: 그때 유행어로 안녕하시렵니까? 그러니까 무척 귀여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아,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1: 안녕하시렵니까?
0: 네, 그 기억이 맞긴 한데 이상하네. 그렇죠? 91년도 일을 어떻게 김가영 초단이 하는지.
1: 아, 제가 91년생이긴 한데
0: 네.
1: 또 워낙 레전드니까요.
0: 예, 태어나자마자 웃었군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살아있는 레전드입니다. 시트콤으로 90년대 큰 인기를 누린 신동엽 구단은 꽁트가 있는 예능 프로그램 또 코미디를 그만큼 사랑했고
1: 네.
0: 어, 그리고 토크쇼와 버라이어티 MC로 맹활약 중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네, 2025년 이 시대에도 큰 활약을 하고 있는 명실 상부한 국민 MC입니다.
1: 네.
0: 과연 신동엽 구단의 알까기 실력도 그렇게 좋을지 오늘 보자고요. 네? 자, 그러면 신동엽 구단 오늘의 출사표 당당히 던져주시죠.
2: 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동생 우리 준수와 이렇게 알까기 대결을 펼치게 돼서 너무 행복한데요. 근데 준수한테 미안한 게 저는 초등학생 때 전교에서 알까기를 제일 많이 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때 추억을 되살려서 오늘은 진짜 제대로 된 바둑 알까기 열심히 한번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예. 이제 맞은편에 앉아있는 대국자 김준수 6단을 소개합니다.
0: 아, 오늘 또 복병이 나왔습니다. 알까기 명인전 시즌1에
1: 네.
0: 대국의 시합에 참여해서 네. 거성 박명수 8단을 쓰러뜨리면서 이변을 낳았던 주인공입니다.
1: 네.
0: 막 가도 됩니다.
1: 네. 농기타법을 뭐 해도
0: 그렇죠. 농기타법 좋은 얘기예요. 농기타법이 아니라 왜 농계를 확실하게 누룰러 이길 수 있습니다.
1: 네.
0: 김준수 6단
1: 엄청 앞서 네. 나가고 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2013년 23살로 최연소 국립창극단에 입단, 2018년 판소리 수군가 완창으로 이수자가 되었어요. 창극계의 시아준수가 바로 김준수 6단입니다.
0: 네, 국악계의 아이돌 모던 소리꾼 사슴, 국악계의 박보검? 보검? 좀 아니고 뭐 그래도 됐거나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도 대중가요를 곧잘 불러 도대체 못하는 게 뭐냐는 소리를 듣는 김준수 6단입니다. 자, 흑돌의 김준수 6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3: 시즌1에서 박명수 선배님을 꺾고 오늘 이 자리에 신동엽 선생님 선배님을 만나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악계 자존심을 걸고 오늘 왕중왕이 되겠습니다.
0: 기한 죽고
1: 네.
0: 자기 페이스대로 해서 박명수 8단에 이어서 네. 신동엽 9단도 이길 수 있다 자신감
1: 네.
0: 네, 수사표 던져주셨습니다.
1: 그럼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타부터 하겠습니다.
0: 자, 나 시합에 사용할 알 중에 두세 알을 올려놓고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연습 수행이지요.
1: 네. 네.
0: 해보십시오. 와, 역시 어렸을 네. 때부터 말까기의 신동소리를 들었던 네? 네. 와, 이러면 네. 우리 저 김준수 우리 육단의 기력은 이미 봐왔지 않습니까? 역시 뒷담당 네, 또 칭찬도 하면서 네, 이런 정도 예, 자, 그러면 대국에 앞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1: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 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자, 지금 포석 이미 들어갔습니다. 급해요. 자, 김준수 6단. 제 전방에 공격적으로 나가겠다. 아, 1선으로 쭉. 신동엽 9단을 더한대요? 아예 그냥 초전 박살.
1: 그냥 공격하겠다는.
0: 네, 공격의 뜻이죠. 의지. 수비가 아니다. 뭐 자신 있다. 국악이나 지정진의 말까기 명인자 시즌2 신동엽 9단대 김준수 6단. 신사답게 프로답게 서로 정중하게 차렷. 경례. 예로 시작해서 예를 읽고 나는 알까기.
1: 네.
0: 김준수 6단부터 선공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자, 중앙으로 까서 악수 없다. 저거 제대로 걸리면은 1타 2득. 첫 수 약간 실수가 나왔습니다.
1: 네.
0: 네. 자, 신동엽 9단은 중앙으로 너무 포석이 밀집되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저게 송이비 되나요? 와! 깔끔합니다.
1: 와, 역시
0: 그 타읍이 다르잖아.
1: 네, 너무 깔끔해요.
0: 정 가운데, 정타업.
1: 네.
0: 김준수 내 특공대 신동엽 9단의 그 한 점 눈에 가시죠? 그 조리 있어야 되는데.
1: 네, 조금만 더 힘이
0: 계속 미스샷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자리를 이동하네요. 네, 바지가 지금 질질 끌리고 있는데.
1: 네,
0: 과연! 좋습니다. 와!
1: 와!
0: 본인도 놀랐어요. 야, 이거 오류

0: 말까지 되는데
1: 너무 네. 깔끔해요.
0: 자신 있다. 네, 어느 각도건 어느 위치건 네 거침 없는 신동엽 구단 시작하자마자 앞쪽 있습니다. 네. 네. 저거 사석 색전 안 됩니다. 저 한 점만 처리해야 됩니다.
1: 네, 깔끔하게
0: 깔끔하게 과연 오! 네 잘했습니다. 어. 네 만회하는 김윤수 육단 네.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1: 네.
0: 그러나 그런 거에 그 한 수에 흔들릴 네. 신동엽 구단이 아니지요. 네. 네. 자, 오 그래요. 신동엽 구단은 안 그래도 뭐 수준급 아니에요. 와!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1: 네, 역시 와. 프로네요.
0: 네.
1: 와, 이 신동엽 구단과 아내인 선혜윤 PD 사이에 1남 1녀의 자녀가 있는데요.
0: 네.
1: 반려견 크리미 계정에서 딸이 대학에 합격한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0: 아, 얼마나 기쁠까요? 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아니, 신동엽한테 저렇게 큰 딸이 있었단 말이야? 네.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전해줬다고요?
1: 반려견 크리미 계정에서 전했다고 합니다.
0: 그러면 크리미가 제가 여기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올리고 네. 키보드 막 이렇게 뱅뱅 그러면 이렇게 치고 혹시 크리미 엄마가 올린 건 아닐까요?
1: 뭐 저는 모릅니다. 어?
0: 지금 그 사이에 네. 그걸 못 참고 네. 혼자 뭐 있습니까?
1: 마음이 급했어요.
0: 아, 급하면 안 됩니다.
1: 네.
0: 그런 또 실수샷이 나왔네요.
1: 네.
0: 자. 대충 까는 게 없어요.
1: 네.
0: 모든 거에 최선을 다하는 신동엽 구단입니다. 과연 약간 거리가 있는데? 거리가 있는데 저게 가능합니다!
1: 우와!
0: 네, 아직까지 봤을
1: 진짜.
0: 때는 가장
1: 네,
0: 합이 아니었나.
1: 진짜 최고예요. 와.
0: 와, 최고입니다.
1: 이게 조금의 실수도 없네요.
0: 네, 조금의 실수. 예. 상대를 잘못 만났어요. 김준수 6단.
1: 네.
0: 그러나 알까기는 모릅니다.
1: 맞아요.
0: 끝나봐야 하는 게 알까기.
1: 네.
0: 자, 과연 1타 2득이 가능할지?
1: 아.
0: 아, 기가 죽었어요. 신동엽. 뭐 하는 짓입니까, 저렇게? 네, 저런 거는 매너에 안 좋습니다.
1: 지금 손에 땀이 네. 계속, 네, 땀이 생기나 봐요.
0: 그렇다고 해서 그 바둑알로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손수건 준비했다가 그걸 닦으면 되는 건데.
1: 이 김준수 육단은요, 네. 무대에 오르기 전에 긴장을 하면 손발이 차가워질 정도라고 합니다.
0: 지금 손이 차나요? 손이 차가워. 긴장을. 과연? 양보를 하는 게 없잖아요. 신동엽 구단.
1: 네.
0: 그렇습니다. 승부의 세계는 양보가 없습니다. 네. 저 역시!
1: 왜요?
0: 야!
1: 아... 지금
0: 이럴 수가.
1: 와, 역시
0: 지금 이 개수 따져보니까 7대 3입니다.
1: 와.
0: 네.
1: 진짜 엄청나네요. 와.
0: 이렇게 되면
1: 네.
0: 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김준수 육단.
1: 네.
0: 조금이라도 만회를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처리 안 돼요.
1: 아~
0: 네, 오늘은 안 됩니다.
1: 조금 부족했어요. 네,
0: 조금씩 부족해요. 안 풀려요.
1: 네.
0: 신동엽 구단, 난 저렇게 열심히 설렁설렁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1: 네, 하나도 봐주지 않고 있어요.
0: 아, 이제는. 네? 건드렸다? 건드렸다. 건드렸나요? 지금 건드렸다. 만약에 손에 건드렸으면 1타가 되는 건데. 인정을 했습니다. 건드렸나 봐요.
1: 네.
0: 그렇습니다. 역시 페어플레이.
1: 네, 좋아요.
0: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사실 느린 그룹으로 보면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1: 네.
0: 본인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할 수 없는 건데.
1: 네.
0: 과연! 깨기 나왔습니다. 그 먼 거리였어요. 뿌리수지요. 본인 실력에 맞게 했어야 되는데.
1: 네.
0: 이렇게 되면은 신동엽 구단이 1차전은 가볍게 힘들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네. 또 김준수 육단의 알들이 좀 끄트머리에 있죠. 네,
0: 저 추석처럼 좀 볼도 봐달라고 네. 이제 와서 실력으로.

0: 뭐 이제 결혼하는 건데 네. 인정사정 볼 것 없죠. 예, 거기서 아파 주나요? 아, 약간
1: 애교가 끝났네요.
0: 그거 애기에 넘어갔나요?
1: 네.
0: 네. 이래도 이긴다.
1: 네. 네. 그래도 훨씬 많아요, 아직. 네.
0: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1: 네.
0: 저건 이제 나중에 대국이 끝나고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과연 저게 본인의 일부러 네! 아, 주거니 받거니 본인이 착각했어요. 지금 막 가고 있어요. 김준수 내 6단 지금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몸부림을. 네.
1: 못 보던 모습을 보고 있어요.
0: 붙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게 정석이죠. 역시 프로다운 수입니다.
1: 네.
0: 그 먼 거리에서 이제 아마추어들 네. 앞설 때 무리한 공격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 저렇게 했을 때 곤란한 건 김준수 6단이에요.
1: 신중해야 돼요.
0: 똘롱 한 점인데 저걸 공격하자니 또 뒤로 물렀을 때 아이고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네.
1: 네,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0: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끝내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저러면 안 돼요.
1: 저러면은 이게 김준수 6단 아직 들어올 수도 있는 앞이, 건가요?
0: 앞길이 창창한 이 기사가 그런 더러운 맨으로 이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자, 저 네. 방송 거두시고 네 깨끗하게 어린이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자, 가지고 놉니다. 마지막에 이 전 네. 시골 태생입니다만 고양이가 이제 쥐를 잡을 때 저런 식이에요. 한 방에 잡지 않습니다.
1: 네.
0: 계속 어떻게 할 거야?
1: 네.
0: 톡톡 치고.
1: 진짜 딱 그런 모습이네요.
0: 그러나 나 김준수예요. 죽어도 무슨 저를 쥐로 표현을 해요? 뭐 자존심이 상한 거지요.
1: 네.
0: 프로 6단. 네, 인기남인데 거기로 거기까지만 하겠다 또. 합니다. 아, 조금 더 늘었어야 되는데, 와, 대단합니다.
1: 와.
0: 말까기도 이렇게 대단한 실력을 선보일 줄이야.
1: 정말 깜짝 놀랐어요.
0: 이렇게 해서 첫 대결 이 신등엽 9단이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진님 알까기 명절 시즌2 2차전 포석이 끝났는데 포석이 변화가 있어요. 일단 1차전에 맥없이 패한 김준수 6단은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 작전이
1: 네,
0: 뭉쳐놨습니다.
1: 네.
0: 그리고 신등엽 9단은 1승은 했지만은 뭐 특이한 전술이 아닌
1: 네.
0: 무난한 이렇게 해서 그냥 가볍게 끝내겠다.
1: 네.
0: 여기서 끝내겠다. 그런 전형적인 포석입니다.
1: 영향을 미칠지.
0: 네. 자, 김준수 6단부터 시작해 주시죠.
1: 네.
0: 2차전. 이제 더 이상 막다른 길에 몰린. 저렇게 뭉쳐놓으면 공격하기가 참 불리한데 말이죠. 그 딱 한 점, 다행히. 이 첫 수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동엽 9단이 당황하고, 꼭 저런 실수가 나옵니다. 네, 무슨 의미일까요? 오히려 신동엽 9단의 의미는 어느 정도 상대가 돼야
1: 네.
0: 재미있는데 이거는 너무 못한다 이런 어디 들어와? 야
1: 진짜 너무 깔끔해.
0: 오늘 우리 알까기 꿈나무들
1: 네.
0: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대국 지켜볼 텐데 말이죠.
1: 네.
0: 공부 자료 많이 나옵니다.
1: 네.
0: 예.
1: 이 김준수 6단이 판소리 다섯 대목 중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 수군과 좀 토끼를 잡아들이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0: 그 이유는 뭘까요?
1: 토끼가 꾀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간을 두고 왔다 그런 거짓말도 하고
0: 새빨간 거짓말
1: 네. 네.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해준다고 합니다.
0: 그래요. 이 판소리에서 지혜를 배운다는 김준수 6단 역시 내공이 있는데 오늘 알까기는 그저 그렇습니다.
1: 네.
0: 네. 안 풀려요.
1: 네.
0: 김준수한테는 공부 자리가 별로 안 나옵니다. 이제 네, 저런 식인데 신동엽 구단한테 네? 시원시원한
1: 네.
0: 자 몰려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포석도 김준수 육단에 잘못된 거예요. 저기 자칫 잘못하면 1타 2득
1: 네.
0: 실점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지금 각이 좋아요. 신동엽 구단의 실력이라면
1: 어!
0: 아 최소한도 한 점은
1: 와,
0: 와 저렇습니다.
1: 어떻게 이렇게 와.
0: 예.
1: 아. 너무 깔끔해요.
0: 아 그렇죠.
1: 네.
0: 예. 목 타지요. 네, 목도 타고 속도 타고 답답합니다. 이상하게
1: 네.
0: 그 아까 연습실에서는 어, 잘 됐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그래서 오늘은 되겠다. 그러니까 또 김준수 육단도 건방을 떨어요.
1: 네.
0: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네? 그 아, 바둑판은 선물을 받았는데 이번 판 이기면
1: 네.
0: 알만 주세요. 알만 그러더니
1: 네. 과연 가져갈 수 있을지.
0: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아,
1: 아
0: 그걸 차라리 거둬라.
1: 오.
0: 아 무슨 아빠가 아들 이렇게 네. 아. 건드릴 수 있으니까 자상한
1: 네.
0: 승자의 여유, 네? 네 미덕이죠. 자,
1: 아.
0: 그 오늘 제대로 드린 게 없어요. 아, 네, 자학합니다. 네.
1: 아, 이 김준수 육단의 팬들이
0: 눈물이 나지요. 이렇게 될 수가 분명히 연습할 때 됐는데.
1: 네. 지금 자리를 비켜주고 싶지 않겠죠. 네.
0: 오.
1: 자리를 지키겠다.
0: 네. 사실은 안 비켜줘도 됩니다. 저거는.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1: 하지만... 오.
0: 안 비켜줘도 맘대로 해. 와.
1: 와. 네.
0: 그리고. 그다는 그 사석도 그 자리에 놔도 되는데 꼭 그렇게 수고를 합니다.
1: 깔끔해요.
0: 깔끔한 사석입니다.
1: 네, 모든 게
0: 깔끔해요. 네. 그런데
1: 네.
0: 이게 역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0: 모든 경기는 알카기도 마찬가지예요.
1: 네.
0: 1타 3득 나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1: 네, 그럼요.
0: 김준수 6단이 기적적으로 저 1타 3득이 네. 나올 것인지 저 세점을 향해서 어짓을 다. 아유, 나 참. 이제 치사하게 손으로. 자, 저거는 사실 고수들 이렇게 밀면 안 됩니다.
1: 네, 이게
0: 살짝 툭 네.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한데 그걸 완전 밀어서 이렇게
1: 어 이런
0: 떡이
1: 됐죠?
0: 네. 아, 네. 저러면 곤란한 게 또 김준수 육단인데 사실 깔 거 없으면 손 떼라. 그거 말고 중앙에 네 점 있지 않습니까? 그 점으로 다시.
1: 지금
0: 이 작전을 펼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또 연연하네요. 그거 뭐 큰 득이 안 되는데 거기서 득점 올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0: 스윙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만은 약간 억지스러웠습니다만 어쨌든 1대 1이 나왔습니다. 와, 강화하고 있는 네, 신동엽 구단. 와,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 소 뒷발에 쥐 잡은 격. 네. 와,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다. 이제까지 네. 한점 처리도 버거워했던 네. 김준수 육단 갑자기 1타 2득 네.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1: 오, 과연 어떻게 될지.
0: 어, 네. 그러나 신동엽 구단이에요.
1: 네. 네, 이 신동엽 구단이 네. 구독자 200만 명 가까이 있는 그 너튜브 채널 신동엽 아시죠?
0: 네, 아유, 네. 저는 이미 출연을
1: 아, 그쵸.
0: 네, 영광스럽게도 했습니다. 네. 네, 아이고, 그렇게 또 인사를. 네,
1: 네 거기에서 숙취의 소재를 유료 광고 형태로 소개하다가 홈쇼핑까지 진출했다고 합니다.
0: 대박이군요. 네. 이런 경우로 덕업에 일치라고 합니다. 네. 늘 술을 마시면서 필요했던 것이 숙취의 해소제. 네. 그걸 너튜브로 하면서 유료 광고에 홈쇼핑 런칭까지.
1: 네.
0: 이야. 되는 날입니다. 네, 되는 신동엽. 뭘 해도 잘 되는 네, 신동엽. 오늘도 네. 됩니다.
1: 네, 이 오늘도 제품이 네. 그 땡깨수라고 하는데요. 네. 정말 잘 깬다고 합니다.
0: 오, 네. 알까기용 파두가를 런칭하면 어떨까요? 숙취해소제는 잘 깨고, 네. 알은 잘 까고. 네. 네? 짠한 형이 알 들고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요. 네. 저 상대가
1: 어!
0: 그렇습니다.
1: 와, 바로 이렇게.
0: 다시 이렇게 하면 어쩔 거야.
1: 네.
0: 예.
1: 와.
0: 더 이상 지질 끌지도 않을 겁니다.
1: 네.
0: 왜냐면 신동엽 구단은 다음 스케줄도 아, 있어요.
1: 네. 네. 이제 빨리 처리하고 가야 돼.
0: 빨리. 아유, 이런 정도 내가 시간 끌 입장이 아니다. 김준수 육단 1타 2득 나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다시 나오는데 그 장면. 야, 그건 수가 또 나와야 돼요.
1: 네.
0: 한 번 더 나와줘야 됩니다.
1: 깔끔하게.
0: 네. 어떻게 하나요? 제
1: 또 그
0: 전면에 있는 알로 아 그거로 예 네. 그렇게 또 밀기 작전으로
1: 또 그

0: 그런데 그러나 본인 알도 희생했습니다. 눈개타포.
1: 네.
0: 어, 두 점. 아, 참 애처로 보이네요. 흑 두 점.
1: 네.
0: 저 두 점 공격합니다. 끝내기 들어가네. 아, 손 치워라. 이 형이 끝내기 들어갈 거야. 자, 1타 2득으로 멋지게 끝내는지. 자!
1: 어, 뭐야?
0: 아, 아, 저 반칙입니다. 다시 한번 드리기 그림으로 보면.
1: 저게 뭐.
0: 그렇죠. 오른손으로 툭 쳤잖아요. 네. 이미 낙이 된 돌을. 김두수육단 저러면 안 돼요. 네. 이미 그거 낙이 됐습니다.
1: 김두수육단이 반칙이 늘어온 것 같아요. 네.
0: 이상하게 꼼수만 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1: 아. 네.
0: 어. 자, 이제. 하나리입니다.
1: 아,
0: 과연
1: 과연 공격을 할지.
0: 공격을 합니다. 오! 하! 네. 어, 그러나 오! 네, 이름에 목줄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도 일값을 냈습니다. 김준수 네? 육단. 4대 1.
1: 네.
0: 4대 1인데 여유죠. 어, 오히려 신동엽 군단은 에, 이렇게 끝내. 좀 더 끌어 1차전에 약간 끄는 듯한
1: 네. 네.
0: 어. 어, 본인의 본인 알로 그 어렵다는 네? 어, 저 수가 그때 어, 어떻게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저거는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알짜기를 잘못 배웠어요. 저게 사실은 저 손만 없었으면 땅이 되는데.
1: 괜히 또 이제 꼼수를 쓰다가
0: 네.
1: 아...
0: 자기 발등 찍은 네. 거죠. 네, 자기 발등 찍은 건데 그래도 그래도 멋진 수로
1: 네?
0: 그대로 안 끝나요. 저 김준수예요.
1: 아,
0: 아 이도 저도 아닌 떡이 됐습니다. 아, 붙었어요.
1: 조금만 네. 힘이 더 있었으면. 아...
0: 자 끝낼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한 칸 떨어져 있는 백 한 점으로 아, 그 먼 거리를 사용하나요?
1: 어떻게?
0: 오히려 야, 무리수 아닐까요? 저게 과연 아! 야, 무리수였어요. 지금 아~ 바로 옆에 있는 그 한 점으로 공격하길 바랬는데
1: 네.
0: 아,
1: 오, 그러면
0: 오, 이게 만약에 성공하고 신동엽 구단이 실수를 한다면 1대1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성공을 하고 네, 성공을 하고 신동엽 구단이 실수를 한다면 1대1이 네.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알까기 모르는 거예요. 야, 다시 흥미진진해졌습니다. 예측 불허.
1: 네.
0: 신동엽 구단 대 김준수 육단 승부가 이렇게 흘러가나요?
1: 과연
0: 아, 그래도 또 저 먼 거리에서 바로 그 근처에 있는 그 백을 활용을 안 하고 그 먼 거리에

0: 경기를 마무리 짓는 시드니어 구단. 이렇게 해서 시드니어 구단이 2차전에도 승리를 해서 오늘의 챔피언이 됐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 네. 와, 축하드립니다. 너무 멋있는 경기였습니다.
0: 파두파는 기념으로 신동엽 씨, 신동엽 구단에게 드리고 여기 사인은 해서
2: 방송국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 똑같군요. 바둑판을 준다고 해서 이걸 주는 줄 알았더니
3: 정말 방송국 분들 똑같네요.
0: 야,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요. 그 바둑판이 또 무겁고 배려예요. 배려. 아, 네. 들고 가기가.
1: 네, 가져가시기 편하시라고.
0: 우리 김준수 육단도
4: 이렇게 정말 잘하실지 너무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빈틈을 안 주시더라고요.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0: 그래, 그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온 국민이 알까기를 즐기는 그날까지
0: 알까기는 계속됩니다. 쭉!

저에게 요가를 배우러 찾아온 수강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 끈기에 대해 생각해보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요실금에 도움이 되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요가를 가르치면서 한 수강생에게 유독 안 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될 것 같은데 아쉽게 안 되는 자세가 아쉬웠는지 수업이 끝나고 저를 따로 찾아오시더라고요. 틈틈이 연습해보겠다던 수강생은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앞에서 그 동작을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끈기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실패로 끝나는 지점에서 성공을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수강생을 보면서 이 말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되새기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끈기를 갖고 원하는 목표에 꼭 도달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요가를 수련할 땐 자세마다 정해진 위치를 봐야 하는 응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리스티입니다. 코의 끝부분을 집중해 응시하면서 산만한 마음을 평정하게 만드는 나사그라 드리스티입니다. 시선은 코를 보며 집중합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나갑니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변이 새어나오는 요실금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인데요. 요실금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로다산화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반듯하게 자리에서 섭니다. 오른쪽 무릎을 든 상태에서 왼쪽 허벅지 앞쪽에서 종아리 뒤쪽으로 다리를 감아줍니다. 그리고 발등으로 종아리를 꽉 조여주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때 왼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자, 팔 연습하겠습니다. 손을 뻗친 상태에서 오른팔을 왼쪽 팔꿈치 아래로 들어오면서 팔을 감아줍니다. 손은 모아둔 상태에서 팔꿈치로 가슴 안쪽 깊이 당겨줍니다. 자, 풀어주고 자, 이번에 반대발입니다. 왼쪽 발을 오른쪽 허벅지 앞쪽으로 들어와서 균형을 잡고 그대로 무릎을 접으면서 왼쪽 발로 종아리 뒤쪽으로 감으면서 허벅지를 강하게 조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팔을 설명하겠습니다. 왼쪽 발이 오른쪽으로 틀었을 때 왼팔이 오른팔의 아래쪽에서 위로 감고 손을 모아준 상태에서 팔꿈치를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겨주고 손가락을 모아줍니다. 좋습니다. 풀어주고 자, 이것을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른 무릎 접고 감고 오른팔을 밑에서 위로 유지 호흡합니다. 좋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풀어주면서 마시고 내쉬고 자 왼쪽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견고하게 감으려고요. 발등으로 꽉 조여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왼팔 밑에서 위로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내려놓고 풀어주면서 돌아옵니다. 생식기와 신장의 깨끗한 혈액순환을 도와 요실금 완화에 좋은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상체와 하체를 골고루 자극하는 동작인 만큼 무릎과 발목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팔과 다리, 복부의 근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따라하면서 신체의 변화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반듯하게 자리에서 합니다. 오른쪽 무릎을 든 상태에서 왼쪽 허벅지 앞쪽에서 종아리 뒤쪽으로 다리를 감아줍니다. 그리고 발등으로 종아리를 꽉 조여주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때 왼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오른팔을 왼쪽 팔꿈치 아래로 들어오면서 팔을 감아줍니다. 손은 모아둔 상태에서 팔꿈치로 가슴 안쪽 깊이 당겨줍니다.

하루가 끝나는 밤이 되면 유독 다리가 심하게 붓는 경우가 있는데요. 붓는 것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저림 증상이 나타나거나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체 혈액순환을 도와 부종 완화에 도움을 주는 안자네아 아사나입니다. 다운독 자세로 자세를 시작합니다. 발은 주먹 두 개의 발과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을 유지합니다. 손과

발 간격은 한 1m에서 1m 남짓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리 쭉 밀어내고 어깨 쭉 펴주시면서 턱을 당겨줍니다. 자, 내쉬고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손 사이로 앞으로 크게 끌어옵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등을 바닥에 천천히 끌어놓으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호흡을 마십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손을 허리에 대봅니다. 이때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고 골반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 봅니다. 어느 정도 왼쪽 골반 앞쪽이 밀어낼 수 있다 여겨지셨다면은 오른쪽 무릎과 발을 잘 유지해 주면서 깍지를 끼고 무릎을 쥔 상태에서 가슴을 펴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보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동작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팔을 천천히 밀어서 하늘 위로 쭉 펴봅니다. 손끝을 쭉 밀어 올리고 가슴을 펴주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가는데, 너무 힘들면 골반을 밀지 않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동작으로 또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등 뒤로 깍지를 끼고 가슴을 쭉 펴봅니다. 골반 또 한번 밀어내 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자세 해보겠습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긴장된 내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펴주면서 상체도 앞으로 숙여봅니다. 긴장된 다리가 이완될 수 있게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상체 일으키고 시선 정면. 자, 오른발을 뒤로 빼면서 이번에는 왼쪽 함께 해보겠습니다. 뒤꿈치 눌러주고 호흡을 다 내쉬고. 좋아요. 왼발 앞으로 손과 손 사이로 성큼 들어오고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등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균형을 잡아봅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손을 허리로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을 앞으로 밀어내 봅니다. 균형이 어느 정도 잡혔다 여겨지신다면 두 손 깍지 끼면서 무릎 앞으로, 그리고 골반도 앞으로 천천히 밀어봅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세 등 뒤로 깍지 끼고 가슴을 쭉 펴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자세입니다. 손 바닥 짚고 다리를 천천히 펴주고 긴장된

자, 상체 일으키고 허리 세워주고. 자, 오른발 뒷발 앞으로 오고 잘해 마무리합니다. 하체 스트레칭의 효과적인 동작으로 골반부터 다리까지 이완돼 하체가 전체적으로 시원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따라하면서 꾸준히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체에 고른 자극을 줘 하체의 순환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운독 자세로 자세를 시작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손 사이로 앞으로 크게 끌어옵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등을 바닥에 천천히 끌어놓으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호흡을 마십니다. 손을 허리에 대봅니다. 골반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봅니다. 깍지를 끼고 무릎을 쥔 상태에서 이번에는 두 팔을 천천히 밀어서 하늘 위로 쭉 펴봅니다. 등 뒤로 깍지를 끼고 가슴을 쭉 펴봅니다. 골반 또 한번 밀어내봅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질환으로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척추와 다리 근육을 늘려주고 등과 고관절, 다리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파르브리타 트리코나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앞에서 가지런히 세워봅니다. 호흡은 다 내쉰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틀어서 발 간격은 한 1m, 한 1m 10 정도 열어줍니다. 팔은 함께 열어주면서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고 마셔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열고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리시면서 왼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 오른발 옆에 발끝, 손끝 맞춰주면서 바닥에 눌러주시고 이 왼쪽 무릎을 누르는 힘과 왼손을 바닥을 누르는 힘을 함께 이용해서 오른쪽 가슴과 허리를 천천히 비틀어주시면서 오른팔을 쭉 끌어올려 봅니다. 손끝은 모아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가슴을 천천히 위로 들어올려 주세요.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시선은 손끝을 보면 좋습니다. 자, 그대로 바닥을 밀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오른손을 바닥에 놓을 때 발끝, 손끝 맞춰줍니다. 왼팔을 천천히 밀어 올리시면서 오른 무릎과 오른손을 바닥을 밀어내면서 왼쪽 어깨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 봅니다. 손은 가지런히 모아주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바닥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마시고 발을 수평하게,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모아봅니다. 이번에는 응용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활짝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무릎을 살짝 접어주면서 왼손을 바닥에 끌어내려주고 무릎을 천천히 펴주는데 발과 손을 힘을 이용해서 상체를 내쉴 때마다 비틀어줍니다.

자, 마시면서 왼팔 밀어 올려주고 발 11자 내쉬면서 오른손 바다 무릎 접은 상태 유지 하지만 오른쪽 뒷무릎 펴주는 거 잊지 않습니다. 왼손 밀어 올리고 마시고 내쉬고 혹시 가능하다면 이 왼쪽 무릎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펴봅니다.

자, 그대로 바닥을 짚은 손 왼쪽 무릎 쥐면서 마시고 활짝 펴주고 내쉬면서 오른발 앞으로 돌아오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지만 경직된 어깨와 목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고관절의 이완을 도와 골반 전체에 활력을 주고 척추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골격계 교정과 강화에 탁월한 동작을 자주 연습해 보세요. 호흡은 다 내쉰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틀어서 발 간격은 한 1m, 한 1m 10 정도 열어줍니다. 팔은 함께 열어주면서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고 마셔봅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리시면서 왼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 오른발 옆에 발끝, 손끝 맞춰주면서 바닥에 눌러주시고 이 왼쪽 무릎을 누르는 힘과 왼손을 바닥을 누르는 힘을 함께 이용해서 오른쪽 가슴과 허리를 천천히 비틀어 주시면서 오른팔을 쭉 끌어올려 봅니다. 이번에는 응용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활짝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무릎을 살짝 접어주면서 왼손을 바닥에 끌어내려주고 무릎을 천천히 펴주는데 발과 손의 힘을 이용해서 상체를 내쉴 때마다 비틀어줍니다.

척추를 뒤로 펴줘서 척추 전체를 건강하게 해주고 어깨와 가슴을 확장시켜 스트레칭에도 도움을 주는 우르두바 다누라사나입니다. 흔히 무지개 자세나 아치 자세로도 알려진 이 동작은 다양한 요가 자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세로도 손꼽히는데요. 허리가 부드러운 분들도 꾸준한 수련이 필요한 동작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무릎을 접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접고 엉덩이를 다리 쪽으로 조금 끌어안고 손을 바닥을 누르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위로 들어올려 봅니다. 어깨를 천천히 바닥에서 위로, 가슴과 골반을 위로 펴줍니다. 손을 뻗어서 허리를 밑으로 천천히 받치면서 발가락을 꽉 눌러주고 골반과 가슴을 위로 천천히 펴줍니다. 호흡 이어가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고 손은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진정시킵니다. 이번에는 골반과 가슴을 조금 더 들어올려서 발목을 잡는 동작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골반을 천천히 밀어 올리고 팔을 뻗어서 발목을 쥐도록 노력해 봅니다. 발을 꾹 누르면서 골반과 허벅지 위로, 가슴도 하늘 위로.

그대로 쭉 뻗어서 올려놓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손을 풀고 호흡을 진정시켜 봅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어려운 자세인데요.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골반 위로 밀어 올리고요. 손을 귀 옆으로 끌어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유지해보고 준비가 되셨다면 천천히 팔을 밀어 올려봅니다. 이때 가능하면 발을 11자로 무릎을 쭉 펴면서 가슴과 허리를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안으로 들어와 봅니다. 하나, 둘, 셋.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등, 다리, 손을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진정합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 딛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 봅니다. 등 근육부터 어깨, 가슴까지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는 걸 느끼셨나요? 심장이나 요통, 자골신경통, 그리고 기관지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인데요. 자신의 신체 상태를 살펴가면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척추 강화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무릎을 접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누르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손을 귀 옆으로 끌어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유지해보고 천천히 팔을 밀어 올려봅니다. 이때 가능하면 발을 11자로 무릎을 쭉 펴면서 가슴과 허리를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봅니다.

문화는 흐르고 문화로 사람과 국가는 연결되고 문화로 함께 성장하며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맞춤형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또한 한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과 산업 연계를 지원하고 해외 문화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화를 매개로 전 세계와 연결되는 그 현장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서울중앙지검 허승진 검사가 있나요?
1: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검찰 직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전화를 끊고 센터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세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검찰 수사관이 확인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의심될 땐 무조건 센터.
2: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찾아오는 저희 문화인 공감 외에도 일상의 문화를 더해주는 날이 있죠.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올해 4월부터는 문화가 일상에 깊이 스며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문화요일로 확대를 했는데요. 국악방송에서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문화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국악방송 어린이 방송국 체험 프로그램 덩덕쿵 놀이터 준비했는데요. 국악방송의 덩덕쿵 놀이터는 우리 음악과 국악기를 가까이에서 만나보고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방송국을 관람하며 방송 제작 과정까지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5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색동 유치원 어린이들이 덩덕쿵 놀이터에 참여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국악방송을 탐험하고 갔다는데요. 우리 음악과 방송국 현장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덩덕쿵 놀이터로 함께 떠나볼까요?
1: 매달 마지막 수요일 국악방송에서 놀아볼까요? 국악기도 가까이에서 만나보고 방송국 직원도 되어볼 수 있어요. 국악방송에서만 즐길 수 있는 체험을 만나다. 지난 5월 마지막 주 수요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색동유치원 어린이들이 국악방송을 찾았습니다.
2: 자, 승원이 앞으로.
3: 반갑습니다, 여러분.
4: 안녕하세요.
1: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열리는 국악방송의 어린이 방송국 체험 프로그램 덩덕쿵 놀이터를 찾아온 건데요. 덩덕쿵 놀이터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5: 아이들이 우리 국악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국악방송이 어떤 곳인지 직접 둘러보기도 하고 방송과 국악을 함께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음악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획하게 됐습니다.
1: 덩덕쿵 놀이터는 문화요일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되면서 만들어진 체험 행사입니다. 6-7세의 어린이들이 가까이에서 우리 음악을 감상하며 직접 국악기도 만져볼 수 있고요. 쉽게 접할 수 없는 방송국을 견학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놀이터에서 열린 국악 체험. 가야금 연주자 강다연이 1일 선생님으로 등장해 가야금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요.
6: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국악기 뭐 있어요? 유치원에서 배운 거 있다고 선생님이 들고 왔는데.
7: 장구.
6: 맞아요. 장구.
7: 열세 개.
6: 보다 좀 더 적게.
7: 12개.
6: 정답이에요. 12줄이에요. 가야금은.
1: 먼저 가야금의 역사와 특징을 배우며 가야금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6: 이렇게 줄을 받치고 있는 이 나무 같은 게 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은 안족이에요. 왜 안족이냐면 기러기라는 새의 발을 닮았다고 해서 안족이라는 이름을 옛날 사람들이 붙여줬대요. 그래서 가야금은 이렇게 나무로 만든 큰 통에 줄을 올리고 안족으로 줄을 지탱해서 만든 우리나라의 현악기입니다.
1: 자, 이제 가야금을 가까이에서 만나볼까요? 평소 접하기 어려운 가야금을 만져보며 어떤 소리가 나는지 배우고요. 전통 가야금인 12현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민요, 아리랑도 감상해 봅니다.
6: 어때요, 여러분?

0: 이어서 25현 가야금을 만날 시간. 25현 가야금은 전통 12현 가야금을 서양 음계에 맞춰 연주할 수 있게 개량한 현대의 국악기인데요.
1: 25줄이에요. 너무 엄청나죠? 재밌는 노래를 연주를 하려면 줄이 더 많아져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줄 개수를 늘리고 악기 크기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악기를 새로 만들었어요.
0: 멜로디에 흥이 난 아이들 벌떡 일어나 춤추며 기쁨을 표현하는데요.
2: 어떤 게 재밌었어요?
3: 소리도 좋았어요.
2: 소리가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3: 네.
2: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3: 가야금. 가야금. 바나나 차차.
2: 바나나 차차가 제일 재밌었어요?
4: 요즘 아이들은 좀 자극적인 콘텐츠 위주의 활동을 하지 문화 위주의 활동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악을 쉽게 접하기 힘들고 더군다나 국악기는 더욱더 접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까이 현장에서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국악 체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0: 색동 유치원 아이들이 찾아간 다음 놀이터는 바로 국악방송 영상 스튜디오입니다.
5: 여기는 방송 체험하는 곳이에요. 방송.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TV로 나오는 화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경험해볼 장소예요. 방송을 제작하는 곳이에요.
0: 여기에선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누가 만드는지 배우는데요. 방송 제작 과정과 직업 세계를 탐구하며 아이들의 호기심을 극대화했습니다.
5: 스튜디오 방송 장비들을 이렇게 만지시는 분이에요. 작동시키시는 분. 기술 감독님.
6: 안녕하세요. 네.
5: 기술 감독님 안녕하세요.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기술 감독님.
3: 기술 감독님.
5: 기술 감독님.
0: 이번엔 텔레비전 안으로 들어가 볼 시간. 카메라 앞에 앉아 직접 마이크를 들고 진행자가 된 듯 말해보기도 하는데요.
7: 텔레비전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과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참여하면서 방송이 그렇게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놀이처럼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0: 기념 촬영도 잊지 말아야겠죠? 설렘 가득한 얼굴로 찰칵 특별한 추억도 남깁니다. 국악방송에서 신나고 풍성한 하루를 보낸 어린이들, 오늘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2: 그게 재밌었어요?
8: 또 아이들이 또 가야금을 접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또 아이들이 직접 가까이서 관찰하고 또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아이들 반응이 뜨거워요.

0: 오늘 보니까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희도 너무 뿌듯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가지고 오늘을 시작으로 12월 달까지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처럼 아이들이 와서 즐겁게 방송 체험, 국악 체험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1: 웃음과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국악방송 방송국 체험, 덩덕쿵 놀이터. 국악기 체험, 그리고 방송 체험과 함께한 즐거운 추억이 어린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랍니다.
2: 서우손 내려주세요.
3: 네, 초롱초롱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가야금도 만져보고 또 신명나는 가야금 연주에 춤추는 모습까지 보기 좋네요.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을 텐데요. 그리고 바로 이 자리죠. 국악체험에 이어 문화인 공감 스튜디오를 방문해 직접 TV에 출연해보는 시간도 가져봤는데요. 아이들의 자신감과 표현력을 키울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된 체험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국악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국악방송의 덩덕쿵 놀이터. 올해 12월 말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만날 수 있으니까요. 국악방송만의 덩덕쿵 놀이터에서 한층 더 풍성한 문화가 있는 날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요. 무더위가 정말 성큼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 피서 계획 세우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시원한 바다나 계곡도 물론 좋지만 오늘은 음악으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특별한 축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국립극장의 대표 여름 음악 축제 여우락 페스티벌입니다. 올해는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이 예술 감독을 맡았고요. 또 차세대 소리꾼 유태평양이 역대 최연소 음악 감독을 맡아 전통과 대중의 경계를 허무는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 10일 여우락 페스티벌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쇼케이스와 기자간담회가 열렸다고 해서 문화인공감도 발빠르게 찾아가 봤습니다. 올해는 강산에 선우정아, 하림, 립제이 등 대중예술가들과 김수인, 구이임, 서희철 가단 등 전통 기반 예술가들이 만나 다채로운 공연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 여름 우리 음악의 바다로 풍덩 뛰어들 준비 되셨을까요? 국악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문 여우락 페스티벌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4: 여우락 페스티벌 올여름 우리 음악의 바다로 풍덩 2026 여우락 페스티벌. 나만의 취향을 발견할 수 있는 12개 특별한 우리 음악. 전통을 지키고 미래를 상상하는 무대.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무더운 여름, 도심 한복판에서 음악으로 피서를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국립극장의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인데요. 여우락 페스티벌은 2010년 시작해 올해로 17회를 맞이했는데요. 누적 관객 수 8만 8천여 명, 평균 객석 점유율 90%를 기록한 대한민국 대표 국악축제입니다. 여우락 페스티벌은 7월 3일 개막해 오는 25일까지 국립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공연에 앞서 지난 6월 10일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올해 예술감독은 밴드 불독맨션의 멤버이자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이, 음악감독은 국립창극단 출신 소리꾼 유태평양이 맡았습니다.
5: 대중음악가가 여우락 페스티벌 예술감독을 맡은 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국악방송에서 라디오 진행하고 또 국악이 가미된 그런 크로스오버 곡들을 발표하면서 국악에 점점 눈을 뜨게 되었고요. 제가 국악을 전혀 모르다가 조금씩 조금씩 알아갈 때 재미를 느꼈던 것 같은 그런 국악의 맛을 좀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올해 페스티벌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 이라는 키워드로 출발해서 이렇게 12개의 공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4: 올해는 개 폐막작을 포함해 총 12개의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어떤 아티스트들이

감독이 참여했을까요? 개막작은 예술감독 이한철이 이끄는 마침내 미녀로 지난 3일과 4일 화려한 막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락가수 강산해와 소리꾼 정보건은 익숙함과 새로움의 물꼬를 튼다는 의미로 물꼬라고 이름을 지었다죠. 이번 여우락에서 최초로 판소리에 도전했다는 가수 강산해. 락커가 부르는 판소리 들어볼까요?

0: 우리가 흔히 장르적으로 뭐 대중가요다, 국악이다 이렇게. 근데 그거는 저는 간판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본질적으로는 음악이니까 물꼬라는 게 결국 이렇게 우리 물길이 터져야지만 잘 흘러진 논에 이렇게 작물이 잘 자라듯이, 그러니까 본질적인 음악적으로 장르에 상관없이 한번 뭐 풍도 느껴보고 교류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1: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와 가야금 연주자 최재해가 만난 원의 노래부터 스트리트 댄스와 전통음악이 함께하는 립제이, 유희, 박동석의 몽중, 유희, 양금 연주자 윤은아의 동양 고주파와 소리꾼 최예림이 만난 악어떼, 정글숲을 지나서, 그리고 국악계의 젊고 유쾌한 에너지 삼상과 서희철 가단의 여기 우리 MG가 있다까지 올해도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집니다.
2: 제가 추구 있는 스트릿 댄스, 그리고 우리 유희팀, 그런 연희자들이 하는 움직임, 그리고 박동석 감독님이 이렇게 계속 만드시는 그 음악의 새로움이 뭐랄까, 어떤 해방감? 우리나라의 어떤 흥과 한을 계속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그런 정신이랑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꿈에서 버리는 현대적 구타 이라고 이제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몽중유희고요. 아마 여태까지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경험하셨던 것 중에 가장 시각적으로 좀 많이 즐겁지 않으실까.
1: 그리고 하림과 구이임이 함께 아리랑의 현재를 노래하는 먼 아리랑 파트 2. 안예은과 전통음악 그룹 상자로가 선보이는 죽음과 삶의 무대 사는 일. 판소리와 컨트리 음악 블루그래스가 어우러지는 컨트리 공방과 정윤영의 놀음도 준비되어 있고요. 작곡가 김백찬, 그리고 락밴드 김반장과 생기복덕의 생기로운 장단 생활은 관객에게 새로운 울림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3: 저에게 그 여우락 페스티벌에 함께 하자는 제안은, 당신은 국악이라는 어떤 단어가 주어졌을 때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 뭐 그런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은 전쟁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들 힘들잖아요. 그 가운데 100년 전에 부는 아리랑이 무슨 얘기를 들려주지 않을까란 기대를 하고 있고요.
1: 7월 22일과 23일 만날 수 있는 장마에서는 국립창극단의 소리꾼 김수인과 블루스 밴드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가 장맛빛 같은 우리 인생을 국악과 블루스로 풀어냈다는.

0: 아, 나도 저 무대에 한번 올라서 정말 신명나게 한번 놀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회에, 너무 좋은 기회에 이번에 이제 함께 참여하게 돼서 정말 늘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노래 자체를 그 비의 분위기에 맞게 편곡을 하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블루스란 장르와 국악이란 장르의 가장 큰 공통점이 오음계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굉장히 잘 묻어나고 서로 잘 어울리는 그런 음악입니다.
1: 올해 여우락 페스티벌 폐막작은 유태평양의 네, 다음 곡은요입니다. 이번 축제 화려한 막을 내리며 다음 무대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2: 저의 개인적인 인생의 어떤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저희 인생의 여정을 쭉 노래하고 마지막엔 맞닥뜨린 우리의 미래, 그리고 저의 미래, 여러분들의 미래, 그리고 우리 여우락 페스티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꼭 와서 마지막 공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올여름 우리 음악의 바다에서 나만의 취향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음악 속에서 새로운 감각을 마주하는 제17회 여우락 페스티벌. 오는 7월 25일까지 국립극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3: 네, 매년 우리 음악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국립극장의 대표 여름 음악 축제 여우락 페스티벌. 올해 참여하는 예술가들이 펼칠 다채로운 음악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김수인의 우리 소리와 블루스의 그루브가 세련되게 어우러지고 강산의 판소리, 그리고 소리꾼 정복원이 부르는 로그막도 우리 음악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것처럼 아주 시원하고 강렬했습니다. 12개의 공연을 항해하듯 즐기면서 나만의 취향을 발견하는 시간.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은 오는 7월 25일까지 국립극장 하늘극장과 달오름극장에서 계속되니까요. 전통음악 위에서 다시 태어난 대중적이면서도 실험적인 무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앞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지난 7월 3일부터 국립극장 여름음악축제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이 출범을 했습니다. 올해는 대중음악 아티스트들과 만나 더 새롭고 아주 신비로운 무대를 펼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2026 여우락 페스티벌의 예술감독 이한철님, 그리고 음악감독 유태평양 씨를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4: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이고요. 국악방송에서 매일 아침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호이 드린 햇살 진행자로 또 만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TV 시청자분들하고도 또 새롭게 만나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꾼 유태평양입니다. 이번에 2026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음악감독을 또 감사하게 맡게 되었습니다. 잘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이야, 진짜 너무 기대가 되는. 저희가 매년 여우락 페스티벌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올해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5: 감사합니다.
3: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아침에 라디오를 통해서 애청자분들과 만나고 계시잖아요. TV 출연 처음이신가요?
4: 국악방송 TV 알까기로.
6: 아! 과연! 아! 네!
3: 너무? 뭐
6: 결과냐? 안녕! 아!
4: 살포시 출연했었는데요.
3: 네네네.
4: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고요.
3: 저도 그렇습니다.
4: 오늘은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아, 진짜 알까기 저도 갔었다가 아주 참패를 당했던.
4: 그러니까 그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3: 쉽지 않더라고요.
5: 저는 이겼습니다.
3: 아, 이겼어요? 아,
4: 역시.
3: 유명신 했어요?
5: 네.
3: 지금
6: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압도적인 승리.
4: 뭘해도 다 잘하셔요.
3: 아, 진짜 너무 약간 사기캐라고 하잖아요. 말도 안 돼, 진짜. 예. 아니, 사실 유태평양 씨는 또 국악 방송과도 굉장히 남다른 인연도 있지만 네. 저하고도 그렇기도 하고 국악계 아이돌을 넘어 이제 원래는 사실 뭐 국악계 신동으로 불렸었는데 네. 이제는 아이돌로 불리다가 조금 새로운 수식어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진짜 제가 소개할 때마다 놀라는 게 뭐냐면 작창하죠, 뭐 예술 감독하죠, 공연하죠,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4: 맞아요. 진짜 다재다능하신 분이세요.
3: 국악계에 뭐라고 해야 돼요? 베토벤? 마에스트로? 뭐, 아무튼 새로운 별명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아니 사실은 이제 약간의 이별 소식도 있었잖아요.
5: 네,
3: 뭐 오랫동안 몸담았던 국립창극단을 떠났습니다.
5: 네.
3: 예, 어떤 계기였을까요?
5: 사실 이번 연도 초에 이제 네. 제가 퇴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3: 네.
5: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시도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옛날부터 꿈같이 네. 이렇게 제 머리 한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3: 네.
5: 딱 마침 또 10년 차, 이제 10년을 만으로 딱 채웠더라고요.
3: 오.
5: 그래서 10년을 채웠으니
3: 네.
5: 이제 다음 와. 10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3: 네.
5: 결심을 하고 딱 퇴단을 했거든요. 근데 딱 퇴단을 하고 나니까
3: 네.
5: 또 이게 운이 잘 맞았는지 또 여우락 쪽에서

0: 또 열심히 10년 동안을 제가 살아서 뭔가 네. 이렇게 보상처럼 음악 감독직을 네. 이렇게 또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딱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제작자의 길,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창작해보고 이런 길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퇴단을 했던 건데 네. 딱 그 기회가 맞물려가지고 제의가 들어와서 감사하게 열심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1: 유태평양 네. 음악 감독님께서 네. 좀 자유롭게 활동해보고자 공간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시간적인 공간 네. 그래서 퇴단을 하셨는데 네. 다시 그 공간을 국립극장에서
2: 제일 먼저
1: 일단 다 채웠어요. 네.
2: 제일 먼저 연락해서
0: 열심히 지금 출퇴근을 네. 하고 있고요.
2: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0: 거의 출퇴근을 하고 있죠. 왜냐면
2: 달라진 게 없네요.
0: 이제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거 하나라면 주차 등록이 이제 안 되어 있으니까
2: 아, 그래, 맞아.
0: 매번 이제 연락을 드려서 주차 등록을 해야 된다는
1: 네. 4대보
0: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여우락 페스티벌을 또 감사하게 맡게 되었는데 또 그 전에 네. 제가 효명이라는 창극단 신작 작품에서 또 작창 의뢰가 또 들어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작창을 감사하게 또 맡게 돼가지고
2: 아니 그러니까
0: 국립창극단을 제가 거의 매일 아니, 왔다 무슨... 갔다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너무
2: 퇴단한 게 무색할 정도로
0: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2: 그리고
0: 그렇게.
2: 사실 뭐 태평역 씨도 그렇지만 우리 이한철 감독님께서도 어떻게 여우락 감독을 맡게 되셨는지 약간 의아하면서도 국악과 물론 국악 방송에서 라디오는 하고 네. 계시지만 완전 어떤 또 팝 음악을 하셨으니까 힘들진 않으실까 이런 걱정도 좀 됐거든요. 의뢰가 왔을 때 어떠셨어요?
1: 국악 방송이 저를 여우락 예술 감독 만들어준 거나 다름없는 게요.
2: 저희가 만들어드린 거군요. 네.
1: 그 라디오 매일 2시간씩 진행하니까 네. 다채로운 국악들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그냥 진행자로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무조건 듣게만 되는 그런 음악 중에 하나였는데 네. 듣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고 어쩌면 제가 이제 국악을 알아간 지는 뭐 2, 3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네. 국악은 나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 저한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어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한 건 아니지만 네. 김영창이 되기 위해서 네. 정말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공연도 다니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던 차에 이제 여우락 페스티벌 예술감독 제안을 받았는데 네. 처음에는 너무 겁났어요.
2: 그럴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우려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사랑하게 된 무언가를 제가 더 껴안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 좀 하다가 네. 결론은 그거였어요. 저도 아직 국민인데 저 같은 시선에 많은 분들한테 좀 더 폭넓게 여우락 페스티벌을 알리는 그런 감독 역할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받아들였고 네. 대중음악 하는 가수로서는 최초로 예술감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2: 그래서 더 처음에 제안이 왔을 때 놀라면서도 또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1: 네, 제 단짝 유태평양 음악 감독님이 계시니까
2: 믿고
1: 투탑이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기대고 있습니다.
2: 그쯤 원래 감독님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죠? 예술 감독이자 음악 감독으로.
0: 매해마다 달랐던 것 같아요.
2: 달랐어요?
0: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예술 감독님과 음악 감독을 이렇게 투 트랙으로 네. 네, 가는 걸로 결정이 됐던 것 같고. 네.
2: 정말 저는 이제 매년 여우락 페스티벌을 소개하는 입장에서 올해는 또 어떻게 펼쳐지고 어떤 공연들이 구성될까 왜냐면 매년 놀라거든요. 예. 진짜 올해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7월 3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총 12개의 공연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실험적이면서도 파격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줄 수 있을 만한 공연들이 펼쳐질 텐데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네. 공연들이 있을까요?
1: 올해는 대중음악하는 아티스트들과 국악인들의 조합, 네. 또 소리꾼과 작곡가의 조합, 네.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는 댄서분과 또 연희하는 팀,
2: 그러니까요.
1: 네. 그리고 AI 목소리, 그리고 또 약간 하우스 음악을 하는 국악인 출신의 뮤지션. 이게 한 공연에 다 담길 수 있단 말인가. 네. 저희도 놀라면서 네네. 그런 공연도 또 준비했고 그렇습니다.
2: 아니 보니까 뭐 선우정아 씨도 나오시고 네. 립제이 씨가 뭘 보여줄까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 또 뭐 동양 고주파 이런.

0: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는 국악인들도 있지만
1: 안예은 씨 상자루의 그 공연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0: 이야,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섭외 전화를 또 감독님이 드릴 거잖아요, 두 분께서. 흔쾌히 다들, 좋아요 하시던가요? 어때요?
1: 강산의 형님 같은 경우는 진짜 빛의 속도로 내 할게.
0: 와, 고민도
1: 내
0: 없이.
1: 할게. 네 글자로 바로 답하셨고 오히려 좀 기다리셨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강산의 형님을 떠올리게 된건 평소에도 데뷔 시절부터 쭉 되짚어보면 한국적인 정서의
0: 맞아.
1: 노래들을 많이 불렀고 또뭐 명태라든지 구팔알이랑 이런 노래들을
0: 맞아.
1: 보면 국악기들도 많이 이미 쓰이고 있었고
0: 오.
1: 그래서 이번에는 여우락에서 판 깔아드립니다. 오셔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경험했던 그 국악의 경험을
0: 오.
1: 흠뻑 한번 느껴보십시오. 했더니 지금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셨고 공연도 성황리에 잘 끝냈습니다.
0: 그럼 예술 감독님의 첫 번째 원픽이 강산에 신 거고요. 오. 그리고 또 하림 씨. 사실 하림 씨의 음악들은 뭐 약간 제3세계 음악들도 선보여주고 하시기 때문에 국악과도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거든요. 또 역시 친분으로.
1: 네, 하림 씨 근데 워낙 뭐 국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0: 맞아요.
1: 음악과도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연주력과 송라이팅 실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떤 거든 시켜만 주십시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임이라는 팀하고 같이 예전에 먼 아리랑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여우락에서 공연으로 그거의 속편인 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정복원 씨가 이 자리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1: 그렇군요.
0: 근데 이제 이번에 여우락에 함께 하게 되었는데 우리 유태평양 씨가 나와라 해서 나가게 됐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2: 사실 뭐 예술 감독님께서도 이제 섭외에 좀 난항을 겪으신 경험들도 있으셨지만 저 또한 그 난항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0: 그래요?
2: 그 중에 한 분이 사실 보건 씨였어요.
0: 왜요?
2: 이제 저랑 보건 씨는 개인적인 친분이 굉장히 두텁고 또
0: 그쵸.
2: 친구기도 하고
0: 아,
2: 동갑이고 네,
0: 동갑이에요?
2: 동갑이에요. 그래서 뭐 예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 사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섭외 요청을 했을 때 이제 저는 음악 감독으로서 좀 섭외를 합니다. 좀 나와 주십시오.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보건 씨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또 이번에 결혼 준비를 또
0: 맞아요.
2: 하고
0: 결혼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2: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사실 이번에 그 대회 큰 대회
0: 대회도
2: 나가서 또 대통령상도
0: 나갔고,
2: 탔는데 그때
0: 맞아요.
2: 당시 이제 대통령상을 타기 위해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였고
0: 하는 게 너무
2: 여러모로
0: 많아서.
2: 본인이 준비하고 있었던 어떤 그 계획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우락이라는 게 쉽게 되는 게또 아니니까
0: 그렇죠.
2: 굉장히 오랜 또 시간 동안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조금 고사를 처음에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0: 어떻게
2: 이렇게
0: 설득했어요?
2: 옷깃을 잡고 아니야. 와, 해야 돼.
0: 할수
2: 해야 돼.
0: 있어.
2: 할
0: 막
2: 수
0: 이렇게.
2: 있어.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겨우 섭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딱 오케이, 할게. 하는 순간부터 이제 계약서 딱 쓰는 순간 이제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제 코가 석자입니다. 왜냐면 제
0: 사무실
2: 공연을
0: 들어갈 때랑
2: 준비해.
0: 나올 때 이렇게
2: 그렇죠.
0: 달라질 수
2: 완전
0: 있는
2: 달라지는
0: 건가요?
2: 거죠. 그래서 이제 알아서 하세요, 부근 씨.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소를 떼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랑 이제 전화를 하면서 좀 험한 말을 서로 주고받기도 했고
0: 사태질?
2: 너왜나 도와준다
0: 사랑요?
2: 그러면서 이렇게. 근데 너무
0: 예쁘죠.
2: 재밌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아니,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사실, 락을 이제 강산혜 씨와 함께 무대를 펼치는데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도 궁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7월 3일부터 이제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여락 페스티벌이 시작이 됐는데 개막 공연의 주인공은 우리 또 예술 감독님 무대였습니다. 아주 뭐 레게, 펑크, 이런 다양한 장르로 재탄생한 민요를 들려주셨다고요?
1: 전 민요 좋아해가지고 저기 북쪽에 함경도 민요 돈돌라리부터 시작해서 뭐 서도 민요, 경기 민요, 또 이제 메나리 소리, 또 제주 민요까지 쭉 훑어 내려오면서 그 노래 가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향점, 네. 선율의 어떤 느낌이 레게에 어울리면 레게 리듬에 붙이고 또 뭐 시티팝에 어울리면 시티팝에 붙여보고 그렇게 해서 창작된 곡들로 공연.

0: 잘 맞췄습니다.
1: 야, 개막 공연 마침내 미녀. 이름도 참 재밌어요. 마침내
0: 예.
1: 미녀. 어떤 노래였을지 좀 궁금한데,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들려주실 수가 있나요?
0: 아, 제가 진짜 다른 방송 가면 그냥 기타 치면서 랄랄라 하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국악이라 제가 쉽게 하기가 너무 부끄럽긴 한데,
1: 네.
0: 제가 만들고 불렀던 노래 중에서 이하옹 타령이라고 있거든요. 제주 민요인데,
1: 네.
0: 거기 원래는 이제 해녀 삼촌들이 물질 나갈 때
1: 네.
0: 그냥 이제 부르는 노래고, 여웅꾼은 뜻이 없습니다. 그냥 이야옹, 야옹 하는 건데,
1: 네.
0: 제가 듣기에는 이제 그 상상력? 예. 생각해보니까 고양이 울음소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1: 오.
0: 그래서,
1: 이야옹이 약간 미야옹이고 같네요.
0: 예, 그래서 이제 고양이의 밤산책을 내용으로
1: 네.
0: 곡을 쓰고, 이야옹, 야옹, 그렇구 말구요, 야옹. 이런 식으로, 예,
1: 재밌네요.
0: 보사노바 리듬에다가 얹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1: 오, 진짜 미녀가 새롭게 탄생한 또 그런 느낌이 들고요. 위태평양 씨도 공연하시잖아요.
2: 네, 저는
0: 앞두고 계십니다.
2: 폐막을 이제 앞두고
1: 폐막을.
2: 있습니다.
1: 야, 아니, 감독님 두 분께서 개막을 해주시고, 이제 데뷔를 장식해주시고, 어떤 공연이 또 기대가
2: 저는
1: 되시나요?
2: 이제 제목이 내 다음 곡은요거든요.
1: 내 다음 곡은요?
2: 내 다음 곡은요. 네.
1: 무대에서 제일 좀 많이 하는
2: 네, 맞아요. 그러니까
1: 음악이죠.
2: 제가 무대에 서는 사람으로서 어떤 말을 내가 자주 평소에 하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1: 네.
2: 아, 네. 다음 곡은요.
1: 그렇죠.
2: 이거를 하고서
1: 꼭.
2: 꼭 다음 곡을 하고
1: 네네.
2: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 곡은요라는 말이 되게 미래지향적인 말처럼 저한테는 들리더라고요.
0: 오.
2: 단순히 그냥 다음 곡을 부르겠다는 게 아니고
1: 네.
2: 여러분들과 저랑 같이 그약 3분, 4분 뒤에
1: 네.
2: 일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어쩌면 제가 창극단을 지금 나오고서 앞으로 10년 동안 미래를 그리면서 맡게 된 직책이 또 여우락 페스티벌 음악 감독이다 보니까
1: 네.
2: 거기서 오는 어떤 저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하다가
1: 네.
2: 그래, 그러면 나의 과거부터 앞으로 10년 뒤에 나의 미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우락의 앞으로 10년의 미래를 이 공연 한번 녹여보자.
1: 와.
2: 그래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 오신 관객분들한테 앞으로 많은 복 받아가셨으면 한다 이런 어떤 의미를 담은 그런 공연이 될것 같습니다.
1: 혼자 하시는 거예요?
2: 네, 이번에는 혼자 하고 이제 뭐 깜짝으로 다양한 조금 뭐랄까 좀 출연진들이 있기는 한데 네, 그건 이제 공연 때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니, 그래도 예술 감독님도 한 소절 들려주셨으니까, 우리 음악 감독님도 한 소절
2: 아, 저는
1: 들려주셔야죠.
2: 사실 지금 아직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고,
1: 네.
2: 그래가지고, 뭐, 아직 좀 완벽하진 않은데,
1: 네.
2: 제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제가 일기장에 써놨던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1: 네.
2: 그 사건, 사고들을 바탕으로 제가 노래 가사처럼 써놓은 몇 구절들이 이렇게 모여진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몇 개를 이렇게 추려서 만든 곡들이 있는데,
1: 네.
2: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목이 왜 그런 날 있잖아, 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막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하필 오늘 같은 날 진짜 안 풀리는 날들이
1: 있죠,
2: 있어요.
1: 있죠.
2: 네, 그래서
1: 유난히.
2: 그 날을 이제 제가 노래로 풀어낸 노래인데
1: 네.
2: 왜 그런 날이 있잖아. 바쁜 월요일 아침.

0: 9층, 8층, 7층, 층층마다 다 들러. 뭐 이런. 오! 네.
1: 아, 너무 공감해요. 뭐 엊그제 겪었던 일일 것 같아요.
0: 이런 노래도 있고, 아직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연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 이야, 기대됩니다.
1: 아, 근데 요즘에는 제가 너무 바빠서 소리에 조금 소홀해지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노래하는 거 들으니까 아닌 것 같아요.
3: 성음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예.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양한 12개 공연이 펼쳐지는데 소개해 주신 이제 이미 하신 개막 공연 외에도 어떤 공연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2: 저는 컨트리 공방 정윤형 네. 두 팀이 하는 그 공연 진짜 기대가 되는 게요. 네. 이 컨트리 공방이라는 팀은 컨트리 중에서도 소장르인 블루그래스라는 장르를 하는데 블루그래스를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우리나라 밴드가 딱 한 팀 있는데 네. 그 팀이 바로 컨트리 공방이고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다양한 페스티벌 출연을 하고 또 블루그래스 신인 아티스트한테 주는 그런 상도 여러 개 받았고 네. 올해도 그 외에도 뭐 프랑스나 뭐 일본 같은 데 투어를 계속 다니고 있는 블루그래스로 본토에서 인정받는 그런 팀이에요. 그런데 블루그래스 컨트리 음악하고 판소리가 만난다?
1: 사실
2: 상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최초일 겁니다.
1: 아, 국내 들어보셨어요? 최초면?
2: 아, 저는 많이 들었죠.
1: 어때요?
2: 진짜 좋아요.
1: 진짜 좋아요.
2: 그냥 안 어울리는 두 장르를 갖다 붙였다. 본드로 붙였다. 그러니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네. 너무 잘 어울려요.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1: 블루그래스를 네. 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컨트리 음악 하면 좀 흘러가는 느낌일 거고 판소리는 네. 좀 세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2: 예. 그리고 블루그래스가 컨트리 음악이 꼭 궁짝궁짝궁짝궁짝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1: 아,
2: 네, 느리고 진중하고 때로는 좀 어두워지기도 하고 그런 밝기와 어떤 빠르기 변화가 판소리하고 어우러졌을 때 진짜 새로우면서도 익숙하고 좋다. 그 정윤형 씨 또 소리 굉장히 잘하시니까 네. 그 공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 7월 18일 네. 노름이라는 공연 네, 픽해 주셨고 우리 음악 감독님께서는 어떤 공연을
0: 저는 또 이제 그 블루그래스 얘기가 나왔지만 네. 이제는 그 또 블루스 음악과 판소리가 또 만나는
1: 그것도 새롭네요.
0: 굉장히 물론 뭐 블루스랑 판소리야 뭐 예전부터 되게 잘 어울릴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랬지만 이 팀에서는 다른 시너지가 나오겠다 싶은 이제 김수인 씨와 리치맨 블루스. 아, 정말 이 비주얼부터 일단
2: 최고.
0: 비주얼부터 아, 너무 멋있습니다.
1: 네. 그러네요. 네.
0: 두 분이 이렇게 딱 정장을 입고 딱 나오셔가지고 하는데 가야금, 기타 딱 연주를 직접 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실 거거든요. 아,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1: 가야금과 네. 기타의 만남도 또
2: 네. 네. 대중음악 쪽에서는 한여름 되면 아무개 가수의 흠뻑쇼 이런 거 하잖아요.
1: 그렇죠.
2: 아, 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에서는 이 공연이 흠뻑쇼입니다. 물론 뭐 물을 막 끼얹는다든가 네. 그런 특수 효과는 없어요. 네. 뭐 개인적으로 뭐 생수병 가지고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건 없지만 네. 장마라는 공연 제목으로 공연이 이루어졌거든요.
1: 와, 그래서 너무
2: 처음에
1: 멋지네요.
2: 비가 조금 오던 순간부터 세차게 내리는 비 그리고 해오름까지 그 시간적 흐름을 네. 그 공연이 보여줄 예정입니다.
1: 7월 22일 그리고 23일에 펼쳐지는 장마를 또 꼽아주셨습니다. 야, 정말 두 개만 들어봤지만 아, 올해도 여우락 페스티벌 정말 기대하시는 분들의 기대에 무조건 부응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 여름 피서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면 또 얼마나 또 더워요.
2: 아, 그러니까.
1: 예, 밤에 잠도 안 오고 이럴 텐데 시원한 공연장에서 멋진 음악과 함께하면 잠시 더위를 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우락 페스티벌 잘 마무리한 뒤에 또 두 분의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신지 여쭤볼게요.
2: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불독맨션 밴드 네. 공연이 또 8월 8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 준비하고 있고
1: 네, 바쁘시네요.
2: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국악 크로스오버 곡들을 한 7곡 정도 창작했거든요.
1: 와.
2: 이거 그냥 두긴 너무 아깝다 싶어가지고 네. 녹음을 좀 해서
1: 예, 앨범.
2: 음반, 예, 앨범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와.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1: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태평양 씨는요?
0: 저는 열심히 또 새로운 작품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뵙게 될 텐데 또 네. 하반기에 제가 작창을 맡은 작품이 정읍시립 국악단에서 하는 작품이 있고요.
1: 또 있어요.
0: 네. 와. 그리고 또 서울 도남문 국악당에서 네. 이번에 소리제전이라고 새롭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생기는데 네. 거기서 또 감사하게 예술 감독을 맡게 돼가지고
1: 감독이
0: 하반기에는 이제 그 소리제전을 위해서 네. 열심히 또 달려가는 그런 창작자의 길을 걷게 되는 제작자의 길을 걷게 되는 네. 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알겠습니다. 한번 또 하반기를 살아보겠습니다.
1: 네, 자 여우락 페스티벌은 오는 7월 25일까지 국립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락, 블루스, 스트릿댄스 등 대중음악과 우리 음악의 새로운 만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올 여름 개성 넘치는 아티스트들이 펼치는 우리 음악의 바다로 좀 풍덩 빠져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공감초대 대성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우리의 음악을 바탕으로 장르의 경

0: 오락 페스티벌의 예술 감독 이한철님 그리고 음악 감독 유태평양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 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 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곡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인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알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화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난개 박연 선생의 고장인 충청북도 영동군이 제51회 난개 국악 경연대회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난개 국악 경연대회는 우리나라 3대 악성 중 한 명인 난개 박연 선생의 음악적 업적을 기리고 국악 계승과 발전을 위해 매년 국악 신인을 발굴해 왔는데요. 경연은 일반, 대학, 고등, 중등, 초등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이 되고요. 참가자들은 피리, 대금, 해금, 가야금, 검은고, 아쟁 등 다양한 국악 기악 부문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난개 국악 경연대회는 오는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영동 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지는데요. 부문별 우승자는 영동 군립 난개 국악단과 협연 기회도 주어질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7월 17일 오후 5시까지 난개 기념사업회로 우편 접수하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영동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인재를 발굴하는 뜻깊은 대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당신의 국내 여행 어떤 기억으로 남았나요? 친절했던 곳엔 아낌없는 칭찬을, 조금 아쉬웠던 곳엔 애정어린 참견을 남겨주세요. 유쾌한 참견으로 만들어가는 친절하고 깨끗한 여행. 지금 바로 QR을 스캔하고 유쾌한 참견쟁이가 되어보세요.

이 학기는 이제 북한 학기의 소해금이라고 하고요. 작은 해금이라는 뜻이에요. 1960년도에 이제 북한에서 개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처럼 사연으로 돼 있어가지고. 음폭이 아마도 해금보다는 좀 아무래도 좀 더 넓다고 봐야겠죠. 해금이 가지고 있는 좀 전통적인 소리와 또 이제 바이올린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소리들을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MR 없어도 되는데.
1: 어, 난 MR 필요 사실.
0: 그 나는 이거 MR 없어도 뭘 하지? 무슨 곡?
1: 서정적인 거 뭐 첫사랑이랄까.
0: 뭐야?
1: A잖아.
0: A라고?
2: A 갖다가 이거 카메라 걸리거든.
3: 저는 이제 어릴 적에 이제 예술학교를 가서 이제 음악 공부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한국 노래를 이제 접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어릴 적에 들었던 노래는 이게 남녀의 사랑을 그린 노래였어요. 그냥 너무나도 그 노래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한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이 되었고 그게 이제 뿌리가 되어서 계기가 되어서 이제 탈출을 시도하게 된 거죠.

0: 2006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어요.
1: 아, 저희 또 이렇게 문화 통해 얘기를 많이 했는데,
2: 또 바이올린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소리를 같이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악기가 대한민국에 딱 한 대밖에 없고

한국 연주자를 예전에 봤었고 제가 봤던 연주자보다는 북한에서도 저렇게 잘하시는 분이 없었고요. 한국 와서는 뭐 이제 자신감이 많이 뿜뿜 솟아서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북한강은요, 북한에서 발원해서 남한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흘러서 남한 강하고 만난대요. 전혀 다른 갈래가 결국은 하나가 되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 음악이나 삶도 이런 강처럼 되고 싶거든요.

0: 말해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관이 생겼구나 봉관군이나 대관짓권 해구나 배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있지? 하늘 높이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꼭 필요한 오존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많으면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차갑거나 호흡이 불편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내가 높은 날은 야외 활동은 피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 불청객 오존, 에어코리아에서 농도와 예 경보 발령 상황을 확인해

0: 산을 부르고 우리 물을 부르는 고장 경남 거창 오늘의 여행지입니다.
1: 제 뒤에 보이는 저 모습이 바로 거북바위입니다. 보이시죠? 정말 경이로운 계곡과 맑은 물. 이곳은요, 거창에서 그 유명한 수승대입니다. 수승대는 근심을 씻어내고 풍광은 즐기라는 그런 뜻인데요. 정말로 이 맑은 물소리에 마음을 씻고요. 바람은 푸른 계절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거창에서 거창한 여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사람 살기 넉넉한 곳이라는 거창, 과연 어떤 매력을 품고 있을까요?

0: 경남 서북부에 자리 잡은 거창. 덕유산, 가야산 등 해발 1000m가 넘는 높은 산줄기로 둘러싸인 고장인데요. 거창 여행의 첫걸음.
1: 양양 제일의 동천으로 하루산.
0: 당연히 이곳 거창이 품은 명소 중의 명소 수승대에서 시작합니다. 수승대는 덕유산에서 발원한 위천이라는 물줄기가 지나가는 곳인데요.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물은 바위를 깎고 바위는 물을 감싸는 풍광. 그야말로 자연의 대서사십니다.
2: 이곳이 삼국시대 때 백제와 신라의 국경지대였습니다.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서로 뺏고 뺏기고 이렇게 싸움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곳이 현재 이곳은 백제 지역이고 그리고 조금만 여기 산만 넘어가면은 신라 지역이었습니다. 백제 수도에서 사신을 신라로 보낼 때 마지막 환송연을 이곳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 사신이 신라에 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또는 억류를 당해서 돌아오지 못할까 건심으로 이제 환송연을 했다 해서 건심 숫자 보낼 송자 수송대였습니다.
0: 역사의 현장이기도 했던 수승대. 근심으로 사신을 보내기엔 그 경치가 너무 수려했던 곳. 결국 후대의 이름이 바뀝니다.
2: 폐계 이왕 선생님께서 아니 경치가 그렇게나 멋진데 근심 숫자 뭐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와서는 맞지 않는 이름이다 해서 어미 비슷한 찾을 숫자 뛰어날 성자 큰 바위 대자 수성대로 바꿨으면 어떻겠노 하는 시를 당시에 이곳을 이곳에서 서원을 열고 저기 응거를 하고 계시던 요수 신건 선생님한테 보내셨답니다. 그때 그 이름을 갖다가 수성대라는 이름을 저기 파고 태계 선생님께서 보내셨던 시도 저기서 저기 안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곳이 수성대로 불렸다고 합니다.
0: 조선 중기 문신이었던 요수 신권, 임금에게는 강직했고

0: 고향 거창으로 돌아온 뒤에는 수승대에서 후학을 가르쳤는데요. 어쩌면 선생의 정신은 바로 이 풍광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수승대의 대표 얼굴 바로 거북바위인데요. 당장이라도 맑은 물로 뛰어들 것만 같습니다.
1: 우와, 아, 거북바위에 우와, 물이 어쩜 이렇게 맑지?
2: 이거 얘네 1급 수유만 잘하는 것들 아닌가?
0: 1급수의 발을 담그고 있는 거북바위. 바위에 새겨진 수많은 이름과 문장, 이 절경에 매료된 이들이 남긴 흔적입니다.
2: 한자로 뭐가 다 써 있어요. 이름인지 시인지, 이거는 되게 시인 것 같아. 진짜 이곳은 물소리와 더불어서 마음도 씻어낼 수 있고 풍류를 즐기기에는 아주 최고의 절정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시 한 수 읊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0: 거북바위 건너 살짝 몸을 낮춰 가다 보면 이렇게 멋진 정자를 만납니다. 요수 신권 선생이 후학들을 가르치던 요수정인데요.
1: 이거 봐봐요. 아궁이가 있어요.
2: 정자인데 이거 아궁이 맞죠?
1: 우와, 왜 아궁이가 있지? 신기하네.
2: 근데 되게 독특해요. 정자 밑에 아궁이가 있고요. 이게 얼핏 보면 문이 따고 있거든요. 정자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0: 지금까지 제가 봤던 많은 정자들은 그냥 마루로만 되어 있었거든요.
1: 아, 정자 안에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 그 아궁이가 있었던 이유를 알겠어요. 정자 안에 방이 있는 거 저는 처음 봤거든요. 와, 신기하다.
0: 아, 요수 선생 이후 얼마나 많은 신 묵객이 이곳을 찾았는지 이 현판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번잡한 세상사, 마음 한자락 붙잡고 싶다면 바로 이곳 거창 수승대입니다.

0: 수승대에서 멀지 않은 곳 들판 한가운데 아주 특별한 마을이 있습니다. 거창 위천면의 황산마을인데요. 그런데 마을 입구에서 어마어마한 분을 만났습니다. 마을 입구에 느티나무. 그 나이가 600살이 넘었다고 합니다.
1: 거의 나무가 아니라 화석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은 무릎 관절 같은 그런 관절 느낌도 보이고요.
0: 혼자서는 가는 조차 안 되는 둘레. 수백 년 이 언덕에 홀로 서서 마을과 사람들을 묵묵히 지켜봤겠지요. 600년 늦

0: 나무에서 이미 짐작하셨지요. 이곳은 그야말로 유서 깊은 마을입니다. 16세기 요수 신권 선생이 벼슬을 내려놓고 이곳에 정착하면서 거창 신시 집성촌이 되었다고 합니다.
1: 이 토담이 특징이 아래는 이게 물 빠짐을 위해서 큰 돌로 쌓았고요. 위에는 흙하고 돌을 섞어서 토담을 만들었어요.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름답기까지 하고요. 이 담 높이가 낮아요. 그래서 제 키를 넘지 않은 것은 이 마을이 소통하는 방식, 온정,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쁜 마을이다. 아니 어떻게 대문을 열었는데 이 경치가 있죠? 말이 안 된다. 이거 봐요. 이 풍경 좀 봐봐요. 뒤에 산과 집이 분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문을 열었는데 이 경치를 맛볼 수가 있죠? 와, 멋집니다. 정말 멋집니다.
0: 멀리 산마루와 기와 지붕의 조화가 절묘했습니다. 그리고 황산마을의 명품 중의 명품, 바로 이 토담입니다. 돌과 흙으로 쌓은 전통 담장. 무려 2km의 이 토담은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50여 채의 기와집이 남아있는 황산마을. 물론 지금도 주민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예.
1: 혹시 여기 이장님 되세요?
2: 예.
1: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들어가도 될까요?
2: 예.
1: 예, 여기만 뭐 지금 뭐 하고 계세요?
2: 아, 요 생강을 심은 한데.
1: 아, 이게 생강이에요?
2: 예, 생강 밭입니다 여기.
1: 아,
2: 예, 생강이 지금.
1: 그 이 얼마 정도 있으면 커요?
2: 여기 이제 가을 되면 이제 수확을 해요.
1: 가을 되면. 예. 어, 이장님은 여기서 나고 자라셨어요?
2: 예.
1: 아.
2: 여기서 우리 사대부. 예. 어, 5대까지 같이 살았어요.
1: 아, 그래요? 예. 이 고택에서요?
2: 예.
1: 우와. 그럼 한 500년?
2: 500년, 600년 되죠.
1: 600년. 예. 우와. 그 600년 세월을 어떻게 버텨요? 예. 그런데도 아주 짱짱하고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예. 토담도 너무 아름답고.
2: 예, 토담은 우리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2: 예. 예. 이런 좋은데 지금은 고령화가 돼가지고 예, 집 관리하는 것도 힘듭니다.
1: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자손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지 않으면. 예. 그러나 전날 제가 이렇게 황산마을 이렇게 둘러다 보니까 배가 고픈데 어디 먹을 데가 없어요. 혹시 아세요?
2: 예, 이거 이제 농가 맛집이 하나 있습니다.
1: 농가 맛집이요?
2: 네, 예, 농가 맛집.
1: 황산마을이에요?
2: 예.
1: 그럼 거기도 600년 됐나요?
2: 그것도 집이 최고 오래된 예. 600년 된 집입니다.
1: 우와. 예. 그 담도 너무 예뻐요.
2: 예, 담도 이제 우리 옛날 이제 담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1: 어, 여기 써놨네. 농가 맛집이라고.
2: 예.
0: 농가 맛집이 있다는 이장님의 말씀에 냉큼 따라 나섰습니다.
1: 너무 멋있어요. 세상에.
0: 600년 고택의 분위기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어서 생활의 온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다리미, 다듬이돌, 정겨웠습니다.
2: 이거는 이제 옛날에 이거 이제 이
1: 다리미 할 때
2: 다리미
1: 숯 얹어가지고
2: 숯 얹어가지고 예
1: 맞아요 예. 맞아요. 실제로 이거 쓰신 경 아 하긴 아버님은 안
2: 예.
1: 쓰셨겠다.
2: 예,
1: 어머님 쓰셨을 것 같은데.
2: 썼지.
1: 저 봐요 무게를 허! 이거 자체의 무게만 해도 쇳덩어리니까.
2: 예.
1: 근데 여기다가 이제 숯을 얹어가지고 조심조심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한복 온단이 워낙 민감한데 잘못 태웠다가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2: 그러니까
1: 이렇게
2: 온도를 예를 탁 대가지고
1: 대보고. 예. 세월이 그대로 있는 인두입니다. 예, 실제 쓰시던 거.
0: 참 깜빡 잊고 있었네요. 이 이곳은 이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농가 맛집 음식부터 먼저 부탁을 드렸습니다. 와, 이 화려한 밥상의 주인공이 또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1: 아까 이장님께서 밭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네. 제가 맛있는 맛집 좀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모르는 집처럼 소개를 해주셔서 이장님 되게 힘든 걸 몰랐어요.
3: 네.
1: 이장님 사모님이신 거잖아요. 네, 네. 여기가 그러니까 시집 온 주택.
3: 네, 그렇죠.
1: 그렇죠. 네. 아, 여자분들의 공통점은 이런 고택의 시집을 왔다고 아마 점점점 힘드셨겠다. 근데 본인이 선택을 해서
3: 제가 여기 들어오고 싶더라고요.
1: 말이 돼요?
3: 아니, 네. 저는 꿈이 네. 어릴 때부터 이제 텃밭 가꾸고 남편은 뭐 공무원이든 그런 걸 원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처음에 시집 오니까 막 농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1: 제사도 많고.
3: 그래서 참 물기도 많이 그랬어요.
1: 우리가요, 600년 된 고택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정말 없거든요. 그런데 어쩜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상은 이건 임금면 수라상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이걸 다 직접 요리하신 거죠?
3: 제가 5남매 중에 둘째거든요. 그런데 친정도 종갓집이에요. 친정에는 이어보다 제사가 더 많았어. 그러니까 제가 엄마 거들고 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또 음식을 굉장히 잘하세요.
1: 시어머님도.
3: 시어머님도 잘하셨고.
1: 친정어머님도 잘하셨고.
3: 그래 자연적 뭐 양쪽 보다 보니까
1: 저절로
3: 저절로
1: 아까 이거
3: 콩전
1: 콩전 와 이건 비건이신 분들은 너무 좋겠는데요?
3: 예 이거는 제가 배우기를 스님한테 배웠거든요. 스님들이 고기를 못 드시니까 못 드시니까 콩으로 해서 콩고기로 많이 드시거든요. 단백질 공급한다고 이렇게 많이 해 드시더라고요.
1: 식감은 진짜 고기 다진 것 같아요. 네, 네.
3: 어떤 분들은 비지 맛도 난다, 콩맛도 난다 이렇게 하시면서
1: 비지 맛이 나요. 네, 네. 근데 이 모든 재료가 여기서 난 거라면서요. 네. 아까도 보니까 음식 갖다 말고 어디 텃밭에 가서 뭘 뜯어오시더라고요. 네. 와,
3: 제가 샐러드끓이 요 들어가는 거는 제가 야간치고 뒤에서 이렇게 조금씩 키워요.
1: 아, 그래요?
3: 키우고 저런 나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편이 산에 가서 채취해오고.
1: 근데 이 나물이 하나도 아니고 종류가 너무
3: 9가지입니다.
1: 9가지.
3: 요거는 비름나물이라고 비름. 지금 밭에 많이 나는 나물이에요. 그렇고 요거는 머위떼.
1: 머위떼.
3: 머위떼. 요거는 치나물. 요거는 단풍치라고 해서 진주 쪽에서는 개발딱주라고도 하는데 단풍치인데 이게 종이짝처럼 얇아요. 그렇고 요거는 참나물. 참나물.
1: 참나물.
3: 아죽가리.
1: 아죽가리.
3: 그렇고 요거는 이제 목이버섯.
1: 목이버섯.
3: 네, 고사리.
1: 고사리.
3: 그래서 버섯이 맛이 좀 털려요.
1: 진짜 나무에서.
3: 돼지에서 나오는 거는 버섯이 조금 허벅해요. 그런데 참나무에서 나는 거는 단단하고 향이 좋아요.
1: 참나물 향기부터 시작해서
3: 그러니까 씹으면 참나물 향, 치나물 향, 고사리 향 나물 향이 그대로 있죠.
1: 정말 맛있네요. 담백하고 늘 혀에 닿으면 초고추장 맛부터 났었는데 그거를 못 만나니까 오히려 진짜 나물의 향이 딱 고스란히 들어오네요. 이렇게 먹으면 되겠네. 이야 부들부들 느껴지시죠?
0: 600년 고택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만난 경험 정말 특별했습니다.
1: 어머니한테 이 집은 어머니 삶의 어떤 느낌일까요?
3: 제가 또 살아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좋긴 좋은데 힘은 들거든요.
1: 네.
3: 그래서 뭐 젊은 사람한테 권하고 싶진 않아요.
1: 우리 어머니 진짜 솔직한 답이 너무 시원한 사이다 같네요. 아버님은 어떠세요?
2: 저는 이 고택을 갖다가 우리 조상들이 참 물러줘서 이 보존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그 마음가짐으로 이때까지 보존을 제 나름대로는 보존을 했습니다.
0: 기와지붕 처마 아래 앉아 수백 년 세월이 켜켜이 쌓인 마을의 시간을 느껴봅니다. 이 특별한 경험, 황산마을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0: 여행의 또 다른 묘미. 우연한 만남이라고 하죠.
1: 잠시.
0: 길을 걷다가 놀라운 곳을 만났습니다. 이게 뭔지 아실까요? 네, 국수 반죽입니다. 널찍한 반죽이 기계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국수 가락이 만들어집니다. 저도 국수 공장은 처음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던 그 국수가 아니었습니다.
1: 우와, 너무 예쁘다. 아니, 이게 먹는 국수가 이렇게 예뻐도 돼요? 오방색이네요, 정말.
2: 예, 예쁩니까?
1: 어머나.
2: 예, 단층, 우리 궁궐이나.
1: 맞아요.
2: 절, 단층에 쓰는 오방색.
1: 그 색을 맞춰서.
2: 예, 그 색을 맞춥니다.
1: 우와.
2: 우리 어릴 적에는 그 떼떼옷이라고 해가지고.
1: 맞아요. 어머나. 근데 빛깔이.
2: 돌잔치 할 적에는 오색 그.
1: 맞아요.
2: 옷을 입었어요.
1: 맞습니다.
0: 사장님은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다섯 가지 색깔의 국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1: 야, 아니 그러면 빨간색을 하면 붉은색을 도는 이렇게 되는
3: 네,
1: 거고
3: 맞아요.
2: 비트가
1: 흑미. 흑미가 요거가 되는 거고 부추가 이거겠네요.
2: 네, 파란 거.
1: 노랑이 호박이고.
3: 네, 호박이고.
1: 그리고 요색은 쌀이고.
3: 네.
1: 색깔도 이쁘고 우리나라 한국적인 미를 갖추고
3: 오방색.
1: 있어서 외국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겠는데요?
0: 푸르고 붉고 노랗고 희고 검은 우리의 전통 오방색. 이렇게 고유의 색깔을 가진 재료를 혼합하여 국수를 뽑아내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신기하기도 할 뿐더러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뽑아낸 국수는 이렇게 태양광 아래서 잘 말리는데요. 제 눈에는 이 모든 과정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수를 만드는 분의 노력과 정성도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형형색색의 국수, 먹거리가 아니라 예쁜 장식품 같습니다.
2: 그리고 오방색이 역사적으로 볼 때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는 그걸 역할을 하거든요. 절이라든가 궁궐의 색이 단층색이 오방색이거든. 그런데 우리 어릴 적에는 그 돌잔치 하면 꼭 색동조우를 입고 오방색 떡을 먹었거든. 그게 이제 그 자라면서 모든 살을 물리치라고 한 거니까. 그 이제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거죠, 오방색이란 게.
0: 사장님께서 국수 맛을 보여주시겠다며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요.
1: 네, 엄마, 엄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어머, 미인이시네. 어머, 고우시다. 어머님, 너무 고우시네. 진짜 예쁘네요.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아버지는?
2: 딸만 둘.
1: 딸 둘.
0: 올해 78배 김현규 사장님. 1980년대부터 국수 사업을 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하다가 운영이 어려워져 이곳 거창으로 옮겨와 딸 그리고 사위들과 다시 시작. 다양한 국수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국수 명인이 직접 뽑은 오방국수. 국수가 아니라 접시 위에 한 송이 꽂힌대요.
4: 그걸 양념해서.
0: 그 맛은 어떨까요?
1: 일단 면발이 되게 탱글탱글하고요. 들기름만 해서 먹었는데 맛 자체가 일단 식감이 기가 막히게 좋고요. 하나하나의 그 빛깔이 주는 것 때문에 기분 전환도 되고요. 건강해지는 맛이고요.
2: 보통 사람들은 국수가 무슨 맛이 있어? 육수 맛이지 뭐 국물 맛이지 하는데
1: 맞아.
2: 우리는 국수 맛으로 먹어.
1: 그게 중요한 거죠.
2: 국수 맛으로.

0: 그렇죠.
1: 육수하고
2: 면맛으로.
1: 그럼 우리는 절대 비빌 때 고추장, 아 참, 고추장 넣으면 안 돼. 맛을 확 버려.
0: 너무 강하니까 그게 있는 것 자체가. 와, 제가 아래층에서 국수를 만들 때만 해도 예쁘다 생각하고 혹시 설마 맛 없으면 어떡하지 사실 불안했거든요. 근데 진짜 맛이 있어요. 부추는 부추 향이 나고 비트는 아름다운 빛깔을 내고 우리 아버님 좋아하시는 흑미는 우리 드시면서 아이고 건강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이렇게 맛도 영양도 잡을 수 있는 국수 그리고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국수라면 누구나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색을 알린다는 자부심도 이거 분명히 외국분들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 그 저희 국수가 사실 뭐 일본의 소바라든지 뭐 이탈리아 파스타, 베트남의 쌀국수 뭐 이런 유명한 그 면 요리가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수는 사실 외국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 국수가 누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파스타도 아니고 굉장히 좀 고유한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걸 좀 많이 알리려고 합니다.
3: 우리 고유의 면 음식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바람. 그 바람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0: 커다란 날개들이 천천히 돌아가는 곳. 거창 별바람 언덕인데요. 가막산 별바람 언덕은 2021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꽃 언덕입니다. 사시사철 꽃이 피는 이색적인 풍광으로 큰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뭔가요?
1: 아, 이거 바다에서 타는 제트스키 아닙니까? 예. 저희 요 매장 컨셉이 산 속에서 있는 가장 맛있는 바다, 산에서 바다를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트스키를 한 대 구매를 했습니다.
0: 산 속에 제트스키가 있는 곳, 예, 바로 생선 요리 전문 음식점입니다. 이색적인 생선 요리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었습니다.
1: 거창 사감 오면 먼저 드릴게요. 한번 접사 보십시오.
0: 그런데 이 음식에 사과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2: 사과가 들어가서 향도 좋고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 비린내가 날 것 같아서 안 먹었는데 이게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이게 사과 향, 사과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잡아주는 것 같고 향도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0: 재료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1: 지금은 광어하고 농어, 그다음 전복 이렇게 있습니다. 예, 요거는 매일 저희가 저 통영 남해 요쪽에서 제일 싱싱한 녀석들로 예, 이렇게 담아옵니다. 화로차가 직접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산에 있지만은 싱싱한 재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굴 미끄러워라.
0: 펄펄 살아있는 남해 바다 생선. 이들을 재료로 다양한 음식을 내놓는데요. 이 집만의 특별 메뉴가 있습니다.
1: 저희 그 거창 사과 전복 물회입니다. 이름 자체가. 거창에 있는 특산품이고요. 사과 자체가. 그래서 저희 육수에도 사과 원액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명에도 사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에 오시면 포항식 물회, 어딘산 물회가 아닌 거창식 물회입니다. 사과를 넣은 거창식 물회.
0: 거창 특산품 사과를 활용한 음식. 여기에는 사장님의 꿈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1: 제 꿈과 소망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거창에 나는 로컬 푸드를 다른 전국에 있는 국민들께 한번 알리고 싶은 예, 작은 소망. 어떤 큰 소망인가요? 예, 그런 목표인 것 같아요. 거창에 있는 재료들이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쌀도 좋고 사과도 좋고 산양삼도 좋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 알릴 방법은 음식으로 선보여야 되지 않을까.
0: 거창에서 나는 재료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서 가장 맛있는 밥 한 그릇을 완성하고 있는 사장님. 그야말로 거창의 맛을 빚고 있습니다.
1: 이게 오늘 아침에 뽑아온 산양산삼입니다. 좋지예. 산양산삼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뿌리에서 잎까지 전부 다 드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산양삼 액기스를 만들 때 뿌리채 전부 다 넣습니다. 넣어서 같이 구운다고 해야 되죠. 한 이틀 정도 구워서. 예. 그래서 이제 진액을 만들어서 이제 생선에 이제 숙성을 시킵니다.
0: 이틀 동안 우려낸 산양삼 진액. 고등어에 아낌없이 넣습니다. 이렇게 산양삼으로 숙성한 고등어를 전용 화덕에 넣고 구워내는데요. 프라이팬에 굽는 것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겠죠.
1: 생선을 화덕에서 굽게 되면 지금 온도가 500도까지 올라갑니다. 500도 정도 되는데 일단은 겉은 바삭하게 코팅이 되고 안쪽에 육즙은 가다 버리게 됩니다.
3: 그래서 고기가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0: 고온에서 잘 익은 고등어 그 맛 벌써 침이 고이시죠? 생선구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산물 요리를 내놓는 사장님. 이 한상 차림을 위해 25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포장마차로 시작해서 한정식점 등을 거쳐 지금의 이른 사장님. 음식으로 행복을 전달하려는 그는 또 다른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1: 제가 거창에 와서 결혼을 했고 애기도 딸만 4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전부 다 이제 나무로 애기들 다치지 말게끔, 그리고 여기 놀러 오신 분들이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 정원을 만들었는데, 이런 자연과 함께하는 식당, 예, 그게 저희 큰 마지막 꿈입니다.
0: 거창 읍내의 어느 언덕. 잘 가꿔진 넓은 밭이 있는데요. 산딸기가 익어가고 푸른 바람이 지나가는 곳. 그곳에서 만난 탐스러운 열매. 네, 블루베리입니다.
4: 딱 봐도 유기농 블루베리 이렇게 이름이 써진 거 보는데 저 사실 블루베리 나무를 처음 보거든요. 너무 예쁜 거 있죠. 저도 한번 가볼게요. 아이고, 혹시 이 농장의 주인이세요?
5: 네네.
6: 와, 반갑습니다.
4: 이게 무슨 일이래요?
6: 와, 너무 예쁘시네요.
4: 제가 들어가도 돼요?
5: 네, 신발 괜찮으시겠어요?
4: 아, 신발은 괜찮은데 뭐 밟은 거.
5: 아니.
4: 이거 블루베리 아니에요?
6: 블루베리인데 지금 아침에 신선하게 땄어요.
4: 너무 예쁘다.
6: 너무 크고 예쁘죠.
4: 오. 아니 근데. 네. 블루베리 나무를 보는 건 전 처음이거든요. 이게
6: 아, 그렇죠.
4: 너무 예쁘네요.
6: 지금 이제 막 이제 수확 시작하려고 하는 아, 그 베리들이에요.
4: 지금 수확철이에요?
6: 예,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4: 아, 1년에 한 번이에요?
6: 1년에 한 번인데 아마 6월 10일 이후부터 이제 저희는 쭉 따게 돼 있어요. 한 달 동안. 네, 네. 너무 예쁘죠.
4: 이 블루베리가 네. 잘 자라려면 천혜의 어떤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6: 이게 뭐 지금 현재 다 전체적으로 예. 다 유기농으로 되어 있어요.
4: 이게 약간 고산 쪽이라서 더 공기가 좋은 것 같아요.
6: 네네, 공기는 너무 좋고 그리고 이 블루베리가 좋아하는 산성화되어 있는 이 토양을 만들어야 돼요.
4: 그래서, 이 흙이.
6: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네. 이런 나무 껍질 뭐 기타 등등 아주 저희가
4: 천연 영양제네요.
6: 예, 이렇게 다 만들어서 얘들이 할 수 있도록 이 맛이 전체적으로 다
4: 달라요?
6: 조금씩 다른 맛이 있어요.
4: 맛있게 생겼어요.
0: 유기농으로 키우고 있는 블루베리. 잘 익은 것들을 골라 저도 따봤습니다.
4: 이거는 유기농이라. 우와.
6: 드세요, 나서.
4: 아니, 마트나 이런 곳에서 사서 먹은 거하고 바로 지금 따서 먹는 거하고 맛이 와, 달아요, 달아. 달고 육즙이 엄청 많아요. 이런 맛이구나. 좋은 블루베리 구별하는 법이 있을까요?
6: 좋은 블루베리는 가장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가장 신선한 거. 예, 신선한 게 가장 좋고.
4: 저는 이렇게 살짝 알기로는 이게 분?
6: 이렇게 하얗게 분이 나와 있잖아요.
4: 네네네.
6: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4: 이게 좋은 거죠.
6: 예.
4: 제가 왜냐면 블루베리를 그린 요거트에 아침에 먹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6: 그래서 예쁜 거 아니에요?
4: 아이고, 좋아해서 네. 마트 어머님한테 여쭤봤더니 분 많은 거 골라.
6: 네, 맞아요, 맞아요.
4: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6: 지금 이렇게 뽀하
4: 네,
6: 아주 최상의 지금 최상의 그 블루베리인 것 같아요.
0: 토실토실 블루베리가 잘 자라고 있는 언덕. 그 옆에는 넓은 유채밭도 있는데요.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4: 이게 유채예요?
6: 유채인데요.
4: 네.
6: 지금 유채꽃이 이제 졌잖아요.
4: 네.
6: 이거 이제 우리 여기 보이는 양이 있는데 양 좀 주려고요.
4: 양이 이거 좋아해요?
6: 어, 이러면서 아니 훨씬, 근데 신선한 거 너무 좋아.
4: 칠면 이게 뭐죠? 칠면조?
6: 칠면조도
4: 하고
6: 있고
4: 하고 양하고
6: 양도 있고.
4: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6: 배고프지. 와 예뻐라.
4: 아이고 예뻐. 어머머머머.
0: 깜짝 놀랐습니다.
4: 확 뜯네 확 뜯어.
6: 아이고.
0: 유채를 반기는 맛있다. 녀석들.
4: 너도 줘.
6: 너무 귀엽네 진짜.
4: 이렇게 맛있어? 야, 너 방금 먹었잖아. 아이고 시.
0: 제 손까지 먹어치울 기세였습니다.
4: 그래. 여기 체험하러 오실 때 가족 단위로 왔을 때 너무 좋아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6: 아이들이 오면 아주 그 즐기는 방법이 다 그러니까. 다양해요.
4: 그러니까요.
6: 어떤 아이들은 여기서 이렇게 뭐 먹이도 주고,
4: 네.
6: 어떤 아이들은 여기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아, 농촌에서 왜 힐링 있잖아요.
4: 그러니까요.
6: 그런 것들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새벽에 새소리 듣고 이렇게 산책하시고 아주 뭐.
4: 예, 보니까 여기 내려다 보니까요.
6: 네.
4: 거창이 하늘에 보이네요.
6: 그렇죠. 이게 이, 거창이 이 손바닥에 이렇게 가려져요.
4: 우와, 눈앞에 펼쳐지는 창 사이에 어머 펜션도 있어요. 펜션도 너무 무슨 숲속 궁전처럼 있고 없는 것이 다 있고 우아한 이 음악도 너무 잘. 이게 뭐예요?
6: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소스류 만들어요.
4: 아 소스요?
6: 예, 저희 그 샐러드 소스류나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돈가스 소스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숙성시켜요. 이 세월이
4: 이게 뭐예요?
6: 이게 이제 블랙베리를 발효시켜서 소스. 샐러드 소스.
4: 어머머머 와인향 같은 게
6: 너무
4: 나요.
6: 좋죠.
4: 와인향 있잖아요 숙성된.
6: 네네네.
0: 사장님은 이곳에서 농가 레스토랑 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3살부터 지금까지 30년 차 여성 농부입니다. 양계업 등을 거쳐 지금은 10년째 유기농 블루베리에 매달리고 있는데요.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6: 제가 생각하는 그 농업 현장의 일은 굉장히 거칠기도 하고 인내심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일이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농업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그렇게 뭐 아주 농부라면 아주 좋은 직업이 아닌 그냥 좀 힘든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한번 제 모습으로 그 뭔가를 그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이런 노동의 과정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23살 처녀농부로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0: 다시 블루베리 밭으로 나온 사장님. 사장님의 하루는 그야말로 블루베리로 시작해서 블루베리로 끝납니다. 열매 하나하나를 일일이 손으로 따는 여성 농부 사장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열매가 사장님의 손을 거쳐갔을까요?
6: 저희는 여기 다 유기농 베리 농장이에요. 그래서 농약도 사용하지 않고 제초제도 사용하지 않고 특히 이제 그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유기물을 저희가 다 만들어서 이 블루베리에게

0: 주는 경우가 있고 다 그렇게 하고 또이 제초 관리는 전부 다 손으로 이 투둑 같은 경우에 손으로 다 뽑고 일일이 사람의 손이 다 가고 아마 이런 쪽은 이제 애초기로 돌리고 그래서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농약 사용을 안 하는 게 제일 큰 농장이죠 이유가.
1: 갔다 온 토실한 블루베리. 곧바로 식재료로 사용하는데요. 수확에서 가공까지 채 3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싱싱함과 맛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사장님이 레스토랑 겸 카페를 연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건강하게 기른 재료로 가장 신선한 먹거리를 내놓고 싶어서였습니다. 얘가?
0: 아, 블루베리 젤라또.
1: 너무 예뻐요. 보이시죠?
0: 이건
1: 그리고
0: 딱,
1: 이
0: 요거는 이제
1: 친구는?
0: 요거는
1: 네.
0: 맨 아래쪽에서 딴 산딸기예요. 산딸기
1: 산딸기.
0: 스무디.
1: 아.
0: 이런 꽃들은 식용꽃이에요.
1: 아, 그래요?
0: 다 먹을 수 있는, 저희가 다 이 꽃도 유기농으로 재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한 잔을 만들 때도 마음을 담는 거예요. 다 각기 다른 컬러와 꽃과 이런 거 허브 종류를 넣어서, 아,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다 드려요.
1: 그렇구나. 이거 봐요. 어머. 어머, 맛있어요. 중요한 건이 블루베리가 신선하니까 더 맛있네요. 눈이 이게 탁 떠지는 그런 맛인데, 엄청 청량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1: 그렇게 달지 않은데 굉장히 신선해요. 와, 산딸기 후레쉬 이런 맛이구나.
0: 저 베리가 또 어떻게 하면 활용돼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 소비할까, 건강함을 몸으로 먹을까? 그래서 가공이나 뭐더 많이 발효시키고 또 가공도 하고 또 직접 또 이렇게 젤라또나 스무디를 만들고 소스를 만들고 이 하나하나가 매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앞에는 거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저 뒤에 산들도 명산들이잖아요.
0: 그렇죠.
1: 산도 보이고 뒤에는 초록초록초록해서 이 마음이 숲속 한가운데 주인이 된것 같은 진짜 보이는 것만큼 마음이 이렇게 열립니다. 행복하네요. 사장님의 열정과 사랑이 가득 담긴 이 열매들, 거창이 품은 달콤하고도 행복한 맛이었습니다.

0: 멀리 뭔가 보이시나요? 산 모양이 소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우두산으로 불리는 곳. 정상에 서면 저 멀리 거창 읍내도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1: 오늘 너의 하루는 절대 무의미하지 않았어.
0: Y자형 출렁다리로 가는 길.
1: 수고했어.
0: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1: 걸을 수 있으면 행복하지.
0: 끊임없이 주문을 걸며 올랐습니다. 그렇게 20분쯤 올랐을까요? 시원한 물줄기가 반겨주었는데요.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그곳.
1: 우와, 멋있다.
0: 거창이
1: 일이야?
0: 자랑하는 우두산 출렁다리입니다. 마치 인간 세상 인연을 상징하듯 세 갈래로 이어진 다리, 높이 60m의 Y자 출렁다리입니다.
2: 이게요, 그 지역마다의 산세의 특징이 있거든요. 우리 소리에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하기로 사람이 남은 종지고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족하기로 사람이 남은 제주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하기로 사람이 남은 인정 있고, 경기도로 골라 한양도 보면 철은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이라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변하기 상이라. 양반 근본을 논직한데 평조판서가 통성삼촌이요, 보원군 대감이 당신 외삼촌이라 불쑥나무 무사고 그러신네. 너를 불러하니 오면 내일 아침 조사 끝에 너 그 놈을 잡으다. 난장 형문의 주리대 방망이 바주대 방태그리 악주물 출제 굵은 부러지고 잠배어 실어져 얼개미 채꿍기 징가리 세대한 그저 살살 테니 울태거든 누구 말태면 말아 떨떠리고 나는 간다. 산 좋고 물 좋은 거창. 정말 오늘 많은 이야기를 만났던 거창한 여행이었습니다. 꿈같은 풍광도 만났고요. 오랜 세월을 품은 마을도 만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거창여행에서 만났던 따뜻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아쉬웠습니다. 쉽게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거창했던 거창여행. 그러나 머자나 다시 이곳을 찾을 것 같습니다. 이 넉넉하고 따뜻한 거창의 미소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새로 부임한 평양감사를 백성들이 환영하는 연회 장면을 그린 이 그림에는 다양한 춤이 나온다. 평양감사 바로 앞에서 추는 춤은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궁중춤 헌선도,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검무 그리고 고려 때 춤인 무고는 화려함이 춤의 자랑이다. 저용무는 신라 때부터 시작된 춤으로 나쁜 귀신을 쫓아내고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춤이다. 옛 그림 속에 전통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옛 음악은 악보를 통해서 전승되는데, 그렇다면 춤은 어떻게 전승될 수 있었을까? 1572년 선조 때 편찬된 금악자보. 검은고, 비파, 장구, 대금의 악보로 음높이와 길이, 박자, 그리고 연주 방법이 기록돼 있다. 음악뿐만 아니라 춤도 기록으로 남겼는데, 춤을 기록한 책 무보. 춤의 동작을 문자나 부호, 그림으로 표기한 것으로 음악에 비해 기록해야 하는 요소가 훨씬 많아 악보에 비해 복잡한 형태를 띠었다. 그렇다면 춤을 기록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 고구려 벽화 무용총에서 그 기록의 시작을 찾을 수 있다. 널방벽에 남녀 14명이 춤추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가장 오래된 춤 기록화다. 이후 한자가 도입되고 글로 음악과 춤을 기록하는 악서가

0: 박자의 정확한 표기, 움직임에 시간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20세기 이전의 무용 기록물 가운데 가장 완성도 높은 무보로 평가받고 있다. 악학괴범에서도 무보의 형태를 찾을 수 있다. 줌사위를 글로 풀어 설명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줌이 시작될 때의 의장차비와 무용수의 배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대열이 달라질 때마다 그림을 그려 무용수들의 배치와 이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각종 관복, 복식 등을 실물 그림과 함께 그 재료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매우 충실한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정제무도 홀기라는 문헌에서 본격적인 춤의 기록이 나타난다. 춤의 명칭, 출연자 구성, 명단, 소속, 반주 음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춤사위를 간단한 용어로 설명한다. 무진, 춤을 추어 나아감, 일전, 한 바퀴 돔, 이수고저, 팔을 높였다 낮춤. 표기 방법에 따라 한자와 한글로 기록되었다. 효명세자가 어머니를 위해 지었다고 하는 춘행전은 다른 춤에는 없는 특별한 기록 방식을 보인다. 낙화유소, 꽃이 흩날리고 물이 흐르는 것 같이, 비금사, 금모래가 날리듯이와 같은 문학적 표현들이 첨가되었다. 우리의 춤은 움직임에 정서적인 느낌을 더딥혀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표현들이 존재했다. 무보에는 우리 춤의 품격까지 기록되어 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 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곡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잉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하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안아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선생님 그냥 뛰어다니기만 해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돌이나 대벌짓고 대구나 배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결승에 진출한 다섯 팀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경로 이탈.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그룹 뮤르. 파워풀 보이스의 소리꾼 김산호. 민요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국악 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초롬. 최후의 한 팀은 과연 누가 될지.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선보인 퓨전 국악 오디션 조선 판스타. 제1대 조선 판스타를 가리는 최종 결판 지금 시작합니다.

0: 재밌다.
1: 찢었다, 찢었어. 와.
2: 제1대 조선판스타의 영광을 거머쥐며 1억 원 상금의 주인공이 될지. 먼저 치열한 대결 끝에 결승에 진출한 다섯 팀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3: 진짜 떨리겠네요.
2: 민요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국악그룹 덕구로 프로젝트. 야.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경로 이탈. 파워풀 보이스의 소리꾼 김산옥.
4: 세다, 세.
2: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뮤루.
1: 강력합니다, 강력해.
5: 야, 굉장해, 굉장해.
4: 야, 지금 장난 아니지.
2: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초롱.
6: 이야, 몰라요, 원픽이에요.
4: 오늘 뭐 난리 났네.
2: 아, 제1대 조선판스타의 영광과 1억 원의 상금이 걸린 만큼 더욱더 공정한 판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조선판정단 여러분과 함께 또 판정을 해줄 특별한 판정단을 모셨다고 합니다. 바로 쉬운 팀의 시청자 판정단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5: 아, 사실 신기하다, 신기하다.
2: 결승에 진출한 다섯 팀의 무대가 끝난 뒤에는 15명의 조선 판정단 여러분이 다 100점씩 점수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합의 점수가 1,500점입니다.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은 버튼을 안 누르면 0점,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10점, 총 500점이 부여된다는 것. 시청자 판정단의 점수는 무대가 모두 끝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한 팀이 상금 1억 원 그리고 제1대 조선판스타의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정초롱 씨, 현재 심경이 어떻습니까?
7: 정말 마지막이잖아요. 굉장히 행복하고요. 오히려 좀 차분해진 것 같아요.
2: 오히려. 자, 거꾸로 프로젝트.
8: 여기 올라오신 모든 분들이 다 1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는 이 무대를 즐기고 가고 싶습니다.
2: 네. 자, 산옥 씨.
9: 앞에 또 관객분들도 보이시고 하니까 막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굉장히 떨리는데요. 오롯이 제 무대만 집중하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그래요. 예. 뮤루.
10: 오늘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이 너무 좋아요.
1: 그럴 수 있지.
2: 자, 경로 이탈은 어때요?
10: 이 같이 경연을 준비했던 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떡하니 지켜보면서 우리를 꺾고 올라갔다는 또 이런 마음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이 영광의 주인공을 차지할 최후의

0: 한 팀은 과연 누가 될지 K소리로 싹 가는 조선 판스타 대망의 결승전 최종 결판 지금 시작합니다.
1: 아니야! 아니야!
0: 2021년 대한민국 제1대 조선 판스타가 오늘 이 자리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경연을 펼칠 도전자 거꾸로 프로젝트입니다.
2: 얼마 짜리까?
3: 이거는 고안인데 대체
4: 안녕하세요. 작곡과 건반을 맡고 있는 최지.
5: 경기민요를 부르는 박정미.
6: 판소리를 맡고 있는 서의철입니다.
7: 거꾸로 프로젝트입니다. 난 너를
8: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 거꾸로 프로젝트 하면 이런 음악이야 라고 예상하시지 못하게 끌어오고 싶어요. 뭐야? 이런 반응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9: 소리로 진검 승부를 봐야겠다 라고 하는 확신이 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10: 진검을 뽑아 드신 것 같아요.
11: 아름다운 칼춤을 추는 것처럼 정말 날카로운데 그게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4: 거꾸로 프로젝트의 진가를 마지막 라운드에서 정말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자신감도 있고요.
10: 사실 이제까지 또 거꾸로 프로젝트만의 색깔이 또 뚜렷하기도 했고 이번 무대는 뭐 어떤 걸 좀 기대하면서 보면 좋을까요?
4: 저희가 이제 장르는 시티팝으로 정하고 이제 저희 이제 마지막 축제 같은 무대잖아요. 그래서 저희 전통 국악을 좀 희망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좀 즐겁게 들으실 수 있는 곡으로 네 편곡의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국악이라고 하면은 좀 지루하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사운드를 아주 친숙한 사운드로 싹 바꿨습니다. 축제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의상을 이렇게 화려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 미러볼 네 반짝반짝 빛나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12: 마지막 무대!
13: 화려하다! 화려해!
0: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 판 스타트!
9: 제 남자 소리꾼 저 하나 남아있고 경기민요 하신 소리꾼도 우리 정미씨 혼자 남아있어가지고
4: 오늘 한번 불태워보자. 최선을 다했고 최고의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민요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궁합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0: 관광소 재밌네.
1: 되게 역시 순서가 돼서 이렇게 오프닝 느낌을 딱 이렇게.
2: 개막식 느낌?
1: 네.
3: 자,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과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이 함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4: 어우, 땀나 손에.
3: 조선 판정단,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 버튼을 눌러주세요. 3, 2, 1.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무대 마치면 아 뭔가 조금 아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약간 아쉬웠습니까? 아니면은 후회 없이 무대 끝마친 것 같습니까?
5: 왜 이렇게 떨리는지 무슨 말씀을 하신지도 잘 모르겠고 계속 이제 음악 하다가 딱 그 4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게 끝났다는 게 사실 좀 뭐 허망하기도 하고 안 믿겨지기도 하고.
4: 맞아, 허망해.
5: 아 굉장히 그냥 아쉬움이 많은 무대인 것 같습니다.
6: 저는 긴장을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앞에서 신랑이 보고 있으니까 너무 힘이 돼가지고.
7: 아 결혼을 했어?
8: 어 저 그래?
6: 그 떨리는 건 생각이 안 나고 아 신랑이 보고 있네? 뭐
9: 얼마 안 됐나 봐.
7: 신혼인가 봐.
9: 그런가 봐.
3: 그렇다면 거꾸로 프로젝트의 조선 판정단의 개별 점수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자,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예, 지금 최고 점수를 준 크리스티안 100점을 줬고요. 92점이 가장 낮은 점수입니다.
10: 판소리를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형태로 변하는데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떤 단점을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잘 봤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0: 저는요 오늘 참 의미 있는 구경을 했어요. 그 진도와 그 강강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 근데 여기서 한 몇 가지를 보면서 아 연습 많이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잘하고 수고했고 열심히 했어요.
1: 감사합니다.
2: 저는 그동안 보여주셨던 우리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보다 가슴에 와닿는 게 좀 약했던 것 같아서 제가 기대가 너무 컸던 모양입니다.
3: 저는 조금 반대인데 사실 거꾸로 프로젝트라는 팀이 여지껏 한 무대들 중에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1: 나도요,
3: 했고
1: 나도요 맞아요.
3: 조선판스타에서 시티팝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진짜 뭐 진짜 흠잡을 틈이 없었던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거꾸로 프로젝트의 총점은 몇 점인지 조선판정단 여러분의 총점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네, 1500점 만점에 1426점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무대를 꾸몄기 때문에 꽤 높은 점수인지 아니면 중간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잖아요. 어떠세요? 일단 점수를 봤는데.
6: 앞으로 이제 뒤에 설 팀들의 무대도 이제 기대가 되고 네, 저희는 우선 잘 감상하겠습니다.
5: 네. 지금까지 거꾸로 프로젝트의 결승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7: 잘했어요.
8: 승부는 여기서다. 우리들은 점수는
9: 저기서 500점.
8: 맞아.
1: 그러니까.
10: 아니 마지막 코드 딱 치는데 그동안 고생이 되게 생각나서
11: 걸 것 같아. 진짜 걸 것 같아.
12: 네 이제 이거 들고 있을게요.
5: 상금 1억 원의 주인공 제1대 조선판 스타를 찾기 위한 대장정 다음 도전자 비오로입니다.
13: 얼 것 같구나.
14: 안녕하세요. 국악창작그룹 뮤르입니다.
15: 제가 피리를 전공을 했거든요. 노래를 하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많았어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5: 15개로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올스타를 차지했습니다. 뮤로 역시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5: 뮤로 음악을 했을 때 따뜻한 평을 받은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5: 580점을 획득했습니다.
15: 너무 감사하고 더 멋진 뮤지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6: 이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답게 뮤로의 영혼을 갈아서 담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뮤르 화이팅!
3: 뮤르팀은 항상 매번 무대마다 진짜 멋있기도 하고 섹시하기도 하고 다양한 무대들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결승 무대잖아요. 또 기대해봐도 될까요?
15: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7: 멋있어!
0: 자신만만하다.
5: 자신있게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18: 뮤르팀 하면은 전통 악기 연주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소리에 대한 부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 그 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
15: 지난번 무대 때 이제 신영희 선생님께서 조금이라도 판소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0: 판소리를 조금 못 하더라도 조금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다음에 판소리 조금만 배워가고 가면 안 될까요? 조금만.
15: 알겠습니다. 네.
0: 조금만.
15: 네.
19: 주야로 일꽃은 일산 홍양산 봄미선이 환연하구나. 준영아 나오느라.
1: 저세요.
2: 뭐야? 야 준영이 나오라고 노래 부르고 있어. 준영이 나와.
4: 끝나셨어요?
7: 아니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먼 발걸음을 하신 거야?
4: 저희가 없는 무기를 하나 장착을 하고자 조언을 구하려고 찾아왔는데 이제 판소리를 한번 이렇게 익혀서
7: 이리 오다.
4: 감사합니다.
13: 꽃이 피니 꽃이 피니 한겨한들
7: 빨리 다물고
13: 쓸데 있나 쓸데 있나.
7: 너무 잘하는데?
4: 아 그래요? 어, 뭐. 아, 가능성이 있습니다.
7: 아, 있어 있어.
4: 아 그래요?
7: 목소리 나보다 더 커지. 20년 전, 30년 가까이 소리했는데 더 크다 지금 목소리가. 어, 정말 확 미쳐버린 듯이
13: 확 또.
4: 어 잠시만요.

0: 진짜 초창기에 연습실도 없어가지고.
1: 맞아요.
0: 여기저기 막 대여하고.
1: 쭈꾸리시죠.
0: 나오기 너무 잘했다.
1: 네. 네, 나오기 너무 잘했으면서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0: 열심히 남아있으니까 이거 먹고 또 힘을 또 내야지.
1: 맞습니다.
2: 마지막 무대를 앞두고 뮤루가 민은경 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뮤루를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죠.
3: 뮤루라는 뜻이 이제 뮤직 레스트 리프레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무대로 저희 모두를 리프레쉬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4: 멋져 멋져.
5: 맞지 그래.
6: 고맙습니다.
2: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그룹 뮤루.

이렇듯 겉보기에 센 언니 같으나 아이같이 연약한 묘르대자. 낮이면 연습실에 서울고 밤이면 집에 돌아와오네. 하루는 착한 아이처럼 말만 잘 듣다 에라 모르겠다 싶어 무릎을 탁 치며 뺑덕이 노름으로 한번 놀아보는디.

0: 루루다 힐끗하면 힐끗하고 힐끗하면 삐죽 삐죽
1: 잘한다
0: 삐죽하면 삐죽

0: 이게 결승전이야.
1: 제 뒤에 지금 뉴로 제작자분께서 흥분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2: 아니 양쪽에서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3: 잘한다.
0: 뮤르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 점수를 눌러주세요. 매번 우리에게 놀라운 무대 그리고 높은 점수를 차지했던 뮤르 이번에도 성공적으로 마지막 무대를 마칠 수 있을지 뮤르의 조선 판정단 개별 점수 공개합니다.

0: 네.
1: 자랑스럽구나. 뮤르는 이제 어느 한계를 뛰어넘은 그룹이 됐어요. 우리 새롬 씨가 이제 목까지 장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많은 무대에서 기대가 너무 돼서 잘 되면 잊지 마. 사랑해요.
2: 사랑합니다.
3: 이 판소리는 그 가운데 다 성음들이 있어요. 알죠? 근데 소원색 없이 그야말로 정말로 판소리 수년 한 사람처럼 그렇게 성음을 내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세 분이 열심히 하시면 얼마나 좋은

0: 공연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저도 한번 껴주세요. 잘 봤어요.
1: 감사합니다.
2: 와, 최고의 칭찬.
3: 그리고 세롬 씨 같은 경우는 무대 올라오기 전에 눈을 봤는데 눈이 딱 봐도 잠을 못 잔 눈인데 목이 나오려나 했는데
0: 목 잘 나왔잖아.
3: 너무 잘하고 그리고 아까 하셨던 소리가 그 뺑파 소리잖아요. 근데 그 소리 자체를 본인화 시켜서 또 만들어서 갔잖아요. 그거에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잘했어요, 진짜. 네.
1: 천재야, 천재.
4: 지금 우리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도 뭐 난리가 났습니다. 장르 좋다, 무대를 찢었다, 뒤집어 놨다, 멋진 무대 감사합니다. 상당히 높은 점수 1색이었는데 과연 총점은 어떻게 될지 조선 판정단 여러분의 총점을 공개합니다.
5: 나와! 나와!
4: 1500점 만점에 1470점을 받았습니다.
1: 너무 감사한 점수고 다른 무대에서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들이 생겨서 참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4: 자, 이제 남은 건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의 점수입니다. 잠시 후에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우르의 결승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조선 판스타 결승. 다음 도전자 정초롱입니다.
6: 나의 원픽이에요.
1: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7: 감사합니다.
1: 네. 사실 우여곡절이라는 단어가 제일 어울리는 참가자잖아요.
7: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초롱입니다.

0: 찢었다. 역시 끝판왕들. 예, 예.
1: 찢었다, 찢었어. 노래만 질르기만 하지 기교가 부족한 것 같아요.
2: 그 정서가 다 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3: 너무 어려운 거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4: 좀 아쉽죠. 많이 아쉬워요.
5: 패자 부활판입니다.
4: 저 떨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너무 기분이 너무 좋고 소리에 더 집중을 해서 무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점 차이로 확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실수도 하면 안 되겠다. 제가 잘하는 걸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쏟아붓고 가야겠다.
6: 음악의 폭풍이 이제 몰아치는 것 같이 굉장히 시원했던
5: 정초롱 씨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7: 결승 무대를 앞둔 소감이 어떠세요?
4: 다시 저의 길, 저의 자리로 돌아가자. 소리꾼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차분하고 또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 최고야 최고.
9: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잘 안 와. 욕심도 나고 그렇지. 근데 그 욕심이 막 1등에서 상금 욕심이 아니라 막 무대를 잘 해내고 싶다는 욕심이 크니까 나를 그게 막 누르는 거야. 엄마 아빠를 봐야 마음이 평안하지. 네.
4: 모두 기를 주세요.
8: 기를.
9: 뜨거운 기를. 기를.
4: 저는 음악을 하면서 힘들 때보다는 정말 행복할 때 정말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마다 엄마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하다고 엄마 아빠한테.

0: 무대에서 정말 환하게 웃기도 했고요. 정말 펑펑 울기도 하고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아주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결승은 더욱더 열심히, 그렇지만 너무 막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소리꾼의 정초롱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 멋있어!
1: 잘했냐? 아, 잘했냐?
0: 잘했어, 멋있어.
2: 오늘 뭐 특별한 무기 준비하신 거 있나요?
3: 전통으로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 음악을 들려드릴 때에 혹시나 어렵고 너무 깊게 느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창작곡과 함께 춘향가 숙대머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4: 아, 숙대머리 좋아해.
3: 그래서 슬픈 곡을 들을 때 슬프다, 가슴이 아프다를 떠나서 심장이 저리는 듯하다 라는 느낌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화이팅!
1: Come on, girl! 화이팅!
6: 우승하고 싶고 우승할 자신도 있어요.
7: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초롱!

다시 울음을째 꿈속에서도 이별 차로 떠나시던 도련님 뒷모습만 떠오르는구나.

0: 구름이 안 없어지는데?
1: 자, 정철웅 씨 후회 없습니까?
2: 네,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1라운드 때부터 다양한 장르에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의 다양한 장르에 도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시 이제 소리꾼의 딱 자리로 돌아가는 데에 이 마지막 무대가 저에게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정철웅 씨의 조선판정단 개별 점수 지금 공개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우와, 두 명이 100점. 전체적으로 다 높아.
1: 100점 만점 두 분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4: 그냥 그 느낌이었어요. 그냥 굉장히 슬픈 영화를 처음부터 맨 마지막까지 정말 흐트름 없이 그 한 곳만 보고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 국악으로 시작을 해서 편곡적인 부분이 바뀌었지만 초롱 씨가 원래 갖고 있는 그 소리를 온전히 다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5: 아, 정철웅 씨 마지막 무대인 게 너무 아쉬워요, 여기 조선 판스타에서. 왜냐면 다음에는 보려면 돈 내야 되거든요.
3: 맞아. 저는 너무 아쉬워요. 네,
5: 힘든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전 팬입니다.
2: 감사합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1: 철웅 씨 가족들이 오늘 철웅 씨 무대를 함께 지켜봤잖아요. 예, 더 든든한가요? 아니면 조금 더 부담스러운 면도 있나요?
2: 저는 굉장히 든든하고 좋아요.
1: 예.
2: 근데 이제 시작할 때 엄마 아빠를 쳐다보면 제가 감정이 너무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겠더라고요.
1: 아, 그렇죠.
6: 그리고, 네.
1: 아, 딸이 노래 부르는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7: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했으면서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가슴이 메이네요.
1: 아, 그래요. 어머님, 따님이 상당히 미인이신데 어머님을 많이 닮았어요? 아버님을 많이 닮았어요?
2: 그거 저희 아빠 굉장히 예민하세요. 그 부분은.
1: 아, 그래요. 그러면 아버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딸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8: 제가 그 하여튼 생략하랍니다.
1: 어, 진짜 굉장히 민감하게.
2: 네, 제일 예민하세요.
1: 아, 받아들이시는군요. 자, 초롱 씨도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한 말씀.
2: 사랑하는 엄마 아빠,

0: 1458점.
1: 이게 판정단에 많이 좌우되겠다.
0: 지금까지 정철홍 씨 결승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행복했습니다.
0: 제1대 조선판 스타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선 이번 경연의 고지만 넘으면 됩니다. 다음 도전자는요, 김산옥입니다.
3: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황홀한 고백을 전하러 왔습니다. 김산옥입니다.
0: 황홀한 고백을 선곡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3: 사실은 남편이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희망을 좀 주고자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남편 간 지 지금 5일 됐거든요. 근데 이 무대를 남편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응원도 되게 많이 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 무대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남편에 대한 예일 것 같아서. 제가 항상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기도를 하거든요.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남편이 도와주고 있는 듯한 막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위해서 남편이 나가라고 했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진짜 탑5 안에 제가 든 거예요. 꿈만 같고요. 진짜로 꿈만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보여주고 싶었던 음악을 정말 모든 걸 다 넣어서 열심히 한번 마지막 무대를 정말 멋지게 한번 장식해보고 싶습니다. 얼씨구.
4: 조선판스타 시작해서 이 무대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이제 딱 결승 무대만 남았는데 지금 어떠신가요?
3: 아, 지금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고요. 오로지 한 가지 생각은 빨리 끝나고 소주 한잔 해야겠다.
5: 멘트까지 완벽해.
6: 멋있다.
0: 그렇군요.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예.
7: 저 신정엽 씨 다른 이유잖아요.
0: 예. 예.
7: 늘 마시던 소주. 예. 예.
0: 조선판 스타에서 생긴 인연, 홍주 씨.
8: 오늘 지금 이 순간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진짜 판스타의 꾀꼬리 꾀꼬리 꾀꼬리. 오늘은 김산옥이 주인공. 아, 앞으로 꽃길만 쭉 걷고 이제 웃음 가득한 일만 일어나길 바랍니다. 산호가 파이팅!
5: 파이팅!
3: 남편하고 항상 같이 왔었는데 혼자 온 거는 지금 처음이거든요. 두렵기도 해보고 해서 용기가 안 나서 못 왔는데 먹으려고 사갔던 음식도 있고 신었던 신발, 남편 약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애들이랑 여기 와서 수영하고 그날이 마지막입니다. 수영. 남편이 좋아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나보다 더 좋아해줬던 사람이 없다는 거. 이 무대까지 올 줄 몰랐는데 이 무대까지 왔잖아요. 이 무대도 오롯이 남편만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비웠어요.
0: 파워풀 보이스의 소리꾼 김산옥.

0: 울어. 엄청 울어.
1: 김산옥 씨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
0: 아, 다 좋았어. 무대가 큰일 났어.
1: 점수를 눌러주세요. 점수를 눌러주세요.
0: 할 말이야.
1: 치타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저도 좀 걱정이 됐었는데.
2: 아, 뭐 때문에 눈물이 난 저도 저 어디 숨어 있는 이유겠죠. 정말 정말 나무 같은 느낌을 항상 주세요 저한테. 오늘은 그 나무의 가지가 끝도 없이 뻗어나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게 그 그리움에 손을 뻗는 것 같기도 하다가 네 뭐 그랬습니다.
1: 점수가 다 집계가 됐습니다. 김산옥 씨의 조선 판정단 개별 점수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3: 야, 신영희 선생님 100점을 주셨네.
1: 100점을 준 분이 6명이나 됩니다.
4: 에, 김산옥 씨 소리는 뚝 떨어진 저음. 사실 어렵거든. 중저음을 아주 절절하게 잘 썼다는 표현이 아마 저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0점짜리 처음 쳐봤네 지금.
1: 네.
5: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6: 산옥님이 노래하실 때는 의심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쭉 믿고 제가 아무런 생각 없이 노래를 듣고 있어도 무언가들을 막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내내 저도 오묘한 감정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5: 울지 마요. 내가 울 것 같아.
7: 보는 거 보니까 또 눈물 나.
5: 평소에 굉장히 냉정하고 되게 차가워 보이는 인상인데 노래를 하면서 그 자기 속에 있는 슬픔과 이런 것들을 쏟아내더라고요. 근데 그게 본인이 갖고 있는 슬픔을 쏟아내면서 우리까지도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됐거든요. 그게 노래하는 사람의 어떤 힘이고 음악의 힘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감동받은 무대였습니다.
1: 조선 판정단 총점 과연 몇 점일지 모두가 궁금해하실 텐데.
8: 1등 가자.
1: 총점을 지금 공개합니다. 1485점. 예, 1500점 만점에 1485점. 어마어마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5: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아직 1등 한 거 아닌데.
1: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면 나중에 좀 머쓱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5: 아니 근데 이 상황들이 너무 꿈만 같아서요. 이게 진짜 나한테 일어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김산옥 씨의 결승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판스타의 마지막 무대를 꾸밀 다음 도전자는 경로이탈입니다.
3: 와, 오래 기다렸어.
9: 저희는 국악을 조금 더 대중들에게 재밌고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 퓨전 밴드 경로이탈입니다.
1: 경로이탈은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9: 아쉽게 올스타는 못 받았지만 목표가 생겼달까? 이래서 자극도 조금 되고 경로이탈스러운 음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약간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10: 조금 두려운 건 사실인데 올스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1: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9: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다음에는 어떡하지?
11: 우승을 하려면 밟아야 되는 상대이기 때문에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0: 약간 내심 좋으면서 되게
1: 걱정이 크죠.
0: 네. 또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하니까.
2: 저희의 치트키 치타니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거.
0: 1등의 명예를 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경로 이탈!
3: 아니 사실 경로 이탈이 마지막 무대에 참 어울리는 저는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 김산옥 씨가 앞전에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4: 저는 치타 언니가 울 줄 몰랐는데 앞에서
5: 그거는
3: 눈 아꼈어야지.
5: 무방비 상태였고 정말
6: 누가 휴지 좀 줘라.
4: 믿었던 치타 언니가 너무 우셔가지고.
7: 네. 자 경로 이탈 네 번째 판에 이어 결승 최종 결판에서도 1위를 하자 뭐 서로 다짐을 했습니까?
4: 저희는 1등 할 겁니다.
7: 좋습니다.
4: 누군가 가슴을 후벼 판 사이에 저희가 들어가서 흥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0: 이런 춤을 노래하면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 다리만 약간 좀
8: 하나 둘 셋 넷 아 아 아
0: 빠 빠 빠 빠
8: 어 좋아. 아까보다 훨씬 나.
0: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8: 고생했어. 잘했어.
0: 네가 고생했지. 어. 내가 1등 하면은 맛있는 거 쏠게.
8: 어, 잘해.
0: 소원을 말해 봐.
9: 우리의 소원은 1등. 예.
0: 여기까지 왔는데 해야죠.
10: 욕심부리지 말고 저희는 1등이야.
0: 못 먹어도 고야.
7: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경로 이탈.
11: 오호.

0: 조선 팡스타에 제일 잘 어울려.
1: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눌러주세요.
0: 이거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잖아. 진짜 나 모르겠다.
1: 경로 이탈의 조선 판정단 개별 점수 공개합니다.
2: 일단은 우리 경로 이탈은 완벽한 원팀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 보컬은 네, 베스트 중에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3: 그런데다가 어느 늙으나 젊으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대에 나가면 끼가 있어야 돼. 누가 봐주든가 마든가 가장 흥이 나서 구설해야 돼. 근데 그것을 이분들이 하고 있어. 그래서 너무 잘하고 쌍나팔 참말로 잘 놀아요. 잘 노네 무대에서. 아주 귀염둥이에요. 귀염둥이. 그리고 예. 잘 봤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조선판정단 총점 공개합니다.

0: 10점 차이야?
1: 이거 모르려고 해요 이제. 그치 진짜.
2: 1475점 어떻습니까?
3: 짧은 시간 안에 편곡을 하고 연출을 하고 무대를 만들면서 많이 싸우기도 싸우고 서로 말도 좀 예쁘게 좀 하자 이렇게 얘기들을 좀 하면서 많이 싸우기도 하면서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서 저희의 그 힘든 게 조금 많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2: 네.
3: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경로이탈의 결승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안 맞는다.
1: 100점, 100점, 100점, 100점 없어.
2: 아니, 이렇게 준비를 잘했었단 말이야?
3: 2021년 8월 대한민국 최초로 시작된 퓨전 국악 오디션 조선판 스타.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판 쉬운 팀으로 시작을 해 이제 이 무대 위에 있는 다섯 팀만 살아남아 모든 결승 무대를 끝마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점수 공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심경이 어떤지.
1: 너무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희는 무사히 마쳤다는 거에 지금 이미 다들 너무 기쁜 상태로 1등을 못하더라도 큰 실망 없이 즐겁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미우루 최종 발표를 앞둔 지금의 심경은 어떻습니까?
4: 정말 이렇게 쟁쟁한 소리꾼들 사이에 저희 미우루가 서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무대를 끝마치긴 했는데 우리가 진짜 했나? 아직도 좀 실감이 좀 잘 안 나는 네 그런 마음입니다.
3: 네, 초롱 씨는 가장 잊지 못할 순간.
5: 저는 패자부활판 때.
6: 그랬겠지.
5: 저는 그때 정말 끝났어요. 저한테는 거기서.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웠고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3: 네, 김산옥 씨. 그래도 좋은 꿈을 쭉 꾸고 지금 이제 깨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지금의 심경은 어떻습니까?
4: 속 시원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섭섭할 것 같기도 한데요. 조선판스타 시작부터 지금까지 정말 술을 한 잔도 못 먹었어요.

0: 술을 한 잔도 못 먹었어요.
1: 와, 절제, 절제.
0: 그런데 이제는 진짜로 닭발에 서죠.
2: 닭발에다가.
3: 네. 자, 지금까지 알코올 중독자 김상호 씨의 예 말씀했습니다. 예. 자, 거꾸로 프로젝트.
2: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음악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전문가분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어서 공부가 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4: 또 아까 신영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국악인들이 다 한 가족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니까 행복했었습니다.
3: 네.
5: 아, 버릴 팀이 하나 없다. 버릴 팀이 하나 없다.
3: 이제 더 이상 뜸들이지 않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웃는 그 한 사람은 과연 누가 될지. 2000점 만점 중 1500점을 차지하는 조선 판정단의 순위를 공개하겠습니다.
6: 떨려.
3: 조선 판정단의 순위 공개합니다. 5위 1426점을 획득한 거꾸로 프로젝트. 4위 1458점을 획득한 정초롱. 3위 1470점을 획득한 미우르. 2위 1475점을 획득한 경로이탈.
6: 진짜 별 차이 없다.
3: 1위 1485점을 획득한 김산호. 정말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아까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점수가 10점입니다. 이제 시청자 판정단을 포함한 총점 공개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 순위가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 500점을 차지하고 있는 시청자 판정단의 점수를 포함한 총점 공개.
6: 너무 떨려.
3: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의 주인공은 시청자 판정단에게 360점을 받았습니다. 500점 만점에 360점.
6: 그러면 차이가 좀 나는데.
3: 시청자 판정단에게 360점을 받은 5위

0: 경로 이탈입니다. 1835점을 획득한 경로 이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판 스타 5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본인들 입장에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고요. 자,
1: 울지마.
2: 저희는 무대 즐겼으니까, 그리고 저희 팀이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도 방송으로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기쁩니다.
0: 자, 다음은 4위입니다. 4위는 5위와 1점 차이가 났습니다.
3: 1점이요?
0: 총점 1836점. 시청자 판정단의 410점을 획득한 4위 거꾸로 프로젝트입니다. 자, 시청자 판정단의 점수를 굉장히 높게 받았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4: 저희 끝까지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으로 해보자. 이 무대까지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3: 잘했어요.
0: 남은 세 팀 중에 총상금 1억 원의 주인공이 될 확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3위는요. 시청자 판정단에게 400점을 획득했습니다. 1870점을 획득한 뮤르. 자, 뭐
5: 안타깝다.
0: 3위도 대단합니다.
6: 사실 딱 3위만 했으면 좋겠다, 진짜 되게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딱 중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무대를 준비했는데 진짜 3위를 하게 되어서 소원을 성취했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7: 최고!
0: 예, 처음 5위를 발표할 때부터 많은 분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었는데요. 그만큼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의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명 남았습니다. 정철홍 씨, 김산옥 씨. 지금 정철홍 씨 부모님이 막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지켜보고 계시고요. 또 김산옥 씨의 친구분들이 역시 두 손을 꼭 잡으면서 마지막까지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8: 생각지도 못해서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너무 멋진 무대를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마음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김산옥 씨.
9: 경로 이탈이 지금 점수를 많이 받고 있다가 갑자기 첫 번째로 발표가 돼버리는 바람에 이거 진짜 모르는 거구나. 지금까지도 저는 아닐 거야. 지금 계속 이런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설마.
0: 정철홍 씨는 누가 일대 조선판 스타가 될 것 같아요?
8: 전 그 명예를 제가 정말 얻고 싶지만 산옥 선생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9: 저도 명예를 정말 얻고 싶지만 초롱 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과연 상금 1억 원을 차지할 주인공, 제1대 조선 판스타의 주인공, 최후의 1위는 누가 될지, 최종 우승자는 정철홍이 될지 김산옥이 될지. 1위는 시청자 판정단에게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아, 정철홍 씨와 김산옥 씨는 시청자 판정단 두 명 때문에 순위가 갈렸습니다.
1: 20점! 와.
0: 자, 단 두 명으로 순위가 갈렸습니다. 최종 우승자는

0: 자.
1: 지금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떠오르고 또 얼마나 많은 생각을 순식간에 하게 됐을까요? 신영희 선생님께서 우승 상금 1억 원을 산옥 씨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후의 1인으로 등극한 소감 어떻습니까?
2: 아, 정말 이 1등 소감을 제가 말하고 있을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준비도 안 했고, 아 근데 아, 이게 진짜 꿈만 같기도 하고, 발표되는 순간 남편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너무 좋아했을 것 같은데. 아. 걱정 마. 걱정 마. 나 제대로 일 냈고 앞으로 우리 두 딸 잘 키울 거야. 응원해줘. 잘할 거야.
1: 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달리고 쉼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고 마지막까지 응원하는 뜨거운 여름. 응,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온열은 현상이 아니라 증상이니까 지금 지킬 건 6대 행동요령. 수분, 채소 노출, 외출 자제, 휴식, 날씨 확인, 안전 살피기. 행동하세요.
4: 여름만큼은 뜨겁지 않게.

0: 뭔가 단 한 번도 안 들어봤던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 마음 안에서 뭔가 울린다는 표현을 해야 되나?
1: 사실 저희도 첼로랑 가야금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악기인 줄은 몰랐어요, 저희도. 음악적으로 창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저랑 의견이 비슷하고 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0: 진짜 축제네.
1: 오늘은 남산골 한옥마을 메인무대에서 열리는 흥 페스티벌에 저희가 초청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0: 연주를 보러 오시는 분들께 좋은 연주를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소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항상 야외 무대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더 신경을 쓰게 되고.

0: 조양과 서양의 어떤 그 퓨전된 느낌. 그래서 어떤 가야금하고 첼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화합을 이루는 게 되게 신선했고. 그리고 뭐랄까 되게 큰 울림이셨던 것 같아요.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1: 가야금의 선율이 정말 좋았고요. 첼로가 선으로 연주하지만 믿음으로도 연주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었고 잘 어울리는 모습이 색다르고 좋았습니다.

0: 지금 원두 딱 좋은데?
1: 안 했잖아. 혹시 있지? 아, 나 저기.

0: 저는 2016년도에 베를린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클래식 음악만 하고 있었다가 거기 독일에 있는 한국문화원이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연 섭외가 들어왔었어요.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예전부터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영 씨 덕분에 이렇게 가야금을 2016년도에 알게 됐죠.
1: 내 음악 하고 싶다 하고 싶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2016년에 베를린에 나가게 됐고 거기에서는 정말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과감하게 했던 것 같아요.

몽환이라는 곡을 연주해보고 살을 덧붙이면서 아 이게 생각보다 첼로랑 가야금이 굉장히 소리가 잘 어울린다.

0: 저도 뭔가 욕심이 있고 그리고 창작에 대한 갈증이 있다 보니까 저만의 스타일로 뭔가 다시 한번 음악을 녹여내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1: 전에 들어간 것부터?
2: 저는 약간 멜로디 부분을 맡는다면 챌린저자는 그 밑에 리프라던가 뭐 리듬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곡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99% 즉흥 음악입니다. 약간 바람 소리 비슷하거든요. 들어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그 이 장면이 카우보이가 이제 약간 마지막 장면에 말을 이렇게 끌고 약간 뭔가 씁쓸한 느낌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외롭고 고독한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만든 부분이에요.
0: 가야금을 보면서 그 음색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걸 첼로로 계속 흉내를 내고 싶어서 그 뜯는 주법을 자꾸 파고 들어간 것 같아요. 또 타악기를 했다 보니까 몸통 두들기는 것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음색을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에 연구를 많이 하게 되었고

0: 진짜 순수하게 그런 분위기, 그 우리가 봤었던 자연? 자연의 그 그림? 자연의 그림을 보면서 영감을 받았거든요.
1: 하나의 단어? 하나의 단어?

0: 이제 많은 그 국악 창작 음악들이 기존의 음악을 이제 어렌지 편곡을 해서 들려주는 반면에 이들은 자기들의 악기 특성에 맞게 작창을 해서 새로운 그 음악을 들려준다는 거에 가장 또 높이 평가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관객들한테 가장 많은 호응을 받는 것 같습니다.
1: 첼로 가야금은 앞으로 음악 외교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 세계에 나아가서 저희 음악을 들려주고 한국 전통 음악 그리고 한국의 전통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음악과의 협업이라던가 또 다른 악기와의 협업도 해보고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저희 첼로 가요금의 소리는 잃지 않으면서 작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방학을 맞아 수희와 수혁이는 할아버지 댁에 놀러 왔어요.
1: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2: 어? 누나, 여기!
1: 어? 할아버지 글씨네?
3: 잠깐 간식 사러 슈퍼에 다녀올 테니 쉬고 있으렴, 할아버지가.
2: 그럼 우리 뭐하지?
1: 오랜만에 숨바꼭질 어때?
2: 좋아! 내가 술래할게! 10가지 세고 찾는다!
1: 어?
2: 하나, 둘...
1: 어디에 숨을까? 어? 할아버지 옛날 사진이네? 우리 할아버지 멋있네!
2: 아, 열! 찾는다!
1: 빨리 숨어야 하는데 어디에 숨지? 어? 어? 이게 다 뭐지?
2: 누나, 안 숨고 뭐해? 어, 저건 뭐야? 엄청 커다랗다.
1: 와, 신기하게 생겼다.
3: 이건 변종이랑 변종이라는 국악기란다.
1: 할아버지!
2: 할아버지!
3: 이 변종과 변종은 종묘 제례악에서 주로 연주되는 악기란다.
2: 뭐요?
3: 종묘 제례악이라고 옛날 임금님들을 모신 종묘라는 곳에서 제사를 올릴 때 연주하는 음악이지.
1: 아, 네.
3: 자, 악기니까 일단 소리부터 들어볼까?
1: 네. 우와, 소리가 맑아요.
2: 돌처럼 생겼는데 엄청 맑은 소리가 나요.
3: 돌 마단다. 돌의 두께가 각기 달라 다른 소리를 낼 수 있지.

0: 이렇게 변경은 윗줄 8개, 아랫줄 8개로 각기 다른 음을 내니 연주를 할 수 있단다.
1: 수희와 수혁이는 변경 소리가 너무 신기했어요.
0: 변종도 비슷하단다.

0: 평경이 맑게 퍼지는 소리라면 편종에서는 맴도는 소리가 나요.
1: 소인은 참 좋은 길을 가졌구나.
2: 할아버지, 평경이랑 편종으로 연주를 해주세요.
1: 그럼 실력 발휘를 좀 해볼까?

0: 우와. 오랜만에 어린 관객들의 박수를 받자 할아버지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어요.
1: 어? 너희도 한번 연주해보겠니?
2: 네!

0: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돌이라 대관짓 권해이구나 배는 용조로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다행이와 함께하는 지하공간 침수 국민행동요령. 지하공간이나 반지하주택에 빗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하세요. 침수 위험 때 지하주차장 출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지하계단에 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요. 침수 공간에서 탈출할 때 무릎 이상 물이 찼다면 여럿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요. 지하 계단에서는 물이 종아리 높이까지 차오르기 전에 신속히 대피하세요. 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 공간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진입 금지를 안내해야 해요. 지하 공간 침수 국민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아니라 희생을 이혼이 없다 해도 다리 없이 작신을 가르쳐라.

다녀 조합 방문을 잘 알지요. 그 소화 모임을 마치면 꼭 낫지요. 그래 정말 너무 많은 허여보지요. 수위 찾을 그 근신이 우헌 대접이다 작신이라고. 오단 또 이름을 서며 우허 일어나간 이 사람들 굿도 못 보이고 다 놓치겄냐.

저희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기는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두 번째 달과 함께했던 어사출들을 들려드렸는데요. 이 음악이 발표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달의 어떤 음악적인 색채와 그리고 우리의 전통 소리가 만나서 더욱더 시너지를 냈던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악인들이 또 전통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바로 이런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음악의 전통 위에서 자신만의 실험적이고 또 개성이 넘치는 음악을 만드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그 첫 번째 게스트는요, 마음속 솔직한 이야기를 해학적으로 노래하는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아티스트입니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대중적인 멜로디로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만드는 힙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삼산 씨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모르겠어. 덩 땄다 굳다 굳다

0: 재밌더라. 너무 진지하면 귀가 뜨거우니까. 세상은 또 그렇더라. 뜨겁지 않게 살려면 또 만만한 일 아니더라. 이렇게 저렇게 미지근하게 그냥 먹고 살려고 했는데 진짜 안 되더라. 되게 어렵더라. 입에 풀칠하면서 음악한다고 뭐라도 만들어내는 게 별 재미는 없더라. 이런 음악 누가 듣나 생각해보면 어지럽더라. 그럼 어떡해, 굶어 죽어?
1: 아니 아니, 그냥 생각해보자.
0: 그럼 어떡해, 굶어 죽어?
1: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0: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1: 빌어보자.

0: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 사는 게 뭔지 진짜 모르겠어. 연봉이 어쩌고, 부동산 어쩌고, 국악이 어쩌고, 대중화 어쩌고. 이건 무슨 장단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한이야, 흥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음계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선법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조성이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모르겠어.
2: 네, 익숙하면서도 독특하고 또 매력적인,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공감이 가는 가사와 노래였습니다. 이 삼산의 모르겠어 만나봤고요. 삼산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준 씨 아지트에 오신 삼산 씨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삼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아니 근데 아까 음악도 정말로 너무 독특하고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삼산이 됐을까, 이름이? 이 이름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3: 네.
2: 어떤 의미가 있어요?
3: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명리학자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네. 그 무속 선생님들이 저한테 오며 가며 본명을 쓰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하셨었는데.
2: 아, 진짜요? 본명이 뭔데요?
3: 네. 저는 이혜인이라는 걸 쓰는데요. 근데 뭔가 저랑 안 맞는 기운이었나 봐요. 그래서 쓰지 말라고 하셔서 아, 언젠가는 다른 이름을 써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참고했던 게 옛날 높은 사람들, 높은 벼슬자리 올라간 사람들이 다 고향에서 호를 가져오면 네. 되게 잘 되더라고요.
2: 아.
3: 그래서 제가 삼산면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삼산을 가져왔습니다.
2: 아니 그래서 삼산의 이름을 가지고 어쨌든 음악 활동을 하고 있지만 되게 뭔가 상반되는 어떤 이미지를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왜 삼산이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음악의 스타일은 정말로 뭔가 되게 독특하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어떤 솔직한 마음을 담아 쓰는 그 가사까지 너무너무 뭔가 또 대중음악 쪽에서 비교를 하자면 장기하 선배님 같은 그런 느낌이 났는데

0: 네, 본인은 어떻게 그런 약간 좀 그런 걸 겨냥했나요? 아니면은 그걸 좀 생각했나요? 아니면은
1: 아,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제가 이제 삼산이란 거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는 되게 단순한 이유 때문에 시작을 한 거라서 그땐 제가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워보지 않았잖아요. 그니까 그때 제가 할수 있는 노래라고는 이렇게 야야야야야야야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0: 읊조리듯이
1: 네. 그때는 제가 막 에일리 선생님처럼 파워 보컬처럼 노래를 못 한다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읊조리듯이 했는데 이제 장기하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장르가 약간 있었잖아요. 그런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국악계 장기하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셨던 것
0: 실제적으로 그런 말 들을 것 같아.
1: 네, 많이
0: 저도 딱
1: 들었었어요.
0: 듣고 나서 그런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선 씨의 제목도 그렇고 노래 안에서 펼쳐지는 가사의 내용도 그렇고 제목들이 참 독특하면서 신기하기도 해요. 모르겠어? 알겠어요?
1: 네, 그것도 있었어요.
0: 그리고 지긋지긋.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아, 모를 것 같은데. 아, 이제 좀 뭔가 알겠어요.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를 쓰고 제가 약간 반강제적으로 싱어송라이터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 1년 동안 싱어송라이터 활동을 하면서 아, 이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구나. 아, 이래서 그랬구나라서 알게 된 것들을 모아서 쓴게또 이제 알겠어요라는 곡이었어요.
0: 참 가사를 직관적으로
1: 네.
0: 그냥 정말 톡톡톡 알아듣기 쉽게 참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는
1: 힝?
0: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1: 감사합니다.
0: 음악으로서 표현을 하니까
1: 오, 네.
0: 듣는 사람들도 되게 편하게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될것 같아서 또 다음 곡도 너무 궁금해요.
1: 오,
0: 그
1: 네.
0: 최근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제목도 되게 또
1: 네.
0: 지긋지긋이에요.
1: 맞아요,
0: 또
1: 네.
0: 뭐가 또 지긋지긋해서 또 지긋지긋으로 지었어요.
1: 제가 완전 시골 사람이거든요. 저희 집이 진짜 논 한가운데 있을 정도로 진짜 시골인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게, 아, 무조건 도시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제가 어릴 때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꿈꾸던 이제 서울에 딱 왔는데, 아,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 도시 안에서의 그 지긋지긋함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0: 순간
1: 아,
0: 그 여유가 없고
1: 네. 그래서, 여기도 나름의 지긋지긋함이 있네? 이러면서
0: 전쟁터지
1: 썼던.
0: 전쟁터
1: 맞아요.
0: 이런 경쟁 사회에서 또 살아남기가 힘들잖아요.
1: 맞아요. 제가 맨날 하는 게제 고향은 지루한 천국이고 여기 서울은 재밌는 지옥이라 그러거든요, 맨날.
0: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이 곡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엄청
1: 네.
0: 기대가 돼요.
1: 네.
0: 삼산 씨의 지긋지긋 함께 들어보고 또 삼산 씨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아, 이곡 지긋지긋. 아,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이것도
1: 네.
0: 자신의 감성으로 정말
1: 네.
0: 솔직하게 녹여낸 가사에 지긋지긋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 삼선 씨는 정말 오랫동안 또 공부해온 이 국악과 또 자신만의 감성이 담긴 이 솔직한 가사로 독특하고 또 새로운 장르의 창작 국악을 만들고 있잖아요.
1: 네.
0: 우리 판소리 흥부가중 돈타령을 바탕으로 만든 곡도 있다고요?
1: 오, 맞아요. 그 제가 돈에 대한 노래를 막 쓰고 싶어서 이것저것 서치하다가 흥부가에 딱 있더라고요. 그 얼씨구나 절씨구야
0: 그쵸?
1: 돈 봐라 돈 봐라 이걸 제가 조금 따와가지고
0: 네.
1: 저는 약간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은 잘난 돈 못난 사람은 진짜 못난 돈 이래가지고 빌어 빌어 겨우 갚는 돈 벌고도 손에 한 푼도 못쥘돈 치사해서 꼭 갚고 푼돈 쫓아가면 되려 도망치는 돈 이래가지고
0: 추임새가 절로 나오는데.
1: 나름의 돈타령을 제가 만들었었어요. 네.
0: 그러니까 전통을 가지고 또이 시대에서 자신만의 색깔로 표현하는 돈타령.
1: 네.
0: 삼산 씨에게는 국악이란
1: 네.
0: 건 어떤 걸까요?
1: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치찌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먹고 있으면 계속 생각나고 먹으면 너무 익숙해서 맛있고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엔 제가 막 국악이 어렵게 느껴졌었을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배울 때 국악을 어렵게
0: 그렇죠,
1: 배우잖아요,
0: 그렇죠.
1: 보통은. 그래서 그때는 그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크고 나서 약간 제가 좀 자유로워진 다음에 국악이란 걸딱 보니까 아, 이거는 진짜 맛있는 음식인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먹었던. 그래서 지금은 되게 정겹고 그립고 되게 약간 손 안에 있는 음악 같아요.
0: 네.
1: 지금 제가 한국인이니까 제 안에 있는 음악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편안해요. 결국에 예를 들어 제가 국악 김치찌개라고 했잖아요.
0: 네.
1: 김치가 맛있으면 장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찌개에 스팸도 넣고 참치도 넣고 돼지고기 별거 다 넣잖아요. 근데 결국엔 김치라는 맛이 진짜 짱세고 진짜 맛있으면 그게 다이기잖아요. 그래서 아, 그리고 그것도 아세요? 김치 피자 탕수육이라고 아세요?
0: 알죠.
1: 김피탕이라고도 진짜
0: 알지.
1: 맛있잖아요.
0: 대학 다닐 때도 많이 시켜 먹었죠, 김피탕.
1: 근데 저는 국악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0: 네.
1: 그냥 뭐랑 다 비벼도 그냥 맛있으면 저는 그게 음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0: 네.
1: 다음부터는 별로 그것에 대해서 신경 크게 쓰지 않기로 했어요.
0: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본인의 음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1: 네. 네,
0: 하겠다.
1: 맞아요.
0: 그거 정말로 멋진 것 같아요.
1: 오, 열심히
0: 앞으로도 진짜 어떤 음악, 또 어떤 음악을 만들고 싶은지
1: 네.
0: 한번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1: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매일매일 바뀌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음악이 어떤 방향일지 저는 사실 전혀 알수 없고, 그냥, 순간순간에 제가 재밌어 하는 것들을 계속 음악으로 엮어낼 예정입니다.
0: 아, 네. 너무 기대하겠습니다. 그 요즘
1: 네.
0: 산딸기 레터라는 것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1: 근데 왜냐면, 아, 이게 산딸기가 뭔지 모르실 수 있는데, 제팬 선생님 이름이에요.
0: 펜 선생님 이름?
1: 네, 팬 선생님들의 이름. 그
0: 아.
1: 산딸기. 왜냐면 제가 이렇게 길 걸어가다가 갑자기 그 신호 온 것처럼 갑자기 머릿속에 딸기가 딱 떠올라서. 왜냐면 제가 삼산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붙이면 삼산 딸기 해가지고 엄청
0: 어디 지역에 딸기 이름.
1: 귀엽잖아요. 네. 귀엽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산딸기라고 이제 팬 선생님들을 부르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한 달에 두 번씩 3이 들어간 날짜에 편지를 써요. 그래서 메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0: 오, 그니까 팬 서비스 같은 건가?
1: 네, 그냥 그제 근황들을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하고 있어요.
0: 오, 근데 그 팬들에게 전하는 음악, 그 다음 무대에서 만나볼 거긴
1: 오,
0: 한데,
1: 네.
0: 이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처음 보여주신
1: 맞아요,
0: 거라고요?
1: 맞아요. 완전 처음이에요.
0: 너무 잘하셨어요.

0: 이거 너무 잘했다.
1: 그렇죠. 제가 일부러 아껴놨다가 여기서 하려고 여기서 딱 했어요.
0: 와, 너무너무 네. 고마운데. 그럼 이거는 무조건 팬분들께서 안 볼 수가 없겠다.
1: 맞아요. 무조건 찾아보실 것 같아요.
0: 아, 그러면 여러분들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최초로 방송되는 산딸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그건 아주 맛있는 맛, 그건 되게 향기로운 향, 그건 뭐지 다채롭게 막 다 상관없어. 다만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당신의 말랑말랑한 그 사랑, 딱 터뜨려버리고 싶은 그 사랑을. 당신의 마음이 미워. 어쩔 때는 싫어. 나 말고 다른 걸 더 좋아하잖아. 나보다 빛나는 걸 바라보잖아. 그 눈을 쏙 빼서 삼켜버릴래. 그 마음을 쏙 빼서 먹어버릴래. 그냥 그냥 그냥 난 당신

0: 예 삼산아, 네가 사랑을 하느냐? 그렇게 얻고자면 사랑을 빠져나가는 것이 사랑이었다.
1: 그럼 어찌하란 말이오?
0: 사랑을 얻으려 손을 뻗는 자는 그 그림자조차 잡지 못하는 법이다. 스스로 맑은 물이 된 자만이 앉은 자리에서 만 개의 달을 얻는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느냐? 그 사...

그건 아주 맛있는 맛, 그건 되게 향기로운 향, 그건 뭐지 다채롭게 막 다 상관없어 다만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당신의 말랑말랑한 그 사랑 탁 터뜨려버리고 싶은

네, 오늘은 김준수의 아지트가 국악 실험실이 됐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다양한 실험과 또 음악적 도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음악을 만들고 있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악 실험실의 두 번째 게스트는요, 상자루입니다. 상자루는 상자와 자루를 합친 말인데요. 상자는 이 틀을 지닌 전통 음악이고 또 자루는 틀이 없이 유연한 음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상자루는 전통의 틀 안에서 자유롭고 또 실험적인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힙한 국악의 선두주자 상자루를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네, 상자류 타령 감상해봤습니다. 상자류의 권여창, 남성훈, 조성윤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전 사실 상자류 팀을 알고 있지만 너무나 멋진 음악을 하고 있는 팀이라는 건 전 너무나 알고 있고, 앞서 들렸던 어떤 상자류 타령, 어찌 보면은 음악 스타일이 약간 신화의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음악이 만들어진 어떤 사연이 정말 특별하다고 하더라고요.
2: 네, 그때는 바야흐로.
0: 바야흐로까지?
2: 그 당시에 이제 2018년도에 저희가 네.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제 각자 그 아까 연주했던 그 악기들을 들고 그 800km 정도 되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0: 네.
2: 그때 이제 만들었던 곡이 그 상자루 타령이라는
0: 네.
2: 곡인데요.
0: 네.
2: 이제 거의 저녁 할 때쯤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효창 씨가 네. 이제 다시 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세 명이 뭔가 그동안 또 다른 각자 다른 곳에서 이제 경험을 하고 막 그랬으니 전통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뭔가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길을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 생각의 지점들을 맞춰보자 라는 얘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창 씨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파울로 코엘로의 그 연금술사 맞나요?
3: 네, 맞습니다. 연금술사. 네,
2: 그 책을 보고 영감을 이제 얻어서 우리도 그런 깨달음의 길이라 불리는 네.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면 어떨까?
0: 아, 깨달음까지?
2: 네.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걸었지만 사실 깨달음 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0: 그러면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상자루 팀이 2014년도에 만들어졌죠.
2: 네, 2014년 11월 11일에
0: 11일 빼빼로 돼 있대.
2: 네.
0: 그럼 이렇게 셋이 뭉치게 됐을 때에 어떻게 팀을 결성하게 됐는지.
3: 저희 세 명이 고등학교도 동창이고 대학교도 동창이에요.
0: 네.
3: 그래서 그때 2014년 11월 11일에 기숙사에 셋 다 살고 있었는데
0: 네.
3: 대학교 기숙사에서 여기 성윤 씨가 네. 이제 굉장히 그 파워 뭐라 그러죠? 아, J 파워 J입니다.
0: 아.
3: 그래가지고 노트에다가 뭐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리는 뭐 1년 차에는 뭘 하고 뭐 그 다음에 뭘 하고 이런 플랜을 쫙 적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스터디를 같이 하자. 약간 제안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이제 여기 성훈 씨랑 저한테 기숙사에 모아놓고 이제 네. 전달을 한 거죠.
0: 네.
3: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스터디 그룹처럼 네. 시작을 하자 이랬다가 막상 하다 보니까 뭔가 곡이 점점 막 만들어지고 쌓이게 되고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그냥 활동까지 이어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0: 그러면 어쨌든 그 세 분의 평상시에 이 팀이 막 생각하기 전에도 세 분이 친했어요?
3: 사실
0: 뭐야 바로 대답이 안 나오네.
3: 왜냐면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를 떠올려 봤는데
0: 제안을 했다고 하니까.
3: 아, 그렇죠. 그렇죠. 제안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뭐 친해서라기보다도 그냥 얘가 학교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얘가 학교에 오래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실제로 했고.
0: 글쎄요. 네. 우선 한번 얘기해 주세요.
1: 네. 그 얘기한 것처럼
0: 네.
1: 일단은 저도 생각했을 때 네. 뭔가를 시작한다면 오래갈 사이가 돼야 되는데
0: 네.
1: 음악적으로 오래가야지 일단 중요하다. 음악적으로 오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0: 네.
1: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친한 것보다는
0: 네.
1: 약간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0: 그러니까 이 둘을 조건.
1: 이제 선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고, 뭐 예를 들면 뭐 동성이어야 된다. 혹시 모를 연애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동성.
0: 진짜 제일 맞네.
1: 와,
3: 학교 채점을 한 거죠.
1: 오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학교에서 혼자서 뭔가를 하는 연습을 혼자서라도 하는.

0: 하는 애들을 일단 먼저 또 찾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1: 와, 그럼 거의 뭐 거의 교수님이 있네.
2: 그렇죠.
1: 이거 교수님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약간
3: 그렇죠.
1: 본인들을 지켜본 거 아니에요?
4: 네,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1: 기분이 어떠셨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4: 처음에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너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일단 저도 혼자서 무언가를 막 되게 오랜 시간 학교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게 뭔가 남들하고 공유되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랑 비슷한 어떤 좀 이 음악을 되게 오타쿠적으로 딱히 취미도 없고 셋다 뭐 그런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세 명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너무 재밌었죠.
1: 또 상자루의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을까요?
0: 다음으로는 지신RV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1: 상자루의 지신RV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방금 이 고관에서 이제 이거 썼던 고깔이라고 하죠.
1: 네네.
2: 네, 고깔이라고.
0: 아, 이거를 쓰고 이제 하셨는데 연주하실 때 이거 쓰면서 되게 불편함은 없으셨어요?
2: 뭐 사실 익숙해지기까지 좀 걸렸는데 네. 저희가 또 이 고깔이라는 걸 쓰고 뭐 경북 스윙이라는 곡이라던가 네. 이 지신알비 방금 들려드린 이런 곡들 계속 연주를 엄청 여러 회차를 했어요.
0: 네.
2: 뭐 한 500번 넘게 연주했을까요? 1000번 했을까요? 뭐.
1: 네. 네.
2: 그렇다 진짜. 보니까 네. 이제 지금은 사실 쓰나 안 쓰나 막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0: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2: 네, 이제 익숙해져서
0: 저 한번 써봐도 될까요? 어,
2: 그럼요. 네.
0: 어, 이거 보기만 한 건데 내가 직접
2: 네, 준수님이 갓 쓴 모습은 많이 봤지만 또 이렇게
1: 고깔을
2: 네. 아, 역시 얼굴이 작으니까
0: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피감도 크고 무게감까지 있어요.
2: 네, 실제로 좀 묵직합니다. 네.
0: 어, 그러니까 이걸 진짜 편하게 쓰고 아, 예, 예. 아, 너무 그러니까 연주하기가 되게 마냥 편하지만 않겠다. 네. 근데 지금은 익숙해졌다는 거잖아요.
2: 네, 너무 오랜 회차? 네, 많은 회차 연주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네. 오히려 안 쓰고 하면은 어, 오늘 왜 이렇게 가볍지? 이런 생각이 아,
0: 어쨌든 이런 활동들을 쭉 이제 이어오시다가 얼마 전에 다소 충격적인 제목의 공연을 선보이셨다고 해요. 국악 종말론이라고.
2: 네. 여기 국악 방송 스튜디오에서 네. 이 국악 종말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가 사실 굉장히 네, 염려도 많이 되는데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도
2: 아지트니까.
0: 아, 그럼 아지트인데.
2: 네. 국악 종말론 공연을 이제 네, 공연 제목입니다. 국악 종말론.
0: 그러니까요. 네.
2: 네. 저희가 이제 벌써 11년째 이제 상자루라는 이름으로 창작 활동을 해 나가면서
0: 네.
2: 국악이라는 것이 네. 저희끼리 뭐 이렇게 특히 전공을 한 사람들 혹은 여기에 뭔가 이 업계에 속한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국악이라는 걸 굳이 뭐라고 막 정의하지 않아도 사실 그냥 여기 업계에 속한 사람들이 을에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0: 네.
2: 근데 뭐랄까요? 그 대중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국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이 국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어. 내가 쓰고 있는 이 국악이라는 용어하고 그 대중분들이 쓰는 용어하고 또 다른 것 같고 또 실제로 우리가 진짜 어려서부터 내가 좋아했던 막 어떤 민속촌에 가면 막 볼 수 있었고 막 이런 그런 국악들은 어떻게 보면 내 시대에서의 국악이지만 또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 입장에서의 국악은 없어졌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0: 네.
2: 내 입장에서의 국악은 이제 지금 막 사라지고 있는 거고 또 미래 세대의 국악은 또 다를 거고 그래서 무엇이든 사실 어떤 것이든 세상에 뭐 사회적으로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면 점점 종말을 가지게 될 텐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국악의 종말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또 그걸 찾아보고 어떤 변화의 진화의 과정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한번 멈춰서서 한번 바라보고 싶다 네.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국악 종말론 공연을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최근에.
0: 그런데 이 공연을 이제 선보일 때 되게 독특한 방법으로 선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이렇게 직접 장소를 바꿔가면서도 한다면서요?
2: 네네 이머시브 형태를 갖춘 공연이었는데요.
0: 네.
2: 그래서 관객들이 옥상에서부터 이렇게 천장이 뚫려 있는 하늘을 보면서 이 전통 음악에서도 가장 오래된 형태의 어떻게 보면 좀 주술적인 형태의 그런 연주들을 옥상에서 하고 또 관객들하고 3층으로 이동해서 갤러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0: 네.
2: 갤러리에서 어떤 작곡가적인 작가적인 그런 음악들 저희가 작곡해낸 그런 음악들을 또 들려드리고 2층은 또 클럽 같이 생긴 공간이었어서 거기서는 또 전자음악과 상자의 음악이 결합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1층은 또 살롱 바 형태여서 거기서는 또 상자루가 들려드릴 수 있는 어떤 집시 재즈라던가 막 이런 형태의 그런 공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0: 어쩌면 한 장소에서 정말 여러 가지의 색깔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계속 공연이 이어지는 건데
2: 네네.
0: 앞으로의 상자루 음악은 어떤 음악을 계속 더 선보이고 싶고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포부와 목표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2: 네, 사실 이전까지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앞에 들려드렸던 상자루 타령 뭐 지신 알브 이런 음악들은 정말로 그 상자라는 그 틀 전통 음악의 틀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고 이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창작을 해보자라는 거였다면 이 국악 종말론이라는 것을 하면서 저희는 네. 어떻게 보면 좀 선언을 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국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그 정의들을 우리끼리 새롭게 이제 다시 써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상자라는 것을 예전에는 우리가 학습해온 어떤 그런 것들, 공부해온 것들을 그 상자로 여겼다면 딱딱한, 지금은 이제 뭐 이 환경에서 지금의 생태계에서 느끼는 것들이 이제 상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좀 그렇게 개념을 가져가게 된 것 같습니다.
0: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젊은 연주자분들과 또 젊은 소리꾼, 지금을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국악을 하면서 아무래도 각자의 고민과 또 풀어내고 싶은 음악의 방향들이 다 다르기도 하고, 무엇이 정답이고 맞고 틀리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원천은 우리 전통의 뿌리에서 나온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그 전통의 학습은 늘 게을리하지 않고 해야 되는 어떤 나의 그냥 숙제 같은 느낌이라면, 내가 풀어내는 이런 팀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음악들을 과감없이 지금의 이 국악이라는 것들을 또 미래의 전통처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활발하게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이 아지트 안에서 이런 귀한 분들을 모셔서 자세히 가까이 들어볼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너무나 진짜 너무 이 행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상자루 같은 경우는 나 어렸을 때 봤던 해리포터가 생각이 났거든요. 해리포터가 자루를 타고 막 날아다니잖아요.
1: 빛자루.
0: 그러니까 자루. 그 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자유로움이 느껴졌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마법을 부리면서 상자루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앞으로 진짜 상자루의 그 지금 팀의 말씀처럼 어떤 틀 안에서 갇혀있지 않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우리 국악을 좀 더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하면서 너무나 응원합니다. 와,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 국악 종말론을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2: 네, 국악 종말론에서 네, 차피드 국악이라는 곡을 만들었었는데요. 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신서사이저를 바탕으로, 이제 전자음악 바탕으로 이제 국악의 여러 가지 소스들, 뭐 장구 소리라든가 뭐 가야금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자로 한번 거쳐서 그것들을 잘게 다져놨다라고 네. 해서 차피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악의 어떻게 보면 재료들을 마구 이렇게 다져서, 사실 이게 국악일까 아닐까 이렇게 다져놓으면,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서 네. 만든 곡입니다.
0: 그럼 앞에서 들었던 음악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상자루의 차트 국악,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국악 실험실로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너무 국악이 힙하고 다채롭고 너무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국악입니다. 가장 트렌디하고 또 가장 실험적인 음악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의 현대의 어울림이 만들어낸 이 매력적인 사운드, 그리고 한계를 두지 않는 과감한 음악적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음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실험과 이 도전에 앞으로도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김준수의 아지트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젊은 국악인들이 함께한 오늘의 아지트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너무 아쉽죠? 하지만 다음에 또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쉬워하지 말고 찾아오십시오. 김준수의 아지트. 그렇다면 그만 더

0: 보통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1: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항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영남대학교 박소영 교수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공연은 2026년 두 번째로 국악의 날을 기념하면서 마련된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일상의 울림이 되다입니다. 국악일상의 울림이 되다는 국악의 날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국악의 날은 우리 전통음악의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일상 속에 국악이 스며들 수 있도록 제정된 뜻깊은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주관으로 도심 속의 특별한 공간에서 국민 여러분과 직접 호흡할 수 있도록 준비한 아주 특별한 무대입니다. 자, 오늘 이곳 운영궁 노락당에서는 오랜 세월 우리 국악의 깊이를 지켜온 정악의 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깊은 가락과 절제된 몸짓으로 우리 문화의 정수를 선보이겠습니다. 예로부터 정악은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오롯이 마음을 다스리고 소리의 곁을 따라 호흡하며 오랜 시간 마음에 머무는 음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느긋하게 흐르는 국악의 숨결을 따라가며 잠시 마음의 쉼표를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무대의 문을 열어줄 첫 곡은 정악의 백미 천년만세입니다. 천년만세는 곡목처럼 무병장수와 평안을 기원하는 함의가 있는데요. 세 개의 작은 악곡들이 느긋한 듯 거뜬하게 다시 풀어내는 가락들이 엮어내는 묘미가 있습니다. 정악의 특유의 깊은 운치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곡 천년만세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쉼표를 좀 찍어보셨나요? 네, 다음은 좀 더 오묘한 소리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무대는 생소병주로 수룡음 함께 하시겠습니다. 생소병주는 생황과 단소가 나란히 호흡하며 이중주를 하는 뜻인데요. 전혀 다른 음색의 두 악기가 서로 감싸안는 듯한 정확 특유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내 보겠습니다. 오늘 연주될 수룡음은 물 속에서 잠자는 용의 읊조림이라는 뜻을 가진 곡입니다. 생황

특유의 은은한 천상의 소리 같은 화음 위로 단소의 청아하고도 고요한 선율이 서정적으로 얹어지면서 마치 이 노락당의 한 폭의 수묵화가 펼쳐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연주자 소개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생황의 김효영 명인, 단소의 김관희 명인입니다. 오랜만에 두 분이 오늘 이 무대에서 호흡을 맞추신답니다. 그러면 수령음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무대는 국악기의 으뜸이라고 불리는 거문고의 깊은 숨결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정대성 명인의 거문고 독주 도두리인데요. 되돌아든다는 뜻의 도두리는 반복되는 선율 속에 거문고의 다양한 연주법의 변화로 깊은 여운을 만들어내는 음악입니다. 거문고 정악 특유의 완벽한 균형감과 절제된 여운 고스란히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대성 명인의 묵직하고 담백한 거문고의 울림을 통해서 거장의 깊은 내공을 한번 가까이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대성 명인의 거문고 독주로 도두리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무대는 화사하고 뜨뜻한 봄날에 서정과 왕실의 품격을 고스란히 담은 궁중정제 쌍춘행전입니다. 궁중정제는 과거에는 조선 왕실의 잔치나 나라의 의례에서만 선보이던 격조 높은 궁중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쌍춘행전은 이른 아침 나뭇가지에 앉은 꾀꼬리의 자태를 아름다운 춤사위로 표현한 작품인데요. 본래는 화문석 돗자리에 한 명의 무용수가 춤을 추던 춤을 오늘은 특별히 두 명의 한 쌍의 무용수

가수가 마주 됨으로써 무대를 더 빛내주려는 주려고 준비했습니다. 아, 이번에도 이번 무대에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피리 정악과 대치타의 국가무용유산인 피리의 거장 정재국 명인이 음악 시작과 끝을 다스리는 집박을 맡아서 무대의 무게감을 더할 겁니다. 실제 이곳 흥성대원군 사저이자 고종과 명선화구의 가래가 열렸던 운영궁 노랏당 앞마당에서 명인의 음악적 숨결과 우아한 정제의 춤사위가 만들어내는 조선왕실 예술의 극치를 한번 경험해 보시겠습니다. 정재국 명인님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가곡입니다. 김영기 명인의 여창가곡 편수대어 감상하시겠는데요. 가곡은 시조시를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품격 있는 노래입니다. 해서 우리는 오늘 연주의 주제가 정악이잖아요. 예, 그 정자가 발을 정자거든요. 그래서 정가를 발을 정자에 노래 가짜 써서 정가라고 합니다. 오늘 선보일 곡 편수대엽은 화려하게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촘촘한 가락 속에 인간 사회에 대한 시선을 각가지 꽃의 생태에 담아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작할 때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모라는 화중왕이요. 이렇게 노래를 불러드리기엔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일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김영기 명인의 편수대엽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네, 국악을 통틀어서 가장 장엄한 아름다움을 가진 곡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제천입니다. 곡목의 뜻을 좀 헤아려 보면 하늘의 은혜처럼 오래도록 삶을 누린다는 뜻의 수제천은 국악의 깊이와 품격을 상징하는 궁중의 대표적인 궁중음악입니다. 아마도 마지막 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오래도록 장수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호흡을 맞춰가는 명인들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서 정악이 지닌 절제와 균형의 미학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악의 명인들이 전하는 마지막 울림 수제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맞이한 국악의 날을 기념해서 마련된 이번 무대는 국악이 지닌 깊이와 품격 그리고 거장들의 깊은 가락과 절제된 몸짓을 통해 시공간을 넘어 이어온 국악의 참된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운영궁 노락당에 가득 채운 국악의 숨결 속에서 잠시 쉬어가며 국악의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가슴 속에 온전히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지켜줄 국악의 지속적인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며 이른 아침부터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박소연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인 도남서원입니다. 평지에 자리를 잡아선지 단아하고 나직한 모습이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조선 중기 유학자 김장생을 추모하기 위해 1634년 그 후학들이 세웠고 1660년 현종에게 사액을 받았습니다.

사계 김장생은 율곡 이의 사상과 학문을 이은 예학의 대가인데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사회질서가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파생된 학문이 바로 예학입니다. 온화한 기운이 감도는 서원의 건축물 사이로 예를 강조한 선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 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곡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잉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화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하나님만 해도 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놀이나 대관을 짓고 대구나 배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외침이 우리 대표팀을 달리게 합니다. 2026년 피파 북중미 월드컵 모두의 함성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팀 코리아입니다.

0: 2026 국악창작곡개발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진행을 맡게 된 김정은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곳 국립국악원 예약당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네. 오늘 이 자리, 이 무대는 더욱더 특별합니다. 창작국악 정말 최고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올해로 벌써 20번째를 맞아요. 맞이했다고요?
0: 사실 사람도 20번째 생일을 맞으면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1: 그럼요.
0: 예, 지난 2007년에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까지 발표된 국악 창작곡만 해도 무려 170곡이나 됩니다.
1: 와, 대단합니다.
0: 엄청난 숫자죠. 아, 예. 예, 진짜 그야말로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선보이고 있고요. 신진 국악인들에게는 하나의 등용문이자 젊은 네. 국악인들에게는 하나의 축제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여기에 경사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작년까지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국무총리상이었는데요. 네. 올해는 대상에 대통령상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0: 진짜?
1: 이 대회의 위상이 네. 한 단계 올라간 건데요. 그래서 올해 그 어떤 해보다도 경쟁이 더 치열했다고 합니다.
0: 맞습니다. 정말 제20회 20번째에 네. 맞춰서 권위도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벌써 6번째 MC를 맡았는데 긴장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됩니다.
1: 터줏대감이시네요. 예. 예.
0: 자, 저희가 이렇게 오프닝을 하는 사이에 네. 첫 번째 팀이 무대 위로 올라와 주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얼마나 떨릴까요? 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본선에 10개 팀이 출전을 했는데 그 첫 네. 번째 경연팀이 이제 무대를 선보이겠습니다. 오늘 참가번호 1번은 하나로 모인 예

0: 예술인이라는 뜻의 하모예 팀인데요.
1: 네.
0: 가야금, 아쟁, 바이올린 이렇게 동서양의 현악기들이 하나로 뭉쳐진 팀입니다.
1: 그렇습니다. 오늘 참가곡은 블랙 웨이브, 검은 파동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0: 네.
1: 개기일식의 순간을 그렸다고 해요. 보이지 않는 시간의 진동과 에너지를 검은 파동이라는 이미지로 풀어낸다고 합니다.
0: 네, 곡의 감상 포인트는요. 가야금, 아쟁, 바이올린의 서로 다른 질감을 느끼면서 검은 파동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는 것이라고
1: 오,
0: 하니까요.
1: 네.
0: 첫 번째 무대 흥미롭게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참가 번호 1번, 하모의 무대를 함께 만나보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0: 네.
1: 네. 아, 첫 번째 탐가팀 하모의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네. 그야말로 개개 일식을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귀로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0: 네.
1: 사실 모두 다 세 가지 악기가 현악기이긴 하지만 가야금은 손으로 뜯고 그다음에 아쟁이나 바이올린은 활로 켜잖아요.
0: 네.
1: 그런데도 이렇게 묘하게 잘 어울릴 수 있구나 새삼스럽습니다.
0: 마지막 곡이 딱 끝났을 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는데
1: 맞아요.
0: 마지막에 이제 아쟁이 활대로 막 이렇게 칠 때 그 장단이 언몰이 장단인데 이게
1: 네.
0: 우리의 전통 장단이잖아요. 동서양의 악기가 어우러지면서 또 우리의 가락까지 느낄 수 있는
1: 네,
0: 아주 멋진 무대였습니다.
1: 이게 바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어떤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0: 네.
1: 우리의 장단, 우리 악기의 멋 이런 것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무대인데요.
0: 네.
1: 오늘 무대에 오른 10팀은 모두 다 수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오늘 경연을 통해서 어떤 상을 받게 될지가 관건인데요.
0: 네.
1: 어떤 상이 수여되고 또 어떤 상금 얼마를 받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0: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장려상은 네 팀인데요. 국악방송 사장상과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되고요.
1: 네.
0: 동상 두 팀에게는 국악방송 사장상과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겠습니다. 은상도 두 팀에게 돌아가겠습니다. 한 팀은 국립국악원장상, 또
1: 네.
0: 다른 한 팀은 국악방송 사장상을 받게 되고 상금은 5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금상과 대상은 각각 한 팀입니다. 금상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800만 원, 대상에게는 올해부터 대통령상이 수여되고 상금은 1,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아마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도
0: 네.
1: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게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권진원 심사위원장께 심사 기준을 청해 듣겠습니다.
2: 오늘 본선 경연대회의 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동시대성과 대중 친화도를 보는 대중성이 30점이고요. 작품 구성의 완성도를 보는 음악의 완성도가 30점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작품들과 구별되는 독창성과 창의성이 20점, 그리고 선율과 장단 같은 국악 어법이 잘 녹아 있는지를 보는 국악적 요소의 반영이 20점입니다. 최종 점수 집계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해서 높은 점수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동점일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오늘을 위해서 참가자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그 열정의 무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권진원 심사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분들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하시고 또
1: 네.
0: 심사 규정도 굉장히 공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기준을 잘 생각하면서 함께 감상해 보신다면 더욱더 오늘 무대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럼 계속해서 경연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0: 네.
1: 참가번호 2번의 무대 피에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피에로, 그 영어 표기로 알파벳 B에
0: 네.
1: 에러를 붙였습니다.
0: 와.
1: 그래서 B급 음악의 에러라는 뜻으로 국악을 한번 고장내보자 이런 생각으로 틀을 깨는 음악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0: 탐가곡도 박에러, 박이 고장났다입니다. 판소리 흥보가를 바탕으로 만든 음악인데요. 흥보가에서 흥보가 부자가 되잖아요.
1: 네.
0: 부자가 되고 나서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까 2026년인 거예요.
1: 오.
0: 그 시간 여행을 바탕으로 오늘 무대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참가번호 2번 피에로의 무대 함께 만나보실까요?

이렇 다시 박흥보는 박을 타고 부자가 돼야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아주 그냥 보이는 건 전부 좋아 죽겄나 보더라. 하루 난 고 밥 껍데기까지 뽑으여 그 안에서 잠까지 자는디 사실은 고 밥 껍데기가 타임머신이었던가 보더라.

눈을 떠보니 흥부집은 온데 간데 없고 아파트며 빌딩이며 생야단이 났는디. 이때는 어느 땐고 2026년 대한민국이었던가 보더라.

0: 있을 때 난 너 지혜 걱정 들고 가면 쓸모 걱정
1: 불안
0: 이 박을 타거들랑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근심

0: 성부가 요 박을 떡 갖다 놓고 타보려고 하는디 아우 찬지 모르게 속이 휙 안가 보지. 여보게.
1: 예.
0: 아유 박을 타는데 톱소리가 없어 쓰겄는가?
1: 안 되지요.
0: 그럼 내가 저 가서 박 가져올 텐게 자네들은 어서 톱소리를 매겨 보게.

0: 네, 참가번호 네. 2번 피에로의 무대 만나봤습니다. 이야, 연주뿐만 와. 아니라 어떤 무대 소품부터 네. 소리 연주가 아닌 연기까지 약간 뮤지컬한 편을 보는 것 같은
1: 그러니까요.
0: 예,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무대를 보시면서 국악적인 요소가 담긴 새로운 창작곡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0: 네.
1: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싶다 이런 분들 어떻게 이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0: 아,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참가 자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나이, 학력, 경력, 그리고 국적의 제한이 없습니다.
1: 와,
0: 네. 네.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이미 대상을 수상한 팀은 참가할 수가 없고요. 국악을 바탕으로 한 미발표 창작곡으로만 참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팀 구성은 국악기가 포함된 8명 이하, 그리고 개인도 참가가 가능하고요.
0: 네.
1: 곡의 길이는 6분 이내면 된다고 하니까요. 국악을 좀 새로운 방향으로 창작해보고 싶은 많은 젊은 창작가들의 끊임없는 도전을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내년에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1: 네.
0: 자, 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이제 다음 참가자를 또 만나봐야 될 텐데요.
1: 네.
0: 참가번호 3번은 소리꾼 염경관입니다.
1: 네.
0: 염경관 씨는 어린이 명창으로 이름을 알렸고요. 무려 5살 때부터 판소리를 배웠다고 하네요.
1: 그렇습니다. 오늘 무대가 염경관 씨에게는 더욱더 특별한 무대가 될 텐데요.
0: 네.
1: 처음으로 서양 악기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해왔던 전통음악에 현대적인 소리를 더했다고 합니다. 전통음악을 하면서 이 음악을 어떻게 많은 분들에게 알릴까 고민을 하다가 본질을 지키면서도 전통음악을 한번 재해석해보자 해서 밴드팀과 함께 이번 대회에 출전을 했다고 하네요. 네.
0: 오늘 참가곡은 권마성입니다.
1: 네.
0: 권마성은 높은 사람의 행차를 알리기 위해서 외치던 소리인데요. 판소리 춘향가 중 신현맞이에서 이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1: 자, 음악을 감상하는 팁은요. 점점 뭔가 가까워지는 듯한 긴장감, 그리고 무대 위에서 미묘하게 펼쳐지는 그 에너지의 흐름에 집중한다면 분명 새로운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자신하니까요. 한번 네네.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참가번호 3번의 무대입니다. 염경관,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0: 정말 카리스마 있는 무대였습니다.
1: 어, 마지막에 막 반응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딱 끝났어요. 예.
0: 어, 아주 강렬한 끝매즈.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아, 염경관의 무대를 만나봤는데요. 중간에 그 나발이 등장했잖아요.
1: 네네.
0: 나발은 대취타에서도 등장하는 그 악기이기도 한데 역시 이렇게 행차를 시작할 때 어떤 네. 그 위엄 그다음에 권위 이런 것들을 쫙 뿜어내는 느낌 너무 멋졌습니다.
1: 무대 음악과 퍼포먼스가 너무나 잘 어우러진 무대였고요.
0: 네.
1: 특별히 염경관 씨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많은 다른 참가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새로운 음악적인 자극을 얻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0: 네.
1: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국악인들이 이 무대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를 꼭 나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0: 네, 우리 김정근 아나운서는 네. 국악기 중에서 어떤 악기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1: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네. 저는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시대이기 때문에 그 하여가에서 그 태평소 소리 있잖아요.
0: 태평소.
1: 그 소리가

0: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좋아요.
1: 아, 아까 태평소도
0: 그러니까요.
1: 등장했었잖아요. 예. 저는 이제 항공무용을 전공했는데, 사실 아쟁이나 또 저는 이렇게 검은 고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0: 편안해지잖아요.
1: 그리고 이 대금 소리를 탁 듣고 있으면 뭔가 나의 시름이 쫙 가라앉는 듯한 그런
0: 맞아요.
1: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번 무대에서 검은 고와 대금이 등장을 합니다. 참가번호 4번 조선 버전을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조선 버전은 조선 음악의 현대 버전, 그리고 현대 음악의 조선 버전이라는 뜻인데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악, 그리고 대중음악의 전통을 녹여낸 음악을 모두 연주하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참가곡이 청혼이에요.
1: 청혼.
0: 청큰이요.
1: 뭔가 눈앞에선 사라졌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 남는 빛,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그리며 만든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참가번호 4번 조선 버전의 무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참가 번호 4번 조선 버전의 청흔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정말 청흔이라는 뜻이 갖고 네.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강렬한 푸름으로 남아서 뭔가 없어져 버렸지만 사라져 버렸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살아 숨쉬고 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뉴스에 기록되지 않아도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 희노애락은 음악에 담겨 있잖아요. 네. 이런 공감과 기록, 음악이 갖고 있는 아주 큰 힘이 바로 오늘 이 무대에도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지금 기록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우리 전통 음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일상에 담아낸 그 음악 하면은 바로 민요를 떠올리실 수가 있을 텐데요.
1: 네.
0: 이번 무대는 민요를 토대로 만든 음악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참가 번호 5번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이 팀은 이름부터 참 재미있어요.
1: 네.
0: 개호주 밴드라고 합니다.
1: 개호주 하면 이제 순 우리말 퀴즈에 많이 나오는 네. 단골 문제기도 한데 새끼 호랑이를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이잖아요.
0: 네.
1: 거침없는 잠재력 그리고 강한 에너지를 담아서 팀 이름을 지었다고 하고요.
0: 네.
1: 팀을 만들게 된 계기도 우연히 펍에 들렸는데 거기서 로커빌리라는 락앤롤 장르 음악을 듣고 이 음악에 우리 소리를 접하면 굉장히 재밌겠다 해서 네. 팀 이름과 함께 대회에 참가하게 됐다고 합니다.
0: 아, 로커빌리.
1: 네.
0: 과연 우리 전통 음악과 어떻게 잘 어우러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0: 그러면 참가 번호 5번 개호주 밴드의 무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0: 자, 앞서 너무 신명나는 무대 찬가 번호 5번 게오즈 밴드의 장기 블루스 만나보셨는데요. 장기 타령에 이제 블루스 음악이 접목된 굉장히 흥미나는 무대였고
1: 그러니까요.
0: 특히 무대 의상이 전통 한복에 재킷 입고 가딱 쓰고 있는 모습이 네. 너무 팀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1: 아, 뭔가 좀 음악적이면서도 대중들이 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 이런 포부도 밝혔는데요.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활동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했다고요?
0: 맞습니다. 이 팀뿐만 아니라 본선 진출팀 모두가 지금 국악방송 바티의 상사디아에 출연을 했고요.
1: 네.
0: 음원 녹음도 다 마쳤다고 하니까 오늘 무대를 보시고 아, 그 음악 정말 좋았는데 하시면 꼭 잊지 말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아, 이 음악이 더욱더 널리 퍼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무대에 오른 팀들에게는 다양한 공연과 또 방송 출연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0: 네.
1: 일단은 그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이 대회를 신진 국악인들의 등용문이다. 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0: 네. 자, 그래서 다음에 만나볼 팀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 네.
0: 본선에 오른 것만으로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또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참가번호 6번 이사이의 무대가 준비돼 있습니다.
1: 네, 이사이 약간 버스 번호 같기도
0: 오,
1: 하지만
0: 그러네요. 네.
1: 예, 이것과 저것 사이의 전통이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전통을 그리고 저것은 현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0: 네.
1: 익숙한 것과 새로움 사이에 어떤 새로운 자신만의 음악을 들려주겠다고 하는데요.
0: 네, 참가곡은 감돌아든다인데요. 과연 노래 중에 이 감돌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시면 재밌다고 하니까
1: 네.
0: 함께 한번 흥겹게 세어보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가번호 네. 6번 이사이의 무대 함께 만나보실까요?

이 사이에 감돌아든다 함께 감상을 했습니다. 정말 폭포 밑에 있는 것 같은 시원함, 네. 청량감까지 들어서 감돌이란 단어를 들어야 되는데 네.

0: 음악에 너무 취해서 미처 못 샜어요. 혹시 세보셨나요?
1: 저도 살려고 했는데 네. 박연폭포 밑에서 저는 나무꾼과 선녀 있잖아요. 선녀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감상하고 있는 네. 한 명의 나무꾼이 된 것

0: 계속해서 참가번호 7번을 만나봐야겠죠?
1: 네, 참가번호 7번은 포짓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0: 네.
1: 포짓, 우리가 아기들 막 이렇게 웃으면 아우 예쁜 짓 막 이렇잖아요. 바로 그 짓입니다. 무대 네. 위에서 손짓, 발짓, 몸짓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표현해 보자라는 의미로 팀명을 지었다고 하네요.
0: 네, 오늘의 참가곡은 허튼 짓이라고 합니다.
1: 네.
0: 예, 쓸모없어 보이는 행동의 가치를 되묻는 그런 곡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음악을 선보일지 참가번호 7번 포짓의 무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0: 참가번호 7번 포짓의 허튼즈 만나봤습니다. 네. 제목은 허튼즈였지만 무대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 팀의 좌우명이 참 재밌습니다. 도전하고 실패하기라고 하는데요. 네.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서 앞으로도 멋진 음악 하시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0: 네.
1: 자, 이렇게 젊은 국악인들이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또 응원하는 무대가 바로 오늘 이 무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죠.
0: 그렇습니다. 사실 이 대회에 한 번만 출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재도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1: 네.
0: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정말 음악 한 곡을 집중해서 만들 수가 있고 음악적으로도 또 한층 더 성숙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음악적 실험 욕구를 잘 수용해주는 무대가 바로 이 무대라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1: 네.
0: 아, 그게 정말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1: 자, 그래서 다음 무대에는요 지난해 수상팀인 판도라가 참가번호 8번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판도라 제가 지난 무대에서도 참 인상 깊게 만났던 그런 팀이기도 한데요.
1: 네.
0: 오늘 참가곡의 제목은 마키아라고 합니다.
1: 네, 전쟁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거인족과 올림포스 신들의 대전주인 기간토 마키아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니까
0: 네.
1: 그 웅장함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0: 네, 오늘 무대에는 네. 공이라는 악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지난 대회 상금으로 산 악기라서
1: 와.
0: 이번 무대에 꼭 선보이고 싶었다고 합니다.
1: 상금을 받아서 재투자해서 네. 다시 선 무대
0: 네.
1: 정말 기대가 됩니다. 빨리 만나볼까요?
0: 네, 참가번호 8번 판도라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참가번호 와. 8번 판도라의 무대 만나봤습니다. 와, 전투의 한 장면을 표현한 네. 그런 음악이라 그런지 정말 강렬하고요. 뒤로 갈수록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 예. 잘 표현된 것 같아요.
1: 전투복 입고 연주하는 거 보셨죠?
0: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아주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또 일상 속에서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 그런 음악을 소개하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무대 이제 10팀 중에 9번째 팀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네, 예, 참가번호 이제... 9번 비랑이 무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0: 아, 비랑 팀도 저희가 지난해 만났던 네. 팀이거든요. 사실 이 순서를 정할 때 제비 뽑기를 하는데
1: 아, 네.
0: 공교롭게도 지난해 진출했던 두 팀이 또 앞뒤로 만나게 됐습니다.
1: 비랑 팀 이름을 보니까 이제 날 비자에 물결 랑자를 써서 네. 하늘을 나는 자유로움에 이 물결과 같은 역동적인 음악을 표현하겠다라는 팀인데 좌우명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함께했는데 해타타해라고 해요. 해타타해.
0: 해타타해.
1: 네.
0: 해금을 타악처럼 타악을 해금처럼 연주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데요.
1: 네.
0: 자, 그러면 참가번호 9번 비랑의 무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참가번호 9번 네. 비랑의 적토마 함께 들으셨습니다.
1: 마지막에 그 말이
0: 하는 소리, 하는 그 마르름 소리.
1: 오, 깜짝 놀랐어요.
0: 아니 원래 이렇게 해금을 네. 삼라만상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와. 말이 있을 정도로 표현력이 굉장히 좋은 악기로 알려져 있는데 네. 진짜 말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1: 그러니까요.
0: 또 말이 닥닥닥닥 달리는 거를 또 굉장히 잘 표현하기도 하네요.
1: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우리 악기의 소리 그리고 우리 음악의 매력을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는 무대가 바로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0: 그렇습니다.
1: 20번째 본선 무대를 함께하고 계신데요.
0: 네.
1: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무대에서는 이번 대회 처음으로
0: 네.
1: 대통령상의 주인공이 또 가려지기 때문에
0: 네.
1: 그 어떤 본선 대회보다 치열한 무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긴장이 되기도 하고 그 열기가 더 뜨거운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1: 네.
0: 아마도 이분들이 제일 많이 긴장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기다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1: 네.
0: 벌써 오늘의 마지막 참가자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1: 네.
0: 참가번호 10번 적감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마지막 팀인 적감은 쌓을 적, 느낄 감을 써서
0: 네.
1: 느낌과 감정을 차곡차곡 쌓아간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불굴 적자의 그 강렬한 패기에 예술적인 감각까지 무대 위에서 보여주겠다라는 패기를 갖고 있는 팀입니다.
0: 와, 아니 다들 이제 신진 또 젊은 국악인들인데 어떻게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지
1: 네.
0: 그걸 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음악으로 표현해내는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 네.
0: 이 팀은 불확실한 바다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을 팀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누군가의 새로운 기준이자 하나의 장르가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네요.
1: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선보일 음악은 비나리입니다. 이 축원의 음악인 전통 비나리를 재해석해서 실험적인 전자어법으로 구성한 21세기형 고사 소리인데요.
0: 네.
1: 자, 어떤 음악이 오늘 본선 무대 마지막으로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0: 네.
1: 네.
0: 참가번호 10번 적감의 무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0: 자, 이렇게 해서 2026 국악창작곡 개발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진출팀 네. 10팀의 무대를 모두 만나봤습니다.
1: 네, 각 팀별로 너무나 개성도 다르고 네. 새로운 음악에 아마 많은 분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셨을 것 같은데 네. 특별히 이분들 정말 열심히 한 곡 한 곡 귀 기울여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어떻게 들으셨을지 심사평 한번 좀 들어볼까요?
0: 네, 자 오늘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신 권진원 심사위원의 심사평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우리 그 전통 음악의 뿌리를 잘 간직하면서 새로운 소리, 새로운 음악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 모두가 각자의 각기 다른 그런 색채, 그런 매력을 아주 빛나게 하는 무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네, 개개인의 매력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김성국 심사위원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3: 음악이라는 게 소리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얼마만큼 감동시키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에게 점수를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모쪼록 오늘 준비한 모든 분들 고생하셨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자, 다음 김준희 심사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4: 한국음악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각 팀마다 각기 다른 맛과 멋과 또 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 20회를 맞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더 의미 있고 풍성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시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음악의 미래를 여는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서도 심사위원의 심사평도 들어보겠습니다.
5: 무대 하나하나 다 너무너무 좋았고 또 음악적으로 한국 음악, 21세기의 한국 음악이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까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스스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들으면서 열심히 심사했으니까 여러분들께도 좋은 에너지가 닿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0: 네, 누구보다도 참가자들의 마음을 또 잘 공감해 주신 서도 심사위원의 심사평이었습니다. 류경화 심사위원께서는 이번 대회 어떻게 보셨을까요?
6: 여러 장르의 융합과 그리고 다소 이질적인 요소들에서 그것을 병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파고 파고 또 파서 그 자체에서 나오는 새로운 소리들 그리고 새로운 질서들, 새로운 미감들을 작품에 생성해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을 조금 전하는 바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넥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무대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행보에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윤일상 심사위원의 심사평도 궁금합니다.
7: 이런 시도들이 좀 더 많이 시도돼서

0: 그래서 우리 국악이 국민 시민 한분한 분한테 좀더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대단한 분들의 열 무대를 잘 봤습니다. 네.
1: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은혜 심사위원의 심사평 들어보겠습니다.
2: 네, 정말 뜨거운 열기 속에서 저도 흥분이 많이 된 무대들이었고, 한곡한곡 정말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하셨을지, 그 피땀 눈물이 느껴지는 무대들이었고요. 예선 탈락하셨던 분들, 그리고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셨던 모든 지원자분들이 끊임없이 더 탐구하셔서 집중하셔서 양질의 음악들을 들려주시는 훌륭한 예술가분들이 되시기를 많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응원하면서 심사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0: 어떤 공학적인 요소의 어떤 접목 차원에서 우리가 비중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우리가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 혹시 설명 다 똑같이 이런 학교장 대답하실 분 그 한 명 연장감님이시고
2: 안녕하세요. 들어와서 세팅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 잡아드리면 되겠죠?
1: 네.

0: 목표가 몇 등이에요?
1: 1등이요.
2: 전 본선만 올라.
3: 아,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 대회를 보면서 아, 좀 꿈의 무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2019년에 저희가
2: 출전도 해보고 그런 영광으로 생각하고
3: 참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21세기를 같이 보면서 컸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친구 같기도 하고 인생을 함께 또 성장해오는 동반자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1: 한국 음악 프로젝트 20주년
2: 화이팅!
3: 21세기 최고!
4: 그래서 좋은 무대 다 같이 만들어갔으니 최대한 같이 할 수 있을까요?
5: 가위바위보!
6: 4번!
5: 10번!

0: 아침 니끼리 폭풍처럼 달려 시련마저 내려온다.
1: 얘가 바이올린 치고 다이아몬드 치고 아 먹네.

0: 야, 정말 그야말로 10팀이 2026년 상반기를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오늘 정말 멋진 무대를 보여준 10팀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 오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1월 말에 접수를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 작년부터 음악을 준비하셨겠죠.
0: 그렇죠.
1: 3월에 1차 예선, 4월 2차 예선을 거쳐서 오늘 본선 10팀이 정말 뜨거운 무대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0: 그렇습니다.
1: 그동안 또 고생했던 시간들이 아마 스쳐 지나갈 텐데요. 이미 무대는 마쳤기 때문에 이제 긴장감을 좀 내려놓고 결과를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긴장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오늘도 특별한 무대가 지금 준비되어 있죠?
0: 그렇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대상을 수상한 오름새의 축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름새는 전통 연희를 기반으로 음악과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연희 밴드인데요. 정말 독창적이면서도 흥겨운 무대로 많은 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1: 저도 직접 무대에서 뵌 적이 있는데,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0: 아,
1: 아주
0: 맞아요.
1: 강렬한 울림이 있는 곡입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0: 제19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대상곡, 때로 함께 만나보시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오름세와 삼산 선배들이 함께한 합동 무대였는데요.
1: 네.
0: 어떠셨어요?
1: 아, 꽉 찬 무대의 여운을 좀 더 느끼고 싶거든요. 다시 네.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 시상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시상식에 앞서 시상 내역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1: 네,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려상 레팀에게는 상금 200만 원과 국악방송 사장이 수여하는 상장과 상패가 주어지겠고요. 동상 두 팀에게는 상금 300만 원, 국악방송 사장이 수여하는 상장과 상패를 드리겠습니다.
0: 네, 은상도 두 팀입니다. 한 팀은 국립국악원장상을, 그리고 다른 한 팀은 국악방송 사장상을 받게 되고요. 상금 500만 원과 상패, 그리고 상장이 수여됩니다.
1: 그리고 금상과 대상은 각각 한 팀인데요. 금상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상장과 상패, 그리고 상금 800만 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영예의 대상에게는 대통령상과 상패, 상금 1500만 원이 전달되겠습니다.
0: 네. 자, 굉장히
1: 떨리겠어요.
0: 떨리고요. 저도 떨리는데요. 네. 오늘 멋진 무대를 보여준 10팀의 참가자분들을 모두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1: 자, 시상은 진행을 해야겠죠.
0: 네.
1: 동상을 발표하겠습니다. 동상은 두 팀이고요. 수상팀에게는 상금 300만 원과 국악방송 사장이 수여하는 상장과 상패가 수여되겠습니다.
0: 네, 역시 호명된 팀은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 국악창작곡 개발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동상 참가번호 4번 조선 버전, 참가번호 8번 판도라 축하드립니다.
1: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0: 네.
1: 동상 시상은 김은하 국악방송 사장 직무대행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자, 먼저 조선 버전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으로 나와 주시죠. 동상입니다. 조선 버전. 위는 2026 국악 창작곡 개발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6년 6월 12일 국악방송 사장 직무대행 김은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동상 수상한 조선 버전이었습니다.
0: 축하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동상을 시상하겠습니다. 판도라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1: 네, 시상하겠습니다. 동상 판도라,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2026년 6월 25일 국악방송 사장 직무대행 김은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자, 판도라팀, 오늘 마키아라는 곡을 선보였잖아요.
1: 정말 네.
0: 전투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아주 강렬한

0: 음악을 들려주셨습니다.
1: 동상을 수상한 두 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시상을 해주신 김은하 국악방송사장 직무대행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은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상은 두 팀인데요. 한 팀은 국립국악원장상 그리고 한 팀은 국악방송사장상을 받게 되겠고요. 상금 500만 원 그리고 상장과 상패가 전달되겠습니다.
0: 네. 자, 은상 두 팀을 발표하겠습니다. 역시 호명된 팀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2026 국악창작곡개발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은상 참가번호 6번 이사인, 참가번호 9번 비랑 수상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네, 와, 엄청난 또 응원단의 환호가 터지고 있는데요. 네. 이사이와 비랑 두 팀이 은상의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시상은 국립국악원 서승미 원장님 그리고 국악방송 김은하 사장 직무대행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국립국악원장상부터 시상하겠습니다. 서승미 원장님 무대 중앙에 나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0: 자, 먼저 이사이 팀부터 시상을 하겠습니다.
1: 상장 은상 이사이. 위는 2026 국악창작곡개발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6년 6월 25일 국립국악원장 서승미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사이는 감돌아든다라는 곡을 들려주었는데요. 아직까지도 뭔가 폭포수 아래에 있는 것 같은 어떤 청량감,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1: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시상을 해주신 서승미 원장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은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이번 시상에는 국악방송 김은하 사장 직무대행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은하 사장 직무대행님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은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비랑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2026년 6월 25일 국악방송사장 직무대행 김은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오늘 적토마라는 곡을 들려줬잖아요.
1: 네.
0: 오늘은 정말 이 적토마의 음악을 통해서 해금의 재발견을 했습니다.
1: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호명이 안 된 팀 몇 팀 남았나요?
0: 두 팀 남아 있습니다.
1: 두 팀 남았습니다. 네.
0: 예.
1: 어떤 팀? 네. 와. 열기가 뜨겁습니다.
0: 자, 이제 단 두 팀만이 남아 있고요. 네. 남은 팀이 금상과 대상을 받게 됩니다.
1: 네.
0: 굉장히 떨리겠죠.
1: 아, 예. 굉장히 떨리는 마음을 안고 한번 무대에 앞쪽으로 모셔 볼까요? 네, 게오즈 밴드와 적감 두 팀 무대 중앙으로 오시겠습니다.
0: 자, 너무 떨리겠지만 그래도 네. 예, 한편으로는 또 무대를 끝냈기 때문에 네. 속이 후련한 마음도 들 것 같아요. 저희가 발표를 하기 전에 네.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우주 밴드.
2: 네. 예,
0: 어젯밤에 좋은 꿈 꾸셨나요?
2: 어젯밤에 무난히 잤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예, 꿀잠 잤고요.
0: 네.
2: 네. 네, 상쾌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생각보다 오. 좋은 결과가 나와서
1: 네네
0: 그래요.
2: 홀가분하고 좋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0: 좋다.
1: 네.
0: 자, 그러면 적감 팀은 또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3: 한 팀씩 호명될 때마다 엄청 떨리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운이 좋게 또 금상 대상 이렇게까지 또 오게 되어서
0: 네.
3: 정말 영광입니다.
1: 적감은 팀명에 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감으로 봤을 때 적감 팀은 오늘 대상일 것 같나요?
3: 당연히 대상이죠.
1: 네.
0: 자신감. 떨리긴 하지만 자신감을 보여줬고요.
1: 이런 게 또 젊음이죠.
0: 맞아요. 네. 저희가 근데 또 매년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1: 아, 그런가요?
0: 상금을 받으면 오. 어디에 쓰게 될지
1: 궁금합니다.
0: 궁금합니다.
3: 현금으로 다 뽑아서 한번 뿌려보고 싶습니다.
1: 우와. 개우주 밴드 팀은요?
2: 뭐 낭만을 선택하셨다면 저는 현실적으로
1: 네.
2: N분의 1 하고 팀 공급 나눠서
0: 그렇죠. 예.
2: 팀의 발전을 위해 쓰겠습니다.
1: 네. 와.
0: 예.
1: 팀 색깔도 굉장히 다르고 과연 이 두 팀 중에 어느 팀이 대상이고 어느 팀이 금상일지
0: 네.
1: 결과는 저희가 이미
0: 알고
1: 있죠. 네. 자, 발표를 한번 해볼까요?
0: 발표는 대상 수상팀부터 하겠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호명이 안 된 팀은 자동으로 금상을 받게 되고요. 시상은 금상부터

0: 하겠습니다.
1: 자, 그럼 대상 한번 발표해 볼까요?
0: 그럴까요? 2026 국악창작곡 개발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
1: 영예의 대상! 참금으로 5번 깨워진 밴드 축하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0: 네, 두 팀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금상부터 한번 시상을 진행해볼까요?
1: 네, 이번 시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이용신 예술정책관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이용신 예술정책관님, 어서 오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자, 금상 적감팀 무대 중앙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지게 오늘 금상을 수상하셨고요. 시상을 네. 진행하겠습니다. 상장 금상 적감 위는 2026 국악창작곡 개발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6년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희영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오늘 금상을 수상한 적감팀은 비나리라는 음악을 들려주었죠.
0: 네, 많은 분들에게 감동이 쌓여지는 멋진 음악을 앞으로 많이 보여주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1: 네, 이제는 대상을 시상하겠습니다.
0: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 최초의 대통령상이 되겠습니다.
1: 네,
0: 시상하겠습니다. 개우주 밴드 위는 2026 국악 창작곡 개발 제20회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6년 6월 25일 대통령 이재명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상금 1,500만 원 그리고 대통령상의 상장 그리고 상패까지 수여가 됩니다. 네.
0: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이용신 예술정책관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1: 자, 그러면 자. 오늘 대상을 수상한 우리 개우주 밴드와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0: 네. 자, 처음으로 대통령상 받으셨으니까 소감 한마디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2: 되게 지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약간 뜨거운 그게 무언가가 네. 있습니다.
1: 아니 사실 오늘 무대를 위해서 또 긴 시간, 긴 여정을 함께 해온 멤버들일 텐데요. 기분 좋고 즐거운 순간만 있었을 것 같진 않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힘든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일까요?
2: 이게 사실 음악을 만들다 보면은 각자 이 아티스트적인 이게 다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1: 네.
2: 의견 충돌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면은 이제 싸움까지 안 해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고비를 넘기고 넘겨서 결국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아, 예. 정말 인상적이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0: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저는 이 10팀의 무대를 보면서 네. 젊은 국악인들의 음악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1: 아, 그래요.
0: 앞으로 펼쳐나갈 음악은 또 어떤 색깔일지 기대가 되고 네. 좀 여운이 깊게 남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긴 시간 수고해 주신 우리 심사위원분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0: 네. 그리고 내년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이제 2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니까
1: 네.
0: 내년에 펼쳐질 본선 무대도 또 많은 관심과 기대, 응원,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자, 오늘도 정말 멋진 음악들을 저희가 선물 받았는데요. 우리 음악의 전통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엿본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한국말에 또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돌이라 대벌짓고 대구나 배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홍감.
3: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흘러 흘러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사머리 방장건을 흥보제비가 봉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꼭 좋은 승지 강산만 찾아다니면서 나오던 것이었다.

0: 놀아 업고 놀자. 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수의 음악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돌고 돌아가는 길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박씨를 물고 또 흥본의 집으로 날아드는 제비의 여행 경로가 돌고 돌아가는 길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돌고 돌아가는 길을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음악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을 만들면서 내가 도달하고 싶은 국악의 신세계를 향해서 걷고 있습니다. 오늘 국악 아지트의 첫 번째 게스트 역시 자신만의 음악의 신세계를 찾아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최재명 씨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1: 살아도 같이 살아요. 죽어도 같이 죽어요.

0: 네, 어서 오세요, 최재명 씨.
1: 안녕하십니까.
0: 아,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1: 네, 요즘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또 뮤지컬도 하고
0: 네.
1: 또 이제 콘서트는 끝났지만 계속 네. 스피노프 방송으로 계속 방송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0: 아, 우리가 저희가 인연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재명 씨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또 이제 학교에 출강을 했었는데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작품도 같이 하고 또 그런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지금은 어쨌든 다양한 활동들을 또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또 트로트 가수로서 활동들을 또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에 대한 어떤 꿈이 있었나요?
1: 뭔가 트로트 가수로서의 꿈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판소리 전공할 때에도 노래를 계속 너무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이게 변성기를 겪고 나서부터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대학생 때에도 꾸준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소리를 하면서?
1: 네. 그래서 또 음악을 아예 그만두려고 하던 참에 정말 마지막으로 딱 그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섭외 전화가 왔길래
0: 네.
1: 정말 그냥 다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도전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정말 노래하고 싶은 마음으로 딱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1: 네.
0: 그 노래를 하면서 이제 소리를 전공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의 갈등들이 분명 존재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본인한테 가장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던 그 판소리 그리고 또 판소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어떤 또 고수의 역할, 고수라는 거를 또 하면서 대회도 나갔단 말이죠.
1: 맞습니다.
0: 근데 또 좋은 결과가 있었고 또 입상을 하게 됐고 한데 네. 또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의 소리에 대한 생각이 또 반대로 들지 않는지 좀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1: 정말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0: 네.
1: 판소리라는 그 장르가 저는 너무너무 무서웠고
0: 네.
1: 트라우마였고
0: 그래요?
1: 그래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제가 다른 장르에 가서 부딪혀 보니 그래도 이 소리를 했었던 그 배움의 시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했었던 것 같고 이제는 더더욱 그 국악을 하시고 또 판소리를 전공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존경과 리스펙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0: 네.
1: 사실 저는 김준수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0: 네.
1: 그러지 못했지 않습니까?
0: 제가 뭐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1: 김준수 선생님이요.
0: 선생님, 선생님 되게 낯선데?
1: 어쨌든 기회만 주신다면
0: 네.
1: 제가 판소리도 너무너무 하고 싶고요.
0: 네.
1: 근데 다만 제가 지금은 트로트 가수로서는 어쨌든 오디션을 통해서 좋은 성적이 있었고 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소리꾼으로서의 제목으로 봤을 때는 한참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항상
0: 누구든 다 부족해요. 나도 부족하고 사실 자기가 자기네 자신의 이제 소리를 오래 해왔지만 내 소리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없을 거예요. 지금 명창 선생님들도 사실 계속 평생 공부라고 생각하시면서 내 소리에 대한 어떤 경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 또한 아직까지도 평생 학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다른 장르도 해보기도 했고 사실 또 재명 씨가 지금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주 트로트라는 장르를 제가 또 한번 도전해봤던 시기가 분명 존재했었잖아요. 저는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예술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것도 경험해보고 다양한 장르들을 접해보면서 그 길 또한 쉽지 않다. 그래서 재명 씨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젊은 소리꾼들이 어떠한 길을 걸었을 때 조금 더 멀리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판단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아. 그리고 또 물론 본인이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 내가 조금 더 이 길을 어떤 길이든 멀리 보고 달려갈 수 있다라면은 나는 어떤 것이든 해내지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교수님한테 혼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0: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약간 그 뭔가 우리 학생과 뭔가 선생님으로서 만났던 그때 그 시간으로 갑자기 돌아온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절대로 학교 나가서 뭐 재명이에게 막 이렇게 다그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1: 맞습니다. 다그친 적은 없으시고 뭔가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 배고프지 않냐 밥 먹으러 갈까라고 하신 적은 있어요.
0: 왜냐면 소리는 또 밥심이잖니. 그렇기 때문에 밥은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야.
1: 맞습니다.
0: 약간 그러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도 같이 함께 동시에 고민해 보면서 앞으로의 길을 걸어간다라면은 그게 트로트든 사실 판소리든 북을 치는 고수의 역할이든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명 씨의 앞으로의 활동들이나 그런 걸어가는 길들을 되게 응원하면서 어떤 길이든 지치지 않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저도 판소리 학습할 거고요.
0: 아니 거기가 판소리해라고 해서 아, 네. 얘기한 건 아니고
1: 이게 뭔가 제가 소리꾼으로 활동을 하겠어 보다는 그냥 어쨌든 국악을 전공했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이런 전통 소리를 또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은 항상 아직도 담고 있어서 꼭 학습을 해서 소리도 잘하고 또 트로트 할 때도 이런 우리나라의 소리를 잘 접목시켜서 네. 그런 거를 융합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는 게 저도 최종 목표이긴 합니다.
0: 네, 이제 재명 씨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넓혀가기 전에 창극 작품도 참여했었고요. 네. 남성 창극이라는 살로메라는 작품에서 또 같이 함께했었고, 그리고 또 트로트 가수로 또 활동을 하면서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또 도전하게 됐어요. 그 뮤지컬은 어떤 작품인가요?
1: 정말 그 창극과는 좀 다른 분야이기도 한데요. 걸프렌드라는 작품이고 네. 뭔가 남자 학생들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고요. 배경은 미국이고 네. 락을 중심으로 하는 뮤지컬이다 보니 네. 제가 이제 도전할 때 좀 힘들긴 했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니까 제가 국악을 했었던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국악도 어떻게 보면 약간 락 발성과 비슷한 그런 소리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네.
0: 그러면은 앞으로의 어떤 활동들을 또 계획하고 계십니까?
1: 지금 당장 저의 생각은 사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네.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많이 존재를 한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들어오는 대로 다 할 생각입니다. 정말 왜냐하면 저에게 이렇게 기회라는 게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오디션도 그랬지만 이렇게 사람은 언제나 기회가 오는 것 같고 또 간절하면 어떻게든 다 성공할 수 있는 게 이런 삶인 것 같습니다. 아직 삶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장르든 다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걸 도전할 생각이고요. 지금 당장은 우선 하고 있는 노래에 대해서 조금 더 디벨롭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어쨌든 소리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다양한 무대들을 통해서 또 최재명 씨의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앞날을 항상 저도 같이 함께 응원하면서 무엇보다 또 건강이 제일이니까
1: 건강하십시오.
0: 항상 건강 챙기면서 열심히 활동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1: 저도 선생님 어디서든 보고 있습니다. 연락은 자주 못 드리지만
0: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
1: 항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0: 아무튼 바쁜 와중에 이렇게 김준수의 아지트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아프지 않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묵묵히 걸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제가 사실 국악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고수로서 북을 치러 왔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또 국악방송에 오게 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특히 저희 김준수의 아지트 채널이 국악방송 넘버원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는 저의 바람입니다. 소리에 대한 사랑은 저는 여전하고요. 국악방송 너무 많이 청취해주시고 시청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여러 장르에서 다양하게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또 최재명 씨가 이렇게 왔는데 그냥 보내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김준수의 아지트에 왔으니까 우리 재명 씨의 소리 한 대목 듣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단가, 사철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1: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 곧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잃었니 오날 백발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줄 아는 품을 반겨 흔들 쓸데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 사풍 요란해도 체적얼개를 피지 않는 황국 단풍도 어떠헌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 천찬바람에 백설만

0: 전 세계가 되고 보면 월백 설백 1700원이 모두가 백발이 퍼시로구나. 무정 세월은 터덕없이 흘러있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치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1: 다 좋지.
0: 어하 세상 번님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1: 그러지.
0: 인간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재여면 단 40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풍방산 저는 흙이로구나. 사후에 만반친수는 풀요 생전에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월아 세월아 세월아.

알아. 가는 세월 어쩔거나 늘어진 개수나무 틀이다 대랑 매달아 놓고 꼭꼭 투식하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와 몽 못 얻는 놈 차례로 잡으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와 서로 모아앉아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거드렁거리고 지내보세.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우리들의 아지트, 김준수의 아지트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앞에서 만나본 최재명 씨가 자신만의 음악의 신세계를 찾고 있다면 이번에 만날 분은 이미 국악의 신세계를 발견한 분입니다. 파격적인 무대 그리고 힙한 음악으로 우리 민요를 가장 트렌디하게 만들고 있는 분이죠. 자신이 곧 장르이자 새로운 세계가 된 아티스트 이희문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이문과 오방신과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잠시 이문 씨 자리해 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와, 무대 진짜 오늘 진짜 또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무대였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의상이 아 진짜로 또 아지트에 처음 오신다고 오늘 이렇게 장미 의상을
1: 맞아요,
0: 오셨어요.
1: 새로 맞췄어요.
0: 저에게 주시려고 이 장미 한 백송이죠 지금 백송이.
1: 축하해요.
0: 아까 무대도 보니까 약간 레트로의 감성의 음악에.
1: 예,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도화 타령이라는 곡을 네. 약간 어머니들 이제 관광버스가 지금 막 이렇게 춤추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더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제가 보면서 네. 아, 뭔가 그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레트로 감성이면서 뭔가 이렇게 다들 어울려서 막 이렇게 춤출 수 있는 그런 노래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죠.
0: 아, 아까 무대에서 보는데 저도 같이 들어가서 춤추고 싶더라고요.
1: 오시지.
0: 그게 이게 다 뭔가 이문만의 진짜로 항상 그 무대를 보면서 관객들도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흥을 가지고 있어요. 참 그게 이문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자 강점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우리의 국악에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원동

0: 효과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1: 너무 가찬이시네요.
0: 그래서 그런 컨셉과 그런 음악들이 어떻게 보면 국악계의 수식어가 있잖아요. 국악계 이다나, 뭐 조선의 아이돌, 뭐 B급 소리꾼, 뭐 한국의 레이디 가가, 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식어가 진짜 많은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0: 되게 의외네요. B급 소리꾼 왜요?
1: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이 전통 음악이 언젠가부터 뭔가 되게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고 다하기 좀 이렇게 막 어려운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뭔가 제가 음악을 조금 이렇게 좀 쉽고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오게끔 하는 어떤 좀 B급으로 내렸다. A급인데 원래. 그런 의미에서 그 B급 소리꾼을 저한테 누가 붙여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기분 나빴거든요. 네. 내가 왜 B급이야? 그랬는데 이런 의미로 바라볼 때는 조금 편하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게끔 했다라는 의미에서 그 B급 소리꾼이 좋더라고요.
0: 아닌데 저는 생각했을 때 AAA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급.
1: 그러니까 제가 B급 소리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네. 계시니까 너무 좋죠.
0: 어찌 보면은 전통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국악계 전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또 이런 시선이라고 해야 할까?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댓글들에 더 민감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1: 근데 저는 그 아무래도 미디어보다는 그 공연장에서 관객분들을 직접 만나는 게 더 익숙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네. 한두 해 해온 게 아니라 오래됐잖아요. 그걸 네. 계속 꾸준히 이렇게 밀고 가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관객분들이 여성분들이 거의 주였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남자 중년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 저게 뭐가 이유가 있겠지. 그냥 이유 없이 제가 저런 미쳐서 저런 건 아닐 거야. 네. 이렇게 다가오시고 이렇게 궁금해 하셔가지고 와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아, 이거 역시 오래 해야 되는구나. 네. 뭔가를 할 때 1년은 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 이걸 꾸준히 뭔가를 설득시키는 데는 시간이 오래 네. 걸린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죠.
0: 사실 이제까지는 정말 수많은 많은 무대에서 다양한 컨셉트로 섰는데 그 다양한 어떤 기발한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감, 그런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1: 원천이라는 거는 사실 뭐 특별히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그 좀 전에 뒤늦게 시작했잖아요. 네. 전통음악을 경기미연을 뒤늦게 시작하면서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힘든 일들이 있죠. 네. 아무래도 이게 경기미녀는 더더군다나 이제 여성 위주의 장르다였기 때문에 네. 제가 시작했을 때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 어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원인을 찾고 그런 것들이 뭔가 공연 소재가 다 되고,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뭐 멀리서 뭐 어디 뭐 소설책에서 뭐 막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제 주변에 제 이야기들 가지고 다 뭔가 공연으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연극을 하시는 분이나 네. 막 이렇게 준수 씨 같이 이렇게 막 그런 소설이나 막 이런 작품 속에 어떤 캐릭터를 네. 맡는 그 역할을 네. 하는 배우님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제 얘기밖에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남 얘기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네. 이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네. 제 자신은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네네. 제가 또 제 마음대로 막 해도 되잖아요. 누가 뭐라 그럴 거야.
0: 가장
1: 내가 이렇다는
0: 나답게.
1: 그러니까
0: 나다운.
1: 그래서 제 얘기가 그냥 다 소재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0: 또 어찌 보면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보인다는 게 사실 네, 또 쉽진 않아요.
1: 그렇죠. 용기가 필요하죠.
0: 그렇죠. 용기가 네, 진짜 필요하죠. 네, 네. 근데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관객들에게 더 진정성과 그 진심이 닿는 것 같기도 해요.
1: 네, 그러니까 그게 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뭐 이렇게 저 자신을 막 포장한다고 해서 네. 뭐 그렇게 대단히 포장이 잘 되는 그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그 솔직함이 저에게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네. 그게 가장 뭔가 준수 씨 말처럼 이게 잘 다가가는 것 같아요.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0: 저도 제 얘기를 막 꺼내보고 싶다. 그리고 제 네.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사실 속에서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런 무대를 한번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막 샘솟는 것 같기도 해요.
1: 근데 맞아요. 그거는 옆에서 누가 응원해주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옆에서 자꾸 말리거든. 그러면 안 돼. 이게 뭐 망가질까 봐.
0: 또 이제 어떤 컨셉과 어떤 그런 생각들로 이 무대에 서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지만 가장 희문, 이문, 다운 무대들을 항상 무대를 만드시는 것 같아서 그 점에서도 항상 존경스럽고 그리고 앞으로의 또 이문의 무대가 더더욱 기대가 되고 사실 그렇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또 가장 옆에서 지켜보셨던 어머니 고두랑새님께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 저희 어머니는 싫어했죠. 예,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한복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저의 끼를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해줬던 분이 이제 안은미 선생님이었고 네. 또 누구보다 또 지지를 해줬었던 게 또 이추인 선생님이셨어요.
0: 네.
1: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돈으로 응원을 해주셨고
0: 혹시 돈 많이 가져다 쓰셨나요?
1: 많이 가져다 썼죠. 기둥뿌리 뽑았죠.
0: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고주랑 선생님께서 옆에서 지켜보는 아들의 모습이 맞아요. 진짜 염려도 많으시고 누구보다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너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사실 응원해 주신 분이시죠?
1: 그러면 지금은 뭐 제 앞에서는 막 뭐 좋다 뭐 이런 얘기 잘 무뚝뚝한 분이라 경상도 분이라 얘기를 안 하시지만 네. 이제 건너 얘기를 이제 듣죠. 뭐 학생들이나 막 이렇게 맨날 선생님 자랑하신다고 힘이 네. 잘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0: 네. 그러니까
1: 제 앞에서는 안 해도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시더라고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굽힐 생각은 없으신 거죠?
1: 제가?
0: 네.
1: 뭐 이제 굽힐 게 뭐가 있어? 다 했는데 뭘 더 굽혀야 될 게 뭐가 있어?
0: 어쨌든 이문의 음악의 뿌리는 사실 경기민요잖아요.
1: 네.
0: 경기민요다 보니까 저도 사실 남도 소리 그리고 우리의 판소리를 하고 있지만 경기민요도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무대에서 경기민요를 부를 일은 없겠지만서도
1: 왜 없어 부르면 되지?
0: 한번 해볼까요?
1: 해봐.
0: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1: 잘한다.
0: 이렇게 약간 뭔가 이 소리의 방향과 길이 조금 달라도
1: 맞아.
0: 그래도 같은 국악이라는
1: 맞아.
0: 장르 안에서 그런 것들을 구분 없이 또 무대 위에서 한번 우리 경기민요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언제 한번 저랑 같이 함께 과감하게 한번 좋아요. 어떨까요?
1: 하고 같이 했었잖아.
0: 근데 그거는 그때는 약간 전통
1: 네,
0: 복색과 전통의 무대였잖아요. 사실 또 욕심 나는데요. 오늘 이 보니까 이 꽃이랑 너무 잘 어울려. 누가 꽃이야?
1: 질세라.
0: 지지 않을세라.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전통 소리, 그러니까 전통의 우리 경기민요의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죠. 오늘 사실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이런 밴드와 함께하는 공연,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남창 전집이라는 또 네. 공연을 통해서 네. 얼마 전에 관객을 네. 만나셨잖아요. 네. 그 무대도 좀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그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그 공연은 이제 경기민요의 대표적인 민요 중에 이제 노래가락 창부타령이라는 곡이 있어요.
0: 네.
1: 근데 이 노래가락 창부타령은 이제 무가의 선율에 무가와 선율의 가락에 예전에 평시조나 장영시조들을 이렇게 얹어서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들이 굉장히 소울이 짙은 곡이란 말이죠.
0: 네.
1: 그러니까 하는 사람의 역량도 필요하고
0: 네.
1: 그래서 이제 남창전집이라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민요하시는 여자 선생님들이 남겨놓은 음원인들이나 이런 건 많지만 남자 선생님들이 한 음원들은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0: 네.
1: 그래서 남자들끼리만 노래가락 창부타령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0: 네.
1: 그래서 이제 이채연이라는 친구랑 정준필이라는 친구 지금 이제 20대 너무 소리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공연을 했죠. 같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 저 친구들과 내가 다른 점이 뭘까? 노래가락 창부타령을 했을 때
0: 네.
1: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저도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0: 네.
1: 뭔가 생기 발랄하고 뭔가 막 에너지 넘치는 또 그런 것과 이제 저는 이제 한 풀 꺾였잖아요.
0: 아,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거 아니야? 많은 후배, 그러니까 지금 또 경기민요를 배우고 있는 아주 밑에 후배들과 같이 함께 만드는 무대이기도 하잖아요. 야, 내가 경기민요가 어떤 건지 보여줄게.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1: 경기민요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보다 네. 저는 이제 그 노래의 가사들이 네. 그래도 뭔가 삶의 경험을 좀 네. 해보고
0: 맞아요.
1: 사랑도 많이 해보고 이별도 많이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치들이 있어야 그 가사를 읊조릴 때 그 네. 힘이
0: 맞아요.
1: 생긴다라는 거를 조금 그 차이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0: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1: 그게 정말 중요해요.
0: 익어가는 과정. 네.
1: 왜냐하면 그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네. 제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저희 선생님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다 다른 거예요.
0: 네.
1: 같은 가사라도 네. 다 이거를 다른 감정과 다른 그 자기만의 경험치로 부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0: 와, 정말 엄청난 일을 국악해서 큰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1: 저한테도 되게 그런 뭔가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가 나를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이 친구들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다른 지점일까? 이런 저도 무섭잖아요. 사실 못 보여주면 어떡해.
0: 이것 또한 자신을 위해서네요. 그러면
1: 그치.
0: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 근데 사실 이제 또 그 무대가 진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 무대를 이제 오늘 여기 무대에서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노래가락과 창부타령 와 빨리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남창전집에서 부르셨던 노래가락과 창부타령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국악 신세계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누군가는 묵묵히 길을 찾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과감하게 그 길을 넓혀서 국악의 신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이라는 단단한 대지 위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음악 세계가 펼쳐지길 바라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0: 경제총조사가
1: 당신의 사업을 업!
2: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가 AI 인재 교육 확대로
3: 혁신기 업!
4: 로봇 활용 데이터가 로봇 산업 지원 확대로
5: 자영 업!
0: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6: 내 경쟁력이 업됩니다.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0: 안녕하십니까. 네, 제2회 국악의 날 국악 주간을 맞이하여 국악의 공공재적 가치를 확립하고 공교육 분야 국악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6 국악주간 정책 세미나 공공재로서의 국악의 가치와 공교육 활성화 전략의 일부를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작년 연구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공공재로서 국악의 가치와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이고요. 이 주제에 맞춰서 이제 발표와 이제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이걸 전체적으로 이끌어주실 자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악의 날, 사실은 국악진흥법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해서 만든 그런 날이고, 그리고 그걸 맞아가지고 국악인 그리고 국악인들 옆에서 또 도와준 사람, 그리고 국악을 듣는 모든 국민들, 그리고 특히 여기 오늘 세미나에 오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국악의 날을 제가 축하드리면서 이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악이 그냥 하나의 예술 장르를 떠나서 공공재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냥 공공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공재로서 의미를 좀 찾고, 그거에 대해서 또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방향이 있는지를 들어보는 그런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제는 유사원 K아츠 크리에이티브 대표님의 국악의 공공재적 위상 성립과 정책 활용 방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원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예종 유사원이고요. 사랑하는 국악이 조금 더 많은 시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어떤 위상을 좀 만들어보자고 했던 연구였고요. 하는 내내 연구원들도 마치 우리 것을 칭찬하는 일은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내내 좀 기쁜 마음으로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서 발제를 시작하겠는데요. 국악의 공공재적 위상 정립과 정책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드릴 텐데, 시작과 더불어서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 다시 국악을 말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인데요. 이 질문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가 지금 직면한 어떤 깊은 곤혹,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잃어가고 있고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민적, 문화적 자기 진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본 발표의 부제 민족 유산을 넘어 모두를 위한 사회적 가치로라는 이 발제가 국악은 더 이상 민족이라는 단일 정체성의 외피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 국악은 어떻게 보면 모두의 것, 즉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베냐민, 문화연구자라면 많이 아시는 분인데요. 역사 철학 태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역사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본래 어떠했는가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험의 순간에 번쩍이는 기억을 붙잡는 것이라고 의미하죠. 국악을 향한 우리의 시선도 같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좌측에 전통적 개념이 보이실 텐데요. 그동안 우리가 국악을 어떻게 다루었는지가 굉장히 정직하게 적혀 있습니다. 국가유산, 무형문화재, 민족정신의 실체, 이 모든 표현은 사실은 박물관적 시선을 공유합니다. 즉 국악을 시간의 화석으로 다루어왔다는 뜻인 거죠. 보호의 대상, 계승의 의무, 원형의 보전, 이 언어들은 분명 필요하지만 동시에 무엇인가를 조용히 배제해왔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살아가는 국민 그리고 시민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개념이 보이실 텐데요. 새로운 개념, 즉 공공재로서의 국악, 이번 연구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개념의 국악입니다.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하는 실천적 자산, 그리고 국민 모두를 위한 공통의 자산, 핵심은 이 비경합성, 비정제성이라는 이 경제학적 이 두 수러가 국악에 부여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로 국악이 법제도 콘텐츠의 공익적 활용이라는 새로운 작동 방식을 획득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마 2020년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에 이날치 밴드랑 앰비규어스가 했던 필더 리듬 오브 코리아라는 그 영상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예시가 어떻게 보면 그게 보존의 결과인지 활용의 결과인지에 대한 우리의 반성이 조금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제를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공공재라는 개념을 처음 학술적으로 정초한 학자가 폴 세면스라는 학자인데요. 공공지출의 순수 이론이라는 굉장히 짧은 논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학자가 말하는 시장이라는 것은 결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재화의 존재를 증명하면서 국방, 치안 등대와 같은 사례를 들었는데요. 전통적 사례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21세기로서의 확장이 되어가면서 공공재 개념은 새로운 외연을 갖게 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엘리너 오스트롬 학자가 말하죠. 공유 자원 이론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요. 공공 가치가 그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시장 바깥에서 시민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확장의 개념인 거고요. 해서 국악은 한 사람이 듣는다고 다른 사람의 몫이 줄어들지 않는 비경합성이 있고, 어떤 국민이 출생지, 소득, 신분에 따라서 향후에서 배제되어야 할 정당한 이유도 없다라는 비배제성이 있습니다. 이 두 조건은 사무엘슨이 말한 정의한 순수 공공재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국악을 공공재라고 부를 때 우리는 단지 배제할 수 없다는 소극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규범적 명제, 그 명제가 사회 문제 해결의 매개체로서 작동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실천적 명령을 함께 선언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제부터 공공재로서 국악 개념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배경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론적 기반으로서 권리로서의 문화기본법입니다. 2013년에 이 법이 제정이 됐죠. 한국 문화정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PT에도 있지만 2조와 4조에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등에 관계없이 문화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문화했습니다. 이 조항이 갖는 무게는 우리는 충분히 가늠해야 합니다. 이것은 문화가 이제는 시혜에서 권리로 격상된 순간이고, 국가가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시민이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화기본권은 곧 인간의 역량, 즉 역량이라는 것을 감각, 상상, 사고를 보장하는 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슬라이스에 보면 두 기둥이 보이시죠. 차이로서의 문화권, 그 다음에 접근과 참여로서의 문화권, 사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 차이가 보호되지 않으면 다양성은 사라지고, 접근이 보장되지 않으면 평등은 허구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국악원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24년이었던가요?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던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장애인들 대상으로 모두의 국악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어머니가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음악을 한다라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그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고 그걸 듣는 어머니가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야말로 문화 기본권이 살아있는 얼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이론인데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입니다. 1970년대 인권 담론은 두 갈래로 좀 분화가 되죠. 시민 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이 두 가지가 문화를 권리의 영역으로 호명한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94년 WTO 체제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위기가 좀 닥치죠. 문화가 자유무역 상품으로 환원될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프랑스가 결과적으로 주도해서 문화적 예외를 외쳤고, 그 결실이 2005년도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증진 협약입니다. 협약 전문에 이런 내용이 있죠. 문화적 다양성은 인류 공동의 유산이며 살아있는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서 모든 사회의 정체성과 결속의 원천이다. 한국이 이 비준한 이 협약은 우리에게 국악의 보호와 지능이 단순한 민족적 의무가 아니라 인류적 책무임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 국악을 지켜야 하고 또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 메시지가 전달해 주는 거죠. 현장에서 아마 그 예를 좀 찾는다면 2022년 11월일 거예요. 아마 그 모로코에서 유네스코 무형유산 정부 간 위원회 했을 때

한국의 탈춤을 인류무형유산으로 대표 목록에 등재를 했고 24년에는 한국의 장담극인 문화도 등재가 됐고 현재 한국은 총 23건, 공식적으로는 또 22건이라고는 하는데 숫자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개수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자부심인과 동시에 인류의 자산으로 격상된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이론적 기반인데요.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운영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를 지금부터 얘기할 텐데요. 정치적 민주주의는 한 사람 한 표, 경제적 민주주의는 기회의 평등을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문화민주주의는 그보다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문화를 누리는 민주주의를 넘어서 민주주의로서의 문화를 지향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말은 시민이 단순히 문화를 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문화를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세 톱니바퀴가 있는데요. 문화의 자율성, 다양성, 공공성, 이게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문화민주주의가 가동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이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던 팔길이 원칙이라는 내용인데요. 1945년에 영국에서 아트카운실에서 설립을 하면서 처음 명문화한 이 원칙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한 줄로 요약되는 그런 명시적인 명제입니다. 이 내용에서 결과적인 핵심 메시지라는 것은 국악 정책에 주는 함의는 굉장히 명료합니다. 국가는 국악의 토양을 비옥하게 가꾸어야 하지만 어떤 꽃을 피울지는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공공성을 보장하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공공재 국악 정책의 핵심 운영 원리입니다. 문화 기본권, 누구나 누려야 될 권리, 그 다음에 문화 다양성, 다름이 공존하는 생태계, 그 다음에 문화 민주주의, 공익 중심의 자율적 운영이라는 이 세 이론적 토대 위에서 국악을 공공재로 자리매김할 규범적 정당성이 완성이 됩니다. 국악은 단순한 과거의 유산을 넘어서 현재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창출하는 필수 공동체로 격상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결과적으로 국악이 공공재가 된다는 것은 국악이 바로 우리 사회에 놓인 어떻게 보면 공통세계의 일부가 된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이론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면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질문 내지는 실행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행정 목표와의 전략적 정렬로서 그 답을 조금 더 가까이 찾아갈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정부에서 국정과제는 총 23대 국정과제가 있고 문화 분야의 핵심 전략은 8번에 있습니다. 그 안에 103번이죠. K컬처 산업화, 그 다음에 전 국민 향유,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그 다음에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관광산업 기반, 미래지향적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6개의 과제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국악은 이 모든 국정과제에서 실천적 어떻게 보면 추진 동력으로 굉장히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K뮤지엄 표준화, 전통문화의 K컬처 지평 확대, 글로벌 관광특구 연계, 이런 모든 영역에서 국악은 사실은 고정값이지 변수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04번에 있는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이 한 줄 안에 사실은 이 연구에 굉장히 모든 메시지가 농축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국민이 누리고, 이거는 공공재성이겠죠. 그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이건 다양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K컬처, 이거는 국악의 자리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등가적으로 조금 매칭해보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국악은 K컬처의 변두리가 아니고 그 뿌리 음악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책, 이러한 정책과 맞닿을 세 가지 연계 전략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모든 철학자와 기후위기 관련된 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굉장히 다중위기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약간의 검증된 통계로 한국의 자살률을 많이들 얘기를 드시는데 10만 명당 우리는 아직까지도 26명으로 OECD 국가 중에 여전히 1위입니다. 그리고 WTO 2025년도 보고서를 또 보면 전 국민의 5분의 1이 외롭다고 느낀대요. 슬픈 현실이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굉장히 정서적 위기 한복판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 위기, 그다음에 기후 위기, 그다음에 사회 치유 및 정체성.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키워드들은 모두 국악이 노스텔지어가 아니고 테라피스트로서 호명되는 자리로 또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립국악원이 했던 현장 사례를 좀 예를 든다면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국악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고 특히 장애인, 청소년, 뭐 가족 국악 체험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국악이 정서적 치유에 얼마나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는지를 사실 국악원에서 굉장히 현장적으로 많이 증명해 오셨던 사례인 것이고요. 이러한 사례들이 어떻게 보면 오래된 미래로서의 국악의 가능성을 굉장히 시사하는 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소멸과 글로컬의 역설. 어떻게 보면 지역 균형 성장 발전과 K컬처의 확장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국악을 좀 더 연관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행정안전부가 늘 얘기하죠. 이제는 지역 소멸이 89개에서 더하기 18개 관심 지역까지 굉장히 이제 확대 이렇게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지역들에 대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는 연 1조 원 규모를 10년간 2022년부터 지원했으니까 31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구 감소 지역 다수가 굉장히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보유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이 연구가 굉장히 주목했던 지적입니다. 지역 소멸은 곧 무형문화 전승의 단절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단절로만 이어지면 안 되고 무형유산의 그거를 막고 한국 문화의 다양성으로서 키워나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좋은 조건을 또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장 사례로서 그런 걸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도의 울림산방, 뭐 안동의 하회마을의 하회별신구 탈로리 이게 이제 2022년에 등재가 됐고요. 정선 아리랑센터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이미 그리고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도 국악의 글로컬 거점화를 실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제 한예종에서 하고 있는 국악예술마을 조성사업도 본 사업이 어떻게 보면 흐름의 제도적 확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얘기하는 관광 3천만 시대의 차별화 자원 그게 뭘까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국악이라는 것이죠. 2026년 외국인 관광객이 3천만 시대라고 그리고 3천만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3천만 명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뉴욕에는 브로드웨이가 있고 빈에는 빈필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국악이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말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는 좀 소문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정책 연계 전략인데요. 지금 이제 시대가 얘기하는 AI 시대, 모두의 AI 시대인데요. 여러분께 좀 묻고자 합니다. AI는 국악에게 위협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 좀 느꼈던 바는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작은 기회가 아니고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5년인가요? 국악원에서 또 했던 사업 중에 뭐 과기부랑 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인가요? 같이 초고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 뭐 이런 것들을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 합주고 디지털 음원 데이터 구축이라는 사업을 착수를 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제 AI 음원 데이터 구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을 되고 있는데요. 이미 국가유산진흥원에서도 24년에 한국 전통문양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작권위원회도 25년에 종묘재료약 그다음에 택견 뭐 국악기 등 전통문화 AI 원천 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해서 AI는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거를 복원하고 새로운 결을 생성하는 동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AI를 통해서 우리는 접근의 한계를 단숨에 해체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 국악공연, 뭐 청각장애인을 위한 또 진동, 시각화 사물놀이, 그리고 비수도권 학생을 위한 VR 이런 것들이 되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의 이론과 뭐 실천적 사례들이 어떻게 보면 정원이고 시대가 토양이라면 사실 정책은 건축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정책을 제안을 한 세 가지로 저희가 좀 압축을 해봤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위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그다음에 증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치 확산 지표 개발 및 활용이라는 거를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이 세 정당성은 사실은 우연은 아닌 거죠. 법적 정당성, 합리적 정당성, 카리스마 정당성이라는 거를 사실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그 이론에 좀 바탕을 둔 거고요. 그래서 이 정당성을 법 운영 증거로 번역해 공공재, 국악 정책의 작동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법은 어떻게 보면 시대의 형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대가 바뀌었다면 법도 바뀌어야 한다라는 기조에서 법률 개정안들을 좀 제안을 드리는데요. 국악을 공공재로 법에 새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동체가 국악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다시 선언하는 행위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법을 개정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개정할 것인가, 2조에 이런 내용을 좀 넣으면 어떨까, 문화유산 공공재 개념을 도입하고 이거는 공공이익을 위한 보존과 활용으로서의 측면인 거고요. 6조와 15조의 기존에 있는 그 법령 안에 문화유산 가치 확산을 위한 공익적

지원 사업의 근거를 좀 명시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국악진흥법에 대한 내용에서도 1조에 국악의 사회적 가치 확산 목적을 좀 추가하고 2조 5조에 국악의 공공재 정의를 좀 신설하면 어떨까라는 내용을 본 연구에서 좀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지방문화진흥법에서도 2조에 지역문화 공공재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보존 기관에서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한 생활문화 거점으로서의 재정립 이런 내용을 좀 담으면 어떨까라는 걸로 제안을 드리고요. 지자체 조례 개정 또한 헌법과 상위법의 정신을 이행하며 지방자치단체 문화진흥 조례에 국악 및 전통예술의 공익적 활용 조항을 포함하는 조례로서 좀 개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걸 제안을 드렸습니다. 해서 공공재라는 단어가 이 법조문에 명문화되는 순간 국악은 단순한 진흥의 대상에서 시민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영역으로 격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드리는 정책인데요. 아마도 시대가 원하는 제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공기관의 ESG 기반한 공공성 강화인데요. 환경,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거버넌스, 이 ESG를 어떻게 제안할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악원이 먼저 공공극장 최초 뭐 탄소중립 실천 선도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 이건 어떨까라는 걸 제안을 드렸고요. 물론 이거는 연구 영역을 해야 되고 가이드라인 또한 제시를 해야 될 텐데요. 런던극장 컨소시엄은 2010년도부터 환경자선단체 그 줄리스 바이스크리라는 단체랑 협력해가지고요. 탄소배출 저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로얄 코트 시어터도 19년에 탄소 순제로 전환이라는 걸 약속하고 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죠. 사회적 측면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사회 소외계층 지원, 그 다음에 문화 다양성 확산, 사회 갈등 및 정서 치유를 위한 맞춤형 진흥 사업의 대폭 강화, 다문화 가정, 노인 발달 장애인, 재난 트라우마 피해자를 위한 어떻게 보면 표적화된 국악 프로그램을 또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인데요. 이게 개별 업무로서 나열 규정이 아니라 공익적 활용이라는, 그리고 국민 향유권 보장이라는 조항이 만들어지면 지자체와 민간 그리고 기업과의 굉장히 사회적 거버넌스로 확대돼야 된다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좀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국립국악원 단독으로 모든 걸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버넌스가 국립국악원이 허브가 될 때 13개 주관기관과 좀 네트워킹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비로소 하는 순간에 작동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 제안 세 번째인데요. 아마도 이 정책 제안이 가장 우리가 빨리 실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 명제를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기존의 국악 실태 조사는 어떻게 보면 인프라 현황, 즉 인풋 중심의 어떻게 보면 조사인 거고요. 신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가치 확산 지표라는 거는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하자고 만든 것입니다. 아웃풋 중심으로서 현황 체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악 생태계에서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산출과 성과를 측정하는 걸로 공공재 지표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국 사례인데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분석했더니 1파운드를 투자를 하면 4.09파운드, 즉 한 5파운드 정도의 그런 굉장히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다라는 근거를 영국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런 거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사회적 가치에 대한 내용을 문화 영향 평가에서 뭐 조금은 다루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수치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른 뭐 서양 음악이라든지 그 클래식 음악에서 먼저 하기보다 국악에서 좀 이런 것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3단계 로드맵을 일단 설계를 했는데요. 그래서 국악의 가치를 측정할 때 우리가 관리 가능한 공공 자산으로서 좀 다룰 수 있게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를 약간 이제 환기시키는 중간 챕터인데요. 그래서 이 공공재 국악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한 플랜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얘기했던 거 보면 국악의 공공재 패러다임이 왜, 뭐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걸 논의를 했다면 지금은 공공재가 돼야 되는 명제를 어떻게 보면 정초화하는 작업으로서 어떻게라는 차원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3개의 기관, 그 다음에 저희가 연구하면서 15개의 핵심 주제 영역을 뽑았고 그 15개를 가지고서 사업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한 53개의 사업을 좀 만들었는데 그 사업에 대한 명제는 사실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에 조금 시대정신과

아름답게 좀 바꾸는 작업들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탄생됐다기보다 이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좀 현대의 시각으로 좀 바꿨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생소하게 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15개의 주제를 좀 말씀드렸는데 좀 더 이거를 게더링하면 이렇게 4개 정도 좀 또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 및 교육기관, 뭐 일상 및 지역 상생, 돌봄 및 미래 혁신, 뭐 방송 및 미디어 확장이라는 4개의 게더링된 주제 안에 연구 강화, 뭐 평생교육 이렇게 총 15개의 주제로서 사업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를 마치고서 사실 되게 어려워했던 부분이에요. 기관별로 조금 이렇게 게더링을 해달라는 국악원의 요청이 있었고, 근데 이거는 사실 기관별로 봤을 때는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어려운 숙제일 것 같아서 막 이렇게 오픈하고 싶지는 않았으나,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뭐 선별적으로 체크리스트로 뭐 작용하셔도 될 것 같고 해서 그냥 연구로서 저희가 마감한 거기 때문에 감안하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5개 핵심 주제 영역으로 분류를 했고요. 파란색은 약간의 공공재로서의 국악 관련 중앙 지자체 사업 프로그램으로서 11개의 주제를 좀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공공재로서 국악 이상 강화를 위한 홍보 및 미디어 총 4개의 주제로서 저희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5개의 주제를 누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그물망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3개의 기관이라 그래서 국악을 중앙부처 7개, 그다음에 뭐 협력 기관으로서의 보건복지부, 관광공사, 국악 관련 학회, 뭐 채널, 기업 민간, 그리고 이제 노란색으로 지방자치 단체 이렇게 좀 표기를 했는데요. 이 도식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 명확합니다. 단일 주체가 아니고 이 국악 공공재로서의 국악 전체는 이 네트워크 거버넌스로서 이 시대로서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편안한 그물망을 좀 제시를 해드리는 거죠. 해서 부처 간 영역 다툼이 아니고 공동의 공공재로서 함께 가꾸는 협력의 윤리로서 운영 원리를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7개 핵심 집행기관부터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국악원부터 보겠습니다. 13개 기관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깊이 다뤄야 할 것은 오늘 여기 국악원일 텐데요. 핵심 집행 엔진으로서 국악원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연구부터 맞춤형 향유, 미래 기술까지 가장 폭넓은 현장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국악원은 저희가 연구한 바로는 총 8개의 주제 영역을 좀 횡단하는 허브로서 국악원을 좀 관찰했습니다. 해서 연구 및 미래 기술 부분인데요. 사업들입니다. 뭐 매년 공공성 정책 연구 과제를 추진해야 되고, 이거는 연구 강화 주제에 좀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탄소 중립 가이드라인 및 관객 탄소 배출 측정, 기후 위기,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리고 평생 교육 및 치유에서는 평생 교육과 정서 치유, 그다음에 생활 문화의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해야 될 거고, 세 번째 포용 및 확산에서는 노령 돌봄이라든지 다문화, 외국인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축과 어떻게 보면 또 연구, 실천, 확산의 이 작용축, 이 작용축들이 교차하는 좌표를 좀 만들었고요. 국악원은 단순히 전승기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대를 종합하는 문화, 국악 플랫폼으로서 재정의하고자 했던 연구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문체부이죠. 국악원이 어떻게 보면 집행 엔진이라면 문체부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정책과 예산의 총괄 부처이고 이 13개 기관의 전략적 조종자인 거죠. 그래서 문체부는 총 4가지의 영역으로서 저희가 좀 연구를 했는데요. 먼저 뭐 생활문화 영역에서 뭐 사업들이 좀 있지만 생활문화, 시민이 향유자에게 주체로 전환되는 핵심 사업들을 문체부가 좀 담당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국악이 일상 공간에 스며드는 약간의 공기 같은 국악을 구현하기 위한 가치 확산 영역, 국악 글로컬 거점화의 제도화를 위한 지역 소멸 대응 영역, 그다음에 부처 간 협력의 모범으로서 문체부나 보건복지가 협력하는 노령 돌봄 영역, 이렇게 네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체부의 역할은 신규 사업 창설이 아니고 기존 정책의 국악적 재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문화 지원사업, 그다음에 문화도시 지정사업, 돌봄교실도 이미 존재했던 정책 인프라에 국악을 키 작동 메시지로 끼워 넣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설계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어떻게 보면 전생의 국악 학습망을 함께 협력하는 구조인데요. 교육부는 공교육의 골조를 책임지는 그다음에 4개의 핵심 사업을 좀 명시를 했습니다.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국악 프로그램 보급이라는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 영역인 거고요. 그래서 그다음으로는 가치 확산, 그다음에 교육 의무화에 대한 내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교육부는 국악교육의 의무화라는 게 핵심인 거고요. 세 번째 조항에 초등학교 국악교육 의무화는 본연구가 가장 강력하게 주문하는 정책입니다. 7차 교육과정 이후에 국악비중은 많이 늘어났지만 명문화된 의무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좀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아마 2부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예술교육진흥원인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사실 정책적으로 저희가 설계했던 부분은 강사와 콘텐츠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밀도 높은 살입니다. 해서 국악예술강사 처우 개선 및 인원 확대, 그 다음에 생활 속 한국무용 배급 보급, 이건 한국무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치 확산 측면에서 다양한 국악의 내용들이 들어있으면 하는 바람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생활문화, 다문화, 외국인 에 대한 사업 영역들을 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국악예술강사 처우 개선 인원 확대가 결정적인 건데요. 강사 처우가 어떻게 보면 곧 국악교육의 품질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했던 거고, 의무화만 외쳐서는 안 되고 의무화를 떠받칠 교사 인프라가 굉장히 밀접하게 가야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악방송인데요. 공영방송과 뉴미디어를 잇는 대중화의 확성기로서 국악방송을 조금 재정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안쪽에 국악방송의 기본 임무 영역인데요. 국악방송에서 했던 사업들의 약간의 부활입니다. 너무 예산이 없어져가지고 없어졌던 것들에 대한 부활을 좀 적어 놓은 거고요. 두 번째 원에서는 디지털 뉴미디어와 로 확장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좀 적었고, 세 번째로서는 글로벌 대중 콘텐츠로서의 국악방송이 해야 되는 사업들을 좀 명기를 했습니다. 아리랑 TV가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하고는 다른 국악방송의 결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악방송은 송출자에서 문화적 통역자로서 재정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한국의 청취자에서 디지털 사용자를 거쳐서 글로벌 시민으로서 이 메시지를 확장시키는 굉장히 동심원적 도달 구조로서 국악방송이 자리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지자체 및 지역 문화 기관에 대한 주제 영역과 사업들인데요. 일상에 스며드는 풀뿌리 생태계라는 주제 영역으로 조금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89개 인구 감소 지역, 뭐 관심 지역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230여 개 지방 문화원, 그리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무형문화재 보유 지역의 분포를 약간 추상화한 것입니다. 이 모든 지점이 어떻게 보면 국악 풀뿌리 생태계의 굉장한 잠재 거점인 거죠. 해서 두 축이 있는데요. 지자체 및 지역 문화 기관은 이두 축에 굉장히 포커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공간과 사람에 대한 두 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재생으로 세 가지 핵심 사업들을 좀 나열했고요. 사람의 연결로서 세 가지 핵심 사업들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핵심은 지자체 국악 정책의 본질은 공간을 좀 재생하고 사람을 연결하는 지점으로서 국악을 퍼뜨려야 된다고 좀 생각을 했던 거고요. 다음으로는 국가유산청인데요. 무형유산이 단일한 전체성이 아니고 활용 방안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기능으로 분화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관광 및 야간 경제인 건데요. 무형유산이 어떻게 보면 야간 경제, 관광 경제의 동력으로서 좀 자리하는 것들. 왜냐하면 창덕궁 달빛기행인가요? 야간에 오픈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궁의 밤을 보고 싶어 하는, 서울에서만 할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좀 움직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써 무형유산이 지역 균형 선장의 자원으로서 지역 상생을 좀 해보자. 그리고 무형유산이 사회 통합의 매개체로서 치유와 소통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사업들을 제안드립니다. 해서 국가유산청의 역할은 본 연구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제시하는 거는 재포지셔닝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유산청을 좀 봤고요. 종래의 국가유산청이 전승의 보호자였다면 본 연구가 제안하는 거는 활용의 동반자로서의 유산청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보존하기 위해서 활용하지 않는 시대에서 활용하기 위해 보존하는 시대로서의 전환으로 조금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협력 네트워크인데요. 사실 우리가 돌봄 얘기하면서 문체부와 보건복지부의 협력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다른, 그리고 관광공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연구 및 공공 채널들은 굉장히 많은 뭐 문광연에서 해야 될 것들, 그다음에 국악이 가지고 있는 협회들, 굉장히 많은 협회들이 해야 될 이야기들, 그리고 기업과 민간에서 해야 될 메시지들을 좀 적어놨는데요. 핵심 메시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국경과 부처, 이게 결정적일 것 같은데요. 부처를 넘는 거, 문체부 단독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기업까지 넘어가는 거, 그다음에 국경을 넘는 거,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관광객, 글로벌 기업까지, 그리고 대상

0: 상황까지 확장되는 것이 굉장히 핵심인 거고요. 자기를 넘어서 국가를 넘어서 내지는 부처를 넘어서 확장됨으로써 공공재의 본질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약간의 좀 소회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왜 지금 국악을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답은 결과적으로 거버넌스이고 그 다음에 넘어서는 거고 결과적으로 객관화했을 때 모든 거를 깨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 연구를 하면서 저조차도 국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깼던 기억이 좀 문득 나고요. 국악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의 자산으로서 늘 얘기했지만 또 다른 미래의 자산이고 민족의 음악이 아니고 모두의 공공재로서 그리고 보존의 대상이 아니라 활용의 매개로서 좀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다시 재정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또 유사원 K아츠 크리에이티브 대표님께서 공공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국악의 공공재로서의 가치는 정책과 이 사업은 하나의 틀이고 더 중요한 건 모든 국민들이 마음의 공감대를 가지고 이게 공공재라는 마음을 느껴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 이 자리 좀 정리한 이후에 토론자분들께서 이 공공재 정책과 사업을 어떻게 더 마음으로써 공감대를 얻고 확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악의 날 첫 번째 행사 세미나에 또 토론으로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 이분들께서 제가 토론문을 좀 읽어보니까 아까 유사원 대표님께서 하신 정책적 틀과 이제 사업에다가 지속성, 가치 활용, 참여 그리고 예술로서의 진짜 국악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쪽을 해가지고 왼쪽에 계신 분부터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천재현 정각회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임미혜 서울문화재단 경영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임학순 가톨릭대학교 미디어 기술 콘텐츠학과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권도희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 그 토론문에 있는 순서대로 권두인 교수님, 임학순 교수님, 임미애 본부장님, 천재현 대표님 순서로 토론문을 지금 토론 정도를 여기 사실은 자세히 쓰셨으니까 한 5분 정도 해주시고 홀로의 또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권두인 교수님 토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안녕하세요. 저기 소개받는 권도희입니다. 우리가 국악과 관련해서 그 공공재라는 것이 이 오늘 프리젠테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한 번쯤 국악의 공공재로서의 어떤 가치라든지 정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전공은 근현대 한국음악사 전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음악사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늦어도 1960년대 이후로 빠르면 1950년대 그때 이후로 명시적으로 국악이 공공재가 된 적은 없으나 사실상 공공재 지금까지 지긋지긋하게 공공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국악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그때부터 잃었고 그 나머지 그 가치에 대한 소중함들은 사람들은 공공재로서 받아들이고 그것이 제도 안에 수용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그림을 제가 두 개를 했던 이유는 그 호랑이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저승사자 두 개의 캐릭터가 사실상 공공재로 작동하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은 소니였습니다. 그런 지점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물론 이런 그 우리의 전통문화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 돈을 벌는다는 건 흥미로운 일이고 우리나라가 문화적 성장국일수록 어떤 문화의 개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만큼 수용해야 된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은 우리의 자산, 컬처럴 캐피탈도 하나의 캐피탈입니다. 이코노믹 캐피탈, 컬처럴 캐피탈, 소셜 캐피탈이 있을 때 언제든지 그 소셜 캐피탈과 컬처럴 캐피탈은 이코노믹 캐피탈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그 특히 후기 산업사회 이후에 지금과 같은 그 사회에서 굳이 법 조항에서 사실상 공공재를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해서 아무 준비도 안 된 산업적 준비가 안 된 우리의 상황에서 지금 그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지는 한번 따져 묻는 입장에서 제가 이 토론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았던 토론문은 굉장히 길어요. 한 200페이지 됐었죠. 그랬는데 거기에서 약간 더 정리되고 수정된 내용이 오늘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가 돼서 저도 많이 요약이 됐습니다. 첫 번째, 저는 그 정책적 대안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을 거버넌스의 구조를 그 조정하고 그렇게 할 문제보다는 지금 어쩌면은 AI의 수용 여부가 어떤 무명사태의 전환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증기기관이 등장했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일상과 의사소통의 기반과 방식이 다 달라진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그 테크놀로지하고 국악이 결합하는 과정들을 보면 항상 국악은 너무 늦었어요. 레코딩을 할 때 늦었고 샘플링을 할 때 늦었고 이제 AI가 마지막 남은 그 마지막 지금 현재로서 제가 죽을 때까지는 그거 하나밖에 못 볼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게 굉장히 큰 전환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 공공재 어찌 보면은 사실은 그 이전의 정책 단계에서 사실 수용된 많은 이야기들이 동일 성상에서 AI가 하나의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요. 사실은 앞으로 향후 국립국악원에서 작년부터 데이터셋 구축을 하는 아주 기초적인 작업부터 시작됐다고 알고 있어서 제가 그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그 어차피 제한된 한정된 자원이라면은 집중적 투자의 부분과 일상적 관리의 부분이 나누어져야 되는데 그게 약간 저기 보호해서 AI 투자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그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발표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심도 있고 다면적인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지 되는데 사실상 제가 그 한 4년 전인가요? 권혜경 선생님께서 한번 요청을 하셔서 이른바 평생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전국 단위의 그 평생교육을 그 제가 분석하고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건 단순 통계에 불과합니다만은 굉장히 분석할 거리가 많았고 저한테 그 짧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양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분석과 해석의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개별되어야 불구하고 그게 그 이후로도 진행됐는지도 사실은 저는 알 수가 없었고 밖으로 보고서가 그 공개되지도 않아서 사실은 어떤 정책과 관련된 어떤 일을 실행하고 사업을 구성하려면은 더 치밀한 어떤 통계적인 어떤 데이터가 누적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거는 뭐 국가 대개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틀에서 어떤 정책 제안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의 현실적인 전환기는 국악진흥법입니다. 그래서 국악지등법은 제가 예전에 그 국악지등법이 만들어진 어떤 그 정책사적 전개 안에서 국악지능법이 어디 있는지를 진단하면서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새로 만들어진 적시되어 있는 것은 산업이었고 그것이 국악에서 산업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늦게 한 세대 늦게 전면적으로 적시되었는데요. 그 국악산업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그 제안이 사실은 이 정책 내에서는 공공재라는 개념을 배치한다고 생각해서 제외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악 관련 법과 다른 게 있다면 국악 산업이 적시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관련된 제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그때 그 제가 그 4-5년 전에 했던 것 중에 극히 일부 전국적으로 국악이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에 대한 예산이 어떤 정도로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지 그 분배에 정도가 합당한가도 지표를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두 가지만 일단 부록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 예, 감사합니다. 권도희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이렇게 짧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달락달락 보게 되는데 하나하나 굉장히 그 자세하고 많은 내용이 있는 것을 앞으로 이제 숙제로 안아야 될 것 같고요. 국악 관련 세미나를 10년 넘게 했는데 할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게 해야 될 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이게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가톨릭대학교 미디어 기술 콘텐츠 학과 이막순 교수님께서 AI 대전환 시대 국가의 지속 가능한 가치 창조 체계 구축 거의 발제 수준의 토론을 또 써주셨는데 5분 만에 좀 요약을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 네, 토론할 때도 제가 자료 읽어봤고 또 오늘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이 국악의 가치 확대 또 국악의 가치 창조라는 말이 굉장히 또 와닿았고요. 이걸 이제 공공재라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해석하면 공공가치, 퍼블릭 밸류가 되는 건데 이 국악의 공공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략이 이제 이론적으로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항인데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인데 그것 이제 문화정책 이론에서는 이제 퍼블릭 밸류 거버넌스라는 말을 씁니다. 국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아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그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협력도 중요하고 특히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작업 그리고 이제 문화 생태계적인 접근 방법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소비자 영역에 속했던 국민들의 참여나 또 공동 창작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또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그리고 이제 아까 마지막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 그 가치 확산 지표를 만들자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그 부분이 저한테 와 닿았습니다. 공공가치 거버넌스 이론에서는 공공가치 기반의 평가 체계를 구축해라 이런 제안들을 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이 공공가치 거버넌스에 관한 그런 논리들이 보고서 곳곳에 또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현상 진단이나 방향에 잘 녹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관점을 이제 견제하면서 그 세 가지를 좀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악에 대해서 문화 생태학 접근을 하자 특히 그 자연 환경과 국악의 융합 정책을 펴자는 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논의는 이미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제가 영국의 아트카운슬 오브 잉글랜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만 이 문화예술 기관하고 산림 기관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 예술과 숲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추구하냐면 생물 다양성, 기후 변화 대응, 사람과 이 자연의 연결, 정신 건강과 행복인데 제가 이 국악과 이 자연을 만약에 융합한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한다면 그것은 국악의 접근성 증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신 건강 치유, 또 생태 감수성 제고 지역문화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인 그 내용들을 조금 다르게 엮어본다면 이제 이와 같이 국악 자연 융합 정책 체계를 한번 갖추자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이제 지역 활성화 전략이나 창조 마을 만들기, 창조 도시 이런 논의에서 많이 나왔던 방식인데 장소 기반의 전략입니다. 플레이스 기반의 어떤 국악의 가치 창조 어떤 장소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특히 국악이라는 분야가 특정 지역의 역사라든가 또 서사 또 공동체 기억 이 자연 환경과의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악을 장소와 연계한 이런 그 로컬 전략을 추진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미 아까 그 한혜종에서 그 국악 예술 마을 조성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걸 조금 다양한 형태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아까 그 국립국악원의 탄소 중립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환경 지속 가능성 또 책임성에 관한 정책들은 뭐 계속 진행할 필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국악 IP 기반의 가치 창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것인데요. 국악을 문화 창조 산업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존의 국악이라고 하는 영역에 셌던 방식 가지고는 그 패러다임 가지고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문화 창조 산업 영역으로 왔을 때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완전히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소비자가 어떤 가치를 원하는지 또 어떤 가치가 소비자와 접근이 접목이 가능한지 이런 그 이 가치 창조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이게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우리가 브랜딩 전략을 짤 때 국악을 종합적으로 보는 전략에서 이제 그 창조 산업에 관련된 브랜드 전략을 보게 되면 성분 브랜딩이라고 해서 여서 요소로 짜게서 이렇게 국악이 될 수도 있고 뭐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뭐 또 패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그 약간 성분 마케팅 전략 통합 마케팅 전략을 잘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국악 IP 전략은 문화예술 영역을 넘어서 관광이라든가 지역 브랜딩 또 기업 협업 또 문화 창조 산업과 연계돼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그 영역이 굉장히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국악 인력들이 여기서 단순한 그 객체가 되거나 파트너 정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은 이 이제 문화 창조 산업으로서 국악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위상을 높여졌을 때 그 혜택 또한 또 의사결정 또한 국악인이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국악 인력들이 핵심 주체로 등장하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학생들의 논문들을 지도하다 보면 게임 같은 걸 만들 때 이 국악의 전통 악기 같은 것도 소리 같은 걸 많이 활용

0: 한다고 합니다. 그걸 들었던 소비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게임 유저들이 그걸 통해서 자기 나라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나 또 전승 의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 창조 산업으로 딱 접근했을 때 단순히 수익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가치를 함께 내포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또 많이 나온 얘기가 이 AI 대전환 시대 어떻게 이 국악의 가치를 확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는 이제 특히 국악만이 갖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AI 시대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 알고리즘의 어떤 편향성이라든가 또 이 문화적 편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더 작용할 수가 있고 오히려 문화 다양성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유네스코에서 나온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럴 때 이제 국악이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정체성을 대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악을 우리가 그 잘 활용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AI 시대, 큰 AI 시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극복을 하면서 국악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이제 역시 중요한 부분들이 데이터에 관련된 사업인데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국립국악원이 하고 있는 데이터 체계는 계속 갖고 가되 이거 국립국악원만으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체계를 또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적에 대해서 이게 국악 보존과 전승을 차원에서 AI를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AI와 국악이 결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관한 논의도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드린다면은 이 국악의 소비자라고 할까요? 국민들, 또 학생들 이런 분들이 AI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 참여와 창작으로까지 또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일전에 한번 어떤 미래학자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줄어드는 건 사람이고 늘어나는 건 나무하고 개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자연하고 생태계 이런 걸 빼놓고 일을 하면 정책이건 사업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막순 교수님이 이미 앞부분에 그걸 얘기를 해주셨고 여러 정책을 어떤 산업과 어떤 분야하고 연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셨지만 단락 하나하나가 연구 용역이 하나하나가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또 재밌는 보고 듣는 국악에서 내가 직접 참여하는 국악으로 서울문화재단 임미애 경영본부장님의 토론을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웬 경영본부장이 와서 발표를 하나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경영본부장 맡기 전에 이제 예술교육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드리는 사례는 2024년도에 저희가 서울에는 그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라는 그 권역별 예술교육센터가 다섯 개소가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강북 지역에 오픈한 곳에서 이 강북센터를 오픈하면서 어떤 이벤트를 해야 강북센터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예술교육을 같이 기획했던 프로그램이어서 그래서 좀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앞서 이론적인 부분도 굉장히 잘 짚어주셔서 이론적인 얘기만 좀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례적으로 한번 저는 풀어드리는 역할로 오늘 초청받았다는 생각 들어서 그렇게 사례를 좀 발표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권도희 선생님께서 국악이 이미 군공제다, 새롭지 않다라는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게 이제 산업화도 산업화지만 실제로 군공제라는 것이 그 군공제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나의 경험제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해야 그 군공제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저 군공제를 내가 경험을 해야만 공공재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재를 활용한다, 확산한다 이런 것이 이게 뭔가 추상적인 단위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 공공재를 경험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저는 그래서 권도희 선생님 그 토론문 중에 21페이지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 개설수 서울이 제일 많죠. 이 중에 상당 부분을 저희 재단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공공재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소비하도록 그러면 경험하도록 하고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 사례를 좀 소개해드립니다. 사실 저는 예술교육에 대한 하나의 철학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오래 하다 보니까 그건 뭐냐면 어떤 장르의 예술이든 간에 예술의 경험이라는 것이

계층이 참여하는 연령대가 참여하는 취타대를 만들어서 아 이게 행진도 하고 이러니까 동네에 막 떠들고 다니면 되게 재밌겠다 홍보도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어울리기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을 설득해서 어린이 취타대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2부에서 교육 쪽에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이미 초등학교에 취타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한세 군데 됩니다. 서울 지역에. 그래서 이제 학교하고 차별화되게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어린이들이 일단 눈높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거를 많이 경험했던 학생들을 모집한 게 아니고요. 이걸 처음 하는 학생들 위주로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전혀 국악에 대한 그 경험이 전혀 없는 친구들이 한47% 정도 참여를 하게 됐고 저희가 학부모님들이 항상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항상 거의 다 따라오십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그 쉬는 시간 동안에 그들만의 또 국악에 대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아이들이 그냥 어쨌든 이게 악기라는 거는 실기 교육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정도 기술이 숙련이 되어야만 연주가 합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이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어떻게 보내게 할 것인가. 이것도 또 하나의 숙제였어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다양한 이제 워크숍을 집어넣어서 취타대가 되게 재밌는 게 아주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의상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악기가 구성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악기를 스스로 탐색하는 시간을 주고 본인이 고르게 하고, 의상도 똑같이 맞춰 입는 것보다 아이들이 벨트 같은 거에다가 문양을 스스로 디자인해 보게 하는 워크숍 같은 거를 저희가 이제 섬유 공예 하시는 분하고 워크숍을 하게 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연계되어 있는 활동들을 강화해서 아이들이 그런 경험들을 할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하게는 결국 이 연주단이라는 거는 내가 무대에서 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취타대는 어디서 공연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여러 가지 축제 행사들을 하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축제 행사장에 이 아이들을 오프닝할 때 특히 취타대가 원래 왕이 행진할 때 앞서서 나팔 불던 연주하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장님이 나온다든가 이제 주요 내빈들 나오실 때 이거를 했더니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왜냐면 그분하고 이제 사진을 찍는 거죠 끝나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거의 우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큰 행사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들이니까 너무 귀엽습니다 똑같이 노란 옷을 맞춰 입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안에서 자기 효능감들을 높일 수 있는 그 무대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든가 이런 식의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 많은 것이어서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자기 효능감뿐만 아니라 관계성도 좀 확장시키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이 취타대 연주의 그 연주 실력을 높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냥 전통 예술이 너무 좋은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나 국악이 너무 좋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은, 처음에 제가 저의 철학이라고 말씀드렸던 예술의 경험이라는 것이 국악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비전문가고, 학습자니까 그 정도 수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창작자 최고의 국악인이 연습하는 그 연습 과정처럼 경험하게 해주면 그 안에서 그 예술의 본질을 똑같이 느끼거든요. 그 창작자가 느끼는 거나 향유자지만 창작자 같은 그 예술에 대한 경험을 했을 때 정말 그 예술에 대한 어떤 지지자, 후원자, 응원자, 지속적인 소비자, 향유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조금 나눠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국립국악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진짜 국악기관이잖아요. 여기에 최고의 국악인들, 전통 예술인들이 모여 계신 건데 사실 아직도 어느 장르를 막론하고 내가 이 정도 예술가인데 이 코흘리게 어린이들하고 같이 예술을 약간 이런 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기는 하죠 어느 장르든 근데 그거를 빨리 탈피하고 모든 그 국립국악원의 프로그램에 시민들이 정말 문턱 없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 이렇게 문을 열어 주시는 것이 국립국악원이 최고의 기관으로서 먼저 모범을 보여 주실 때 다른
기

0: 구안이나 저희 같은 지자체에서도 또 협조도 받고 이렇게 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1: 예,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앞부분에 발제에서 공공재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공감대 말씀을 했는데, 공감대를 가지고 공공재인 거를 계속 그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해본 수밖에 없거든요. 해보는 걸 이길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서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도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보는 경험을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해보는 거에 대해서 이 다음 세션 교육 부분에서 더 많은 말씀이 나오길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재로서 국악,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예술이라든지 예술로서의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천재현 전과학계 대표님께 또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천재현이고요. 오늘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사실 민간에서 예술 활동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생존의 조건들을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뭐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계속 생존을 새롭게 정의하고 생존하는 방법들을 만들어서 살아야 하는 하나의 그 민간 단체들의 입장에서 그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둘러보는 그 국악이라는 생태계, 아까 이제 발표에서 이렇게 보면 단체와 기관과 이런 데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국악 생태계라는 것이 건강해지려면 그 단체와 기관과 그런 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정말 다양한 그 고유한 예술을 펼쳐내고 있는 예술가와 예술 단체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2026년 제가 2000년에 전각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때와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상황들을 직면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입장이 좀 녹아있는 그 발표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며칠 전에는 국악의 날, 국악진흥법에 대한 좌담회에 참여했었습니다. 국악을 진흥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까지 만든다는 것은 국악이 어떤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의 발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같은 의미로 오늘의 주제, 국악의 공공성을 연구하고 토론하자고 하는 것 역시 국악이 공공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국악인데 오늘 왜 국악의 공공성을 새삼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해야 하는 걸까요? 국악을 진흥하는 일이 국민을 위한 일이면 좋겠습니다. 국악을 통해서 국민의 삶에 아름다움이 가득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주장되는 일이면 좋겠습니다. 국악진흥법이, 국악의 날이, 국악이 공공재라는 주장이 국악을 위해서, 국악인을 위해서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지구를 위해서 주장되면 좋겠습니다. 국악은 정말 아름다운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외치는 공공재라는 주장은 강요가 될 뿐입니다. 예를 들어 민요 자체가 공공재인 것이 아니라 민요에서 찾아진 민요성을 바탕으로 예술가와 관객 사이에서 일어나는 실제적 현상이 공공적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 대한 성찰 없이 아직도 전 국민에게 민요를 부르고 단소를 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철진한 강요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것,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는 당위적 주장에 너무 쉽게 의지하며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시절의 필요로 만들어져 지금껏 유지되고 있는 국악이라는 고착된 개념에서 실제 하는 국악을 놓아주는 일, 즉 해방시키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시대와 나눌 수 있어야 비로소 살아있는 공공재가 됩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머리 맞대고 토론해야 하는 일은 지금 당장 무엇을 교육하고 공급할 것인가가 아닌 공공과 멀어졌던 지난 역사를 반성하고 새로운 이유와 방식, 새로운 철학을 찾고 도모하는 일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AI 시대는 정말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를 지난 시절의 방식으로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근본적인 논의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의 주제, 공공재로서의 국악, 국악이 공공재로서 존재하기 위한 의견을 민간에서 활동해온 예술가의 입장에서 몇 개라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첫째, 공공재로서 국악이 민간에게 건강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단체가 그 이름과 규모에 걸맞는 작품으로 시민들을 먼저 감동시켜야 합니다.

0: BTS에 기대지 말고 이날치 잠비나의 악당광실에 기대지 말고 이제는 국공립단체의 작품이 국민의 가슴을 어루만져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해주셔야 합니다. 둘째, 국공립단체가 가진 규모 있는 예술적 자산을 민간 예술인과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공공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악은 형태만 공공재일 뿐 실질적인 기회와 자원을 내부자들이 독점하는 클럽제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묘 제략이나 풍류, 시나위를 국악원만 연주할 수 있는 것으로 비자발적으로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애써 노력해서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예술이 확산되고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생존의 전략이기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이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레퍼토리와 시즌제, 제작극장의 개념을 도입해 민간의 다양한 예술가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이는 민간 예술가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민과 관은 그렇게 서로를 살리려는 파트너십을 마련합니다. 공유를 통한 공존을 상상합니다. 발제에 나온 공공기관의 ESG 기반 가치 측정 지표에 이러한 국공립단체의 인프라 개방도와 민간 협업 비율이 필수 지표로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실질적이고 건강한 제도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아마추어의 확장, 즉 국악이 진짜 생활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산조를 예를 들겠습니다. 산조를 스스로 즐기고 듣는 사람이 없으면 산조라는 장르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산조의 높은 예술성만을 강조하느라 접근성을 놓친 것이 아닌가 반성합니다. 산조는 하나의 예술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세계적인 성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이 중요한 아마추어 양성을 민간 예술가들의 보조적 생계수단으로 방치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장과 산업이 되기 위해선 선제되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산과 역량을 투입해 연구해야 합니다. 예산과 인프라를 갖춘 국공립단체가 대학과 기관과 협업하여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성과를 동네까지, 동네 학원까지 전달해야 합니다. 공공재로서의 국악은 제도적 선언이나 일방적 공급, 국공립단체의 덩치를 키우는 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국악의 낡은 울타리를 풀고 민간의 수많은 개미들과 함께 숨쉬는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복원할 때 비로소 국악은 시민 모두의 진짜 공공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가 바라는 미래에 진짜 공감하는 공공재로서 방향을 모두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방향이고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문화유산법 보면 중간에 이런 게 나와요. 그 무슨 위원이나 무슨 가치를 뭐 어떻게 하는 분들은 공무원으로 간주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공공이란 게 공무원이나 국립기관이나 공공기관이란 부분뿐만 아니라 저도 사실은 굉장히 공감하는 게 민간이라도 공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공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바뀌어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사실 공공이란 게 세금을 받아서 월급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 전체가 다 공공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나. 여기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중에서 특히 민간과 협력 부분은 앞으로 이제 국악계가 특히 많이 해야 될 일이지 않나 생각하면서 그 토론자하고 발제자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이건 약간 우리가 문화재란 부분은 이제 컬처럴 프로퍼티였고 사실 여기는 공공재는 그 퍼블릭 굿즈라고 하는데 사실은 똑같이 재물하는 재자거든요. 그걸 영어로는 굿하고 하는 프로퍼티라 하는데 문제는 문화유산법으로 국가유산법 하면서 그 재라는 부분을 다 없앴는데 지금 다시 이 공공재라는 의미를 넣는 게 국가유산법이나 다른 부분에 좀 이게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공공재란 부분이 사실 국가유산 쪽에서는 그 말을 좀 거의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개정을 다 했는데 그거 자체에 또 철학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저의 그냥 질문이었습니다.
2: 아마 네,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원래 그 문화재라는 용어가 일본 에서 나온 것 같고 고정적이고 고착적이고 유형의 그 문화 부분에 이제 많이 치중해 있다. 근데 이제 이 국악을 비롯해서 문화유산 자체가 이 유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형의 것이 굉장히 크고 우리 인간과 사회, 국가 전반에 걸쳐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가치들을 함축하고 있고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런 논의들이 이제 유네스코에서는 되게 헤리티지라는 용어로 많이 논의가 시작이 됐고 영역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문화재라는 말을 문화유산으로 바뀌었고 그 속에는 지금 공공재적이라는 요소, 그다음에 아까 제가 공공의 가치 이런 부분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바뀐 것이 지금 이 논의를 하는 그 판은 더 마련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 플로에서 따로 없으시면 발제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토론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첨가할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3: 그 토론문을 미리 좀 저희 정연구가님이 주셔가지고 조금 많이 읽었어요. 이유는 공공재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양한 사례, 산업적인 측면이 좀 중요해야 된다. 결국 같은 얘기 아닌가? 지능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한 키워드는 산업인 상황에서 권도희 선생님 글을 좀 그렇게 좀 압축적으로 좀 읽었는데요. 뭐 이막순 선생님 거는 굉장히 지금 연구의 지평을 넓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주셔가지고 또 새로운 또 연구 과제가 하나 생긴 듯 하고요. 가장 좀 아프게 읽었던 토론문이 천재 선생님의 이제 글이었던 거죠. 작품으로서 그 공공재를 이야기해야 된다. 이제는 그 작품을 작품으로서 감동을 시켜야 된다. 그게 이제 공공재가 가져야 될 큰 숙제처럼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를 이제는 국립기관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굉장히 저한테도 울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정부 때 저희가 했던 게 그거였던 거잖아요. 브랜드 공연을 만들어서 해외에 굉장히 막 이렇게 한국형 뭐 이랬었는데 사실은 이제는 그런 정책과 이제 시기가 좀 지났잖아요. 이제 우리 안에서 국민과 시민이 국악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되고 그랬을 때 어떻게 좀 지금까지의 정책과 달리 이 국악의 정책을 좀 더 견고히 지원받고 이제 그런 테두리 안에서 뭐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공공재 개념이었던 거거든요. 모두가 공공재로 인식은 하고 있지만 국악을 어떻게 좀 더 격상시키고 그걸 위상화시켜서 정립해야 또 하나의 우리한테 네이밍을 붙이는 그 작업을 사실 이 연구하면서 이제 즐거웠던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뭐 내 것이 좋은 것이야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내 것을 연구하고 내 것에 뭔가 브랜딩을 만들고 이제 뭐 네이밍을 하는 자체가 좀 즐거웠던 연구였고 또 천재 선생님이 또 작품으로서 이제 감동을 줘야 된다. 누가 국립국악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네 뜻깊은 연구였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그 짧게 이제 그 앞부분의 일부를 이제 곧 마치겠는데 사실은 이 발제 자체도 엄청나게 많은 그 내용을 담은 연구를 요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토론 발제다 많은 분들이 계속 곱씹으면서 이걸 더 그 확대해 나가야 되고 또한 그 관련해서 토론 분들께서 지속하고 활용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예술의 가치로서의 진짜 좀 더 진화된 그런 국악의 모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모두 엄청난 숙제를 남기면서 발제해 주신 선생님과 토론해 주신 분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계속 들어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웅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의 7년 동안 전쟁을 체험하며 보고 들은 사실을 기록한 비망록 난중일기. 전투와 관련된 기록뿐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는 이야기도 덜어 나온다. 특히 전쟁 중에 겪어야만 했던 각가지 어려움을 잠시나마 덜기 위한 특별한 해소법이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온 천하를 다스리는 재주와 나라를 바로잡는 공로가 있는 대단한 인물이다. 명나라 장수인 수군도독 진리는 이순신 장군에게 하늘이 내린 장군이라고 극찬한 대목이다. 일본 장수마저 흠모했던 충무공 이순신. 하지만 나이 32, 벼슬길에 오르면서부터 고난의 멍에를 메고 산 성웅 이순신. 앞으로는 외적과 싸우고 뒤로는 임금과 조정의 질투와 모함으로 세 번의 파직과 두 번의 백의종군을 당했다. 자악하는 이순신. 대체 승승장구했던 이순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백의종군에 이은 고난의 연속.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런 가운데 칠전양 해전이 일어나고 조선 수군 전체가 괴멸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순신은 통곡했다.

우리가 아는 강한 이순신의 이미지와는 달리 이순신의 울적한 마음은 일기 곳곳에서 발견된다. 고독한 싸움을 했던 이순신 장군은 그 외로움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난중일기에는 이순신이 연주를 듣는 모습, 그리고 그가 악기를 연주했다는 기록이 있다.

과연 무엇이 이순신을 음악으로 이끌었을까? 백성들이 굶어 죽고 군사들이 싸워 죽는 전장의 복판에서 도탄과 슬픔에 빠진 마음을 스스로 추슬렀던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이순신이 때때로 대금을 불고 검은고를 들으며 상한 마음을 달래고 강한 의지를 심었던 수단이 바로 음악이었다. 비록 전쟁의 소강을 이루는 강화의 와중이라 해도 내일 있을지도 모를 전투의 현장에서 음악이라는 문화의 힘으로 전투력을 증강시켰던 이순신이다.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인간 이순신, 그는 이렇게 영웅이 되었다.

0: 선생님 그냥 뛰어다니기만 해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놀이나 대벌짓 권해구나 배는 용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고즈넉한 바람소리마저 시가 되어 머무는 이곳은 조선의 학자이자 의병장인 주재성의 생가에 있는 무기연당입니다. 주재성은 1728년 영조 때에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관군과 함께 난을 진압한 인물입니다. 조선의 선비이자 장수였던 그는 병사들이 밥을 먹는 데 고충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의 재산을 선뜻 털어 병사들의 고충을 해결해 줄 정도로 애민 정신이 강했다고 합니다. 무기연당의 무기는 논어 선진편에 나오는 구절에서 따왔는데요.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자연에 묻혀 지내겠다는 선비 정신을 담은 글자라고 합니다. 연꽃이 피는 연못 연당은 정방형으로 가운데에 둥근 섬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는 땅은 네모지고 하늘은 둥글다는 우주적 세계관을 담고 있다는데요. 이런 뜻을 담은 연못을 주재성은 국담이라 부르며 자신의 호로 삼았답니다. 관찰사 황선과 암행어사 박문수의 세 번의 천거에도 불구하고 끝내 벼슬길을 마다하고 초야에 묻혀 지낸 주재성. 그는 하완정에서 연못을 바라보며 즐겁게 사는 세상살이를 어찌 벼슬 따위와 바꿀 수 있겠는가라는 뜻의 하환이란 글을 마음에 새기며 선비로서의 은둔과 절개를 지켜냈다고 합니다. 하완정에는 이인자의 난을 토벌하기 위해 주재성이 영남의 사림들에게 보낸 호소문에 영의정 김재로가 화답한 시가 걸려 있는데요. 자연에서 백구와 맹세를 서둘러 파했으니 흉악한 무리를 멸하려고 하니 칼이 갑속에서 울더라. 모두들 말하기를 두남의 주의사는 삼강은 중하게 여기고 일신은 가볍게 여긴다고 하더라. 이인좌의 난을 평정하고 난 뒤 임금이 내린 벼슬도 돌려주고 다시 초야에 묻혀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주재성의 삶의 공손히 화답한 김재로의 시입니다. 이곳의 연못도 병사들이 주재성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만든 연못이랍니다. 바람에 몸을 씻는다는 풍욕은 한시도 자기 성찰을 멈추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사대부의 의지와 선비정신의 고고함을 드러내는 주재성의 철학이 깃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는 분연히 일어나 장수로서의 책임을 지고 평소에는 고향에 운둔하며 자연을 벗삼아 학문에 매진했던 조선 선비는 어쩌면 높은 듯 청아한 음색을 지닌 가야금을 닮았는지도 모릅니다.

가야꼬라고도 불리는 가야금은 음색이 맑고 연주법이 다양해 아악과 민속악에 두루 사용되는데요. 아악이나 정악과 같은 정통 음악에 쓰이는 가야금을 풍류가야금이라 하고 민속악이나 산조에 쓰이는 가야금을 산조가야금이라 합니다.

자금은 가야의 우룩이 만들었다고도 전해지지만 삼한시대부터 있던 민족 고유의 현악기가 가야 때 중국의 현악기인 쟁의의 영향을 받아 더욱 발전한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가야금의 고운 선율에 취해 풍욕루에서 연방을 바라봅니다. 바람에 몸을 씻듯 욕심을 버리고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을 벗삼아 조용히 살아가겠다는 선비 정신이 다시금 삶을 일깨우는 듯합니다.

깨끗하기에 더없이 아름답고 맑기에 자연을 닮은 소리 가야금. 삼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져온 선비들의 가야금 사랑은 조선 후기 가야금 산조의 등장으로 인해 대중들로 확산되며 더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인 한을 가장 잘 표현해내는 현악기라는 가야금. 이제는 일상생활의 희로애락을 담은 가야금의 선율이 지친 일상에 휴식을 선물하는 소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저에게 요가를 배우러 찾아온 수강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 끈기에 대해 생각해보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요실금에 도움이 되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요가를 가르치면서 한 수강생에게 유독 안 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될 것 같은데 아쉽게 안 되는 자세가 아쉬웠는지 수업이 끝나고 저를 따로 찾아오시더라고요. 틈틈이 연습해보겠다던 수강생은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앞에서 그 동작을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끈기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실패로 끝나는 지점에서 성공을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수강생을 보면서 이 말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되새기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끈기를 갖고 원하는 목표에 꼭 도달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요가를 수련할 땐 자세마다 정해진 위치를 봐야 하는 응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리스티입니다. 코의 끝부분을 집중해 응시하면서 산만한 마음을 평정하게 만드는 나사그라 드리스티입니다. 시선은 코를 보며 집중합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나갑니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변이 새어나오는 요실금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인데요. 요실금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로다산화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반듯하게 자리에서 섭니다. 오른쪽 무릎을 든 상태에서 왼쪽 허벅지 앞쪽에서 종아리 뒤쪽으로 다리를 감아줍니다. 그리고 발등으로 종아리를 꽉 조여주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때 왼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자, 팔 연습하겠습니다. 손을 뻗친 상태에서 오른팔을 왼쪽 팔꿈치 아래로 들어오면서 팔을 감아줍니다. 손은 모아둔 상태에서 팔꿈치로 가슴 안쪽 깊이 당겨줍니다. 자, 풀어주고. 자, 이번에 반대발입니다. 왼쪽 발을 오른쪽 허벅지 앞쪽으로 들어와서 균형을 잡고 그대로 무릎을 접으면서 왼쪽 발로 종아리 뒤쪽으로 감으면서 허벅지를 강하게 조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팔을 설명하겠습니다. 왼쪽 발이 오른쪽으로 틀었을 때 왼팔이 오른팔의 아래쪽에서 위로 감고 손을 모아준 상태에서 팔꿈치를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겨주고 손가락을 모아줍니다. 좋습니다. 풀어주고. 자, 이것을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른 무릎 접고 감고 오른팔을 밑에서 위로 유지 호흡합니다.

좋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풀어주면서 마시고 내쉬고. 자, 왼쪽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견고하게 감으려고요. 발등으로 꽉 조여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왼팔 밑에서 위로.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내려놓고 풀어주면서 돌아옵니다. 생식기와 신장의 깨끗한 혈액순환을 도와 요식을 완화해 좋은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상체와 하체를 골고루 자극하는 동작인 만큼 무릎과 발목엔 유연성을 길러주고 팔과 다리, 복부의 근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따라하면서 신체의 변화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반듯하게 자리에서 섭니다. 오른쪽 무릎을 든 상태에서 왼쪽 허벅지 앞쪽에서 종아리 뒤쪽으로 다리를 감아줍니다. 그리고 발등으로 종아리를 꽉 조여주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때 왼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오른팔을 왼쪽 팔꿈치 아래로 들어오면서 팔을 감아줍니다. 손은 모아둔 상태에서 팔꿈치로 가슴 안쪽 깊이 당겨줍니다.

하루가 끝나는 밤이 되면 유독 다리가 심하게 붓는 경우가 있는데요. 붓는 것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저림 증상이 나타나거나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체 혈액순환을 도와 부종 완화에 도움을 주는 안자네아 아사나입니다. 다운독 자세로 자세를 시작합니다. 발은 주먹 두 개의 발과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을 유지합니다. 손과 발 간격은 한 1m에서 1m 남짓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리 쭉 밀어내고 어깨 쭉 펴주시면서 턱을 당겨줍니다. 자, 내쉬고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손 사이로 앞으로 크게 끌어옵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등을 바닥에 천천히 끌어놓으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호흡을 마십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손을 허리에 대봅니다. 이때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고 골반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봅니다. 어느 정도 왼쪽 골반 앞쪽이 밀어낼 수 있다 여겨지셨다면은 오른쪽 무릎과 발을 잘 유지해주면서 깍지를 끼고 무릎을 쥔 상태에서 가슴을 펴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보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다음 동작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팔을 천천히 밀어서 하늘 위로 쭉 펴봅니다. 손끝을 쭉 밀어 올리고 가슴을 펴주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가는데, 너무 힘들면 골반을 밀지 않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동작으로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등 뒤로 깍지를 끼고 가슴을 쭉 펴봅니다. 골반 또 한번 밀어내 봅니다.

이제 마무리 자세 해보겠습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긴장된 내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펴주면서 상체도 앞으로 숙여봅니다. 긴장된 다리가 이완될 수 있게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상체 일으키고 시선 정면. 자, 오른발을 뒤로 빼면서 이번에는 왼쪽 함께 해보겠습니다. 뒤꿈치 눌러주고 호흡을 다 내쉬고 좋아요. 왼발 앞으로 손과 손 사이로 성큼 들어오고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등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균형을 잡아봅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손을 허리로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을 앞으로 밀어내봅니다. 균형이 어느 정도 잡혔다 여겨지신다면은 두 손 깍지 끼면서 무릎 앞으로 그리고 골반도 앞으로 천천히 밀어봅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세 등 뒤로 깍지 끼고 가슴을 쭉 펴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자세입니다. 손 바닥 짚고 다리를 천천히 펴주고 긴장된 왼쪽 무릎과 허벅지 천천히 펴봅니다.

자, 상체 일으키고 허리 세워주고 자, 오른발 뒷발 앞으로 오고 잘해 마무리합니다. 하체 스트레칭의 효과적인 동작으로 골반부터 다리까지 이완돼 하체가 전체적으로 시원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따라하면서 꾸준히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체에 고른 자극을 줘 하체의 순환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운독 자세로 자세를 시작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손 사이로 앞으로 크게 끌어옵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등을 바닥에 천천히 끌어놓으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호흡을 마십니다. 손을 허리에 대봅니다. 골반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봅니다. 깍지를 끼고 무릎을 쥔 상태에서 이번에는 두 팔을 천천히 밀어서 하늘 위로 쭉 펴봅니다. 등 뒤로 깍지를 끼고 가슴을 쭉 펴봅니다. 골반 또 한번 밀어내봅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질환으로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척추와 다리 근육을 늘려주고 등과 고관절, 다리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파르브리타 트리코나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앞에서 가지런히 세워봅니다. 호흡은 다 내쉰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틀어서 발 간격은 한 1m, 한 1m 10 정도 열어줍니다. 팔은 함께 열어주면서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고 마셔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열고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리시면서 왼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 오른발 옆에 발끝, 손끝 맞춰주면서 바닥에 눌러주시고 이 왼쪽 무릎을 누르는 힘과 왼손을 바닥을 누르는 힘을 함께 이용해서 오른쪽 가슴과 허리를 천천히 비틀어주시면서 오른팔을 쭉 끌어올려 봅니다. 손끝은 모아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가슴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시선은 손끝을 보면 좋습니다. 자, 그대로 바닥을 밀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오른손을 바닥에 놓을 때 발끝, 손끝 맞춰줍니다. 왼팔을 천천히 밀어올리시면서 오른 무릎과 오른손을 바닥을 밀어내면서 왼쪽 어깨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 봅니다. 손은 가지런히 모아주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바닥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마시고 발을 수평하게,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모아봅니다. 이번에는 응용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활짝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무릎을 살짝 접어주면서 왼손을 바닥에 끌어내려주고 무릎을 천천히 펴주는데 발과 손을 힘을 이용해서 상체를 내쉴 때마다 비틀어줍니다. 오른쪽 무릎은 접어도 괜찮은데요. 주의사항은 왼쪽 핀 무릎을 최대한 밀어서 바닥을 지탱해주면 좋습니다. 내쉴 때마다 조금씩 위로, 위로.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천천히 펼 수 있는 만큼 펴주시면 좀 더 효과적입니다. 자, 마시면서 왼팔 밀어 올려주고 발 11자, 내쉬면서 오른손 바닥, 무릎 접은 상태 유지. 하지만 오른쪽 뒷무릎 펴주는 거 잊지 않습니다. 왼손 밀어 올리고 마시고 내쉬고, 혹시 가능하다면 이 왼쪽 무릎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펴봅니다.

자, 그대로 바닥을 짚은 손 왼쪽 무릎 쥐면서 마시고 활짝 펴주고 내쉬면서 오른발 앞으로 돌아오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지만 경직된 어깨와 목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고관절의 이완을 도와 골반 전체에 활력을 주고 척추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골격계의 교정과 강화에 탁월한 동작을 자주 연습해 보세요.

호흡은 다 내쉰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틀어서 발 간격은 한 1m, 한 1m10 정도 열어줍니다. 팔은 함께 열어주면서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고 마셔봅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리시면서 왼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 오른발 옆에 발끝, 손끝 맞춰주면서 바닥에 눌러주시고 이 왼쪽 무릎을 누르는 힘과 왼손을 바닥을 누르는 힘을 함께 이용해서 오른쪽 가슴과 허리를 천천히 비틀어주시면서 오른팔을 쭉 끌어올려 봅니다. 이번에는 응용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활짝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무릎을 살짝 접어주면서 왼손을 바닥에 끌어내려주고 무릎을 천천히 펴주는데 발과 손의 힘을 이용해서 상체를 내쉴 때마다 비틀어줍니다.

척추를 뒤로 펴줘서 척추 전체를 건강하게 해주고 어깨와 가슴을 확장시켜 스트레칭에도 도움을 주는 우르두바 다누라사나입니다. 흔히 무지개 자세나 아치 자세로도 알려진 이 동작은 다양한 요가 자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세로도 손꼽히는데요. 허리가 부드러운 분들도 꾸준한 수련이 필요한 동작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무릎을 접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접고 엉덩이를 다리 쪽으로 조금 끌어안고 손을 바닥을 누르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위로 들어올려 봅니다. 어깨를 천천히 바닥에서 위로, 가슴과 골반을 위로 펴줍니다. 손을 뻗어서 허리를 밑으로 천천히 받치면서 발가락을 꽉 눌러주고 골반과 가슴을 위로 천천히 펴줍니다. 호흡 이어가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고 손은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진정시킵니다. 이번에는 골반과 가슴을 조금 더 들어올려서 발목을 잡는 동작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골반을 천천히 밀어 올리고 팔을 뻗어서 발목을 쥐도록 노력해 봅니다. 발을 꾹 누르면서 골반과 허벅지 위로, 가슴도 하늘 위로 쭉 뻗어서 올려놓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손을 풀고 호흡을 진정시켜 봅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어려운 자세인데요.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골반 위로 밀어 올리고요. 손을 귀 옆으로 끌어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유지해보고 준비가 되셨다면은 천천히 팔을 밀어 올려봅니다. 이때 가능하면은 발을 11자로 무릎을 쭉 펴면서 가슴과 허리를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 봅니다. 하나, 둘,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안으로 들어와 봅니다. 하나, 둘, 셋.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등, 다리,

손을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진정합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 짚고 천천히

상태를 살펴가면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척추 강화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무릎을 접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누르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손을 귀 옆으로 끌어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유지해보고 천천히 팔을 밀어 올려봅니다. 이때 가능하면은 발을 11자로 무릎을 쭉 펴면서 가슴과 허리를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봅니다.

0: 편안한 주말에도 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군이나 대관을 짓고 대구나 배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여기 황혼의 나이에 농부에 도전하는 이가 있습니다.
1: 제일 바쁜 날이 4월달.
2: 열심히 부지런히 다 해놔야 1년 쓰지.
3: 갑자기 봐.
1: 빨리 와. 우리 아저씨는 설레발이.

0: 죽었구나.
1: 아이고 죽었어.
2: 농사에 열정적인 아내와 달리 남편의 관심사는 취미인 국화 분재뿐인데요.
3: 진짜 재밌어요. 너무 모던한 걸 또 하잖아 우리가.
1: 없어요. 빨리 우체국들이 점심시간이고 나는 학교 가야 하고. 테프 안 붙였어요?
4: 네,
1: 예, 예, 감사합니다. 밥도 이제 그냥 갈게요.
2: 늦게 시작한 농사일이지만 제대로 해보고 싶어 대학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5: 고방비 탑니다. 조금씩 설라면 너무 고맙고.
6: 얘가 뭐예요? 돼지?
7: 식용실.
1: 색깔 예쁘죠? 국이 꼭 맛있다고 해야 하는데.
8: 세련이 해야지 뭐 어쩌고 있어. 좀 따듬어. 풀도 골라내고.
9: 허리 아프지.
8: 안 아픈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아프지. 한 달만 하면 돼야.
3: 오늘 가스당.
2: 농사일에 진심인 아내와 덩달아 바빠진 남편. 이들 부부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예부터 너른 평야와 비옥한 토지 덕분에 대한민국 최대의 곡창지대로 발달한 김제. 이 풍요로운 자연이 좋아 돌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올해로 귀농 8년 차인 부부인데요.
1: 숙절편, 가래떡, 다발찰떡 오늘 그렇게 세 가지요.
3: 진짜 오늘 아침에 누가 하는데?
1: 우리 아저씨 고조.
3: 고조 역할.
10: 잘 도와주세요.
1: 가끔. 가끔 잘 도와줘요.
3: 소금을 바로.
1: 이렇게 겨울 10점 돼요.
3: 몇 그램을 내야요?
1: 뭐, 156.
3: 156.
2: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하네요?
3: 156을 넣으라고 한 게 1.5리터냐?
2: 보다 못해 결국 명숙 씨가 나섰습니다.
1: 0점도 안 맞춰놓고.
2: 소금용 저울은 큰 저울 위에 올려둔 작은 건데요. 그걸 깜빡하고는 큰 저울로 무게를 확인하니 이상했던 겁니다.
3: 위에 치는 몰랐죠?
1: 똑같아요. 가르쳐줘도 맨날 버벙거리고.
2: 티격태격하면서 함께 떡을 만든 지도 벌써 3년.
1: 혼자국 나니까. 혼자국 안 나게. 혼자국 안 나게. 혼자국.
3: 진짜 맛있어.
1: 간맛이나?
3: 안 없어?
1: 간맛이다. 아, 식당이 좋다.
2: 한창 쑥철인 요즘은 거의 매일 쑥떡을 만드는데요. 맛있는 떡을 만들려고 직접 쑥농사까지 짓고 있는 명숙 씨. 유기농 쑥에 들어간 떡은 제일 인기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1: 색깔 예쁘죠?
3: 색깔 예쁘게 잘 나왔죠. 다 파랗게 나오네.
1: 이게 밥알찰떡.
2: 보통 떡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만드는데요. 일찌감치 떡을 가지러 오겠다는 단골 때문에 새벽부터 작업을 서두르는 겁니다.
1: 이제 떡 하는디?
11: 이제
1: 하였어.
11: 막 밖으로 하는 거예요.
1: 근데 이거 포장해야지.
11: 이렇게요?
1: 아니요, 그건 절편이라. 들켰고 야는 야는 굳어야 해. 이렇게 생겨서 떡 포장 못해요. 이게 햇수기라 색깔 좋다. 포장 않고 내부로 싸드릴게요. 이제 자꾸 쳐져.
11: 제가 잘라놓은 걸까요?
1: 어떤 거 잘라는 거?
11: 이거요?
1: 이거야. 그렇게 못 자를 거야.
11: 못 자라요?
2: 단골 손님도 뭐라도 돕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11: 저희 막 쫓아가서 먹는 거예요.
1: 쫓아가서 먹어. 그냥 이제 놔주셔. 쟤는 어때? 그냥.

0: 힘드네.
1: 왜? 네?
0: 힘들어요.
1: 아니야, 뭐 다 하면 다 근다나.
2: 손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속력을 내봅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명숙 씨의 남편이 보이질 않네요.
1: 와서 기다리시냐, 고생하셨네.
0: 예. 잘 먹세요.
1: 예. 안녕히 가세요.
0: 수고하세요.
1: 예, 가셔요.
2: 명숙 씨의 남편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3: 그냥 떠미네.
0: 이리와라, 이리와.
3: 여기로 온다게, 여기 온다, 온다, 온다. 알란 누님이 지금 37마리. 그 다음에 나머지는 8마리 장따. 그 다음에 전부 토종따. 특히는 취미로 한 마리씩 키우려고 한 것이 두 마리를 갖다가 아 지금 30마리가 넘어요. 그냥 금방 불어나는구만.
2: 닭장과 토끼장은 명숙 씨 남편 병선 씨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 사라졌다 하면 이곳에 와 있다네요.
3: 이쁘죠? 뭐 냠냠냠냠냠냠냠. 반려동물이지. 반려동물인데 우리 집에다 놓고 키울 수는 없잖아요. 토끼를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풀뜯어다 먹이고 사료 사다 먹이고 키우는 거예요.
1: 소꼬리 하나 갖고 가서 시켜야지.
2: 숙박까지는 걸어서 10여 분 거리로 가까운데요. 떡을 만드는 것 외에 쑥 재배와 벼농사를 하고 있는 명숙 씨네 부부. 일만 하는 귀농 생활은 피하고 싶어 농사 규모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신 수익을 위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닭과 토끼를 키우는 곳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자투리 땅에 쑥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3: 요리 닭을 내놓으면 닭이 봐봐요. 가상을 싹 뜯어 먹잖아. 먹고 잡혀서 이거 머리 내놓고 끊는 거요.
1: 그냥 싹싹 비는데 다듬으려니까 너무 힘들어. 열심히 부지런히 해갖고 이달 한 달 이것도 다 해놔야 1년 쓰지. 그러려니 해야지 뭐 어쩌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따듬어. 이렇게 하면서 풀도 골라내고 쉽게 쉽게 비면 그만큼 따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리고 여기서 하면 눈이 밝아서 좋은데 집에 가서는 돋보기 쓰고 해야 돼.
3: 이게 무단한 것이오. 딱 최종적으로.
2: 사실 귀농보다는 유유자적한 삶을 꾸리는 귀촌을 원했던 남편.
3: 나는 허리 아프지. 허리 안 되면.
1: 안 아픈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아프지.
3: 허리 없는 사람 있잖아.
1: 허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3: 있잖아, 이명숙이.
1: 이명숙이가 왜 허리가 없어?
3: 나 없는 줄 알았는데.
1: 한 달만 하면 돼야.
3: 오늘 가스당기.
2: 늘 투덜거리긴 해도 명숙 씨 말이라면 들어주는 남편. 그렇게 부부가 함께 농사일을 한 지도 벌써 8년이 되어갑니다. 오전 내 수확한 쑥을 가지고 어디론가 가는 병선 씨.
3: 오늘 좀 많이 뜯었거든. 할로에 도와주는 거지.
2: 수확한 쑥의 1차 손질은 이웃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1: 저기는 뭐요?
3: 깨끗이 아니야. 이건 내버릴 때.
1: 알았어.
3: 육부셔?
1: 여기는 뭐 육부?
3: 아니 수고하셔.
1: 뭘 육부하고 앉아서는 니 그러냐?
2: 도와주는 이웃들 덕분에 농사일이 조금은 수월해졌습니다. 그 시각 명숙 씨는 쑥을 손질하느라 분주한데요. 짬이 날 때마다 미리 해둬야 일이 밀리지가 않습니다.

0: 옷은 왜 그런 거예요?
1: 하우스에 밴댕기에 펴서 쓰려다가 새 거는 돈이 없으니까 비싸서 못 사고 그런 거 다 사라
2: 귀농 첫 해에 벌어진 사고로 손가락을 잃었습니다.
1: 근데 나는 농사가 좋기는 좋더라고. 근데 되게 힘들어. 내가 대장이. 애초에 내가 대장 팔자인가?
2: 익산에서 남편과 함께 27년간 가구점을 운영했던 명숙 씨. 평범한 일상을 살던 어느 날 남편이 클라이밍을 하던 도중 크게 다치게 됐습니다. 혼자서 가게 운영도 어려운 상황. 고민 끝에 남편의 고향이자 처음 살림을 꾸렸던 김제로 돌아온 겁니다. 처음에는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자 싶었는데요. 텃밭을 가꾸고 작물이 자라는 걸 보면서 농사에 관심이 생긴 명숙 씨. 특히 농산물 가공에 주목하면서 떡을 만들게 됐고 좋은 떡을 위해서 직접 쑥농사까지 짓는 열혈 농부입니다. 쑥이 나는 철에는 일이 평소보다 배는 많은데요.
1: 아이고, 누인네 다듬어 준 거 생각해서 아까 걸리지 않게 잘 해야지.
2: 수확하는 것보다는 뒷손질에 품이 더 많이 듭니다.
1: 이거 식도 하는 것은 안 도와줘. 쪼그리고 앉아서 죽어도 못 얻네.
2: 힘쓰는 일만 하고는 일터를 떠나버린 남편. 뭘 하시는 걸까요?
3: 나중에 바람 불 게임이 걷기는 바람 불면 다 인정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작은 것은 내가 농장 같은 거 생겨야 돼.
1: 아이고 딱 여덟 번만 씻고 이제 삶아서 씻어야지.
4: 쑥 손질할 때는 더 늦을 때도 많아요. 밤에도 손 다듬고 해야 하니까.
2: 떡 재료로 쑥을 쓰려면 흙이나 불순물이 없도록 여러 번 씻고 다시 한번 뜨거운 물에 데치듯이 삶아둬야 합니다. 손질부터 삶기까지 그야말로 정성을 들여야 하는데요.
1: 손질이나 따르면 주는 게 아까워서
4: 딱 나는 5kg씩 냉동 보관했다가 사게 졌어요. 쑥 안 나올 때는 손님들이 떡 해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없으면 그러니까 사계절로 쓰기 위해서 냉동실에 꼭한씩 비치해 두는 거죠. 바빠요. 그래서 제일 바쁜 날이 4월달.
2: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부산한 명숙 씨 어디에 가는 걸까요?
1: 다 안 다듬었구만 말리고 있구만. 정신 없지? 왜?
5: 아이고, 마누라랑 좀 피곤하죠.
1: 정신 없어.
5: 어디 가고 정신이 없어?
1: 아직 지금 떡에서 택배 보내고 또 학교 가요.
5: 많이 벌어.
1: 많이 벌어.
5: 돈 많이 벌어야 밥이나 싸고 여도
1: 그치? 벌이야. 아이고, 태순이 엄마 안 믿고 없었으면 어쩔랑가 모르겠어.
5: 일랑에 시집 사람 다 있어.
1: 응?
5: 한 사람 다 있어.
1: 아이고. 태순이 엄마처럼 나 편하게 해준 사람 누가 있어?
5: 내가 오래 살라고 해 나를.
1: 그럼 오래 살아야지 뭐. 빨리 죽을라가?
5: 무슨 어떻게 하냐?
1: 오래 살아야지.
5: 댕댕 치즈갖고 가. 이제 털어서 줄게.
1: 에, 아이고 애쓰시네요.
5: 떡 먹어봐. 얼른 가.
1: 어제 그 먹었다고 저 떡 또 틀린 게.
5: 가 먹을 것만 자주 갖고 와.
1: 알았어. 야, 내가 돈벌이야. 밥 한 끼라도 사주지.
5: 돈벌이야 밥이라도 먹으러 가.
1: 어, 밥 한 끼라도 사주지. 아이고. 나 갈게요. 예.
2: 결혼 초에 살던 마을로 귀농한 덕분에 이웃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수월합니다.
1: 바빠, 바빠.
2: 주문 들어온 떡은 소포장까지 해서 택배로 보내는데요.
0: 빨리 나와.
6: 왜 이렇게 바쁘셔요?
0: 바쁘세요? 빨리 우체국들이 점심시간 있고 나는 학교 가야 하고.
2: 일주일에 세 번 대학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명숙 씨. 농사일은 물론 가공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싶어 5년 전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학교 수업이 있는 날은 더욱 바쁩니다. 다행히 점심시간 전에 우체국에 도착했습니다.
0: 잠깐만요. 간 적이 있어요. 여수.
2: 워낙 자주 이용하다 보니 서로를 잘 아는 사이. 급할 때는 도와주기도 합니다.
0: 테프 안 붙였어요?
7: 네, 처리요.
0: 네, 감사합니다. 바쁘게 그냥 갈게요.
2: 드디어 모든 일 완료. 학교로 서둘러 출발하는데요.
0: 신나요, 진짜. 학교를 갔다 오는 게 그게 나의 닭이라고 해야 하나, 지금은? 일어나 나의 숨통? 숨을 쉴 수 있는 곳?
2: 명숙 씨가 다니고 있는 대학은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교입니다. 이곳의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벌써 5년째 듣고 있는데요. 올해는 발효 가공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늦깎이 학생이 된 명숙 씨. 농사와 학교 생활을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수업만큼은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열혈 학생입니다.
0: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9: 네. 잘 먹을게. 어?
10: 저 가져가 저.
0: 아빠.
11: 잘했어.
0: 너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많이 없고.
12: 오늘 우리 가공 과정 현장 연합 첫인데 가공 시설이나 그 현황을 좀 공부하고 일정 잘 맞춰서 오기를 기대합니다.
0: 네. 네.
13: 입맛이 착착 당겨요.
0: 너무 맛있어요.
13: 잘 먹겠습니다.
10: 맛있어요.
0: 에이, 내가 농사진 거. 내가 원래 맛있게 하잖아.
2: 수업은 강의와 실습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명숙 씨가 관심 있는 가공 시설에 견학을 가는 날입니다.
0: 날씨 좋다.
14: 남자들 막 감정 있을까? 남자들 왕 소리 남는 게 아니에요.
15: 아니에요.
16: 했어.

0: 찾아간 곳은 대학에서 20여 분 거리에 있는 곳인데요. 완주군에서 농민들을 위해 만든 식품 가공 시설입니다. 가공식품 제조와 관련한 교육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스탠레스가 좋은 게 뭐냐면은 스탠레스는 오염이 안 돼요. 냄새가 안 되게요. 그게 신라면 먹고 그 다음날 짜파게티 먹는다 해서 짜파게티 신라면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공식품 신자재가 스탠레스가 이유가 그거예요.
2: 아, 무방비 찹쌀이다. 조금씩 설라면 너무 커갖고.
3: 이 안에 얘가 뭐예요? 돼지?
1: 식용 실리콘.
0: 가공식품 제조에 필요한 도구들도 대여 가능한데요. 직접 사용해보고 조작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3: 디자인도
1: 저희가 도와주죠.
3: 네.
1: 디자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법적 표기 사항이에요. 알레르기 유발인지 그다음에 소비자 뭐 1577 뭐 이러고 뭐 이거는 소비자는 고객의 대응에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사항이냐 아니냐 표기 용기가 뭐가 어떤 영향이라고 알려야 돼. 법적으로 기본 정보가 표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0: 평소 식품 가공에 관심이 컸던 명숙 씨. 가공시설과 제품에 꼭 있어야 하는 디자인까지 다양하게 익힐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0: 젊은 양반 널 유라보쇼.
1: 쪽으로 오세요, 쪽으로.
2: 에, 그냥 그쪽 해야 돼.
1: 어, 그리고 앉아.
2: 앉아.
1: 얘는 뭐 둘이들이야. 얘는 뭐 또 하나 있어.
2: 또 하나 있어?
3: 안녕하세요. 신혜지로 왔습니다.
4: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꼭 가라고 막 누가 할 거.
5: 현장 학습의 마지막 코스는 명숙 씨네 집입니다. 돌아가며 모임을 하는데 이번이 명숙 씨 차례. 동기들과 함께 두부 만드는 걸 해볼 참입니다.
6: 보는 걸로 힐링되네.
2: 나 두 개 되고 그래, 두 개.
6: 맛있어.
4: 아니야, 잠깐만.
7: 야, 알잖아.
4: 아니, 해보고 넣게요, 쳐다보고.
5: 현장 학습의 연장선상이자 동기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입니다.
6: 아니, 또 명숙이 언니 보고 하려고 그래, 명숙이 언니 보고.
7: 언니!
4: 얘가 너무 넘치면 얘가 끓으면서 다 넓어요. 다 넘는데
6: 옆에다가 찬물 떠다놓고.
4: 아니, 찬물이 아니고 간수 갖고 있어보세요. 간수 아니고.
6: 오, 재밌어.
2: 간수 넣으려고?
4: 아니요, 이따 기름 넣을 거예요.
2: 아니, 여기 넣으면 그러니까. 물 살짝 넣어.
4: 아니, 물 넣는 게 아니고 기름 넣어요.
2: 기름을 넣어?
4: 들기름.
1: 하지 않게 해야 되니까
4: 밑에를 확
7: 또. 자세 나와요?
2: 자세 나와요?
7: 아닌가?
4: 물은 조금 더 넣어야겠네요.
5: 이왕 모이는 거 뭐 하나라도 알려주고 싶어 옛날 방식으로 두부를 만들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7: 빨리 와줘.
6: 누가 물어보려고. 아니, 아니.
7: 널려.
6: 제가 겁나 잘할 것 같아. 저는 이거 잘할 것 같아.
7: 보다 보다 풀어.
4: 와, 고소한 맛 막 올라와요.
6: 어? 느낌 있는데?
7: 저기 우리 명숙 언니 어디 가셨어?
8: 빨려. 안 되라. 안 되라.
4: 늘려.
8: 뭐 이러게.
4: 넘어져.
7: 야간문 먹은 효과가 있네. 아니, 술 빠져. 술 빠져. 알았어. 다 알았어.
6: 아니, 형부 오늘 개 땄다.
7: 더 보여?
4: 아니야,
7: 야,
4: 아니야.
7: 순식간에 올라오네.
2: 자, 준비해, 준비.
6: 끓여버려?
4: 네, 잠깐 뜰게요. 거기다 놓으세요.
5: 콩국이 완전히 끓어올랐으면 준비 완료. 이제 비지와 국물을 분리하면 되는데요. 촘촘한 망에 콩국을 담은 다음 물만 잘 걸러냅니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여럿이 함께하니 이것 또한 즐거운 놀이인 것 같네요.
6: 콩국 어디 있어요?
7: 아, 부끄럽다.
4: 네, 이게 맑아져요. 단백질만 딱 원고가 되는 거예요.
5: 콩국이 몽글몽글 응어리가 지면 틀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수분이 빠지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들기름이 들어가 더욱 고소한 명숙씨표 손두부. 와, 그 맛이 궁금합니다.
7: 아, 따뜻해요.
6: 그죠? 네. 드셔보세요.
2: 맛있어요. 고등어 녹차 먹인 삼겹살 굽힌다.
7: 동네 개도 지금 난리
6: 났어.
5: 잔치에 빠지지 않는 홍어와 삼겹살까지. 푸짐하게 한 상 차려졌습니다.
2: 물개 물개.
6: 맛있어요.
2: 어디가 제일 이뻐?
7: 뭐요? 이거 안타깝게 먹고
6: 살았네. 고맙지 마.
4: 우리 신랑 갖다 줘야지. 내가 챙겨줘야지.
7: 겁나게 맛있어요.
4: 겁나게 맛있어요.
6: 고기하고 싸먹자.
2: 야. 다음 달에도 우리 이런 자리 마련 거 멋지게 1년 동안 다닙시다. 화이팅!
4: 화이팅!
5: 공부하며 친구들도 새롭게 만나는 지금의 생활. 귀농으로 얻은 큰 즐거움입니다. 대학 동기들이 모두 돌아간 늦은 밤. 피곤할 텐데도 책상 앞에 앉은 명숙 씨. 지난 5년 가공부터 특용 작물과 채소까지 다양하게 배우고 있는데요. 그날 배운 건 그날 복습하는 명숙 씨. 황혼의 나이에 공부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0: 내가 학창 시절 때 지금처럼 학교 가는 걸 좋아하고 열심히 했다면 나 석박사 다 땄을 거예요. 가끔 그 생각은 해. 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를 안 했을까? 왜이 열정이 그때는 없었는가? 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때는 철모르고 부모 밑에 있어서 언제까지나 부모가 해줄 줄 알았는가 그죠.
1: 어릴 적에는 몰랐던 공부의 기쁨을 귀농으로 만끽하는 중입니다. 농부에게 제일 바쁜 계절인 봄. 명숙 씨도 쑥 재배는 끝났지만 벼농사 준비가 시작됩니다.
2: 수확을 한 거다 가니까 이렇게 비가 왔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렇게 길어서 기계로 노타리도 못 치고 작물도 하기 힘들고
3: 그냥 놔둬. 안 말랐는 게 이제.
2: 아이고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해야지.
3: 하는 데까지 뭐 다 뒤돌아니 이제 아마는.
2: 가을에 했어야지 그러니까.
3: 콩 이름 해왔어.
4: 월요일부터 누가 하자고 했어?
3: 콩을?
4: 내가 하자고 했습니다.
2: 아이고.
4: 콩이 좀 더 먹는데야.
2: 다 먹는다 해서 돈 좀 더 벌으려고? 몸이 그만큼 저기 힘들고 더 부지런해야 하는데 게으른 농부가 뭐 더 먹기를 바래. 이 논이 들판하고 틀려서 물이 많이 고이는 논이라 이렇게 웅덩이 파놓고 이렇게 물 받아서 물을 빼내서 하냐. 뭐 다 품어야지.
3: 물 올릴게.
4: 밀고 틀고 잡고 이제 나갔나?
2: 저기 뭐 다 물은 어디로 품어내?
3: 저쪽으로.
2: 아 왜 가는?
3: 아이고 씨, 우리 이런 거 쪄서 안 나가잖아. 농장을 해서 망을 내가
4: 저리 가봐. 나가?
2: 나가.
1: 올해부터는 여기에 벼 대신에 콩을 심으려고 물을 빼는 건데요. 그걸로 떡 만드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침 일찍 논 정리를 마치고 찾아간 곳은 군산. 오일장이 큰 규모로 서는 대야시장입니다.
2: 주룩도 나왔다.
1: 다양한 봄나물부터 싱싱한 생선과 약초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데요. 하지만 명숙 씨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떡입니다.
4: 이게 지금 콩떡이 6개 5,000원이네.
5: 이거 깨소 한 편. 여기서 이제
3: 비속으로 못 들었어요.
5: 팥 들죠, 팥.
3: 팥.
1: 쑥으로 만든 떡을 집어드는데요. 시장에 와서도 명숙 씨 눈엔 떡만 보이는가 보네요.
2: 잘했다.
3: 하세요.
2: 쑥개떡. 여기 떡집이잖아. 여기서 하신 거예요?
3: 여기서 여기다 내는 거예요.
2: 내가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 여섯 개 5,000원씩 푼. 여기는 쑥을 어디서 쓰셔요?
3: 농사하셔요?
2: 네.
3: 개떡 닦아 이거 섞어.
2: 개떡?
3: 하나 누구야 지켜보는데요.
1: 사실 오늘 장에는 시장 조사차 나온 건데요.
2: 예. 많이 파세요. 네.
4: 쑥 농사 안 지면 쑥떡을 못 온다고. 쑥이 비싸니까.
2: 비싼 거까지.
1: 떡을 다 본 뒤에 반찬거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2: 여기도 나왔다.
6: 네, 명예.
2: 1kg에 얼마예요?
6: 28,000원 주세요, 개시하게. 나같이 할 줄 알면 간장물만 끓여 부어 놓으시면 돼요. 이 강원도 게 제일 좋아요, 흥청가잖아요. 하나 개시하셔, 이거 3만 원씩 받아야 28,000원 주시라고.
2: 장사 잘하시네.
6: 자, 양파 어디냐? 양파. 겨울 잘 드릴게요. 건강하세요.
2: 예.
6: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드시고 좋아하세요. 네, 맛보고 가세요.
2: 이거 맛보고 가래.
6: 네.
4: 아이고, 고맙습니다.

0: 못 보지? 고맙습니다.
1: 우리 손주들 축하할 거냐?
2: 떡 때문이기는 하지만 올장에 한 번씩 들르는 것이 부부의 유일한 나들입니다.
3: 9개.
1: 9개면 건
3: 한번 먹어봐. 다 5,000원씩.
1: 400원, 500원 되잖아?
3: 얘는 2개 1,000원. 얘는 하나 1,000원.
1: 하나 1,000원.
3: 얘도 하나 1,000원. 그 꼴이야. 쑥 색깔은 많이 넣었어, 지금. 모양도.
1: 깨끗물 낼게. 예.
2: 고긴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품평회가 열렸습니다.
3: 근데 새파랗고 좋은데?
1: 좋긴 하네요, 색깔은.
3: 색깔은 좋은데 쑥 향이 그렇게 안 나. 야, 쑥 냄새 나.
1: 겁나 크다.
3: 소용 그냥 만드는 거고. 우리 거 두 배는.
2: 새로 만드는 쑥개떡에 대해 시장 조사부터 하고 있는 건데요.
3: 한 개씩을 더 준 거야. 그리고 이렇게 포장하는 것도 개별 포장하는 거 단가가 틀리니까 두 개 천 원씩이면 개떡은 내가 너무 힘들어. 두 개 천 원씩 받고 팔기는.
1: 그럼.
3: 근데 개떡은 지금. 한번 더 생각해봐야 개떡을 어떻게 만들어야 쉽게 만드나. 그러니까 쑥할 때 손 좀 봐줘.
1: 내가 뜯어가지고 그니까 그게 다듬뜰 못해요.
3: 아이고 다듬는 게 일이야.
1: 앉아서 다듬기가 그게 참 우리는 힘들어. 파이팅 한 거야?
2: 그날 오후 명숙 씨네 집에 손님들이 찾아왔는데요. 이웃에 사는 농부들입니다.
3: 아니, 차 위에서 키친타워 좀 이걸로 해서 내려서 차 위에 있는 거
4: 이거요?
3: 다 편하다. 그 정숙 씨랑 온 게
4: 그러니까
5: 하나만 꺼내요?
3: 정숙 씨랑 장영희 쌤이랑 오니까 편해. 갑시다, 대로.
4: 누구 차 타고 그래?
3: 그냥 걸어가게.
4: 아, 걸어가?
6: 용병 배우잖아요. 10일 날 가면 그거 심을 거예요.
3: 강낭콩?
6: 네, 강낭콩 뭘 전부 다 심는데, 그날.
3: 옥수수는?
6: 옥수수도 할 거예요, 아마.
3: 나 옥수수에 종자 있는데.
6: 저요, 저 있으면 저 좀 주세요. 저 집에 가서 또 심을 거니까.
2: 요 며칠 날씨가 따뜻해 쑥이 부쩍 자란 상황. 빨리 수확해야 해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건데요.
6: 다 다 왔네.
3: 내가 이러고 있으면 다 와?
6: 먹이 먹고. 아, 이게 먹이 주는 사람 알아보는 거. 따라다니네. 와이프 없을 때 해먹을 수 있는 정도. 음식을 몇 가지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
3: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6: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라면만 끓여 먹어요.
7: 아무 그릇도 하면 됐어. 거기다 떡도 넣어서 해먹고, 거기다 누룽지도 넣어서 해먹고, 밥도 넣어서 해먹으면 돼.
6: 그래. 요즘에는 밥만 주는 것도 고마워. 아침에도 그래. 밥만 주는 것도 고맙대.
2: 일하는데 노동료가 빠지지 않듯이 여자 셋이 모이니 남편 얘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명숙 씨 남편은 또 어디에 간 걸까요?
1: 빨리 와, 빨리 와.
6: 갑자기 봐.
3: 우리 아저씨는 설레발이.
6: 요란 요란.
3: 아이고 죽겠어.
2: 닭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남편. 정말 이 부부의 귀농살이는 동상이몽이네요.
3: 내가 다 못 살아. 내가 분명히 이거 차로 싣고 가라고 했잖아요. 왜 이 니아까 누가 니아까 갖다 놓으라고 나 갖다 놓고 그렇게 가냐고. 아유 폭포개 폭포개. 아 숙이 안 좋다. 흔들 나갔다도 이 향 맡으면 기분이 확 풀려. 그런 게 이러고 사나봐. 이거 누가 니아까 지르?
2: 이유야 어찌됐건 남편이 말을 잘 안 들어준 덕분에 쑥을 옮기는 데는 도움이 됐네요. 아이고 명숙 씨 남편은 벌써 내려와 있었네요. 일을 돕지 않은 것이 미안한 건지 아니면 민망했는지 커피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8: 미용은 하셔서 젊어지셨구만.
6: 염색도 하시고.
3: 염색은 안 했어?
6: 눈썹.
1: 여보세요, 뭐?
6: 아, 눈썹 하시고.
1: 눈썹만. 그래야 미용사가 눈썹 했는데 이쁘다고 안튼가? 자꾸 물어보네.
5: 아, 이뻐요. 아니, 아이고. 요즘 남자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
6: 맞아요.
5: 훨씬 이미지가.
3: 아니. 뭐더고는 노션도 안 바르는 사람이거든, 얼굴에?
1: 10만 원에 했어. 다른 사람 15만 원인데.
5: 잘하셨네.
3: 먹읍시다.
1: 새콤달콤 10만 원.
3: 여기 찌개는 없어. 그냥 손으로 먹어야 돼. 이게 지금 메주콩이거든? 근데 색깔이 안 빨갛고 하얗잖아. 그래서 틀려.
7: 어떨 거예요?
3: 이 메주콩을 쪄. 그냥 안 볶고 쪄서 말려서 다시 볶아. 그러면 사람 속도 편하고.
6: 그래요? 쪄서? 네. 삶는 게 아니고 찌는 거예요? 네.
3: 왜냐면 이렇게 빨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뭉그러지게 삶을 필요가 없는 거야.
6: 살짝
3: 볶고. 그러니까 내가
6: 말려서 다시 빵고
3: 다시 볶아서 빵구는 거야.
5: 그러면 지금 자색 고구마를 넣으신 거예요?
3: 자색 고구마로. 어때? 먹어보니까?
6: 조금 맛이 틀리네. 그냥 시켜먹어 보던.
3: 고구마를 삶아갖고
6: 엿기는 물에
3: 엿기는 걸른 물에 다시 다 섞어. 섞고 밥 해갖고 그것하고 섞어서 저기 발효를 시켜.
6: 그러면 얘가 조금 좀 홍탁하겠네. 약간 조금 더 이렇게 일반 시켜보다는.
3: 그러겠죠.
2: 농작물 가공에 진심인 농부들이 한창 토론을 벌이는 사이 명숙 씨 남편은 또 사라졌네요. 듣만 나면 사라지는 남편 병선 씨의 요즘 최고의 즐거움은 국화 문제. 1년에 한 번 10월에 열리는 축제에 출품을 할 정도로 실력이 좋습니다.
1: 형님은 그냥 특별 번호로 제가 갖고 지금 내려고 하는 거잖아. 형님은 이제 모양목으로 해갖고 거시기 오고 나무 버드나무 형도 오고 어느 정도 키워갖고 이놈 자체를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샤크니. 이게 다섯 개 올린 게 무관작이야. 색깔별로 다 틀려요, 색깔별로. 꽃 색깔별로.
2: 이렇게 봐서는 평범해 보이는데요. 여기에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분재입니다. 병선 씨가 귀농 후 제일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8: 뭐 그렇게 끊어? 그냥 손님만 따, 그리고 손님만 따.
1: 욕 그러지 하지.
8: 에이, 이렇게 몰라와.
1: 됐어. 1번, 2번, 3번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또 이 잔가지도 또 다 만들어야 해. 그래.
8: 이거 만지고 있으면
1: 시간 잘 가.
8: 시간 잘 가고 소유일 거 참 좋아. 잡념 높이고 딱 그냥 아주.
2: 언젠가는 분재용 국화꽃을 전문으로 키우는 농부가 되는 것, 병선 씨의 꿈입니다. 다음 날.
3: 가든 못할 만큼 떡이라도 해서 보내줘야지. 그래도 형제 관계 해줘야지. 떡집 하면서 언니 생일날 떡도 안 해서 보내면 좀 그렇지 않아? 난 딱 한 가운데. 다섯 채. 밑으로 남동생 셋, 여동생 하나. 위로 언니 셋, 오빠 하나. 9남매 지금 다 살아있어. 아무도 먼저 간 사람 없어, 아직까지. 그러니까 행복한 집이지.
2: 떡을 만드는 일을 한 후 형제들 생일이면 떡을 선물한다는 명숙 씨. 언니를 위해서는 깨떡을 만드는데요. 직접 농사지은 쌀과 깨로 만든 진심이 담긴 깨떡입니다.
3: 얘는 떡이 두꺼우면 맛이 없어서 얇게 찌어야 돼.
2: 쫀득한 식감이 살아있는 깨떡은 두께가 생명. 쌀가루를 얇게 펴려면 손이 많이 가는데요. 언니를 위한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드립니다.
3: 조금 빨리 하려고 조금 많이 두껍게 하면 떡도 안 익고 시간과 정성. 이렇게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떡은 아주 고급 떡.
2: 이제 잘 쪄내기만 하면 되는데요. 언니를 위한 명숙 씨표 깨떡이 완성됐습니다. 잘 됐을지 궁금한데요. 썰어보려면 어느 정도 김이 빠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3: 어떻게 하면 맛있고. 이 떡을 손님이 먹었을 때 또 이번에는 손님이 떡 맛있다고 또 하려나? 고객이 만족해야겠는데 떡 맛있다고 해야 하는데. 한식 그 생각. 잘 익었고.
2: 적당한 크기로 썬 떡은 기계로 하나하나 포장해 주는데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가 봅니다.
3: 에이, 잘못 들어갔다. 첫 번부터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벌려버리면 힘들어.
2: 중간에 비닐이 걸린 상황. 당황 한번 하지 않고 익숙한 듯 혼자서 해결해냅니다.
3: 내가 혼자 쓰니까 다 알아야지. 살꽃 만지면 이걸 못하지. 맨날 남편한테 해달라고나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다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거야. 하다 보면 돼. 원래 이 고물이 있는 건 센터가 조금 안 맞아도 안 좋거든.
2: 떡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이 모든 해내는 만능 농부입니다.
3: 예준아 가자. 우리 달걀 주스러 가자. 달걀 주스다 달걀 후라이 해줄게. 저 닭 쫓아온다. 먹이 줄 줄 알고.
9: 닭이 뭔데?
3: 쌀.
1: 고고고고고고고. 야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리 와. 아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2: 오늘은 4년 전 귀농한 큰딸네 가족이 명숙 씨네 집을 찾았습니다.
10: 달걀도 많았던데.
3: 아유 나 들어가. 달걀 주스 여기다 담아와.
1: 여기다 담아.
10: 그렇지. 진짜 크네.
1: 그 쌍알.
3: 많아? 달걀?
10: 똥 묻었네.
1: 아마 깔먹었어. 살짝만.
10: 똥 묻었네.
3: 그렇게 그러면 깨지잖아.
1: 던진 게.
3: 가자.
2: 손자가 오는 날이면 빠지지 않고 들르는 코스가 닭과 토끼장인데요.
3: 예진아, 토끼 새끼 바글바글하다.
1: 가자, 와 도망가게 해. 그냥 좋아. 뭐지? 잘 먹지?
10: 이거 일일이면 다 먹어요?
1: 일단 오후에 오후 다 먹어.
2: 닭과 토끼를 좋아하는 손자 때문에 병선 씨가 더욱 신경을 쓰는 겁니다.
1: 와.
10: 이게 토끼라고?
1: 토끼지 그거. 이 토끼 새끼야. 네 한번 잡아봐. 잡아. 잘 잡아. 떨어뜨리면 안 돼.
10: 이게 눈 감고 있는데 왜?
1: 그러지 아직 눈 안 떴어. 야 15일 돼야 눈 떠.
10: 아니, 15일도 안 됐어요?
1: 오 이게 열흘도 안 됐어. 열흘. 새끼 난지. 가자. 애미한테 가자. 이리 줘. 이제 이리 줘.
10: 옳지.
3: 옳지. 아니 우리가 먹으려고. 우리가 먹으려고 할머니가 키웠어.
2: 한바탕 농장 구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 명숙 씨는 서둘러 식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1: 아 가져온 게.
11: 아 저 방법은 몰라요 저도. 그냥
1: 콩 심는.
11: 저도 2년밖에 안 됐어.
1: 방법이 잘 좋은 거는 눈두덩 꼬랑지런 거.
11: 물 빠지게 해줘야 돼요. 교육도 받으셨구만.
1: 한번 받으셨죠.
11: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있으면 그 관리기로 한번 더 가더라고요.
1: 그 거기만.
11: 네 그쪽만.
10: 유준아 이거 부를래? 제일 큰 거 쌍란.
3: 제일 큰 거?
10: 이거.
3: 우리 예진이는 계란 후라이만 먹으면 끝이야?
10: 내가 아까 좋아하는 달걀.
3: 큰 거 쌍나.
10: 먹고 싶다.
12: 예진이는 소고기보다 계란 후라이를 더 좋아하지?
10: 네.
12: 소고기는 남겨도 계란 후라이는 안 남겨.
2: 봄나물부터 손자가 좋아하는 달걀 프라이에 직화 불고기까지. 그야말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3: 이번 사주하고 우리 예진이 먹었다.
10: 맛있게 식사 하세요.
1: 너도 많이
11: 잘 먹겠습니다.
12: 잘 먹다.
10: 반숙이 제일 쉽고 그 다음은 그냥 원반숙이죠.
1: 다음 주에 무엇이요? 아, 또 앞에서 먹어.
2: 이야, 정말 맛있게 잘 먹네요.
1: 계란을 좋아해. 네. 할아버지가 닭튀기 잘했네.
10: 이렇게 맛있어? 계란이랑 토스트보다 맛있어?
11: 맛있어. 고기도 맛있고 다 맛있네요. 김치도 맛있고.
3: 많이 먹어.
12: 밥 더 먹을 거야?
11: 없어?
12: 밥 조금 남았는데?
11: 괜찮아, 조금 더 먹을
1: 거야. 그럼. 나는 잘 안 들어가네.
2: 솜씨 좋은 명숙 씨 밥상 앞에서는 밥 두 공기는 뚝딱이라는데요. 가족들이 함께하는 한 끼 식사. 귀농으로 얻은 큰 행복입니다.
9: 장갑이 여기 기름도 이렇게 바르고 40g씩 했더니 좀 커. 30g.
10: 한 그램인데.
9: 30g.
1: 어, 많다.
9: 오, 맞췄어. 30g. 어이구, 잘하네 우리 혜진이. 할머니가 왜 떡 만드는 줄 알아?
10: 왜요?
9: 엄마랑 키울 때는 할머니가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엄마랑 삼촌은 할머니가 뭘 제대로 못 해줬어. 그래서 우리 예준이랑 도경이랑 맛있는 거 해주려고 할머니가 떡 배웠던 거야.
2: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꿈들을 농부로 살면서 하나 둘 도전하고 있는 명숙 씨. 떡 만드는 일도 공부도 이제 시작일 뿐 아직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1: 맛이 어때?
10: 너무 좋습니다.
1: 이렇게 많이 너무 좋아? 야. 됐다 됐다. 그렇게 놓고 살지 마.
12: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맛있네.
9: 맛있게 떠집니다.
11: 자.
12: 이리와야지. 이미 먹고 있네.
9: 맛있어요. 할머니가 만드는 것보다 예준이가 만드는 게 더 맛있지?
10: 아니요. 할머니 손맛이 더 맛있어.
9: 할머니 손맛이 더 맛있어?
2: 맛있는 떡을 만들고 싶어 농사를 짓는다는 농부 명숙 씨.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행복을 귀농으로 찾았다는데요. 그 행복 오래오래 계속되길 바랄게요.
9: 여보세요? 맛있지? 비싼 떡인 게.
13: 아이고, 나 뭐 떡처럼 왜 이렇게 먹는가.
9: 형제까지 잘 만나서 먹고 했으면 재밌었으면 됐지 뭐.
13: 아, 됐었어.

문정전은 경복궁의 중심 건물로 태조 4년에 지어졌습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중문인 흥례문, 그리고 근정문 3문을 지나야 근정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종과 세종을 비롯한 조선 전기의 여러 왕이 이곳에서 즉위식을 했고 또 신하들이 임금에게 새해 인사를 드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넓은 마당에 행각이라고 하는 지붕을 씌운 건물로 울타리를 두르고 높은 단을 2단으로 쌓은 다음 그 위에 세운 2층 건물입니다. 계단 주변에 연꽃 장식 난간을 두르고

난갈에는 공간과 시간을 수호하는 특별한 동물상이 있는데요. 주작, 현무, 청룡, 백호 이렇게 사신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근정전 앞 월대라고 하는 두 개의 기단에는 12지 신상을 비롯해 36개의 동물 조각상이 있는데요. 왕의 공간에 사악한 기운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수호병 역할을 합니다.

그 뒤에는 해와 달, 다섯 개의 봉우리, 소나무, 폭포, 파도 등이 그려져 있는 병풍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병풍 가운데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근정전 오실 땐 뒷문으로 들어오셔서 이 병풍의 문을 열고 나오셨죠.

몸을 앞으로 기울여 올려다보면 천장에 매달려 있는 용 두 마리가 보입니다. 1867년 흥성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발톱이 7개인 칠조령을 근정전 천장에 매달았는데요. 조선의 자주와 자존을 염원하는 고종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 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

연암 박지원의 열알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아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무난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봉관이 생겼구나 봉관돌이라 대관짓 권해구나 배는 욕조로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연기!

우리

0: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놀이라 대벌지 고대구나 배는 욕조로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제가 교수를 일찍 했어요. 그러니까 평생의 직업이 학생하고 교수밖에 없었어요.
1: 이게 이제 신라시대 정도가 됐을 때 이제는 이 종교들이 갖고 있는 자연에 대한 생각들이
0: 건축은 이제 인간의 삶을 담기 때문에 결국은 건축의 첫 출발은 타인을 이해하는 거예요.

0: 안녕하세요. 인생낭독인 김현철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마당 깊은 집, 자그마한 텃밭이 달린 한옥에서 살고 싶다, 이런 꿈을 꿉니다. 한옥하면 왠지 정겹고 여유롭고 기대고 싶은 편안함이 있는데요. 고건축의 역사를 탐구하는 학자로서 전통의 아름다움에 오늘을 담아내는 고건축의 대가시죠. 건축학자 김봉렬 선생님 모시고 그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는 이제 글 쓰시는 분을 보면 그분의 서재가 어떨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고건축을 전공을 하신 분의 집은 어딜까가 제일 궁금해요.
1: 혹시 뭐 한옥을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0: 네, 맞습니다. 예. 예.
1: 근데 그 이제 이 전통적으로 집이라고 하는 게 그 예. 터하고 사는 사람의 인연이 맞아야 되는데 예. 저 인연이 좀 맞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래도 이제 저는 그 서울 옛 성 네. 한양 도성 안에 네. 집을 구하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이렇게 경복궁이 내려다 보이는 인왕산 밑에 예, 그다음에 서재는 또 한식으로 꾸몄어요.
0: 아, 예,
1: 그래서 한식 서재를 갖고 있는 네네. 뭐 그런 집에 살고 있습니다.
0: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건축학자이면서도 이론과 현장 이 두 분야를 모두 섭렵한 전문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유명한 건축가들 많죠. 그렇지만 학문적인 연구를 병행하는 건축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1: 저는 뭐 건축가라는 호칭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원래는 이제 건축 역사학자죠. 역사학자인데 건축 그 예전의 건축들을 쭉 연구하다가 뭐 많이 이론도 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0: 네.
1: 설계도 해봐라. 네. 말만 하지 말고 설계로 한번 증명을 해봐라.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네. 인정도 받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건축가의 길도 병행하게 된 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0: 현재 전통문화연구소 온지음 집공방장 예.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신데 아주 젊은 나이 때부터 교수를 하시다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그다음에 문화재위원회 위원장도 지내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지내시다 보니까 전통을 바라보는 시야도 굉장히 넓어질 것 같거든요. 예.
1: 그 이제 이론만 할 때보다 이제 그 실제적인 예. 실무를 하게 되면 그 실제적인 그 요구들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이론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그 집주인의 뭐 아주 사소한 네네네네. 요구들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 게 임무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문화재 위에 또 전반 그 다음에 이제 예술학교 있으면서 이제 다른 예술계들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 그러면 건축에서 중요한 게 이 시대에 뭘까 하는 생각 이제 자꾸 하게 되죠. 그래서 꼭 과거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현재 또 미래 더 나아가서 세계 전체에 이 시야를 좀 가져 어찌 보면 뭐 하나에도 정통하지 못하지만 여기저기 그냥 관심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그도 그럴게. 전통과 현재, 미래를 보시면서 각기 다른 예술 분야에까지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있습니다.
1: 그래서 다른 예술을 보면 네. 거기서 맞는 영감도 많이 얻어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예. 음악이라든가 또 연극 같은 경우도 건축하고 철로 관계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건축이 좀 음악적으로 보이기도 네. 하고 어떤 경우는 네. 드라마 같이 보이기도 하고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죠. 야.
0: 김봉렬 선생님을 우리나라 고건축의 대가라고 부릅니다. 건축도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요. 특히 오래된 건축에 빠져들게 된 계기, 이유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1: 아마 뭐 잠재적으로 그런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이제 대학원 시절에 과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한옥을 하나 봤어요. 경주 지금 양동마을인 방가정 이런 집인데

예나 관심이 없었던 시대인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랬고 근데 그게 무슨 기와집이 아니라 아주 그 현대 건축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주 450년 된 집이 뭐 이렇게 그 현대적이고 아주 생생하게 나한테 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참 아주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아마 대학원 시절에 공부를 하면서도 그 당시에 그 현대 건축이 갖고 있는 좀 너무 물질적이고 너무 또 기능적이고 뭔가 사람을 기계같이 다루는 이런 그 느낌이 그 굉장히 답답함이 있었는데 네, 네, 네. 그 한옥을 보고선 그게 뭐 아 이렇게 그 정신이 풍요롭고 사람을 정말 이렇게 이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집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굳이 뭐 기와집이라서 문제가 아니라요. 그걸 그대로 아마 콘크리트로 지었으면은 아, 가장 현대적인 건축이었겠구나. 아마 그게 내 길인가 보다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하여튼 전국에 그런 그 한옥 그다음에 한국 건축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고 역사를 공부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죠.

0: 경주 양동마을이요. 2010년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으니까 무려 30년 전 대학생 시절에 이미 그 가치를 눈여겨보셨던 게 아닌가. 한옥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선생님을 빠져들게 만들었는지.
1: 그때까지는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그 높이 평가를 제가 못했어요. 서양 게 훨씬 네, 더 네, 그렇고. 네. 다음에 한국 문화는 뭐 한국 집을 포함해서 그냥 역사가 만들어준 거지. 대동소이하고 뭐 그게 그거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양동마을에 한 그 관가정을 포함해서 좋은 집들이 한 10채 정도 있어요. 이 열체를 하나하나 보면은 깜짝 놀랄 만큼 같은 부분보다 다른 부분이 훨씬 많은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이게 결국은 건축이라는 것은 그 시대 정신을 깔고 있지만 그대로 건축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건축가를 통해서 어떤 그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거구나. 그게 현대 건축이랑 다를 바가 없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아마 그럴 겁니다. 이제 한국 한옥들을 보면 한옥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 집만의 특징이 특징. 뭘까? 다른 집하고 다른 게 뭘까? 이걸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점이 자꾸 보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한테 큰 이 가르침을 주고 그런 아주 매력에 빠져들었죠.
0: 네네. 당시 고건축을 연구하는 데 대해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1: 아직 체계가 안 잡혀 있던 시대였고 자료가 우선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그 총회하는 후배들을 좀 적절하게 이렇게 꼬셨다 그럴까? 유혹을 해서 같이 이제 답사를 가서 조사도 하고 또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 가서 측량도 하고 그래서 이 자료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또 그 집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쌓였죠. 그러니까 그때 뭐랄까? 젊은 시절이었으니까 그랬을 텐데 뭐 연애 같은 경우죠. 어떤 그 뭐 이렇게 뭐 상대랑 연애라는 데 무슨 가정 조건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1: 그 자체 매력. 거기에 이제 빠져들어서 글쎄 뭐 그 주변에서는 아마 이게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실용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뭐 건설을 하든 아니면 설계를 하든 좀 훨씬 돈 되는 쪽이 많은데
0: 네.
1: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막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좋아하는 여인한테 네. 눈이 멀어서 그냥 간 것 같은.
0: 아직도 멀어 계십니까?
1: 예, 그렇죠.
0: 근데 좀 이력이 약간은 특이한데 고건축을 전공하셨는데도 유명한 영국 건축학교 AA스쿨에서도 공부를 하셨습니다.
1: 글쎄, AA스쿨이 이제 아마 세계에서 가장 전위적인 그 교육을 하는 데거든요. 최첨단의 이런 것들하고 뭐 과거는 들여다보지도 않고요. 오히려 뭐 특히나 또 아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런 곳인데 그때 뭐 여러 그 존경하는 선배님들도 거길 가서 한번 봐라, 넓은 세계를. 이런 그 권유도 있었고 제가 이제 고건축을 전공하지만 그걸 문화재로 보는 걸 좀 거부했고 항상 그 새로운 걸 거기서 발견하고 싶었고 또 결국은 그 이론

0: 이라는 게 실천을 위해서 네, 이렇게 네,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럼 실천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데를 한번 가서 보자 하고 가서 공부를 1년 동안 했었죠. 물론 어려움이 많았지만 저랑 뭐 완전히 반대되는 쪽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보는 눈도 커졌고 또 동양과 서양의 어떤 그 차이, 근본적인 차이도 또 다시 인식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건물의 차이가 아니라 결국은 사고의 차이, 사상의 차이, 생각의 차이거든요.
1: 네, 맞아요.
0: 그 뿌리에 대한 그것들을 명확히 하다 보니까 네네. 그래 뭐 그런 사고에서는 이런 건축이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뭐 그래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도 음악도 서양 음악이 있고 우리나라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히 음악적인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
0: 그렇죠.
1: 예. 모든 분야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 글과 이야기는 마치 이제 복합 입문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편하신 책에도 명문장이 이제 많은데 저희 인생낭독에 출연하셨던 승용상 선생님께서요. 선생님을 선생님의 글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무변방대한 김봉률 교수의 이야기는 옛 건축의 단순한 해설이 아니라 건축이 주인공인 대하소설이요. 건축을 매개로 한 우리 문화의 총서이다. 건축이라는 켜를 통한 우리의 역사서다. 야,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뭐 과분하신 말씀이고 네. 승현 선생님의 건축이나 생각을 또 제가 많이 배웠고 뭐 아마 그거에 대한 좀 보답으로 이렇게 써주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젊어서 아니 그러니까 젊어서도 아니죠. 어려서부터 뭔가 좀 예술이나 문화나 역사에 대한 관심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공과대학을 들어왔지만 그거를 좀 그런 방면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건축이었고 아마 공대를 다닐 때 이제 맨날 하는 게 미적분학, 그다음에 공업수학 이런 걸 했는데 전혀 지금은 쓸모가 없고 그때 그냥 과외로 읽었던 뭐 문학과 예술의 뭐 사회사라든가 이런 그 책들 교양이 훨씬 더 지금 더 밑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네네. 근데 수많은 저서 가운데서요, 김봉률의 한국 건축 이야기 이 시리즈는 이제 고건축 분야의 명저로 꼽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종묘에 대한 글이 참 인상적이에요. 평소에도 한국 고건축의 위대한 작품으로 종묘를 꼽으시는데 이게 종묘를 보고 한 편의 농밀한 시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의미는 뭔가요?
0: 아마 일반인에겐 종묘가 서울 시내 궁궐 중에 제일 인기가 없는. 좀 지루한 이런 걸 텐데요. 그런데 결국 이제 건축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 정신을 이렇게 표상화시키는 건축의 매력을 본다면 종묘가 이제 아주 대표적인 그런 한국 건축으로 꼽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가 이제 성리학의 시대고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예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네네. 그 예제적 표현이 그대로 건축으로 옮겨간 게 종묘예요. 그래서 그 아주 단순하게 보이지만 그 단순한 속에 숨어 있는 아주 그 깊은 내공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거기 가면 특히 이제 종묘는 더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궁극적으로 이제 죽음이 갖고는 죽은 이후의 공간과 시간이 뭘까 하는 거가 이제 종묘에서 느껴지는 바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외국 건축가들도 오면은. 경복궁이나 이런 데 보면 매력이 있기보다 종묘를 가면 할 말을 좀 잊어요. 있는 게 이제 전문가들은 아는 거죠. 이게 단순한 속에 그 아주 깊이 들어있는 그 정신의 세계라든가 이게 그냥 역사를 몰라도 그냥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이어서 아마 뭐 세계적 건축을 유명한 프랑 게리 같은 경우도 아마 한국의 프로젝트 때문에 왔다가 여러 건물들 보고 종묘 앞에 가서는 하여튼 그 굉장히 찬탄을 하고 뭐 일설에는 이게 뭐 동양의 파르테논 신전이다 뭐 이런 정도의 아주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게 서양 건축이 아주 못되듯이 동양 건축의 가장 탑으로 꼽히는 이런 거로 하겠죠. 근데 거기에는 약간의 해설과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특징이 한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요. 종묘는 길의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묘에 가면 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도하고 신도라는 게 있는데 그 어도는 이제 임금이 쭉 가는 길이에요. 근데 임금이어도 거기서는 후손일 뿐이에요. 일개. 그러니까 선조들을 제사 지내는 것이니까. 그 제관의 입장에서 쭉 어도를 쫓아가다 보면 그대로 그게 이제 그 종묘의 재래가 그대로 그 길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꺾여지면 여기서 쉬어야 되고 가면은 직선으로 가 있으면 진행을 해야 되고 어디 건물로 들어가면 거기서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그 행위들이 그래서 종묘를 가실 때는 일반적인 동선을 가지 마시고 그 어도를 쫓아서 가서 보면 이게 이제 바로 제사의 의례가 그대로 건축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또 종묘는 특이하게 그 이 자라나는 성장하는 건축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 원래는 네. 좀 일곱 칸짜리 건물이었는데 네네. 그게 네 칸 네 칸 네 칸씩 더해져 가지고 한 500년 동안에 이제 19칸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 뭐 건축이 자라나는 뭐 이런 것들 성장하는 건축 네. 마치 살아있는 건축이죠. 물론 그 시간이 굉장히 길죠. 긴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건축이어서 아마 그 건축 자체가 보여주는 그 종묘 재래악 같은 그런 깊이와 생명을 갖고 있는 거죠.

아마 이제 조선조라고 하는 그 조선시대라고 하는 것은 성리학의 시대거든요. 성리학적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제사라고 하는 예법을 얼마만큼 잘 담아내는가 하는 게 그 예법이잖아요. 우리나라 종묘는 그 예법에 건축이 다 맞춰져 있는 거죠.

정전이나 영영전은 길이가 비슷해요. 정전이 한 10m 정도 더 길긴 해. 대략 한 100m 정도 되는 거예요. 두 건물이 굉장히 긴 거죠. 우리나라 건물은. 근데 이 정전은 굉장히 무한하게 커 보이고 영영전은 아담하게 보여요. 그런 게 이제 그 건축학에서는 하나는 기념비적인 척도다. 그게 정전이고 이쪽은 좀 인간적인 척도다. 영영전은. 또 이 정전은 굉장히 거칠어요. 그 기단이나 뭐 마당의 그 포장석들이 영영전은 굉장히 말끔하게 다듬어졌어요. 그래서 이 일상적인 건축이라면 훨씬 마감이 잘 돼 있고 잘 다듬어진 정리가 돼 있으면 그게 좋은 건축이라고 얘기할 텐데 이건 정신의 건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교가 되죠. 한 공간 안에 또 다른 그 두 개의 건축적 그 세계를 보여주는 거. 아, 이런 건축은 뭐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보기엔 대단히 단순한 건물인데 이 단순한 속에 아주 뭐랄까 아주 형이상학적 그 분위기가 담겨 있단 말이죠. 어떤 삶을 넘어가는 삶과 죽음을 이 초월하는 그런 그 공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건축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성취를 얻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뛰어넘는 어떤 정신의 세계를 예, 구현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가장 우리나라 건축 중엔 좀 철학적이라 그럴까요? 그런 건축이라고 꼽을 수 있죠.

0: 인생냉독인 오늘은 한옥의 정신을 담은 현대건축으로 고건축의 아름다움을 잇는 건축학자 김봉열 선생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지금 전통문화연구소 온지음의 집공방장을 맡고 계세요. 이름이 되게 특이해요.
1: 특이하죠.
0: 아니 온지음 집공방 이게 온지음이라는 이름도 직접 지신 거죠. 어떤 의미가 있어요?
1: 좀 뜻 있는 분들이 이제 한국 한국의 일상 문화, 그러니까 의식주죠. 의식주 문화를 생활 문화를 좀 계승할 건 하고 현대화

0: 시키고 또 세계화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데 뜻을 모아서 이제 무슨 연구소를 만들게 됐는데 잘 제가 생각해보니까 집도 짓는 거고 밥도 짓는 거고 옷도 짓는 거예요. 네. 옷을 짓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을 온지음이죠. 아. 모든 걸 짓는다 또는 그 온전하게 짓는다 이런 그 의미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의식주를 담당하게 해서 공방을 세 개를 만든 거죠. 그 공방의 그 작업을 통해서 그 장인들을 길러내고 또 창작자들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집 공방, 그다음에 옷 공방은 이해가 되시는데 밥 공방 해야 될 때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 막 공방 세 개 공방이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이제 그래서 한식, 한복, 한옥을 집중적으로 제작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새롭게 또 발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연구소인데요. 네네.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 그 막공방 같은 경우에는 뭐 레스토랑은 아주 유명한 그 레스토랑이 돼서 한식을 대표하는 그래서 뭐 이 아시아 랭킹에도 한 20위권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대표적인 레스토랑이 됐습니다.
1: 제가 먹는 걸 좋아하고 특히 한식을 좋아하니까 꼭 가보겠습니다.
0: 예약이 어렵습니다.
1: 온지음 직공방이요. 첫 발을 내디딘 지 꼭 10년이 네. 됐어요. 그 10년을 기념해서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내셨는데 오늘이 깃든 집 한옥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한지 안에 글씨가 그렇죠. 들어가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한지 위에다가 네, 한지. 예. 예, 그렸어요. 어떤 책입니까?
0: 10년 동안 이제 많은 작업을 했었는데요. 뭐 10년뿐이 아니라 그전에도 이제 그 건축 작업을 한 게 한 20년 됐죠. 20년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하던 것 중에 예, 특히 한옥에 관계되는 이 집들을 좀 대표적인 것들을 모은 거고요. 처음에는 이제 한옥은 아주 전통 한옥을 만들었어요. 근데 역시 그 좀 불편해요. 네. 춥고 덥고 뭐 보안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이제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명들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한옥도 있고 더 나아가서 현대 건축하고 이제 컬러버레이션에서 만들어진 네. 말하자면 하이브리드 한옥이랄까 뭐 이런 네. 한옥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기와가 없는 한옥. 그러니까 나무도 아니고 이제 콘크리트로 만들지만 아주 현대 건축의 외형은 띄고 있지만 한옥적 정신과 그 공간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이런 집들도 이제 설계를 하고 있고 하여튼 계속 그래서 이제 그 뭐랄까요 한 14개 정도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저 같은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렇게 이 진행을 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한옥의 하여튼 전통부터 현대까지 또 앞으로 미래까지를 쭉 한번 좀 추진해 나가는 그런 그 작업들을 좀 부끄럽지만 한 번에
1: 전혀
0: 소개를 않습니다. 했죠.
1: 그 중에서 특별히 애정이 가거나 뭐 기억이 남는
0: 그 이제 그렇잖아요. 부모가 이제 자식이 많아도 다 애정이 가고 그런 것인데 네. 뭐 하나 하나가 다 특징이 있어서요. 뭐 특별히 가는 건 이제 화동제라고 아주 그 처음에 제가 의뢰를 받은 그러니까 이제 이 연구만 하다가 이제 설계를 하게 된 이제 계기가 된 이 집인데 그때 그 주문은 조선시대 건축 태어났다고 저를 생각을 해라 그때 이제 의뢰를 받았으면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거 다 필요 없고 완전히 조선시대 그 기술과 기법을 가지고 좀 창작을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가 궁금하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역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굉장히 불편한데 그러나 정신은 아주 네. 풍요로운 이런 집이 됐습니다.
1: 거기 이제 뒷간 같은 경우에는
0: 아 그건 이제 저 화장실을 다 이제 네, 만들긴 네. 했는데 최소한의 그 기술만 이제 동원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정말 쓰기도 편하고 그러면서 다 한옥의 정신을 담는 집들을 담았고 최근에는 하여튼 최근에 무중원이라는 그 프로젝트는 예, 콘크리트로 만들었지만 그냥 보면은 현대 건축 같지만 그 이 조선의 한옥을 만드는 건축가들이 21세기엔 이런 집을 짓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1: 근데 이제 작품들 보면은 옛날 건축물을 이제 복원해 갖고
0: 그런 경우도 예, 있고요.
1: 그런 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0: 예. 어떤 그 뭐 재벌의 탄생지인데요. 그 시골에 있는 이제 생가인데 그게 자꾸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이 아무리 수리를 해도. 그래서 이제 가서

0: 진단해 보니까 이제 기초가 아주 허약하고 그 땅 자체가 좀 그래서 이건 아무리 고쳐도 안 되고 또 그 제가 받은 그 주문은 이 이제 그 선친의 생가인데 이걸 새로 지을 수는 없다. 그럼 너무 생가가 너무 새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헌집 같은 새 집을 만들어 달라는 아주 특별한 주문이었어요. 그래서
1: 헌집 같은 새 집 예,
0: 그걸 전부 해체해서 밑에 그 기초를 다 다시 하고 거기에 현대적인 인프라를 아주 많이 집어넣죠. 그걸 다시 재조립해서 결국은 그 집이 그 집 같은데 아닙니다. 이 집은 이제 거의 한 뭐 앞으로 1000년이 갈 수 있는 이런 아주 단단하고 그 설비를 갖춘 이런 집이 됐죠.
2: 특히 직공방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한옥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이 꼭 그 전통적인 한옥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통적인 한옥도 만들지만 현대화된 한옥들 굉장히 큰 면적들은 현대 건축이고 그 위에 이제 한옥이 타고 올라가는 이런 작업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유명하고 이런 그 건축가들이랑 협업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 원불교 원남교당이라는 걸 준공했는데 거기는 이제 이 조민석 그 건축가가 전체를 맡았고 그중에 이제 한 파트를 그 인혜원이라고 한 한옥을 거기 아주 집어넣어서 성공적으로 마친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아예 그 재료가 바뀌는 거 콘크리트로 된 현대 건축인데 어찌 보면 21세기 한옥 같은 거죠. 한옥의 정신을 담아낸 현대 건축들 이런 것들도 설계를 하고 또 제작도 하고 시공도 하고 그다음에 뭐 1년에 한두 번씩 그 전시회를 열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라져버린 옛날에 문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또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현대적으로 재현해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그거를 발표하고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뭐랄까 대중화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썼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고요.

0: 제가 시작하면서 이제 한옥은 왠지 정겹고 여유롭고 기대고 싶은 편안함이 있다고 했는데요. 뭐 기능적으로는 조금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한옥하면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한옥에 끌리는 이유, 대중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우리 주거라고 하는 이제 목표가 살기 편한 집, 뭐 단단한 집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살기 편하다는 게 아마 육체적으로 편해진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인간은 이제 육체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정신적 존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 똑같은 집에 살고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지내고 몸은 편해졌는데 뭔가 이렇게 허전하고 삭막하고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게 한옥인 것 같고요. 특징적으로 한옥은 결국 그 자연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네네. 집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게 물론 뭐 멋있는 그 강과 산이 있고 하면 좋겠지만 도시 안에서도 그래서 비, 바람, 바람 소리, 햇살 이런 것들이 자연이거든요. 네. 그거를 느낄 수 있는 조그만 마당이라도 있고 이런 것들이고 정서적으로 아마 그래서 그게 우리 거래서 꼭 좋다라기보다도 좋은 집이에요. 좋은 집인데 아뭐 우리 집 우리 거니까 더 좋겠죠. 그런데 그건 아마 세계인 누구에게 줘도 뭐 조금 기능적으로 개선을 하면 충분히 좋은 집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한옥이 불편하다는 인식은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게 이제 설계 기술이 발달하고 네네. 여러 가지 설비도 집어넣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저도 발명도 했고요. 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창호 같은 네네. 경우가 제일 문제인데요. 이 아마 한옥에서 단열이 안 되고 하는 게 제일 창문인데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고민하다가 예, 목조 시스템 창호를 개발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안 돼서 예, 덴마크에서 수입을 해다 썼어요. 우리나라에 목조 시스템 창호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창호 회사하고 좀 설득을 해서 네네네. 애국심이 호소했죠. 되게 그 한옥을 짓는데 덴마크에서 수입하게 만드냐 이거를.
0: 잘하셨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거기랑 개발을 해서 한식 시스템 창호를 이제 개발을 했죠. 그러니까 그거 하니까 뭐 단열이나 보온이나 그다음에 보안, 네네. 소음 차단 네네. 뭐 완벽하게 돼서 그리고 그다음에 설계를 잘하면은 집안에서 그냥 다 이어질 수 있게
0: 그럼요.
1: 또 프레타게 해서 현대적인 뭐 설비도 충분히 가능한 뭐 이런 그 물리적인 건 거의 다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어필하지 않나 네. 싶고 특히 지금은 이제 한옥은 하나의 명품 건축이 됐습니다.
0: 그럼요. 가격도 비싸요.
1: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땅을
0: 땅이 예. 네.
1: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거면 20층, 30층이 가능한데 이건 단층 내지 2층밖에 네. 못 지으니까 굉장히 그런 제약은 있죠. 그래서 그 요새 좀 권, 저도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다는 가지기가 힘들어요. 다는 가지기가 힘들어서
0: 부분만.
1: 예, 부분을 방 하나라도 또는 뭐 텐마루 하나라도 이렇게 좀 부분적인 예. 거를 예, 즐기고 소유하고 그건 충분히 가능하겠다.
0: 좋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는 한옥을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집이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또 한옥은 영원한 현대 건축이라는 표현도 쓰셨던데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정신이 풍요로운 이 현대 건축이라는 의미는?
1: 현대 건축이라는 말은 이제 우선 그런 거죠. 역사는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0: 역사는 네, 영원한
1: 과거의 현재. 역사라고 해서 과거의 선조들이 대충 산 게 아니거든요.
0: 그럼요.
1: 굉장히 예. 치열하게 뭐 노래도 과거의 노래라고 해서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니까 건축도 그런 쪽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역사 속에서 현재적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현대 건축이라고 표현했고 또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과거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지만 아주 계속적인 그 장래 미래를 위한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해야 되니까 현대 건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옥을 뭐 그냥 규정하려면은 기와 지붕이 있는 현대 건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0: 네.
1: 그럼 어려울 게 없는 것이고.
0: 네.
1: 정신의 문제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우선 건축가 입장에서 보면 건축가한테 제일 나쁜 그 건축은 그냥 생각 없이 지은 거예요. 옆집 같이 그냥 뭐 어제 하던 식으로 이런 게 뭐 우리 김 선생님이 창작을 하시니까
0: 네네네.
1: 옛날 노래를 그대로 그냥 그런 식으로 갖고 이거는 가장 경계해야 될 점이고 그래서 그 정신이 결국은 건축가의 정신, 어떤 정신이 있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또 그런 집에 살다 보면은 그 뭐랄까요, 그 이 사는 사람들도 그 집이 갖고 있는 정신성, 이거에 대한 이제 매료를 느끼게 되겠죠. 편안한 걸로 따지면 좀 아파트를 능가할 수가 없고요. 근데 그 편함이라는 게 이제 한 부분의 편함이지, 감성과 뭐 정신과 이것까지 편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의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 기능뿐이 아니라 그런 심리적 기능 이런 네. 것들, 문화적 기능, 이게 전부 포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네. 그런 집들에 굉장히 유력한 대안은 이제 한옥에서 찾을 수 있다.
0: 김봉년 선생님께서 자신이나 혹은 가족이나 짓고 싶은 집이 어떤 집일까 상당히 궁금해요.
1: 꿈에 네. 뭐 집이 있는데요. 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한옥을 처음 할 때도 실무진들하고 좀 이렇게 마찰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지붕에다가 보온이나 단열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방수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아니 전통적으로 기와집이 다 방수가 되고 보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검사를 해 보면은 보온 성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춥죠, 이 한옥이. 그래서 억지로 이제 방수도 하고 뭐 현대적 그 재료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뭐 따뜻해지고 이제는 뭐 보편적 기술이 됐어요. 아마 조선 시대에 새로운 재료가 있었으면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0: 아, 맞아요.
1: 그때는 예. 기술적 한계나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있던 기술을 계속 썼던 것이고, 그래서 기술은 그 시대 거를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또 좋은 그 현대적 여러 가지 그 이익이나 장점이 많은데 그걸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를 꼭 안 쓰고 그 한옥에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0: 이런 것들이어서 지금 시대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현대 건축의 여러 가지 장점들, 이건 뭐 충분히 네네. 수용을 하고, 그 대신 그 한옥이 가졌던 그 기존의 가치들, 또 좋은 장점들, 이런 것들은 또 구현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저는 이런 꿈을 많이 꿔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는 전통적인 한옥은 들어설 땅이 없습니다. 단층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땅이 넓든지 궁궐 정도 돼야지 되는 거지, 그게 고층 건물 사이에서 단층으로 들어봐야 다 들여다보이고 뭐 프라이버시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또 도시에 어울리지도 않고, 물론 이제 한옥 지구나 이런 데 이제 별개지만, 그래서 뭐 제가 좀 여유가 있다면 그 한 4, 5층 되는 이 현대 건물을 짓고 그 제일 상층부에다가 마당을 한옥으로 삼고 한옥을 하나 또 만들고 그래서 좀 기능적인 무슨 그 것들이 창고나 이런 건 현대적으로 가고, 거기서 뭐 서재나 또는 뭐 식당이나 이런 거는 좀 한옥에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이 아들 딸 전부 한 층씩 이렇게 살게 하고, 근데 아들 딸들이 거부합니다. 같이 사는 걸 싫어하니까.
1: 아니 근데 그 한 층씩 주면 좋아할 거예요.
0: 뭐 그 층에 임대료만 달라고 할 겁니다.

0: 인생낭독인 오늘은 고건축을 연구하는 학자로 또 전통과 현대를 잇는 건축가로 한 길을 걷고 계신 김봉렬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건축가 이전에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에서 건축학 교수로 이제 오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워낙에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곤조곤 설명을 잘해 주셔서 학교에서 이제 진짜 인기가 많은 교수님일 것 같은데 강의를 되게 일찍 시작하셨더라고요.
1: 26세 이제 교수가 전임 교수가 됐죠. 전임 교수가 돼서 지금 한 40년 가까이 하다가 이제 최근에 정년 퇴임을 했는데 그 직업이 이제 학생하고 교수밖에 없는 굉장히 단조로운 그 삶을 살았습니다.
0: 근데 어떤 계기로 교수님이 되셨어요? 교수님이 원래 되시기로 원하셨어요? 아니면
1: 원래는 저도 뭐 건축가를 갔으니까 네. 이제 그때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겠다. 좀 자랑을 하자면은 뭐 그렇게 좀 인정도 받았어요. 학부 시절에. 그런데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그 한옥 또는 한국 건축이라고 하는 이 보고가 있구나. 이걸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그리고 건축가가 되는 길은 뭐 누구나 원하는 건데 이 길은 내가 아니면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축가로서의 꿈은 이제 다 접었죠. 접고 역사학자로 가겠다 그러니까 결국 대학밖에는 갈 길이 없는 거죠. 근데 뭐 다행히 하여튼 좀 좋은 기회가 돼서 일찍 이제 대학 교수가 되면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었고 네네네. 특히 그 열성적인 학생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뭐 노동 착취라 그럴까? 그냥 답사를 가면 네네. 정말 헌신적으로 네. 거기서 이 일도 해주고 또 자료 정리도 해주고 또 같이 이렇게 밤새면서 토론도 하고 이런 아주 제자들 덕분에 아주 좋은 연구 성과도 네네. 많이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0: 그러다가 이제 교수 생활하시다 한예종으로 오시게 된 계기는 어떤?
1: 건축 교육에 제가 좀 불만이 많았어요. 이런 이제 공과대학에 소속이 돼 있었고, 그러니까 그 건축 교육의 반이 수학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물론 이제 그런 분야도 있죠. 뭐 구조 계산한다든가 이런 데는 중요한 분야인데. 근데 실제로 그 건축사가 되든지 건축가가 되든지 해서는 거의 쓰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인문학적인 소양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예술적인 소양도 중요한데 그런 교육이 안 일어났었거든요. 이건 우리나라만 독특한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다 건축 교육이 다 독립돼 그렇죠. 예술과 이제 통섭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공대 소속으로 돼 있는 건 좀 그랬고. 그러던 차에 이제 새로운 학교를 만든다고 그 마침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건축과 관계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미술원을 하면서 거기에 건축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설립 멤버로 이제 좀 참여를 하라고 좋은 기회여서 아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면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한 건축교육을 여기서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뭐 기꺼이 옮겨서 이 설립을 하게 됐고 그 건축 교육을 좀 뭐랄까 이제 제 그때 저는 세계적 수준에 좀 세계가 하고 있는 그거 이상의 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실현을 할 수 있었죠.
0: 좋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되게 많은 걸 맡으셨어요. 그동안 교학처장, 기획처장, 미술원 건축과장 여러 보직을 거치셨고 총장직을 두 번이나 맡으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 번은 간선제로 한 번은 또 직선제로 네. 예. 재직 시절에 어떤 점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이게 이제 네. 그렇게 이제 보직을 많이 하니까 네. 마치 이제 제가 정말 권력에 눈이 멀어서 이런 것 같이 보이는데 예술학교 교수님들이 그 행정을 좀 싫어하세요. 싫어하시고 그렇죠. 그때 네. 이제 저를 처음에 이제 교학처장으로 임명했던 총장님 말씀이 제가 왜 해야 됩니까? 제가 건축은 좀 예술과는 그래도 좀 뭐랄까 변방의 예술인데 그러니까 대뜸하는 말씀이 당신이 수학 점수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 전체 교수 중 중에 그러니까 숫자를 읽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다. 당신이 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시작이 됐고 총장직은 그때 좀 학교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외압, 뭐 외풍이라 그럴까 이런 데 좀 휩쓸리고 그래서 아마 내가 있는 조직체가 좀 평온을 하고 예술을 교육하면 정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뭐 일종의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데 이제 나서게 됐죠. 나서게 돼서 이 첫 임기 때는 이 다분히 그 슬로건도 건축적인데 중창이라는 걸 걸었어요.
0: 중창.
1: 아마 한국 건축에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해서 싹 없애고 새로 세우잖아요. 그런 걸 안 했어요. 예전에 이제 뭐 궁궐도 그렇고 사찰도 그렇고 1500년 전 것도 있고 한 1000년 전 것도 있고 예. 500년 전 것도 있고 다 쌓여 있는 거예요.
0: 쌓여 있겠죠. 예.
1: 그 대신 그게 이제 그 전에 됐던 그 기존의 질서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걸 잘 살리면서도 새로운 질서를 네, 자꾸 네, 이렇게 네. 덧붙여서
0: 그래서 중창이다.
1: 한 거죠. 예. 그게 중창이라는 오.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축도 아니고 재개발도 아니고 중창인 거예요. 마치 혁신이다 그러면은 과거를 다 무시하고 부정하고 새로운 걸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교육이 되질 않죠. 학교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그래서 중창이 되면서 예, 개교 당시에 이제 그 설립 이념이나 또 여태까지 성과 좋은 성과를 많이 냈으니까 그거에 더불어서 이제는 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걸 좀 계속 쌓아올리자 이런 걸 했었고 두 번째 임기 때는 이제 더 넓게 더 깊게 그러니까 예술학교가 이제 그런 점에서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을 가지 않고 뭐 여러 이민찬이나 이런 학생들을 키워내서 세계적인 그 발돋움을 했는데 이제는 그 높이 경쟁에 만족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예술 본연의 그 깨달음, 뭐 깊이 이런 쪽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고 또 한 예술만 갖고 될 게 아니라 서로 간의 그 교류나 융합이나 이걸 통해서 새로운 시대도 대비해야 되고 해서 더 넓게 결국 이제 깊이나 넓게라는 게 전부 건축적 개념이죠. 건축의 그 모듈이나 이런 네네. 것들 얘기하니까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제가 건축적 사고에서 출발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혜종이 이 뭐 많이 강조했던 게 좀 우선 그 물리적인 교육 공간 같은 게 좁아서 그걸 많이 확보하는 데 애를 썼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외 교류나 네네네. 또 이제 제3세계 학생들을 저희가 좀 받아들여서 아마 해외 유학생 유치학은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한국 그 K아트를 좀 수출하는 그래 그러려면 결국 학생들을 교육시켜야 되니까 저희가 나가서 공연하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한국의 그 현대 예술을 받아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제도도 만들고 그런 데 노력을 했습니다.
0: 특히 한예종 같은 경우에 그런 제도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자, 총장직에서 물러나신 다음에도 이제 명예교수로 학생들을 계속 만나주고 계시는데 근데 요즘에는 건축학 공부를 5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1: 그렇죠. 그게 이제 세계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가 네. 5년으로 돼 있어서 그 전에는 4년제 교육을 하면은 외국에서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학부 졸업하고 가도 다시 학부 다녀라. 네. 자기들은 5년제 학부이니까 뭐 적어도 3년 이상을 더 다녀라든가 이런 불평등을 했었는데 지금 5년.

0: 문제를 하면은 이제 스탠다드에 다 맞으니까 바로 뭐 대학원을 간다든가 또 심지어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영국 쪽에 이제 그 인증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인증 제도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의사 같은 경우에 한국 의사, 미국 의사가 서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인증 협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서 아마 졸업생들이 바로 뭐 유럽에 진출해서 취직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제도를 이제 개선하는 셈이죠.
1: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건축가 내지는 건축사학가가 되고 싶은 후배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주세요.
0: 건축이 결국은 인간의 삶을 그냥 담는 그릇이거든요. 이게 물론 뭐 모든 그 학문이 다 인간을 다루지만 건축은 직접적으로 인간의 생활을 담는 것이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좋은 건축을 하기가 어려워요. 또 한옥도 마찬가지죠. 이 과거의 그 한국인들의 삶, 한국인들의 생각을 잘 모르면 그냥 껍데기를 보는 거거든요. 피상적으로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배우는 것이고요. 좀 막연할지 몰라도 건축은 정말 다양한 그 체험을 요구합니다. 그 체험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그 말하자면 세계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든지 하여튼 그 아주 폭넓게 경험하고 도전해보고 하는 걸 좀 많이 권장을 하고 제일 나쁜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없고 이래가지고는 뭐 좋은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1: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현장이 스승이다.
0: 그렇죠. 모든 집을 한옥에 살아라 불가능하죠. 근데 한옥의 가치를 보여주고 이런 가치가 있으니 좀 현대 건축에도 반영을 하면 좋겠고 뭔가 좀 세계인과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걸 자꾸 찾아내야지 우리만 하는 것 좀 아닌 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 기술적으로는 우리는 굉장히 탑에 와 있습니다. 특히 건설 기술은 뭐 전 세계 어려운 걸 다 우리가 맡아서 하니까 탑인데 문제는 창조성이죠. 독특한 자기의 세계관. 근데 그 세계관이 특별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근데 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의 그 작품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어서 그래서 결국은 건축의 첫 출발은 타인을 이해하는 거예요.
1: 오랜 시간 건축학자이자 고건축에 대한 대가로 연구활동을 해오셨는데 저희가 고건축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됩니까?
0: 네. 이게 좀 어렵게 표현하면 부분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를 봐라 해야 되는데요. 우선 어디 절이든 뭐에 가시면
1: 부분만
0: 예, 건물만 보지 마시고 뒷산이랑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건물을 지은 의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산을 바라보시고 또 건물 안에 들어가시면 앞에 뭐가 보이는지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건축이 이 건물 짓는 행위가 아니라 말하자면 좀 이 주변의 환경들과 관계를 맺는 작업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한 인간을 평가할 때 그 인간을 분석을 하면 뭐 물이 뭐 70%고 피가 얼마큼, 뭐 이렇게밖에 분석이 되면은 그게 분석이 아닌 거죠.
1: 그 누구랑 친한가,
0: 그렇죠. 뭘 하고 사는지, 누군가? 또 평소에 뭘 어디랑 어느 장소로 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그 한 사람을 이해할 듯이 건축도 마찬가지. 그래서 좀 전체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꾸 그렇게 훈련하시고요. 또 하나는 그냥 되든 안 되든 질문을 자꾸 던지세요. 왜 이렇게 됐지? 뭐 왜 이렇게 만들었지? 왜 이런 모양이지? 뭐 그러면서 자꾸 스스로 답을 구해보고 뭐 결국은 선생님은 또 자기 안에도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1: 스스로
0: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1: 질문에 스스로 답을
0: 하다 보면 또 뭐 어디가 도달이 되겠죠.
1: 아니 근데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동안에 저도 빠져들게 그러니까 한 시간 강의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40년 가까이 건축가로 이제 건축학자로 이제 한 길을 걸어오셨는데. 행복하세요 지금?
0: 이제 은퇴들을 하니까 여러 전공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뭐 다시 20대로 가면 뭐 하겠느냐? 근데 뭐 많이 다른 그 길을 가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역시 건축을 했을 것 같고요. 이제 대표적인 세 개의 그 세 가지 프로페셔널 잡이 있으니까 전문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허가 필요한 거죠. 네. 의사, 변호사, 건축.

0: 역사. 근데 의사님들한테는 좀 죄송하긴 한데 의사는 그 아픈 환자들을 봐야 되잖아요. 어쨌든 자기 고객들이 다 뭔가 치료를 해줘야 되는, 좀 뭔가 고쳐야 되는 네네. 이런 것들이고, 변호사라고 치면은 이제 좀 뭔가 법적으로
1: 뭐 문제가 있거나
0: 아쉬운 뭐 이런 분들을 뭐 구제를 해야 되는 이런 건데, 건축가의 고객들은 대부분 이미 성취가 된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뭐 꿈을 갖고 있는 분, 뭔가 꿈을 실현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고, 그걸 이제 도와주는 전문직이어서 상당히 이제 즐거운 직업인 것 같고요. 야. 저는 뭐 한국의 건축 역사, 그다음에 뭐 외국의 건축 역사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고, 건축을 통해서 정말 역사 전반을, 또 세계 전체를 이해해가는, 물론 뭐 그게 그래서 이제 실용적으로 뭐 할 거냐는 이제 둘째고, 나의 세계도 점점 이렇게 넓어지고 깊어지는구나, 이런 그 보람이 있죠.
1: 네.
2: 제가 교수를 일찍 했어요. 그러니까 평생의 직업이 학생하고 교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건축과 교수만 한 거고 다른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건축이 참으로 나한테는 세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건축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고, 뭐 여행을 가든 책을 쓰든 뭐 또는 심지어는 뭐 저희가 지금 집사람이랑 데이트할 때도 그 사찰 막 이런 데서 데이트하고 뭐 그런 그 삶이었던 것 같고, 또 건축 작업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여하는 거잖아요. 이런 그 그래서 건축을 정의한다면 행복 비즈니스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늘 남이 있고 타인이 있고 사용자가 있고 이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건축은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기술이자 예술이자 인문학이다.
1: 요즘 꾸는 꿈은 어떤 꿈입니까?
0: 요새는 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새로운 그 관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이 총장직하고 그럴 때 이제 학교 행정에 이렇게 좀 몰두할 때는 제 꿈을 이제 하나 이걸 그만두면 정말 하겠다라는 게 세계 불교 건축사를 쓰는 게 이제 꿈이었죠. 불교 건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중요하다는 게 무슨 불교가 중요하다 이런 그 종교적 문제가 아니고요. 19세기 이전에 뭐 건축의 뿌리는 전부 종교였죠. 결국은 이 산업혁명 네. 이후에
1: 동양이나
0: 네, 그렇죠. 서양도 기독교를 네. 빼면은 뭐 정신 세계가 네. 없는 거고, 그래서 종교 건축이 주도를 해 왔는데, 동양에서는 이제 불교 건축이 좀 주도를 했는데, 불교 건축이 하나의 그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도 각국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건축은 어느 정도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성당만 하더라도 베트남에 있는 네, 거나 우리나라에 있는 거나 프랑스에 있는 거나 비슷한 고딕식의 성당인데, 불교는 그렇지 않겠죠. 이 완전히 각국의 그 토속적인 토양에 정착을 해서 똑같은 원리를 저렇게 다양하게 표현해내는 거,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 세계 불교 건축을 들여다보면 정말 문명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 그다음에 남을 알면 우리를 더 잘 알게 되죠. 좀 우리 바깥에 세계 안에서 한국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우선 뭐 그걸 정리하는 게 제일 꿈이죠. 근데 네. 뭐 정말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1: 그래도 조금씩 해나가면
0: 그렇죠. 예. 네. 뭐 그리고 뭐 완성이 안 되면 뭐 그걸로 또 만족을 해야 되는 것 같지만 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그 한옥이 좀 세계 속에 하나의 좀 당당한 건축 유형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인이 다 한옥에 살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한국인도 다 살 수 없지만 한옥이 갖는 가치를 아마 좀 세계인들이 알고 그 건축의 한 부분이라도 적용을 할 수 있었으면 그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길.
0: 뭐 꿈은 꾸는 게 우선 중요하고요.
1: 물론 그렇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그 꿈이 모두 이루어져서 이제 방 하나만이라도 한옥의 편안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0: 네, 예. 감사합니다.
1: 김봉렬 건축가의 강연 중에 눈에 확 띄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아, 저기 줄광대가 있네요. 줄 위에 타는 우리네 인생 같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는 줄을 타면 행복했지, 노래하면 힘이 났지,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만, 지금 2020년 우리네 인생이 바로 줄 위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걱정, 전세 걱정. 아, 이 고민에 빠져 있는데요. 이 줄광대 심리가 바로 우리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행복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요, 연희를 통해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행복한 세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저 윤중강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연희의 세계로 훅 어떻게 빠진다고요? 훅 빠져보겠습니다.

0: 몰라이 난 몰라이 내 반찬 다 뺏어 먹는 건 난 몰라이.
1: 네,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오빠는 풍각쟁이 이 노래 들어봤습니다. 1930년대 후반에 대히트했던 마녀지요.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 굉장히 우울했을 텐데요. 1930년대에는 이런 마녀가 유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우울할 텐데요. 마녀가 필요하고요. 연희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빠는 풍각쟁이야. 풍각쟁이 궁금하시죠? 이 풍각쟁이는요, 여기저기를 떠돌아 다니면서 연주를 했던 떠돌이 악사, 유랑예인을 풍각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각쟁이도요, 연희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연희가 뭔지 아시나요? 사람들에게 연희하면은요, 김연희, 박연희 이런 사람 이름을 생각합니다. 내 친구 이름, 또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의 이름, 이렇게 연희를 생각하는데요. 또 어떤 분은 진심인지 장난치는 건지 연희 축제 하니까 뭐 이해도 돼요. 종로 축제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연희 축제는 연희동에서 펼쳐지는 축제냐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요. 연희는 뛸판, 놀판, 살판의 축제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연희인데요. 이런 연희는 그럼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전통 예술은 가, 무, 아, 희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가, 노래, 무, 춤, 악, 악기 연주를 말합니다. 희는요, 연희 노래를 말하는데요. 이 연희라는 것은 가, 무, 악을 두루 포용한 것을 연희라고 합니다.

이런 연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문헌 속에서 연희를 찾아보면 삼국사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삼국사기에는 향악, 자병, 오수라는 글이 있습니다. 최치원이라는 당대의 문장가가 한시로 쓴 것인데요. 향악, 자병, 오수 궁금하시죠? 지금도요, 우리가 전통적인 음악을 국악이라고 하고요, 서양에서 들어온 음악을 양악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시대에는 향악과 당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향악은 우리의 고유한 음악이고요, 당악은 중국이나 인도 이런 외래에서 들어온 음악을 당악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이렇게 자병은 여러 가지 사물을 읊은 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향악, 자병, 오수니까 다섯 가지의 시가 있겠죠. 향악, 자병, 오수는 금화부터 시작을 합니다. 죽방울 던지기라는 놀이가 요즘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방울을 던지는 이런 것이 금화인데요, 이 방울을 던지는 모습이 하늘에서 별이 총총, 달이 총총, 이렇게 마치 밤하늘에 뭔가 달과 별이 있는 것처럼 최치원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월전은 재미있습니다. 학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요. 어떤 학자는 월전은 난쟁이가 공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일반 사람이 난쟁이를 흉내를 내서 월전을 공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0: 있는데요. 어깨가 올라가고요. 뭔가 희극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월전입니다. 세 번째가 대면이에요. 얼굴이 크다고 해서 대면인데요. 얼굴은 황금색으로 장식을 했고요. 이런 채찍을 들고 있는데요. 이 채찍은 구슬 채찍입니다. 큰 가면에 구슬 채찍을 들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즐겁게 했지만 이것은 바로 귀신을 쫓는 날의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탈춘과 비교한다면은 말뚝이가 등장을 하는 이런 모습이 대면과 유사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이고 말뚝아!
2: 양반인지 촛반인지 허리 꺾고 절반인지 개다리 수반인지 부러진 다리 쩔뚝아! 아니가
0: 다음은 속. 입니다. 탈춤인데요. 봉두 남면입니다. 봉두가 뭔가 궁금하시죠? 판소리 중에 쑥대머리라는 게 있습니다. 쑥대머리 귀신형형 정마곡방 찬자리에 생각나는 것은 님뿐이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난군 보고지고 이게 바로 쑥대머리인데요. 이 쑥대머리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퀴즈 한번 낼까요? 쑥대머리가 쑥 플러스 대머리일까요? 아니면은 쑥대머리일까요? 쑥 플러스 대머리라고 생각하면 저 같은 사람 기분 아주 안 좋습니다. 쑥대머리죠. 예. 그 헝클어진 머리칼이 쑥대밭 같다고 해서 쑥대머리인데요. 바로 이 속독은 쑥대머리로 추는 춤이고요. 그것을 한자어로 봉두라고 합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봉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 자, 이 속독은 탈춤이고요. 그런 봉두 남발한 머릿속에서 파란색 가면을 치고 즐겁게 추는 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산예입니다. 이 산예는요, 사자.

금한 월전 대면 속도 산회가 바로 향악 자병 오수이고요. 향악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 산회 같은 것은 서역 지방에서 들어온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정착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신라시대를 뒤로하고 고려시대로 가볼까요? 고려시대에는 연등회와 팔간회라는 대축제가 있었는데요. 이 축제는 신라의 진흥왕 때부터 쭉 이어진 겁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연등해가 있으면 팔관해가 있지요. 팔관해는요, 호국 정신에서 출발한 그런 축제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다 합심을 해서 커다랗게 축제를 여는 것도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밑에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팔관회에서는요, 가무 백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노래와 춤이 100가지가 펼쳐졌다. 그런 연희가 있다. 이런 건데요. 100가지라는 것은 그만큼 많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고려시대 연등회와 팔간회를 뒤로 하고요. 조선으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조선시대에는 많은 그림이 있어요. 단원기몽도, 회원신윤복 여러분들 잘 아시죠? 회원신윤복 그림 속에 쌍검, 대무,

만나보겠습니다. 예, 두 명의 여인이 춤을 추고 있어요. 검을 들고요. 함께 마주보면서 춤을 춘다 해서 쌍검대문인데요. 여기에 악사들이 있는데 이 악사가 바로 사면육각입니다. 연희, 조선시대의 연희를 할 때 사면육각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방에 갔을 때는 노래방 기기가 있어야 노래가 나오고요. 또 밴드가 있어야 노래를 더 잘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조선시대 사람들은 사면육각이 있었을 때 연희를 더 신나게, 재밌게, 흥겹게 놀았습니다. 사면육각 궁금하시죠? 여섯 개의 악기가 있다고 해서 사면육각이고요. 피리가 두 사람, 대금이 한 사람, 해금이 한 사람, 여기에 장고를 치는 사람, 그리고 좌고라고 해서 북을 치는 사람, 이렇게 여섯 사람들이 공연을 하는 것이 사면육각이고요. 연희의 대표적인 반주음악입니다. 또 다른 그림을 만나고 있네요. 평양감사 납시였다. 평양감사를 환영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조금 지체가 높은 사람들은 저쪽에 있고 지체가 낮은 사람들은 여기 서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쫙 훑어보다가 한 군데에 딱 머물게 되네요. 바로 판소리입니다. 모흥갑이라는 명창이 판소리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모흥갑이라는 명창은 덜렁째라고 해서 이렇게 야외에서 시원시원하게 하는 그런 소리를 잘했다고 해서 모흥갑 명창은 덜렁째로 유명합니다. 판소리는 요즘 생각에는 국악, 그중에서 성악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판소리라는 것은 조선시대에는 판이 열리는 가운데서 펼쳐졌기 때문에 판소리입니다. 그 판이 무슨 판이겠어요? 야외에서 펼쳐지는 연희판이었죠. 예전에는 판소리는 야외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근대 문화 속에서 극장으로 들어가서 요즘은 판소리하면 음악 이렇게 생각하기는 쉬운데 예전에는 판소리는 연희였습니다. 왜 판소리일까요? 판에 대한 해석도 갈리지만은 판이라는 것은 열려진 공간입니다. 거기서 펼쳐지는 것이 소리였죠. 그러니까 판소리는 연희였고요. 지금 판소리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 잘 부르고 이런 사람들을 판소리에서 인정을 하지만 예전에서는 판을 이렇게 장악하는 능력,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소리도 잘하고 안위도 잘하고 재담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을 판소리에서 최고로 쳤습니다. 저는 판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경제적인 예술, 경제적인 놀이, 경제적인 연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서양의 오페라라든가 뮤지컬은 세트가 필요하는데 판소리는 그것이 다 필요가 없죠. 사람의 소리만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채 하나면 됩니다. 북 하나면 됩니다. 예. 판소리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가장 사랑했던 연희였습니다. 자, 연희의 세계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제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슴으로 알려진 노처명 시인의 남사당이라는 시입니다. 남사당, 안성 청룡사에다 본거지를 두고요. 전국을 돌면서 유랑 예인들이 뭔가 경연을 펼쳤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연희의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사당은 조선시대의 엔터테이너였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많은 공연을 했었죠. 그분들이 공연했던 것 중에는 여섯 가지 대표적인 종목이 있는데요. 땅재주라고 해서 땅에서 재주도 부리고 줄타기도 했고 번호 돌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인형극도 했는데요. 종합 구성물을 만들어서 여기저기서 공연을 했던 그런 조선시대의 엔터테이너가 남사당입니다.

만나겠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바우덕입니다. 이 남사당패 중에서 이제 여성이 리더가 된 최초의 경우가 바우덕이었습니다. 남사당에서 정말 바우덕이는 대단한 존재이죠. 남사당이라는 것은 남성 중심의 그런 조직이 아닙니까? 거기서 여성으로서 구성원의 역할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구성원에서 리더 역할을 한 거예요. 사실 지금 시대에도 여성들이 사회적인 진출이 어렵다고 일각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에 여성으로서 그렇게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분이 기회가 출중했다는 말도 일단 되겠죠. 춤도 잘 추고 풍물도 잘하고 줄타기도 잘했다. 이런 이야기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바우덕이는 통솔력, 리더십, 포용력 이런 것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사당에서 바우덕이는 정말 신적인 존재였고요. 바우덕이가 그룹을 이끌었을 때는 남사당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바우덕이, 예, 그 시대 어렵게 살았지만 연희를 통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요. 행복했던 사람을 보고 자신의 슬픔을 잊어버렸던 그런 여인 바우덕입니다.

김준근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사실 우리나라에 유명하기보다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더욱더 유명해져서 60년대와 70년대를 거쳐서 우리에게 알려진 인물입니다. 제가 기산 김준근을 여기서 왜 소개할까요? 이분이 많은 연희와 관련된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그림을 그린 지역은 원산, 부산, 인천인데요. 왜 이 지역에서 그림을 그렸을까요? 여기에는 개항을 일찍 했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좋아했던 그림이 무엇일까요? 조금 낯설은 풍경, 색다른 것을 좋아했겠죠? 그런 것이 바로 연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많은 연희 그림을 그렸고요. 이런 그림들은 뭐 독일의 함부르크 박물관이나 이런 곳에 많이 소장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오히려 기산 김준근을 몰랐는데 그렇게 외국에 사람들이 기산 김준근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의 그림이 알려졌고요. 이런 그림들은 연희를 아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 그림 계속해서 몇 장 만나볼까요? 자, 이 그림은 줄광대입니다. 줄 위에 올라가서 줄광대가 줄을 타고 있는데요. 밑에 또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릿광대입니다. 우리의 줄은요, 줄만 잘 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줄 위에서 이리 떨어질까? 저리 떨어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긴박감을 조성하는 것이 좋고요. 줄광대가 되기 위해서는 재담을 잘해야 합니다. 밑에 있는 어릿광대와 함께 재담을 주고받고 있네요. 팔탈춤이네요. 덩닥 끼덩닥 얼쑤 더덩닥 끼덩닥 절쑤. 예, 신명이 절로절로 나오는 기산 김준근의 그림인데요. 신명나게 탈을 쓰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팔탈춤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수륙제네요. 예, 저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불교와 연관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좋은 곳 극락세계를 가기 바라고요. 지금 내가 살아있지만 이생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극락에 가서 극락정토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이 수륙제 속에 담아 있는데요. 뭔가 심벌과 같은 것을 들고 추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게 바로

바로 바라춤이고요. 또 커다란 북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이런 것은 벚꽃춤입니다. 불교의 그 영산제, 이런 수륙제 속에서 펼쳐지는 춤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나비춤이라고 해서요. 아름답게 천천히 나비 모양으로 추는 그런 춤이 있는가 반면에 저렇게 바라춤처럼 신명나게 추는 춤도 있고요. 뭔가 제도를 하기 위해서, 뭔가 구원을 하기 위해서 신명나게 북을 두드리는 벚꽃춤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사물놀이 아시죠? 사물놀이는 지인, 꽹가리, 장구, 부 이렇게 네 가지가 사물놀이인데요. 불교에도 사물이 있습니다. 범종이 있습니다. 딩 울리는 범종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기에도 있는 법고는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죠. 네 발 달린 짐승을 구원하기 위해서 법고를 두드리고요. 운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름 모양으로 생긴 판입니다. 이런 운판은요, 하늘을 나는 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운판을 두드리게 됩니다. 사물이라고 얘기했는데 법고, 범종, 운판에 하나가 빠졌죠. 목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로 된 물고기인데요. 물고기 안을 이렇게 비워놔서 두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바다에 있는 생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목어를 치게 됩니다. 이런 수륙제라든가 영산제도 지금 우리는 연이한 종목으로서 전승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반적인 농학의 사물뿐만이 아니라 불교의 사물은 이런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사당 판노름이네요. 예,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사당패가요 공연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쌀도 받고 고구마도 받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건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당패의 그런 악기 중에서는요, 소고가 유명합니다. 예, 작은 그런 북을 가지고 소고를 두드리면서 선소리 산타령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을 위안하고요, 위무하고요, 그러면서 뭔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아리따운 여성이 노래도 부르고 살랑살랑 춤을 추면서 치마를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요. 저런 치마에다 쌀도 주고 돈도 주고 또 그리고 과일도 주고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기상 김중근은 이렇게 사당 판노름을 통해서 우리의 전통연희 한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떼쟁이패입니다. 소떼장이패라고도 하고 있는데요. 저게 소떼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높게 세워진 것이 바로 소떼입니다. 저런 소떼를 타고 올라가는 고난이도 기술이 소떼 그 장애인들의 그런 기회이고요. 위에 올라가서는 거꾸로 물구나무로 서듯이 거기서 또 매달리기도 하고요. 거기서 재담을 하는데요. 줄타기와 함께 소떼쟁이, 이런 소떼쟁이의 기회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전통연희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굿중패네요. 여러분, 굿 하면은요, 미신, 한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무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굿이라는 것은요,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많은 연희들 이런 것이 굿이라는 것을 보고 굿 이즈 굿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굿은 좋은 것이요. 예, 굿이라는 것은 무속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우리의 전통적인 놀이, 이런 엔터테인먼트를 굿이라고 하는데요. 저런 굿중패의 신명나는 놀이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농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아무래도 우리의 전통이

에슬, 우리의 민족혼을 말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뭐 이런저런 만행이 많이 있었죠. 제가 굳이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농악만큼은 없앨 수 없었습니다. 농악은 너무 강력한 조선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그런 구심체였고요. 이런 것을 없앤다면 오히려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농악을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농악을 하는 것을 굳힌다, 매구친다, 풍장,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농악을 칠 때는 걸립이라고 해서 뭔가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걸립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방마다 사투리가 있어요.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경상도는 경상대대로, 강원도도 강원도 사투리가 있고요. 서울도 서울 사투리가 있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농악은 지역마다 독특하게 발달이 돼 있는데요. 전라도의 농악은 좌도 농악과 우도 농악으로 나뉘어집니다. 판소리에서도요. 동편지하고 서편지 아시죠? 동편지는 전라도의 산간지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서편지는 그렇죠. 해안지역을 말하는 건데 산간지역의 음악은 꿋꿋하고 힘이 세고 해안지역의 음악은 좀 더 서정적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농악도 좌도농악과 우도농악으로 나뉘어집니다. 좌도농악은 그러니까 판소리로 치면 동편지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판소리의 동편제가 꿋꿋한 이런 가락이 맞는 것처럼 좌도농악은 씩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그 안에도 섬세하고 다른 장단도 많이 있지만 특징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우도 농악은 한 소리로 치면은 섬세한 서편제, 또 어떤 면에서는 화려한 서편제라고 그것이 우도 농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살짝 얘기를 한다면은 우도 농악 같으면 덩따덩따쿵, 덩따덩따쿵, 따쿠궁, 따쿠궁, 따쿠궁, 따쿠궁, 네, 이렇게 화려하고 세련된 가락이 많은 것은 우도 농악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농학에는 이렇게 좌도농학과 우도농학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농학이 연희예요? 연희가 농학입니까? 이런 질문도 나올 것 같은데요. 연희는요, 더 큰 것이고요. 그런 연희 안에 농학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물놀이라든가 농학을 통해서 우리의 연희가 많이 발전되어 왔고요. 특히 이런 농학은요, 해방 이후에 가장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해방 이전에도 농학은 조선인의 주체, 이런 것으로 큰 의미를 가졌고요. 해방이 됐을 때 그런 해방의 기쁨을 농학을 통해서 많은 공연을 했습니다. 지금은 창경궁이라고 하는데요. 창경원, 덕수궁에서 가장 사랑을 받았던 1945년 이후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 이런 농학이 사랑을 받았는데, 농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름다운 여성이 등장을 하면서 농학판이 확 바뀌게 됩니다. 여성 농학을 아시나요? 여성 국극이라는 것이 있었죠. 여자들만이 무대에서 남성 역할도 하는 이런 우리의 대표적인 노래극, 창극을 여성 국극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성 국극이 인기가 있었던 것처럼 여성 농학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여성 농악은요, 1960년대의 대표적인 그런 공연물이었는데요. 여성 농악의 여성 예인은 그 시대의 걸그룹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박한 남성들의 농악, 힘이 세고 이런 농악도 좋지만, 아름다운 여성들이 얼굴에 분칠을 하고 살랑살랑거리면서 아름다운 자태로 펼쳐지는 이런 여성 농악은 정말 생각만 해도 아름다웠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성 농악이 펼쳐질 때면 서울 장안의 젊은 남자들이 운집을 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성 농악을 이런 보기 위해서 그때도 티켓을 사고 들어가야 됐었거든요. 아주 비싼 티켓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여성 농악을 했던 사람들을 낭자라고 했어요. 낭자패라고 되어 있는데요. 낭자는 여성에 관한 우리 전통사에서 아주 아름답고 높이는 칭호였죠. 이런 낭자패 여성농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에서 인기를 끌었던 한 팀이 바로 남원 춘향 여성농악단이었습니다. 오갑순, 또 안숙선 명창, 기억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분들은 가야금 명창도 하고 판소리도 했지만, 실제 이분들이 인기를 끌었던 것은 여성농악이었고요. 여성농악의 오갑순, 여성농악의 안숙선, 이런 분들은 그 시대의 걸그룹의 리더로서 많은 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0: 연희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꼭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박춘재라는 사람입니다. 고종 임금이 총애했던 분이 바로 박춘재고요. 이분은 근대 연희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부 가무 별감을 지낸 분인데요. 박춘재는요, 정서도 민요의 명창이기도 했습니다. 서울 지방의 노래, 그리고 평양에서 불려졌던 노래, 이런 황해도, 평안도, 서울 지역의 노래를 잘 부르는 명창이었는데, 재담, 만담,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람은 명창을 뛰어나서 재담꾼이었습니다. 말도 잘하고요. 그런 말과 노래를 잘 결합한 사람이 박춘재였죠. 이분은 장대장 촬영이라는 독특한 그런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개 넋두리라고 해서요, 개 짖는 소리를 흉내 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1: 원숭이 자 지금 여러 남매라 노댕이, 검둥이, 김둥이, 얼룩이, 가죽이, 고갑다리, 고박개, 장빨바이, 아로랭이, 사로랭이 이 여러 남매를 박조가리에 만져담지.
0: 자, 이분과 또 많은 분들에 의해서 발탈이라는 것이 전승됐는데, 사실 요즘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발탈에 관심을 갖고 있지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발탈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탈은요, 현재 문화재청에 의해서 긴급 보호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0: 아니나 넌 안실로 내가 돌아간다.
1: 발에다가 탈을 걸고 이렇게 연의를 하는데요. 뭐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바디랭귀지가 있는 것처럼 후랭귀지도 있는데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런 발탈은 더욱더 연의로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담, 만담, 마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통 연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담, 만담, 마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재담은요, 박춘재, 박천복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우리의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 놀이입니다. 그게 재담인데요. 이런 재담은 자연스럽게 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만담은요, 그냥 웃기는 것이 아니라요, 사회성, 풍자, 골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일본을 공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회적으로, 풍자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만담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마녀는요, 만담과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담이 이야기라면 마녀는 바로 노래인데요. 이런 마녀는 우리나라의 아주 독특한 장르입니다. 사실 만담에 해당되는 것은 만자이라고 해서 일본에도 비슷한 것이 있는데 마녀와 같은 것은 글쎄요, 일본에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장르가 없습니다. 193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마녀

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빠는 풍각쟁이 이런 노래도 많이 어이고요. 뭐 엉터리 대학생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습니다. 풍자와 해학을 통해서 사회를 꼬집는 이런 마녀는 근대의 산물입니다. 전통적인 것은 아니지만 만담과 마녀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근대적인 공연 문화가 이어져 왔고요. 이런 것이 요즘의 현대 연예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연예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전통 연예 페스티벌입니다. 전통 연예 페스티벌은요, 전통의 바탕을 두고 이 시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동시대성, 여기에 강조를 하는 것이 전통 연예 페스티벌입니다. 저도 전통 연예 페스티벌에 참여자로서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요즘 전통 연예 페스티벌은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개콘. 이런 것보다도 재밌다. 전통 연예 페스티벌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런 컨텐츠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서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2020년 연예의 모습은 어떨까요?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정말 연예인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는데요. 몇 가지 주제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9세 바람직한 계승자입니다. 무형문화대로 전승되고 있는 굿을 올바르게 이수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새로운 창작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9세의 바람직한 계승자 3명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김운석입니다. 강릉 단오제의 이수자입니다. 탁월한 음악성을 갖추고 있고요. 이런 음악을 바탕으로 해서 강릉 단오제의 여러 가지 춤들을 예술로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현호, 남해안 별신굿의 이수자입니다. 동해안 별신굿도 있고 남해안 별신굿도 있는데요. 이런 남해안 별신굿에서는 용선춤이라든가 다양한 기회가 있는데 이런 기회 중에서 특히 이현호라는 인물은 노래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힐링시키는 힘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황민왕, 노래면 노래, 악기면 악기, 두루 기회가 출중한데요. 아쟁 연주자로서, 태평소 연주자로서도 크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젊은 연예의 뉴 웨이브 두 번째로요. 연예 연출의 4대 천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예를 하는 연예꾼으로 출발을 해서 연예의 대본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연예계에 있어서 새로운 돌파구로서 이런 연예 연출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담지왕 김지훈입니다. 재담꾼입니다. 춤도 잘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가 있지만 재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있고요. 우리 사회를 풍자하는 그런 재담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가면지왕 김동환입니다. 김동환은 작은 거인이라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자춤을 잘 추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사자춤이 지역마다 다른데요. 그런 사자춤을 가져와서 하나의 공연물을 만들어 냈습니다. 다음은 희극지왕 안대천입니다. 캐릭터 창조의 1인자라고 할 수 있어요. 안대천은 등장만 해도
사람들을 웃길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품도

살리고 자신도 살림인데 최고의 능력자 안대천 희극장입니다. 다음은 품바지왕 손여국입니다. 장타령 아시죠? 장타령의 품바 품바 이런 가사가 들어가서 장타령을 품바타령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구성원들 간의 개성과 조화를 두루 포용한다는 점에서 연예계의 유재석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연예의 뉴웨이브 세 번째는 연예계의 브레인입니다. 축제를 기획하고요. 연예의 오늘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연예의 미래를 청사진을 그리는 그런 사람들. 연예계 판을 키우는 연예계 외연을 넓히는 연예계 브레인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용호입니다. 연예계의 맏형이죠. 청배라는 그런 그룹을 만들었고요. 내년이면은 이 그룹이 만든 지 20년이 됩니다. 언제나 직진 직진 직진 앞만 보고 쭉 걸어왔기 때문에 이런 연예계에서 장수할 수 있는 그룹이 된 것 같습니다. 현승은 연예계의 젠틀맨입니다. 사물악기 중에서요. 장고, 꽹과리, 북징 이 악기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북은 굉장히 강력한 악기입니다. 강박을 치는 그런 악기인데요. 소신 있는 그런 느낌이 북이라는 악기에서 가장 많이 느껴지는데 바로 현승훈이라는 북제비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연예꾼입니다. 다음은 박인수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공부하는 연예인, 논문 쓰는 연예인, 언제나 연행과 연구를 병행하면서 이것을 같이 가게 만드는 분이 바로 박인수인데요. 연예계의 설민석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설민석이라는 분이 역사를 쉽게 설명해주고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것처럼 박인수라는 인물은 연예를 또 그렇게 설명해주고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대진입니다. 음대진이라는 연예꾼은요. 창작성이 뛰어나고요. 손재주가 뛰어납니다. 괴뢰지향, 인형을 많이 만들고 꼭두각시를 많이 만드는 그런 인형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예 분야에서 탈춤도 활성화되고 뭐 풍물도 활성화되고 다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인형극인데요. 이런 인형극에서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젊은이가 음대진입니다. 대한민국 연예의 뉴웨이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춤꾼이기도 한데요. 연예를 바탕으로 한 최고의 춤꾼입니다. 1인 연예의 개척자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문둥이 춤 하면은 허창렬입니다. 고성호광대의 문둥이 춤이 있는데요. 문둥이 춤, 소외된 사람이죠. 이런 문둥이 춤을 출 적에 웃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울게도 하고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연예꾼입니다. 감동을 주는 연예꾼이 바로 허창렬이죠. 임해춤 하면 이주원입니다. 임해는 바로 하얘별신구 탈놀이에 나오는 그런 춤꾼인데요. 매우 해학적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풍자적인 요소도 많이 있는 캐릭터가 임해춤인데 옷을 절어 제치고 배를 내보내면서 이분이 춤을 출 때 그 춤 속에서는 뭔가 페이소스 같은 것이 느껴지는 감동을 주는 춤꾼입니다. 탈을 쓸 때에도 연기를 잘하고 탈을 벗었을 때도 연기를 잘하는데요. 그래서 이주원을 가리켜서 연예계의 송강호 이렇게도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만 남았는데요. 연예계의 봉준호입니다. 임영호라는 연예꾼은 기획자로서 또 연출자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최상소고춤이라고 해서 소고를 들고 추는 춤을 잘 추는 그런 연예꾼이기도 합니다. 조선유랑연이라고 해서 연예를 한 장소에서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퍼레이드 형태의 그런 연예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예계의 봉준호 하면 임경호입니다. 이분은 여성입니다. 앞에서 바우덕이 말씀드렸죠. 남성 중심의 그런 남사당에서 우쑥솟은 여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분이 우리 시대의 바우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장구 하면 김소라, 김소라 하면 설장구.

0: 인데요. 놀이꽃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바로 여성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그룹인데요. 예전에 여성농악이 있었다면 바로 놀이꽃이 그런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죠. 이분 외에도 지금 훌륭한 연예인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그런 분들도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정말 잘생기고 멋진 꽃미남.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국악과 1학년에 재학 중인 남창동이라는 젊은이인데요. 이 남창동이 펼쳐지는 그런 줄타기 기회는요. 판줄이라고 하고 구사줄이라고 해서 예전에 우리의 그 줄타기가 펼쳐지는 그런 것을 아주 정확하게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창동의 줄타기에는 고사가 있습니다. 고사를 지내고 나서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그런 의식을 함께 하는데요. 이런 의식을 바로 벽사 진경이라고 합니다. 벽사,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진경, 좋은 것, 경사스러운 곳으로 나아간다. 이런 것이 벽사진경인데요. 벽사진경은 바로 우리의 연희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고요. 이런 벽사진경과 같은 것은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더 벽사진경의 연희는 사랑받았는데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남창동의 줄타기 그 기회 보고 싶지요?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고 건너가 아니다. 조심조심. 얼씨구야. 하이야. 보라. 하이야. 얼씨구야. 하이야. 하이. 조심조심. 하이.
0: 우리나라 전통 연희 가운데서 다시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상 전날 밤 상심에 있는 그런 상주를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펼쳐지는 굿판이 다시래기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런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웃음 짓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연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연희가 있습니다. 단지 연희를 몰랐을 뿐입니다. 내 안에 연희 있다. 연희에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0: 맑은 공기. 역시 시골이 최고야.
1: 정말? 여기엔 뚱이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없는데?
0: 그런 거 없어도 되거든. 난 여기서 할아버지랑 평생 살 수도 있다고.
1: 흥, 과연 그럴까? 너 같은 변덕쟁이가 말이야.
2: 얘들아, 그만하고 이 할아버지의 연주 좀 들어보겠니?
0: 와, 그게 뭐예요? 커다란 피리처럼 생겼네요.
1: 어이구, 저건 대금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전통 관악기인데 신라시대부터...
0: 쉿!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 와, 소리가 너무 좋다.

하늘나라의 우레, 운, 풍이 비아라는 사이좋은 네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네 명이 함께 다녀

0: 그래서 사총사라고 불렸죠. 사총사는 하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레는 꽹과리, 운이는 북, 풍이는 징, 비아는 장구를 연주했어요. 이 하늘나라의 악기들은 보통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꽹과리를 치면 전기가 번쩍했고, 우니가 북을 치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났죠. 풍이가 징을 울리면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고, 비아가 장구를 치면 땅에는 비가 내렸어요. 사총사의 연주는 땅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농부들은 날씨에 따라 씨를 뿌리고 풀을 베고 열매를 땄기 때문이죠. 이 네 개의 신기한 악기를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를 사총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아의 장구채가 바빠졌어요.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나뭇가지 잎들이 필 수 있도록 봄비를 촉촉하게 뿌려야 했으니까요. 그 대신 겨울바람을 몰아오느라 힘차게 징을 쳤던 풍이가 한가해졌습니다. 풍이는 갑자기 징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1: 징은 너무 재미없어.
0: 풍이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최고의 악기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1: 어딜 가야 최고의 악기를 찾을 수 있는 걸까? 어? 와,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예쁜 새소리 같아.
2: 에?
1: 할아버지! 제가 한번 불어봐도 될까요?
2: 그래, 한번 불어보거라.
0: 풍이는 단소 소리가 마음에 쏙 들었지만 단소는 풍이가 불기엔 너무 어려운 악기였어요. 풍이는 다른 악기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야금은 풍이에겐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었고, 소고는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1: 이걸로는 바람을 제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
0: 징을 대신할 더 나은 악기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1: 얘들아.
0: 풍이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풍이는 그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네가 풍이로구나?
1: 어? 달님? 저를 아세요?
0: 왜 몰라? 너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났는데 빨리 돌아가야 해.
1: 하지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죠?
0: 넌 징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바람으로 구름을 움직여서 그걸 타고 돌아가렴.
1: 어? 구름을 움직인다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0: 할 수 있어. 네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구름에 올라탄 풍이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징을 쳤습니다.

0: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얘들아!
2: 멋진 악기는 결국 못 찾았네. 너 아직도 우리랑 악기 바꾸고 싶어?
1: 아니, 난 이제 어떤 악기랑도 징이랑은 안 바꿀 거야.
0: 다음날 다시 사촌사가 된 친구들의 멋진 연주가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2: 와, 벌써 저녁이네. 어?
1: 에이구, 너는 뭐 한 게 있다고 배가 고프냐?
2: 노는 것도 칼로리를 엄청 소비하거든.
3: 집에 가면 너희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여놨을 거야. 어서 가자꾸나.
2: 네? 전 치킨이 먹고 싶은데.
1: 치킨? 그런 건 여기 없을 텐데 어쩌나?
3: 이 치킨은 없지만 맛있는 닭고기 반찬은 있단다.
1: 어때? 뚱이 너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2: 치, 아니 전혀.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내일도 대금 불어주실 거죠?
3: 그래 그래.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새벽 안개가 산을 덮고 강물은 빛을 품고 반짝입니다. 아무도 닿지 않는 시간 속 이른 나래를 펼치는 물길. 거기 반구천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오래된 시간이 나를 부릅니다. 바람이 닿고 물이 지나며 돌은 기억을 품었습니다. 아득히 먼 시간을 건너와 조근조근 이야기를 들려주는 바위. 이제는 인류가 지켜야 할 유산입니다.

0: 닿는 발걸음마다 반구천은 이야기를 쌓아왔습니다. 여기 또 다른 기록자.
1: 네, 저는 문화유산기술연구소에서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일을 하고 있는 김지교라고 합니다.
0: 그가 하는 일은 기억의 보존.
1: 저희가 하는 디지털 헤리티지라고 하는 작업은 디지털 트윈, 즉 문화유산을 디지털 기술로 정밀하게 보존하고 그걸 또 이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로 보여주는 걸 말하거든요. 정교하고 더 지금 현대에 맞는 방법으로 옛날 사람들이 계속 그래 했던 것처럼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에 전승하기 위한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얇은 금박에 새겨진 신라의 숨결을 디지털로 생생히 복원한 사람들. 과거의 예술과 오늘의 기술이 만나며 문화유산은 또 다른 생명을 얻습니다.
1: 저는 그 전승됐던 것들이 시각화되는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이 남겼었던 사실 사진이나 영상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쓸 수 있었던 최고의 기술이었고 또 그걸 복원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선들을 유추해서 찾아내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 찾아내고 그것들이 구체화돼서 마침내 그 시각화됐을 때 그 뭐 기쁨이라는 이유로 말할 수가 없고요.
0: 보존 과학자부터 디지털 아티스트, 컴퓨터 공학자까지 이들에게 과거의 유산은 새로운 미래입니다.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그들은 지금 디지털 헤리티지를 준비합니다.
1: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되면서 확실히 관심이 높아졌고 그리고 정부 기관이나 국민들도 이것들을 좀 더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게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0: 도심에서 방구대행박사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드는 이 작업 자체도 그 일환이고요.
1: 새로운 문화기술 위에 반구천의 유산은 어떤 모습으로 깨어날까요? 억만 년을 걸어온 지구의 시간. 그 위에 수천 년을 새겨온 인간의 기억. 지금 우리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0: 드디어 만난다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한 번도 여기를 못 와봤다는 게 되게 조금 바빠서 그렇긴 하지만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여기까지 인사. 여기 바위에 바위. 오히려 여기가 나. 오늘 마침내 보게 되니까 여기 너무 감동적이었고 여기로 오는 길 자체도 되게 두근두근 설렜습니다. 일단 기존의 사진이나 실측도로만 보다가 실제 와서 보니까 그 에너지나 힘이 되게 느껴지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샤먼이라고 알려진 그 사람의 얼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지금 힘이 좀 느껴져요. 얼굴이 되게 살아있게 생동감 있게 보이잖아요. 현장에서 언뜻언뜻 그 문양이 보였을 때 느꼈던 전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어떤 시각화 기술이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구현됐을 때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생활상이나 정신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그 그림에서 충분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이나 이런 사람들 많은 도심에서 사람들이 입체적으로 방구대행박사를 느끼게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입체감이나 지금 이제 빛에 따라서 바뀌는 양감 이런 것들을 그 영상에서 저희가 잘 구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 지교 씨는 경주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갑니다.
0: 플래시백 계림이라고 하는 경주의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그 공간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더 이상 향유할 수 없는 사라진 문화유산들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공간 경험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콘텐츠 공간이고요. 여기 플래시백 계림의 삼신산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옛날 설화월로 넘어가는 어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1: 경주 에이펙이 열리는 그곳에서 과거의 유산과 신라의 시간이 다시 오늘의 사람들과 마주합니다. 그는 과거 유물의 빈자리를 오늘의 감각으로 잇는 사람.
0: 지금 저희 이렇게 다 조명 다 들어오면
1: 신라의 신화가 잠든 숲 계림은 디지털과 만나 새롭게 상상되고 현실이 됩니다.
0: 예, 바뀔 것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 나정을 저희가 공간 경험으로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1: 신화와 가상 세계가 맞닿은 새로운 체험의 공간.
0: 저희가 신화나 이야기 속에서만 들었던 신라에 대한 얘기들을 실제 눈으로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공간 경험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감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출을 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1: 이곳에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서 따온 문양도 보입니다. 과거는 머물지 않고 새로운 기억으로 스며듭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 인류의 흔적은 바위에 남았고 그 유산은 이제 세계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2: I therefore declare the draft decision 47.8B.20 adopted.
1: 참으로 오래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3: 방구천의 암각화는 무려 15년이나 걸려서 세계유산에 이제 등재가 됐죠. 그 마지막의 대미를 프랑스 파리의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등재되는 순간 다른 나라 분들도 굉장히 많이 축하를 해주시고 또 어려운 과정 속에서 세계유산이 등재됐다는 사실들을 많이들 알고 계셔서 그런지 더 이렇게 환호를 해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1: 모든 이들의 바람이 모인 세계유산 등재.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3: 그 세계유산이 된 방구천의 암각화도 예술성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구천의 암각화 속에 있는 1,000개에 가까운 문양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이야기를 모으면 우리에게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 번개가 계곡을 삼켰습니다. 잠들어 있던 세상이 깨어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혹시 기척에 놀랄까 싶어 걸음도 조심스레. 그래도 녀석들에게는 금세 들켜버리고 맙니다.
1: 이거는 파랑새 소리 들리는. 저 여기서 새끼를 키우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저 방구대 양가가 가면서 무심코 지나갔는데 여기 이렇게 멋진 곳이
2: 뭔가 새소리가 다 들리는 방구대 너무 이뻐요.
0: 보일 듯 말 듯 반가운 숲의 지적임. 새를 만난다는 즐거움이 이곳에 닿게 했습니다.
1: 어?
2: 아, 새끼가 이제 막 이소를 했네. 흰배짓박이 유조 같은데 느낌에.
0: 깃털도 덜 자랐는데 세상으로 툭.
2: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왔어. 너무 이쁘다.
1: 저 이소해가지고 이소할 때 내가 내려오는 거는 괜찮은데 이소하기 전에 둥지에서 떨어지는 그런 새들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그래 억지로 이제 올려주고 하면은 되는데 또 자연의 섭리니까 이렇게 일부러 올려줄 수도 없고.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계속 올라간다. 이제.
0: 숲은 마치 비밀의 정원. 물길 따라 숨이 돋고 먼 길 온 철새도 날개를 쉬어갑니다. 반구천은 생명의 맥박을 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는 사람도 자연입니다.
2: 갑부터 또 돈다.
1: 지금 막 파랑새가 떠가지고 이 주위에 막 돌고 있어요. 지금 육초 중이고 새끼가 배고프면 안에 소리가 나요. 찍찍찍찍찍찍. 요 주위에 파랑새가 들어오려고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파랑새가 들어와요. 방구천에 들어갈 때부터 파랑새가 까마귀하고 싸우고 막 그러던데 자기가 새끼를 키우고 있는 그 부익이라 가지고 까마귀든 어떤 새든 간에 오면은 다 쫓아요.
0: 파랑새를 기다리는 새 작가. 날것의 경이로운 순간은 늘 숨죽여 기다린 마음에 보상처럼 찾아옵니다.

0: 제가 탐조를 한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아주 귀한 천연 기념물이라든지 국가 위기, 저 멸종 위기 종이라든지 이런 새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울산을 찾아오는 뭐 여름 철새, 겨울 철새들을 촬영해가지고 울산이 이렇게 환경 도시로 살아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새하고 완전히 교감을 하면서 촬영을 합니다.
1: 긴 기다림과 숨죽임 끝에 그는 귀한 생명들과 마주합니다. 그 숭고한 삶의 애착들이 카메라 속에 고스란히 포착됩니다.

0: 가득한 최고의 기억을 품은 반고천. 겹겹의 숲 사이 번지는 생명의 춤사위. 세계유산의 여름은 뜨거운 생장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름이 깊어지면 반구천의 몸집도 불어납니다. 물길엔 숨이 차오르고 생명들은 저마다의 자리를 찾아 분주히 생육하지요. 생존을 위한 치열함이 이 작은 우주에도 팽팽합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물밖 세상에서는 지금 물총새가 먹잇감을 노립니다. 녀석은 사냥의 귀재라죠.
1: 물총새 암수 두 마리예요. 물총새 암수의 두 마리가 먹이 사냥을 하고 있는데 새끼가 여기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0: 사냥도 사진도 기다림이 순서.
2: 저건 유조인가요?
3: 아, 저건 유조네요. 어미는 어디 가버리고 새끼만 와서 먹이 사냥하고 있습니다, 지금.
0: 사냥의 귀재도 서툰 시절을 지나야 비로소 멋진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점프. 아, 실패. 실패했다. 한 번 더. 아, 물었다.
0: 늘 생명의 경이로움 앞에 멈춰서는 윤기득 작가.
3: 아유, 방구대에 와보니까 여기는 생태계의 천국이에요. 새들과 밑에 물에는 물고기들이 너무 많고 물고기들이 많으니까 저 물총새하고 새들이 또 먹이 사냥을 잘하는 것 같아요.
0: 그가 카메라에 담는 것은 새의 날갯짓이 아니라 자연이 품은 기억.
1: 방구천은 이 생태 환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새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 새를 좀 찾고 싶어요.
0: 지친 날개를 접어 쉴 곳을 찾아온 지구의 여행자 철새. 그들을 찾아 물길, 산길을 헤치는 사진작가. 반구천은 깃드는 모든 것을 넉넉히 품어 안습니다. 반구천, 그 위로 시련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비는 옛집 집청정 처마 끝에 가만히 고입니다. 세월의 비바람이 스쳐갔지만 이 집은 여전히 맑음을 담아 반구천의 풍경을 지켜왔습니다. 때로 시련은 혹독한 물살이 되지만 그 물이 흘러간 자리엔 또 다른 생명이 움트고 생장점의 마리가 늘어납니다. 세계유산은 그렇게 매번의 흔들림 속에서 다시 풍요로움을 준비합니다.

겹겹의 산. 얼마나 오랜 세월이 이곳에 머물렀을까요? 멈춘 듯 고요한 반구천 계곡. 누군가의 발길이 닿고 기억이 머무르며 첩첩이 이야기를 쌓아왔습니다.

0: 물소리 많이 길을 내고 바람이 흐르며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새겨갑니다. 물길이 데려간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기억의 바위. 선사에서 문명의 시대까지 무수한 흔적이 쌓입니다.
1: 이 한 바위면 위에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신라 시대에 이르는 많은 문양들이 굉장히 여러 층위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겹쳐서 쌓여졌던 것인데요. 이러한 암각화와 명문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이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의 가치를 굉장히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런데 선사인의 색임 아래에는 마치 책장처럼 펼쳐진 이야기판이 있는데요. 여기 신라 왕실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반구천 암각화를 발견해 세상에 처음 드러낸 문명대 교수. 그에게도 흥미로웠던 신라 왕실의 기록입니다.
2: 525년 6월 18일 새벽에 떠났다. 포풍대왕의 동생 왕과 여동생이 함께 이 계곡을 찾아서 갔다는 겁니다. 그때도 유적이죠. 유적을 찾아서 그 기념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0: 반구천을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이름들. 바위글은 상상력을 불러옵니다.

0: 두 개의 기록이 이어지며 완성되는 역사의 퍼즐.
1: 그 14년 후에가 됩니다. 그 포평대왕의 두 동생은 죽고 누가 갔느냐? 갈문왕의 부인하고 포평대왕의 부인하고 왕비 두 사람하고 왕자 진흥대왕하고 가서 포평대왕의 동생을 기리고,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원명과 추명이라고 하는 신라 역사가, 생생한 역사, 역사책에 없는 역사가 바위에 역사서적으로 남아있다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0: 과거의 숨결이 이야기처럼 들려오는 곳. 천전리 암각화를 찾아온 소리꾼 고영렬. 전통음악으로 대중들과 소통해온 그가 위대한 유산 앞에 섰습니다.
2: 벽에 써져 있는 글자들, 그리고 그 그림들, 이런 게 너무 생생하고 진짜 흘러있는 세월의 그런 어떤 작품들, 모든 시대들을 통틀어서 문인들이 가장 그 성지 같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세월이 쌓인 바위엔 오랜 이야기들이 남아있어 소리꾼은 그 속에서 잊힌 시간의 숨을 찾아냅니다. 바윗결에 스며든 한숨, 그리움 그리고 더 애틋했던 순간들이 고요히 스며듭니다. 얼마간의 세월이 흐른 뒤 다시 이곳을 찾아온 신라 왕실

0: 봄빛 물든 반구천 계곡. 선사의 바위에 기억을 새긴 이곳에 또 다른 기록의 공간, 서원이 있습니다. 반구 서원에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들며 의관을 갖추는데요.
1: 폐제 이선생 중소 서양립.
0: 예를 갖춰 오래된 봄의 의식을 치릅니다. 자연을 벗삼고 지혜의 스승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스리던 자리. 서원 철폐로 한때 사라졌다가 댐 공사로 수몰될 터를 떠나 이곳에 다시 세워진 서원.
2: 조선 숙종 35년에 방구서원이 이제 지어졌는데 은양 그 유림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포원 전승생을 기리기 위한 서원을 짓고 사당에 모시는 분들이 포원 선생, 해제 이현적 선생, 이제 한강 정구 선생 그 세 분을 그 모시고.
0: 자리는 달라졌지만 기억하는 마음의 자리는 오롯이 그대로입니다.
3: 동로하고 전작하고 화살을
4: 그래.
2: 포원 선생은 은양에 이제 유배를 오셔서 방구대 이제 하고 이제 은양하고 이제 막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좋은 시도 남기고 있고 뭐 그 포원 선생 같으면은 뭐 고려 충신이라 하고 후세에도 그걸 본받아서 요새 참 각박한 세월 아닙니까? 그런 이제 참 선비 정신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 참 있어 좀 선하게 하는 이제 그런 뜻도 있고 위대한 사람들의 또 기리는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0: 오랜 세월 마음에 품어온 스승. 선비들은 포은 정몽주의 발걸음을 따라 이곳 반구천 자락에 깃들었습니다. 유배의 길끝에서 마주한 바위 반구대. 그 묵묵함이 마음의 위안이 되었을까요? 포은의 자취를 따라 수많은 묵객의 걸음도 이어졌습니다. 세월의 이끼 고스란히 품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반구대와 마주한 옛집 집청정.
5: 예전분들은 주로 이제 그 시를 쓰고 요즘 방명록을 쓰듯이 쓰고 가셨는데 그게 두루마리 형태로 이게 남아 있었어요. 이걸 이제 저희 이제 선친께서 필사를 하셔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엮어놓은 그 집청정 시집이라고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과거의 선비들이 느꼈던 이런 풍광이라든지 이런 그 감흥을 같이 느낄 수 있지 않나.
0: 후손들은 남겨진 기억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방대한 한문시를 우리말로 옮긴 국어학자 성범중 교수.
6: 그 작품만 해도 거의 뭐 400수가 넘거든요. 시인들만 해도 280여 명이나 되고 실제로는 조선 그 후기에 전국에서 서울을 위한 전국에서 선비들을 모여가지고 시를 남기는데 그 남긴 시들의 약 70% 정도가 외지에서 온 분들이 쓴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본다면은 결국은 포은 선생을 사모하는 전국의 선비들을 모여가지고 자기가 갔다 왔다라는 그런 흔적을 남기고자 했던 그런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피아노 앞에 앉은 소리꾼 고영렬. 서양의 건반에 얹은 판소리 한 자락. 소리로 시대를 건너며 전통이 낡은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살아있음을 들려줍니다.
1: 제가 이제 근래에는 피아노를 치면서 판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주구장창 판소리만 하다가 판소리로 온 가득 다져져 있는 마네킹 위에 피아노를 치면서 이제 조그마한 어떤 서양의 어떤 음악 개념을 더 쉬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도 저는 한국 음악을 하더라고요. 어떤 음악을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소리는 또 다른 기억의 새김. 포은 정몽주의 시는 그만의 음률로 다시 불려집니다.
1: 처음에는 어떻게 곡을 이제 작업을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정몽주 선생님이 방구대 앞에서 읊었던 시를 기틀을 잡고 이제 곡을 썼어요. 정몽주 선생님이 느끼고 있었을 그때의 심정을 좀 대변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어요.
0: 포은의 발걸음을 따라 반구대 긴 세월 머문 바위 앞에 섭니다.
1: 되게 웅장했어요. 그래서 진짜 사실 압도됐고요. 뭐라 해야 돼? 원근법이 사라진 느낌? 예, 그걸 좀 느꼈어요. 방구대 앞에서 그 웅장한 벽을 바라보며 생각했을 그 포부를 좀 음악 분위기 좀 많이 녹였어요. 그래서 북소리도 좀 많이 넣었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의지를 좀 악기에서도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왕이면 자연의 소리를 많이 담도록 그렇게 작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0: 유배의 시간 속 반구대를 바라보며 지었던 정몽주의 시가 그의 마음에도 스며듭니다.

0: 그 방구대 앞에 섰을 때 정몽주 선생님의 어떤 심정, 큰 꿈과 큰 절망감이 동시에 사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 열어라 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수많은 문인들을 또 생각을 하면서 그 감정을 좀 고스란히 그 곡에 담아보았습니다.
1: 그것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고요의 계곡에는 엄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자신만의 속도를 맞춰가며 신압으로 맑은 아침이 번져갑니다. 물은 낮은 대로 흐르며 생의 길을 열고, 보이는 것과 숨은 것의 경계는 어느새 사라집니다. 이곳은 비밀의 정원. 온갖 생명의 숨소리가 차오르는 곳. 반구천 계곡을 마주하며 맑음을 모으는 집, 집청정. 물결과 바람, 새들의 울음이 담벼락 사이를 넘나듭니다. 또 누군가의 걸음이 머물며 마음을 가다듬고 생의 깊은 사유 한 자락에 멈춰 서겠죠.
2: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빛이 여명의 빛이에요.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고 뜨는 그 빛이 너무 감사한 빛이기도 하고 살아있구나.
1: 흑과 백의 농담. 그 단순함을 수묵화가는 어떻게 담아왔을까요? 이곳 청주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홍프룸의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2: 먹 작업을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홍프룸입니다. 먹과 오로지 물만 가지고 30여 년을 넘게 작업을 해왔습니다.
1: 수묵이라는 오래된 언어가 디지털 미디어와 만난 전시.
2: 그동안의 전통을 고집했다면 그 전통을 넘어선 미래에는 그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매체를 사용한 또 다른 감상과 소통, 이거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을 수집해 공공의 문화자산으로 활용하는 미술은행.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과 함께 홍프룸회라는 이름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술을 마주할 수 있도록 보관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기록이 됩니다.
2: 사실은 일괄되게 왔던 거는 자연입니다. 근데 그 자연이라는 것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도 다르고 늘 같으나 늘 다른, 정말 많은 세월과 많은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 자연을 어떻게 지금 21세기에 사는 홍프룸회라는 작가는 어떻게 읽어줄 것인가. 저는 그 읽어줌을 깊은 스며듦이라는 먹이라는 시간을 넘어서고 공간을 넘어서는 매체를 통해서 치유라는 테마를 가지고 꾸준히 작업해온 작가죠.
1: 반구천과 마주한 자연의 작가. 빛도 물길도 그의 시선 아래 머뭅니다.
2: 새가요. 저기 봐요. 전 아침에 딱 새를 보잖아요. 아, 오늘은 럭키한 날이구나. 그것도 흰 새. 무조건 흰 새가 날아가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3: 저기 그 새가 그려져 있어요.
2: 그 새가요?
3: 네, 벽에 그려져 있어요.
2: 숨은 그림 찾기 같아요.
1: 누군가 새겨놓은 새 그림 앞에서
2: 너무
1: 작가 시선이 오래 머뭅니다. 어느새 먹물처럼 번지는 감정.
2: 너무 귀에도 눈물이 나오고 그 어떤 에너지인지는 모르지만 그 에너지가 느껴졌으니까 자꾸 눈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저렇게 애절하게 그때는 도구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텐데 저렇게 새길 때는 그냥 새기지는 않거든요.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4: 그것도 돌에 한번 새기기도 어렵지만 새기면 없어지지 않는다. 돌에 새길 정도의 그 간절한 마음은 무엇일까?
1: 먹을 가는 순간.

0: 농도도 그림의 붓길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수묵 화가에게 이 먹을 가는 일은 가장 깊은 의식이죠.
1: 이 시간에 바라보는 내가 느꼈던 건 어떻게 해석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리움이고 굉장한 감동이고 굉장한 감사함. 소감을 과연 어떻게 표현이 될지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깊은 울림과 깊은 진동은 있어요.
0: 겸재정선은 시대의 산화를 읽어내고 자연을 현실로 끌어왔던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수묵화가는 자신의 반고천을 그리려 합니다.
1: 진경에서 실경으로 사회적인 그림에서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적으로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지금의 작품은 그럼 또 이 시대를 어떻게 또 여태까지 해석하지 않았던 다른 해석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

0: 호흡도 멈추게 하는 붓질. 오랫동안 대만에서 동양의 수묵화를 탐구해온 그녀는 자신만의 획을 만들어냈습니다. 전통도 시대에 맞춰 달라져야 했습니다.
1: 붓을 제가 변화시키고 형태를 변화시키고 가장 본질적인 것들은 남겨놓고 시대와 현재 시에 나와 앞으로의 것들에 대한 해석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계속 느낌을 갖기다 내 보이지 않는 눈을 넘어서는 것들을 경계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0: 우선 작가는 빠른 호흡으로 작은 화폭의 반구천을 여러 장 완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내면 화폭의 크기를 키워서 초대형 작품으로 완성하는 건데요. 어떤 작품을 고를지 반구천의 시간이 내내 함께 흐릅니다.
2: 처음 내가 반구천에 갔을 때 비도 오고 막 바람도 불고 너무 더워가지고 더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한여름밤의 꿈 같아.
0: 이제 그리움이 된 시간.

보이는 것이 곧 마음. 오래 품어온 기억이 다시 빛으로 번지는 순간. 한 화가의 붓끝에서 번진 먹의 흐름은 자연의 숨결과 만나 또 하나의 시간을 엽니다. 반구천 세계 유산이 되어 숨쉬는 골짜기. 그렇게 묵묵히 남겨온 기억들은 시대를 넘어 먼 미래의 누군가에게 다시 길이 되어줄 겁니다.

0: 간고천이 품은 무수한 시간의 기억. 세계유산은 모두를 꿈꾸게 합니다.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의 걸음이 다시 반구천에 닿았습니다. 기술과 함께 모두가 누리는 헤리티지, 미래의 찬란한 유산을 그는 기대합니다.
1: 일단 헤리티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유산이고, 두 번째는 무형유산이고, 세 번째는 문화유산이거든요. 인류 미래의 발전을 위한 세 가지 핵심 포인트이기도 해요.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서 뭔가를 창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후대로 계승하면서 우리는 선대로부터 이어봤죠. 근데 거기에 그 행위 자체가 무형의 유산이 되는 거고, 우리의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또 후대에 전하면서 그 산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게 문화유산이에요. 그 유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던 문명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후대로 이어가는 그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헤리티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보존하고 전승하고 우리 아이들을 추가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향유할 수 있게 만드는 자체가 제가 하는 일이고 대승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되게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2: 반구천 물결 위로
0: 거북이 길게 엎드린 모양의 바위 반구. 그 사이로 펼쳐진 골짜기는 이제 세계의 유산이 되어 과거에서 미래로 문이 열리고 길이 이어집니다.
3: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형 유산들은 사실 우리 곁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가치를 보존하고 이 가치가 지금 현대로 왔을 때 어떻게 더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는가를 좀 더 생각하면서 저는 요즘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켜야 될 문화재 그 이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문화재라고 생각합니다.
0: 우리의 헤리티지, 기억을 이어 내일을 여는 위대한 유산으로 반구천은 오늘을 찬란히 흐릅니다.

그때요, 추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이가 모여 앉아 군병 조발 예비열세. 이날 간간 그냥이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던 그날 추유 노숙 따름으로 와 공명이 나를 속였다. 이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쓸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데 더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일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아찌 보다야 그런 삼경이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급박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르 성이 요란 건을 초이 급히 장대상 톡톡 이름 깃발을 바라보니 정령 그장이 아니가기 백고 현무를 듣다야

많지라. 이 사람은 할 좋아하는 귀신도 난청이라 아니문에 두어서는 통의 화근이니 중역 우한음의 날이라. 선성 정복을 불러 은근히 본부어대 너희 수륙으로 나누어 남변산 올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묻지 말고 공명을 상도 잡고 드는 갈로 목을 얼른 쏴 일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체준 안녕 오기 오사 남은 분자랑 초기

안수주라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안수주를 넣은 공명 모두나 뜻밖 어떤 사람이 많이

원복이 억속한장수 선빙 북내령 방대전하더니 우리 그를 내고 무엇이라고 소근소근 목에 딱딱딱딱 입만 총긋총긋 하더니 그 백급이 잡은 타고 상류로 가더이네. 당시 운명이다 달랜대를 잡았다고 놈사공아 예 네 배를 빨리 저어 구경 배를 잡아야 망정 바지를 못 잡으면 이 칼로 네 목을 끄덕이여 이 물에 붕덩 나를 치여 여배 꼴러이 자리라 사공들이 황급하야

밤이 되겠구나. 또 최고야 지나리야 뭐라 휘겨라 저라 저라 휘겨라 으야리야 으야 눈이 두드러 가리지 상류를 바라보니 오강요을 뜯는데 인구체비야 비야.

난 말 듣고 가오. 나를 사는 마음 비모하는 이라고 일보자고 해보아라.

사룡이 분을 내어 선생은 어찌 저런 남한 놈들을 목전에다가 두니까 소장은 살 끝에 저놈의 뼈지를 산적배도 더울이다. 공명이 만류되 아니거나 양국하치는 생각하야 죽이던 말을시고 돌리어서나 보내소서. 저룡이 불을 참고 선비 국서성 이놈서성 정궁악 상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바라보면 백보안이가 되던 바는 장공 천전을 내려 비정해 빠르고 주먹을 실어야 대두를 숙이고 홍보벽에는 주먹이 터지게 종동을 광지고 삼지임을 올려 궁혈을 나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 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복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인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화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하나님만 해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놀이나 대관을 짓고 대구나 배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홍감

저에게 요가를 배우러 찾아온 수강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 끈기에 대해 생각해보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요실금에 도움이 되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요가를 가르치면서 한 수강생에게 유독 안 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될 것 같은데 아쉽게 안 되는 자세가 아쉬웠는지 수업이 끝나고 저를 따로 찾아오시더라고요. 틈틈이 연습해보겠다던 수강생은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앞에서 그 동작을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끈기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실패로 끝나는 지점에서 성공을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수강생을 보면서 이 말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되새기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끈기를 갖고 원하는 목표에 꼭 도달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요가를 수련할 땐 자세마다 정해진 위치를 봐야 하는 응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리스티입니다. 코의 끝부분을 집중해 응시하면서 산만한 마음을 평정하게 만드는 나사그라 드리스티입니다. 시선은 코를 보며 집중합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나갑니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변이 새어나오는 요실금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인데요. 요실금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로다섯 하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반듯하게 자리에서 섭니다. 오른쪽 무릎을 든 상태에서 왼쪽 허벅지 앞쪽에서 종아리 뒤쪽으로 다리를 감아줍니다. 그리고 발등으로 종아리를 꽉 조여주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때 왼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자, 팔 연습하겠습니다. 손을 뻗친 상태에서 오른팔을 왼쪽 팔꿈치 아래로 들어오면서 팔을 감아줍니다. 손은 모아둔 상태에서 팔꿈치로 가슴 안쪽 깊이 당겨줍니다. 자, 풀어주고. 자, 이번에 반대발입니다. 왼쪽 발을 오른쪽 허벅지 앞쪽으로 들어와서 균형을 잡고 그대로 무릎을 접으면서 왼쪽 발로 종아리 뒤쪽으로 감으면서

허벅지를 강하게 조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팔을 설명하겠습니다. 왼쪽 발이 오른쪽으로 틀었을 때 왼팔이 오른팔의 아래쪽에서 위로 감고 손을 모아준 상태에서 팔꿈치를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겨주고 손가락을 모아줍니다. 좋습니다. 풀어주고 자, 이것을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른무릎 접고 감고 오른팔을 밑에서 위로 유지 호흡합니다. 좋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풀어주면서 마시고 내쉬고 자 왼쪽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견고하게 감으려고요. 발등으로 꽉 조여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왼팔 밑에서 위로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내려놓고 풀어주면서 돌아옵니다. 생식기와 신장의 깨끗한 혈액순환을 도와 요식을 완화해 좋은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상체와 하체를 골고루 자극하는 동작인 만큼 무릎과 발목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팔과 다리, 복부의 근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따라하면서 신체의 변화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반듯하게 자리에서 합니다. 오른쪽 무릎을 든 상태에서 왼쪽 허벅지 앞쪽에서 종아리 뒤쪽으로 다리를 감아줍니다. 그리고 발등으로 종아리를 꽉 조여주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때 왼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오른팔을 왼쪽 팔꿈치 아래로 들어오면서 팔을 감아줍니다. 손은 모아둔 상태에서 팔꿈치로 가슴 안쪽 깊이 당겨줍니다.

하루가 끝나는 밤이 되면 유독 다리가 심하게 붓는 경우가 있는데요. 붓는 것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저림 증상이 나타나거나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체 혈액순환을 도와 부종 완화에 도움을 주는 안자네아 아사나입니다. 다운독 자세로 자세를 시작합니다. 발은 주먹 두 개의 발과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을 유지합니다. 손과 발 간격은 한 1m에서 1m 남짓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리 쭉 밀어내고 어깨 쭉 펴주시면서 턱을 당겨줍니다. 자, 내쉬고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손 사이로 앞으로 크게 끌어옵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등을 바닥에 천천히 끌어놓으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호흡을 마십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손을 허리에 대봅니다. 이때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고 골반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봅니다. 어느 정도 왼쪽 골반 앞쪽이 밀어낼 수 있다 여겨지셨다면은 오른쪽 무릎과 발을 잘 유지해주면서 깍지를 끼고 무릎을 쥔 상태에서 가슴을 펴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보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다음 동작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팔을 천천히 밀어서 하늘 위로 쭉 펴봅니다. 손끝을 쭉 밀어 올리고 가슴을 펴주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가는데, 너무 힘들면 골반을 밀지 않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동작으로 또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등 뒤로 깍지를 끼고 가슴을 쭉 펴봅니다. 골반 또 한번 밀어내 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자세 해보겠습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긴장된 내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펴주면서 상체도 앞으로 숙여봅니다. 긴장된 다리가 이완될 수 있게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상체 일으키고 시선 정면. 자, 오른발을 뒤로 빼면서 이번에는 왼쪽 함께 해보겠습니다. 뒤꿈치 눌러주고 호흡을 다 내쉬고 좋아요. 왼발 앞으로 손과 손 사이로 성큼 들어오고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등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균형을 잡아봅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손을 허리로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을 앞으로 밀어내 봅니다. 균형이 어느 정도 잡혔다 여겨지신다면은 두 손 깍지 끼면서 무릎 앞으로 그리고 골반도 앞으로 천천히 밀어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자세입니다. 손 바닥 짚고 다리를 천천히 펴주고 긴장된 왼쪽 무릎과 허벅지 천천히 펴봅니다.

상체 일으키고 허리 세워주고 자 오른발 뒷발 앞으로 오고 잘해 마무리합니다. 하체 스트레칭의 효과적인 동작으로 골반부터 다리까지 이완돼 하체가 전체적으로 시원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따라하면서 꾸준히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체에 고른 자극을 줘 하체의 순환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운독 자세로 자세를 시작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손 사이로 앞으로 크게 끌어옵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등을 바닥에 천천히 끌어놓으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호흡을 마십니다. 손을 허리에 대봅니다.

골반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 봅니다. 깍지를 끼고 무릎을 쥔 상태에서 이번에는 두 팔을 천천히 밀어서 하늘 위로 쭉 펴봅니다. 등 뒤로 깍지를 끼고 가슴을 쭉 펴봅니다. 골반 또 한번 밀어내 봅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질환으로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척추와 다리 근육을 늘려주고 등과 고관절, 다리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파르브리타 트리코나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앞에서 가지런히 세워봅니다. 호흡은 다 내쉰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틀어서 발 간격은 한 1m, 한 1m 10 정도 열어줍니다. 팔은 함께 열어주면서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고 마셔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열고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리시면서 왼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 오른발 옆에 발끝, 손끝 맞춰주면서 바닥에 눌러주시고 이 왼쪽 무릎을 누르는 힘과 왼손을 바닥을 누르는 힘을 함께 이용해서 오른쪽 가슴과 허리를 천천히 비틀어 주시면서 오른팔을 쭉 끌어올려 봅니다. 손끝은 모아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가슴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시선은 손끝을 보면 좋습니다. 자, 그대로 바닥을 밀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오른손을 바닥에 놓을 때 발끝, 손끝 맞춰줍니다. 왼팔을 천천히 밀어 올리시면서 오른 무릎과 오른손을 바닥을 밀어내면서 왼쪽 어깨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 봅니다. 손은 가지런히 모아주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바닥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마시고 발을 수평하게,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모아봅니다. 이번에는 응용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활짝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무릎을 살짝 접어주면서 왼손을 바닥에 끌어내려주고 무릎을 천천히 펴주는데 발과 손을 힘을 이용해서 상체를 내쉴 때마다 비틀어줍니다. 오른쪽 무릎은 접어도 괜찮은데요. 주의사항은 왼쪽 핀 무릎을 최대한 밀어서 바닥을 지탱해주면 좋습니다. 내쉴 때마다 조금씩 위로, 위로.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천천히 펼 수 있는 만큼 펴주시면 좀 더 효과적입니다. 자, 마시면서 왼팔 밀어 올려주고 발 11자, 내쉬면서 오른손 바닥, 무릎 접은 상태 유지. 하지만 오른쪽 뒷무릎 펴주는 거 잊지 않습니다. 왼손 밀어 올리고 마시고 내쉬고, 혹시 가능하다면 이 왼쪽 무릎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펴.

턱을 짚은 손 왼쪽 무릎 쥐면서 마시고 활짝 펴주고 내쉬면서 오른발 앞으로 돌아오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지만 경직된 어깨와 목을 부드럽게 만드는데도 효과적이고요. 고관절의 이완을 도와 골반 전체에 활력을 주고 척추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골격계의 교정과 강화의 탁월한 동작을 자주 연습해 보세요. 호흡은 다 내쉰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틀어서 발 간격은 한 1m, 한 1m 10 정도 열어줍니다. 팔은 함께 열어주면서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고 마셔봅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리시면서 왼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 오른발 옆에 발끝, 손끝 맞춰주면서 바닥에 눌러주시고 이 왼쪽 무릎을 누르는 힘과 왼손을 바닥을 누르는 힘을 함께 이용해서 오른쪽 가슴과 허리를 천천히 비틀어 주시면서 오른팔을 쭉 끌어올려 봅니다. 이번에는 응용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활짝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무릎을 살짝 접어주면서 왼손을 바닥에 끌어내려주고 무릎을 천천히 펴주는데 발과 손의 힘을 이용해서 상체를 내쉴 때마다 비틀어줍니다.

척추를 뒤로 펴줘서 척추 전체를 건강하게 해주고 어깨와 가슴을 확장시켜 스트레칭에도 도움을 주는 우르두바 다누라사나입니다. 흔히 무지개 자세나 아치 자세로도 알려진 이 동작은 다양한 요가 자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세로도 손꼽히는데요. 허리가 부드러운 분들도 꾸준한 수련이 필요한 동작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무릎을 접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접고 엉덩이를 다리 쪽으로 조금 끌어안고 손을 바닥을 누르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위로 들어올려 봅니다. 어깨를 천천히 바닥에서 위로, 가슴과 골반을 위로 펴줍니다. 손을 뻗어서 허리를 밑으로 천천히 받치면서 발가락을 꽉 눌러주고 골반과 가슴을 위로 천천히 펴줍니다. 호흡 이어가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진정시킵니다. 이번에는 골반과 가슴을 조금 더 들어올려서 발목을 잡는 동작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골반을 천천히 밀어 올리고 팔을 뻗어서 발목을 쥐도록 노력해 봅니다. 발을 꾹 누르면서 골반과 허벅지 위로, 가슴도 하늘 위로 쭉 뻗어서 올려놓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손을 풀고 호흡을 진정시켜 봅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어려운 자세인데요.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골반 위로 밀어 올리고요. 손을 귀 옆으로 끌어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유지해보고 준비가 되셨다면 천천히 팔을 밀어 올려봅니다. 이때 가능하면 발을 11자로 무릎을 쭉 펴면서 가슴과 허리를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 봅니다. 하나, 둘,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안으로 들어와 봅니다. 하나, 둘, 셋.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등, 다리, 손을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진정합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 딛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등 근육부터 어깨, 가슴까지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는 걸 느끼셨나요? 심장이나 요통, 자골신경통, 그리고 기관지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인데요. 자신의 신체 상태를 살펴가면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척추 강화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무릎을 접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누르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위로 들어올려 봅니다. 손을 귀 옆으로 끌어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유지해보고 천천히 팔을 밀어 올려봅니다. 이때 가능하면 발을 11자로 무릎을 쭉 펴면서 가슴과 허리를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봅니다.

0: 선생님 그냥 뛰어다니기만 해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관이 생겼구나 봉관돌이나 대관짓 권태구나 배는 용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저희 부친 때부터 배워오면서 부친도 뭐 돌아가시면서 한지를 하면은 속임으로 하지 말고 진짜 그 마음을 갖고 해봐라. 그러면 굶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 한지를 아주 진짜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한지를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전통 안지라는 게 그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제 그 당나무를 채취해서 쪄서 그 껍질을 벗겨요. 그 껍질을 벗겨 놓은 걸 그거를 피닭이라 그래요.

0: 우리나라 그 한지는 지금 1300년이 넘는 직지심경이라는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그게 지금 프랑스에 소장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몇백 년 됐다, 400년 됐다, 500년 됐다 뭐 이런 종이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에서 만든 거는 그렇게 오래된 종이가 없습니다, 아직.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만든 한지가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이게 황촉규라는 풀인데 이걸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점성의 액체가 나와요. 이제 네. 그걸 가지고 그 한지를 뜰 때 원료하고 물하고 이렇게 배합을 해서
0: 이게 없으면 그냥 물이 쑥 빠져요. 근데 이걸 넣어야지만 미끈미끈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당나무 섬유에 이렇게 퍼트려주는 역할을 해요.
2: 매주 이 나무에는 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다 골라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한지 자체가 나왔을 때 매끄럽게 되지. 이런 게 이제 이게 눈이에요. 이런 게 나무에.

좋다는 거를 부친께서도 이제 그 종이를 뜨시고 하시니까 이렇게 하면은 좋은 종이가 나오고 오래 갈 수 있는 종이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런 거를 부친께서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뭐 다른 예술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혼자서 뭐 작업을 할 수 있는 일 같으면은 그냥 뭐 본인대로 하라고 하면 좋겠지만 저희 일은 특성상 뭐 온 가족이 다 하지 않으면은 못할 일이에요 이게.
1: 고생 많죠. 그 뭐 애비가 좀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수 없이 한지 만드는 일을 했으니 지내도 힘들어서 해야지.

똑같은 이런 그 원료 갖다가 재료 갖다가 똑같이 떠도 분명히 달라요. 떠놓으면 외발은 흘림뜨기를 하기 때문에 섬유가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와서 올라앉으면서 이게 형성이 돼요. 강도도 더 강하고 쌈발보다. 그리고 또 떠놓으면은 종이가 윤기도 나고 또 저기 저 쌈발로 뜬 거는 푸석푸석해 보이고. 그 어깨 여기 또 이 손 메디 이런 데가 네, 아프죠. 심하게 하면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지만 참고 하는 거죠 뭐.

참 힘들었지만 이런 그 좋은 한지를 만들어서 훌륭한 선생님들이 쓰시면은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참 여태까지 하고 일 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동심결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에게는 매듭은 그 아주 일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탯줄의 매듭부터 시작을 해서 이승을 떠날 때 그 혼백 매듭에 이르기까지 그 생과 사를 연결하는 그런 전통 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기 가운데 이게는 금박을 넣어가지고 또 망을 떠가지고 술도 아주 굵은 술로 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왕실 의장 유물에는 다 이렇게 권위의 상징으로 매듭을 많이 달았습니다.

매듭을 맺기 위해서는 끈이 필요하죠. 그래서 끈을 짜는 과정인데요. 또 끈을 짜려면은 명주실을 염색을 해서 또 합사를 해서 합사한 그 실을 가지고 그 자기가 원하는 굵기에 맞춰서 이제 토짝에 감아가지고 토짝에 이제 합사한 끈을 실을 감아서 끈틀에 앉혀가지고 지금 끈을 짜는 겁니다. 이게 8가닥으로 8사치기 하는 겁니다.

여성의 장식무의 또 대표적인 걸로는 또 장식류에는 그 놀이개가 있고요. 또 뭐 남자의 장식무로는 뭐 허리띠, 그러니까 세조대라고도 하죠. 또 뭐 오색조대라든가 뭐 선추, 또 갓근 같은데 그런데도 다 매듭이 달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전반에 정말 매듭이 안 달리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많이 널리 애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색감에 대해서 서로 느낌이 같았던 것 같아요. 매듭에서는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김 선생님이 저한테 염색하는 거를 굉장히 제가 해드리는 거를 좋아하셨어요. 그런 면에서도 저도 선생님 좋아하시니까 점점 더 좋아졌고 다가갈 수 있었고 그랬어요. 네.

치밀해야죠. 예. 뭐 이렇게 적당이라는 게 안 통해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그리고 매듭은 이렇게 완성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를 해놓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갈 때 넘어가서 그 먼저 거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성의 연속인 것이 또 매력이고 특징이고, 그게 또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꾸준한 인내력을 갖고 해야지만 이게 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서도만 글 쓰는 것만 도가 아니다. 이건 하나의 예도라고 본다. 제가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0: 하나님만의 도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황이 생겨오거나 봉황돌이나 대벌짓고 대거나 배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씨 뭐 만드는 거예요?
1: 저지트.
2: 낮에 아빠랑 산책도 하고 네. 바람 좋으니까 네. 무슨 분위기를 만드는 거야, 그거나?
1: 슬퍼지는 분위기.
2: 슬픈 분위기야? 그럼 들어봐야 되겠다. 어떤 분위기인지.
3: 30개월째 가서 병원에 갔더니 뭐 여러 가지 테스트라더니 자폐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생 이제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뭐 그때는요. 뭐.
4: 이거 먹느냐고 안 오니까.
2: 엄마 이러면서 이제 아름다운 음악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커피숍에서 들은 거라고 피아노를 막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캐논을 한 소절을 쳤었어요. 그게 이제 처음으로 악보 없이 자기가 듣고 곡다운 곡을 옮겼던 거죠.

0: 2010년 초에 어느 날 자기가 피아노 병창을 만들겠다고, 자기가 판소리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고 들어보라고 그래서 저희 가르쳐주시는 판소리 선생님하고 같이 들었어요. 선생님께서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러시면서 말씀해 주셔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게 됐는데
1: 종점까지?
2: 종점까지 들어와서 종점에 기차가 딱 쓴 장면이야. 끝나는 부분이
3: 네. 한 준이가 뭐 해볼래?
4: 좀 미리 연주해보래.
3: 미리 한번 연습해봐.
4: 미리
3: 강동육은 오랜만이지야?
4: 네. 1호선 4호선 둘 다 구동음이 똑같고요. 5호선은 ABB GTO고요. 6호선은 미쓰비시 IGBT고요.

준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감정, 감성 이런 걸 준이가 말로는 우리한테 자세히 설명은 못하지만 음악을 통해서 준이의 마음을 우리한테 전달하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늘 고맙고 준이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준이가 지금처럼 자기가 떠오르는 영감들을 음악으로 만들고 그거를 또 간간히 종종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요런 게 지속될 수 있으면 준이한테는 아주 행복한 일이겠다 싶어요.

전라남도 장성군 화룡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0: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놀이나 대벌짓 권해 있구나 배는 용조로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이거 실화야? 에이, AI.

0: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 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곡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인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하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낚시할 때 무조건 구명조끼, 생명조끼 알아나 이거.